산동 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 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1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일단 우리 이 우대 활동 쭉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리는 우리 후메 Q10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립시다. 후메 Q10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좀 익숙하게 아시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쓰고 그래서 그 후메 Q10 꼭 먹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그 후메 Q10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런 생화 반응 가운데서 꼭 있어야 되는 성분입니다. 후메 Q10이라는 게 무슨 생화 반응에서 꼭 있어야 되는가 보면은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산소산 신환이라는 게 진행됩니다. 우리 의학원이랑 가면은 예, 붙으면 이거 꼭 배우는 항목입니다. 예, 뭐 중의를 하든 서의를 하든 또 뭐 口腔科 이사를 하든 림상 이사를 하든 약사를 하든 호사를 하든 친구사를 하든 이 산소산 신환이라는 거 꼭 배웁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에너지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을 말합니다. 생화 반응을. 이 가운데서 우리 품에 A라든가 이런 성분이 없으면 이 반응이 생화 반응이 진행 못되고 잘 진행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못 생기죠. 우리 병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시퍼사이소 C라든가 포메A라든가 쌍인산생가라든가 이런 거 해서 극도로 맥이 없거나 대사가 진행될 때면 이거 주사를 합니다. 정맥주사든지 이렇게 주사를 합니다. 그것처럼 이 후메 Q10이라는 거는 특히 우리 심장근육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이런 그 효소입니다. 후메라는 게 효소죠. 이래서 Q10 이랬는데 우리 심장이란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도 심장은 박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장은 1분 1초라도 섬은 사람이 아이 되지. 이래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공급되자면 이 후메 Q10이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 몸에서 이 후메 Q12가 정상적인 이 수량을 보존하지 못한다 할 때에는 심장은 특히 꼭 있어야 되는 성분이 25%보다 떨어질 때는 심장이 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0대 중반부터는 이 후메 Q10이 잘 몸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생산된단 말입니다. 17번이 생화 반응을 걸쳐야 후메 Q10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네. 근데 사람은 늙으면 많은 생화 반응이 잘 진행 안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이제 계속 후추에 혈압도 온도 안 되고, 뒷골이 뻣뻣하네, 어질 때 자꾸 나고, 가슴이 후두부라. 그리고 왜 머리에서, 귀에서 뭐 소리 윙윙 나지. 이러다 내 선생님 강의 듣고, 건네 못이 안 죽고 먹고 있는데, 야, 조금 엇글.
0: 네.
2: 가슴뼈 냉증도 좀 많이 이렇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남의 전례점에 밥소변에 화장실 다 6번에 하도록 다니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한 번 소변량이가 많아지면 소변 차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소변 차수는 줄고 소변량은 또 늘어나고 이러면서 우리 몸의 독소가 잘 빠졌습니다.
2: 예, 그러면 잠 잘 전에 아침에 머리 맞고 사람이 정신나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아침 이후
1: 예. 예,
2: 약도 효과 좋지 또 약 별로 없지 좀 다달바다 또 계속 먹자고 합니다.
1: 예. 우리 할 때 계속 있으니까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 예.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아, 501-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간단하게 우리 설명드리면, 사실 이거 설명드리자면, 김다이후맥 주시고요. 우리 주로 이 근뇌보신환을 설명드리는 시각이기 때문에 주식을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이 Q10이란 건 정상 성인이라 할 때는 약 500 내지 1500mg입니다. 예. 정상 성인은 이만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 40대 중반부터는 이것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근데 보시면 전번에 선생님께서 한번 하고 지금 쓰는데 약이 엄청 쓴다. 예.
1: 네.
3: 예, 방문이 쓰면서 손이 나빠져가지고, 그렇다고 느낄 때 없이 보고, 소변에 냄새도 나가고, 깡치도 나가고, 하더니, 지금 소변이 너무 깨끗해서 쓴다.
1: 네.
3: 지금 소변 다수 많이 드물어지고.
1: 네.
3: 그래, 보아 잘 돼. 밥을 먹으니까, 그래도 맥이 욕 난다. 이 약 먹을 때 맥이 난다.
1: 맥이 나는
3: 약입니다. 네. 네,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맥이 나니까 어지럽증 다이 나고 용 좋습니다. 머리가 아프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약품 또 배달받다 그린다.
1: 예. 기대할 때 있습니다. 예. 배달받으십시오.
3: 예, 예. 감사.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래서 사람이 늙어가는 가운데서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5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이 Q10은 다 써주면 좋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또 앓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겠는가, 이런 자문이 많은데, 이러자면 사람은 누구나 Q10, 그 다음에 또 비타민에서 우리 비타민C를 추천드립니다. 비타민C, 그 다음에 종약으로는 이 근뇌보신환 같은 이런 약, 이 신과지를 꾸준히 쓴다 할 때 큰 모병이 없이 우리 건강하게 사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4: 우리의 어머니가 집에 와서 이 약을 쓰기 시작에 쓰는데 모든 면에서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엉뚱한 소리라든지 어전에 정신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바깥 출입을 자꾸 나가든지 어전 나가지 않고 사람이 감옥에 어전 똑똑하게 박힐 수 있습니다. 영자 아름다워 저는. 그래 이거에 우리 어머니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행지간이 우리 이모도 어제 엉뚱한 소리 자꾸 아주 좀 불편해 했는데 우리 쓰고 너무 좋으니까
1: 집에도.
4: 예, 치매 증상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모도 지금 같이 쓰는데 우리 이모는 이제 70입니다. 그런데 지금 효과도 빠른다. 나이 어려 그런지. 그리고 이거는 정신 상태가 늘 그저 흐리멍텅하고 누구 가도 모르고 자꾸 이 심하면서는 누구 또

0: 가졌다, 자기 물건을 가졌다 이래더니 그 증상이 없어진답니다. 영 좋다 잼까.
1: 매 가운데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남이 자꾸 의심하고 시름이 아이 너에서 자꾸도 어디다 꽁치와 놓고 그러죠.
0: 근데 이 약이 쓰던 중간에서 제일 좋다 잼까. 영 좋답니다. 효과 빠르고에 그래 놓고 예, 약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놔서 오늘이 두 분 지금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드린다.
1: 네. 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그래서 우리 그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매도 걸리지 말고 중풍도 걸리지 말고 심장병도 걸리지 말고 이렇게 살겠는가, 약을 좀 추천드려달라. 이럴 때면 우리 중소약은 결합하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2: 네.
1: 중량만 쓰지 말고.
2: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네
3: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건이 보시 할래 우리 언니께서 자식도 못 와서 이전에는 한 같이 앉아 말 아무것도 말 빼고 하면 또 자꾸 물어놓지 부르지 열 번 더 물어본다. 그리고 또 수방에서 네. 밥할 때리 어느 때는 경상 떨린다. 밥을 안 차려놓고 물러지 않아서 내 밥 먹다 밥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한 건 열쇠를 들고 놔두고 밖에 나가고 그래서 그런 우리 말하는 게 우리 언니 지금 아무리 치매를 치고도 뭐라고 소리 그래서 내 그런 이 건이지 고스판을 먹고 너무 효과적 그런 게 있네. 두통 찌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야기용 먹고 소리에 내 이 골이 아무래도 무슨 문제 생기는 뭐라고 그래서 다시게 요즘은 기운들이 약간 증가되는지 이전보다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기운들 때문에 먹었는데 어제 여러분 요즘에 세번 다수가 하나 했으니까 대학습에서 나가도 요즘은 세번 다수가 별로 한 번밖에 안 나가고 용은 대변이 조금 나가니까 지금 시원하게 잘 나간다 하니까 아니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이러면 이학질을 이래서 혼자 하니 여기까지 손 나빠서 먹었지 위도 나빠 먹었지 하나 소화해주는게 이약 뭔가에 소화 잘 되지 얼마나 조망이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 잡수고 지금 우리 이모도 좀 이 너무 좋다고 오늘에서 가서 우리 언니도 이 저번에 몇 총 받았던가 저번에
4: 우주 활동 참가했는가
3: 예, 우주 활동 요번에 또 10통 받자 그럼 저번에도 10통 받았거든. 발판에 그렇죠. 우리 언니 들어주고 당이 얼마 아니다면 오늘 또 10통 받아서 계속 부시겠답니다. 야 효과 이렇게 좋은 효과는 처음 봤답니다.
4: 그렇죠.
3: 예, 네. 예 오늘도 배달 받겠죠.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시간상 관계로 제가 이 봄마다 이 후메큐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그렇지 이렇게 후메큐십 그다음에 비타민C 이게 다 생물 제품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다 중약으로 해서는 건네보시왕 같은 이런 진귀한 약재가 25가지 들어간 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우리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5: 네. 네, 오늘 출근하십니다.
1: 네.
5: 이제 보시안이 좀 다음 나자고 합니다.
1: 네.
5: 이런 머리가 지금 다 봤습니다. 지금 3개다가 지금 2세까지 있으니 일단 머리 혈압도 조절하려고 자꾸 머리 휘내가지고 이랬어요. 나 그런 게 다 되지 않아가지고 한번 좀 건의하고 보시안했으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 내봅니다.
1: 예, 네, 그런 분들 쓰고 계시고 또 확실히 효과 다 돕니다. 추천드립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5: 네.
2: 네. 설명 주시죠.
1: 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좀 다른 건뇌보신환보다 다른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제약공장. 제약공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약통에다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다 썼지만 확실히 그런 성분이 들어갔는지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제약공장에서 옵니다. 우리 소개드리고 있는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은 우리나라 양치입니다. 중앙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양치다 이 말입니다. 예.
2: 네, 담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두분 선생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건네보신하는 먹고 있습니다. 어째 먹었는가 하면 눈은 노공이 왔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도 그게 노공이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이 머리가

그시라 떠돌이 달았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어디 희감에 정시 대응했댔습니다. 그리고 하루 해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면서 고생했는데 건져보시나는 먹은 다음에 지금 해라 위하고 하루에 두 번씩 먹던 게

0: 지금 일어나야 그것도 한두 번 일어나는데 흡연이 냄새도 나고 수량도 조그맣던 게 지금은 이 냄새도 없어지고 수량이 많아가지고 흡연 보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게 용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무리돼서 소리 나고 이 독이 다 한번 못다 됐습니다. 그러던 게 네. 지금 소리 나는 증상이 없어지고 이 지금 잠을 잘 자니까는 아침에 깨나면 이 분신화 되겠습니까?
1: 네.
0: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두근두근하고 침침하니 똑똑한 사람처럼 이러고 황당하던 게 지금 그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네.
0: 용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관절에도 좋을 때라 나는 대형성 관절도 있는데다가 여드름 반 탈출이 있어서 허리 다리 아픔에 내리저리면서 그러던 게 지금 그게 낮아지니까 등기로 오르내리기도 용 좋고 편안한 게 걸어다니기도 쉽습니다. 기름땀이 네. 나고 이러던 것도 낮아지고 이러니까 어찌든지 모든 면에서 확실히 이 권력신 안에 좋습니다. 효과가 네. 좋고 지금 활동이 있으니까 나이 약이 좀 있어도 이 활동이 있을 때 살려고 합니다. 계속 네. 쓰겠습니다.
1: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받으십시오.
0: 네. 예, 배달 받겠습니다. 네. 네.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네.
1: 우리 아픈 사람들이 약을 고르자면 제일 정말로 힘들죠. 이? 내게 약사도 알지 이사도 알지 어떤 약을 골라야 내 병에 맞겠는가. 이래서 저희들 이 시간에는 이런 방면에서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도움이라는 게 바로 우리 뭐 심장에 열이 세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청심환 북경 동인당이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엔 또 리윈쌍이라는 또 제약 공장이 있습니다. 목이 아플 때 류성환이라는 약이 또 이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 뚱어어조 제약 공장 뚱어어조는 어조가 이름이 남과 동시에 이 근예보시환이 또 이름 났습니다. 때문에 근예보시환 하면은 산동 뚱어어조 제약 공장에서 만든 이런 근예보시환을 쓰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수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 주고 있죠. 가을의 성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벼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깊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달콤한 사랑을 장미꽃에 비유한 가요, 붉은 장미처럼 열정적이고 순수한 사랑, 이 노래와 함께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꽃 사랑, 로에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저려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한평생 함께할 부부가 되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힘든 날 서로 기대어 살아 견뎌온 부부들의 진솔한 마음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강화 최래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의 순간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한아초 작사 허설아 작곡의 보석 인생 보내드립니다. 뒤에 화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상혼을 열심히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합니다. 여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한춘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황혼인생 보내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가요. 최근 작사 리태오 작곡의 장수타령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떠나온 그리움과 고향의 정겨운 풍경을 노래한 가요죠. 황상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가자 보내드립니다. 름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음악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연변 노래가 저와 함께한 음악여행 어떠했는가요? 내일도 좋은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삶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씨 가장방에 수록이 된 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삼차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관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제,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황진수한 타이 혈배강이 이번에 새로 승급하고 그 다음에 장창랜쇼라는 겁니다. 예, 혈배강의 기초상에서 또 황진수한 타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두 네 가지 처방으로 구성됐습니다. 약제는 40바스까지 제일 큰 처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약이 틀리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 그리고 흡수가 빠릅니다. 예, 이게 지금 우대 활동 크게 합니다. 5세트에는 3세트를 더 드립니다.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리면서 10세트부터는 오늘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증성 받을 수 있습니다.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도 혈배강 10곽 더 드리는 동시에 환자분들이 증상이 막혀서리 전면적으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지금은 삼복철이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이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외지 있는데 용정 있는데 왕청 있는데 군촌에 있는데 어떻게 맞겠는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와서 맞아보면 아실 겁니다. 우리 침 많은 분들이 전면적으로 넣기 때문에 어디면서 뭐 닦아서 세 곳이나 네 곳이나 가서 침 딱지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우리 한몸에 지금 대부분 로엠 분들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락을 몽땅 같이 열어주다 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또 여름철에는 우리 삼복철이라면 혈관이 다 늘어나고 그리고 혈액순환 이 공급이가 좀 느리 이러기 때문에 침을 또 자주 맞으면 많이 됩니다. 이 황제내경에서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래서 한 번, 그 날씨 조금 추워지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 모두 12번 놔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예, 그리고 저한테 와서 병보일러 오겠다. 지금 연변이 환자분들 어제도 10년 전에 저한테 병보이고 10년 후에 와서 이제서 또 나 저를 찾아오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저를 기본상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병보일 사람들은 원래 기차역자 있지 않습니까? 라호 호차잔 그 맞은편에 우기병원 2층 중립과를 찾아

0: 문자 오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2880018번 전화 치세요. 그래서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제가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예, 그래서 무턱 대고 찾아와서 병 보이겠다.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꼭 거기다 전화 치세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880018번 전화 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팔진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황진수한 타에는 모두 세 가지 처방입니다. 팔진탕, 그 다음 부양황우탕 하고 그 다음에 첸정산, 이게 세 가지 처방입니다. 이 한대 수록된 겁니다. 때다 유명한 처방이고, 그리고 이 약이가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약이 많이 들어갔다 해서 처방이 여러 개에 대해서, 예, 한 대 막 버무려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거기에 그 간차오란 약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간차오는, 예, 우리 중의학에서도 중의의사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약이 많이 들어갈수록, 몇시까지 이렇게 들어갈수록, 예, 간차오가 들어가게 되면, 예, 모든 약들을 다 병용해 줄 수 있고 서로 싸마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예, 다 흡수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작용과 간소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약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간소가 들어가면 잘못된 겁니다. 예, 처방이가. 예, 그래서 여기면 간소 딱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500돌든 대단히 작은 분자입니다. 지금 이 돌든 하게 되면 이거는 분자식을 분자식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돌든이가 작을수록 우리 흡수가 빠릅니다. 우리 저 입안에 그 구강 거기 점막 조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소 주신화라면 입에 턱 물게 되면 인자 효과 보지 않습니까? 어제 그런가 이 입 그 점막 조직을 그 구멍을 통해서 직접 혈액순환 들어가서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 빠른 겁니다. 그 우리 한방면에는 분자 작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한방면에는 우리 여기 안에 수셔주신활하고 그 다음에 딴센디활 처방이 몽땅 들어가 있습니다. 수셔주신활 주요 처방이가 그 천흉이죠. 천공이 혈액순환 빨리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심장혈관 확장해주고 이게 엄청 빠르죠. 그리고 우리 그 딴센디와르는 단산삼칠이가 주요 성분입니다. 예, 그리고 빙페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처방이 이 김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500돌든 우리 그 입안에 구강 점막 조직이 그 구멍 크기가 흡수될 수 있는 구멍 크기가 우리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1300돌든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500돌든이란 건 대단히 작은 게죠. 그래서 이 돌든 우리 보게 되면 홍혈구가 크기가 어느 만한가 64000돌든에 속하는 겁니다. 64458돌든. 예,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백혈구가, 4000돌든 이렇게 속하는 게죠. 그 다음에 선상신 피르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추선상신 피르지수. 이 격소의 크기가 5000돌든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돌든이란 건 대단히 작은 분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자는 몽땅 천연 약자를 갖다가 쓰리, 당지의 약자를 또디 여차에 몽땅 갖다가 이런 돌든으로 한 게기 때문에, 한방면에는 약재가 좋고, 한방면에는 흡수가 좋고, 한방면에는 처방이 좋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지금 이 황진수 아타야하고 협회관 그 건식을 먹고 있습니다.
0: 네, 예.
2: 예, 나는 이번에 다발성 신경 이런 뇌경색이 있고 주동맥이 경화가 왔었습니다.
0: 네.
2: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기억력도 아이디고, 예, 아주 자꾸 한 말도 곤방한 것도 있어지고, 예, 맥이 없고 막 늘어지고, 예, 그리고 어지럽고 자꾸 숨이 차고, 예, 아빠 먹다는 숟가락 마구 떨고 이랬었습니다. 그, 나기, 내도 이렇게 모르게 숟가락 땅에 떨고 이랬습니다.
0: 네, 손 떨다 날까나, 예.
2: 예, 떨다 날까,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아빠에 대해 반신은 못 쓰고, 예, 푸 맞을까, 예, 반신을 못 써서 손을 마구 떨고, 대서분 나가는 것도 모르고.
0: 네.
2: 예,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깨끼고, 예. 그러니까, 걷는 것도 이렇게, 재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축해서 이렇게 했던데.
0: 네.
2: 그러니까, 뭐, 그 연기신에 뭐, 좋다는 약, 청약, 예. 지금까지 다 했는데, 아이됐대다.
0: 네.
2: 예, 효과를 못 봤습니다.
0: 네.
2: 그 후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황진수한테 일병의 약이,

0: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선생 한번 좀 믿어보고, 이 약 한번 믿어보자고, 이래고 예, 좀 싸서 먹어봤습니다. 선생님 친구도 하고.
1: 네.
0: 예, 굉장히 벌써 먹으니까 예, 내가 예, 효과가 대단히 빠르단 말입니다.
1: 네.
0: 예, 아이, 그러니까 이 혈배강 약이 선생님 친구도 효과가 빠르고, 이 혈배강, 이 황진산 때 혈배강 약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1: 네.
0: 예. 그래가지고 예, 첫날부터 뭐니까 선생님 친구한테 벌써 예, 속이 시원하더란 말입니다. 친구가.
1: 네.
0: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되니까 벌써 아예 어지럽고 예, 맥이나 그 소화도 할 때더란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때 숟가락을 예, 움직이지 못하고 막 어쨌든 딸기 떠오는데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고 밥 먹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러니까 혈압도 온정되고 예, 아, 저번에 이 병이 나아질까? 온몸의 병이 내 다 나아진 것 같습니다.
1: 네.
0: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맥이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아바이도 예, 이렇게 지금 예, 약을 썼습니다. 같이 이 협회관과 이게 선생님 친구를 했습니다.
1: 네.
0: 굉장히 벌써 예, 날에 날마다 예,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아바이 지금.
1: 네.
0: 예, 벌써, 예, 선생님 친구 하니까, 예, 벌써 마음이 기쁘다고 배트에 떨어진 것 같다, 이랬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10일 정도 되니까, 예, 우리 아빠, 예, 벌써 몸이 가벼워지고, 예, 맥이 난단다.
1: 네.
0: 예, 소화도 잘 되고, 숟가락도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1: 네.
0: 그 화장실도 못 가던 게 어떤 게, 자기들로 화장실도 갑니다.
1: 네.
0: 예, 화장실 갑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이렇게 호가 보니까 면역력도 올라가고 예. 벌써 우리 아빠 밤잠을 푹 잔다 말입니다.
1: 잠 잘 잡니다.
0: 예. 예, 밤 잠 잘까 예. 몸이 거뿐하고 벌써 예 자연적으로 밥을 마시고 예 영 기뻐하면서 선생님과 하는 말이가 야, 이 선생이야 정말 빌란 선생이다. 선화에서 이런 선생 없다. 내 목숨 구해줬다.
1: 약이
0: 기뻐한다.
1: 네. 거기다 또 친구가 따라가고
0: 예, 친구도 예. 갔다 왔다 그도 마음대로 뭐 나와주지
1: 이만큼 처방이 없습니다. 45가지 약제나 수록됐고 여기 엄청 좋죠. 예.
0: 예, 영 기뻐합니다. 그 우리 지금 아바이가 하는 말이니까 이 선생님이 진짜 이렇게 교실도 높고 예, 강의도 잘하고 예, 자기의 예, 정말 좋은 거 살았다고 예, 이렇게 영 칭찬합니다.
1: 예.
0: 그 우리 또 양조 선생님이 생명을 줬지 않을까.
1: 네.
0: 예, 우리 아바이 완을 영 선생님 완을 평가 대단히 잘합니다.
1: 네. 지금 우대 활동 크게 많이. 합니다. 예? 우대 활동 예. 빨리 참가하세요.
0: 예. 예. 예. 이번 우대 할 때 참가하려고 합니다.
1: 예, 예. 2880018.
0: 예. 예.
1: 빨리 전화 치시.
0: 예. 예.
1: 네.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황진산타입니다.
1: 황진산타입니다. 황진산타. 예.
3: 예. 예. 예. 예. 황진산타.
1: 예. 이 발음하기 좀 바쁜 한음말 그대로 하면 됩니다.
3: 아, 예. 예. 예. 저 뭘까. 예. 지금 저는 예, 먹고 있습니다. 어젠가면 예, 고전에 이 약을 먹었는데 효과에 좀 좋더라면 안 되긴 오간에 뭘까. 팅 조금이 원료나 부족하고 이래서 팅 됐다 해서 팅 하다가서 지금 먹고 있는데 일단가 해서 뭐 아니라 고수는 뭐 효과 더 좋은 것 같더라 만도 어찌하면 저는 이 신경통 좀이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3: 가끔씩 하다가서 괜히 좀 겨울이다 이 가슴도 일단 답답하고 그 다음에 이 고수 숨이 차고 이 고수 땀이 고수 객관에 오늘 땀으로 실적시 흘린단 말입니다.
1: 네.
3: 또 이 남들이 보면 좀 살 정도로 그렇게 땀을 흘려오니 경우도 거의 다 심리 무치도 좀 있어가지고 계속 도도도도 하고 이 남면에 이 정말까 그런 데다 또 혈압도 그래서 그렇게 알든지 야 정말 이 여러 가지 이런 병증 때문에 약도 좀 안겨라에 주로 쉬어놓고 약도 약도 이렇게 먹으면 그래도 이제 그렇게 또 뭐랄까 시원하게 좋지 못하고 이어서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다 정말가 이 다리나 있잖아, 이 발나 발나 또 그렇게 붓기고 그다음에 이 뭘까고도 아프단 말입니다. 진심부터 저 인구가 있잖아, 이거 다 아픈 것처럼이. 그나 이 약 먹은 다음에 내가 선생님께서 또 이 또 뭘까 진도 또 맞고 이러니까 예.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예, 그냥 지금 우선 예, 얼마 먹었을까 이번에 또 셀럽 싸서 먹고 이러는가 이제가 우유 이로 인

여러 가지 증상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써가지고, 예. 특히, 예, 그, 붓기던 것도 인사 그렇게 없어지고, 그렇게 아프던 게 있으니까, 이것도 아파서 계속 좀 문지르고 어쩌고 이러는데, 예. 그런 것도 이러고, 예. 그 순수한 게, 그것도 가슴 답답하고 심사하고, 예, 이러던.

0: 또 생각나서 그다음에 가게 했어요. 네. 이렇게 또 이런 좋은 약이 있다고 생각해가 나오겠고 그거 또 좀 써봐야 되겠다고 좀 뭐니까 쓰기 시작했다. 그분은 그러니까 이 말이 제대로 알겠지. 네. 이 구름구리도 알지고 이 나 이 발다리도 이 좀 뭐니까 그렇게 저 살짝을 놓으니까 되게 내 오른손이 니까 이따가 이 밥 먹기도 힘들고 좀 이런데 이런 거로 어머 같은 자석으로 도와줄게. 어째 침고지 맞고 이러니까 예수 막이라 저번 며칠 아이 돼서부터 조금 조금 어째 그전에 그렇게 치료하고 온다고 이런 것보다도 더 효과 본다고 쓰는 게 좀 자기 좀 더 계속 더 싸서 드시겠다고.
1: 이번에 약과 병이 딱 맞았습니다. 우리 황진산타의 공농수치에 중풍 탄환 이거 치료한다고 쓰고 반신불수에 입관원이 비뚤어 올라갔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손발이 구구대난다 그 다음 걸음걸이가 잘 아이 된다 이걸 다 치료한다고 딱 썼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혈백강 혈백강은 젊은 심장 우리 심장에 피가 충족해야 전신에다 피를 잘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심장부터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 치료하고 중풍 치료하고 이게 몽땅 이게 중점적인 약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침구 우리 그 중풍 바다쉬 이걸 쫙 열어줄까나 예 많이 효과 봤죠 지금. 예.
0: 혹시 영어에 기분이 좋았어요. 가서 치도 좀 또 맞고 약도 좀 계속 또 쓰겠다고 한다 말입니다.
1: 네. 이번에 우대 활동 참가하세요. 오늘이 결승하는 네. 분들도 열과 그 더 드릴까나요?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0: 예,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그래 보게 되면 여기 아까 환자분 전화 온 것처럼 잠이 잘 온다. 네, 여기 그 두 가지 향이 들어간 이런 약재가 있습니다. 안시향하고 천향 이게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카이체오 신치한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이체오라는 거는 우리 인체 내 체오는 구멍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일곱 개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체오란 게 일곱 개 구멍이 눈구멍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 하나, 그 다음에 귓구멍 두 개 이렇죠. 이 체오가 몽땅 오장육부를 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카이체오가 영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신주면 그러나 안신하고 이 잠을 잘 자게 한다. 이 천향이가 엄청 좋은 겁니다. 이 장치 원중한 작용이 있습니다. 중초를 덮여주고 그래서 상초에 이런 열을 아래로 내려와 보내고 그 다음에 暖신 나치한 작용이 있습니다. 숨이 차거나 어떤 사람들은 밤잠 자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보통 호시 수면 잔팅 중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3: 저도 혈백강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3: 저는 원래 머리가 그냥 항상 멍하면서 정신이 허리투분해서 어떤 때는 조금씩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혼자서 떠날 수 없어 항상 누가 옆에서 정무해서 떠나야 떠났지 못 떠났습니다.
1: 예, 예.
3: 그리고 혈압 조절이 또 되지 않아서 힘들었고 맥박이 또 빨라서 베타클로를 먹지 않으면
1: 이상
3: 올라가서 예 힘들었습니다. 예, 또 하품도 자꾸 나오지 아침에 턱 일어나 앉으면
1: 네.
3: 아 그래서 여러 중이도 보이고 보건품도 많이 먹고 효과를 보려고 용 애를 많이 썼습니다.
1: 네.
3: 약국의 약도 여러 가지 얼마 먹은지 내 약국 얻어는 몇 개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오래 잡수다니까는.
3: 예, 시간 관계를 그 신노쇼관에 대한 약은 거진 다 먹어봤습니다.
1: 네.
3: 예, 내 시간 관계를 더 얘기하지 않는데요.
1: 네.
3: 그래서 큰 효과를 못 보고 그냥 구분 길을 이제 긋고 오다가 들이. 우연히 그 선생님이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1: 네.
3: 그래 이 혈백강을 선택하려서 이걸 먹은 10일부터 드는 혈압을 혈압약을 용감히 뗐습니다.
1: 네.
3: 그 다음 10일 지난 후는 맥박 빠른 약을 뗐습니다.
1: 아 예.
3: 예. 그 오늘까지는 50일이 되는데
1: 네.
3: 더 발작하지 않고 너무나 정말 기쁩니다.
1: 편안하시죠 지금.
3: 예. 예. 그리고 예 친구까지 결합하니 머리도 예 맑아지는 게 알립니다.
1: 어 예.
3: 예. 너무나 좋습니다.
1: 예.
3: 선생님 그

0: 신고한데 가보니까는, 아이, 선생님도 영 젊은 선생님인데, 아, 두 선생님이 그, 태도가 얼마나 인자스러운지.
1: 예, 무슨 집 식구처럼 생각합니다.
0: 예. 예,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집 식구들처럼 이렇게 대해줍니다.
1: 그렇지. 예.
0: 그래서 너무도 존경스럽고, 예, 나라 배울 점들도 너무 많습니다.
1: 예. 예.
0: 그래, 저는 어떤 이 남은 노년 생활을 정말 웃음에 보낼 수 있을 희망이 보입니다.
1: 예, 그렇지. 예. 예.
0: 그래, 난 계속 이 새벽상을 예. 기본으로 해서 계속 예. 복용하겠습니다.
1: 계속 복용 좋습니다. 예.
0: 예. 예. 예. 두 선생님과 선생님 건강을 예, 예 바라면서, 예, 감사를 드리면서, 예. 예. 예. 가정의 행복을 축하합니다.
1: 아, 말씀 고맙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리고 전샹이라는 거는, 예, 그, 장치원중,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暖身, 나치란 게 뭔가, 사람이 호흡할 때, 딱 필로 호흡하는 게 아닙니다. 치윈, 딴텐이란 말이 있습니다. 딴텐이라는 기실은, 그, 호흡이 들어가가지고서, 직접 콤파치 자글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게 숨을 쉬어야 된다. 그 뜻이죠. 예, 이럴 때, 요, 안시샹하고 전샹이 결합되게 되면, 이런 데 엄청 좋죠. 그래서, 후시 수면 장팅 중 중화정이라는 게 뭔가 잠자는 도중에 호흡이 뚝 끊어졌다. 이 끊어졌을 때 인차 회복해야 되면 그 자리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나치하는 공능이 못해져서 그렇습니다. 근근히 우리 폐를 가지고 호흡했기 때문에 곰파치를 들어가야 했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카이차오 싱신한 작용이 있습니다. 싱치 호쇄하고 그리고서 사람이 정신 상태가 영 긴장해 가거나 또 초조해 하거나 잠 잘 못 자거나 이런 데 엄청 좋습니다.
2: 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네, 현재 감사합니다.
1: 네.
3: 저는 약 12주 밀리 지금 색도 있고, 간을 짠지도 넣고, 고혈질이 심해집니다.
1: 네.
3: 이 약은 아무튼 고혈질이고, 고혈압이고, 혈탕이고, 다 정상이고, 뒷머리 많이 아프고, 어린질이 심했습니다.
1: 네.
3: 이 약은 아무튼 어린질이고, 아이 나고, 어린질이 먹는 약을 그냥 갖고 다녔습니다.
1: 네.
3: 그런데 지금 모든 면에서, 이제는 몸이 정상 수치로 다 돌아왔는데, 네, 그거 먹고, 이제, 그거 좀, 반, 나사는 게, 뒷장이 등이 어제 땀이 많이 나는 게 좀, 한 그림이 좀, 낫지 않은 게, 지금 새로 들어온 약을, 황신쌈타이.
1: 네, 네 황신쌈타이.
3: 예, 뒷장도 땀이 엄청 멎었습니다.
1: 아, 예.
3: 아, 이 약이 정말 효과 좋습니다.
1: 좋죠, 예.
3: 혈액강수로 많은 효과를 봤는데, 그 새로운 약을 같이 쓰니까, 나 효과 엄청 더, 더욱이 정말, 또 새로운 약은, 예, 엄청 좋습니다.
1: 네.
3: 그게 효과 좋습니다.
1: 네.
3: 이 약을 내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좋죠. 네, 장기적으로 쓰면, 네. 우리 정말, 네. 예,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3: 네, 선생님 좋은 약을 또 다시 들여와서, 이제 환자들 위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1: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거기다 우리 软화 빵块, 分解 빵块, 예? 이런 혈전, 이런 것들을 녹인다. 황진쌈타이란 이름이 그렇게 온 겁니다. 예, 황금처럼 귀한 이런 그 중약제의 성분. 그리고 쌈이란 게 혈전이란 말입니다. 예? 타이. 그 혈전을 녹이는데 제일 작은 분자로 들어가서 녹인다. 예, 그래서 이런 펩티드로 나왔다 이 뜻이죠. 그래서 황진쌈타이 약과학에 직접 썼습니다. 앞과학에다는 과학 그 정면에다는 그 우리 황진쌈타이라고 쓰고 뒷면에다는 또 혈배강이라고 쓰고 예, 두통에다 다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软화 빵块하는 처방 모두 다섯 가지 약재입니다. 단삼 삼칠 홍화, 천숑, 타월 다섯 가지 약재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꼬우텅이가 들어갑니다. 꼬우텅이라는 건 꼬우제, 그 갈고리라는 꼬우제입니다. 그래서 이 꼬우텅은 무슨 좋은 점인가? 이거는 神农本草经에 딱 썼습니다. 清火解毒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없애주고 독을 해독해준다. 네, 消肿止痛 그러니까 붓긴 것을 내려오고 진통작용 좋고 취풍통치血란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혈이가 잘 통하게 하면서 바람을 몽땅 없애준다 이 뜻이죠. 사실 우리 귀에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게 몽땅 바람으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경

0: 유일하게 직접 단 가래입니다. 우리 뭐 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가래가 끼임으로써 이런 귀에 소리난 증세 나타나는데 병원에 가서 얼비허크가 검사하고 흉부 CT람 해도 다 모든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사는 맞지 못해서 뭐 진단 못하겠을까나 이사는 보통 그 기계 나와서 기계 이롭다면 이롭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객관화 거서 신경성으로 그렇다. 이런 보통 의사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말이가 이겁니다. 신경성으로 그렇다. 진단에 나가기 전에 모두 대구 신경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신경성 얼밍 이렇게 말하죠. 기실은 이 꼬우통 한 가지만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 경락에 낀 그 가래를 몽땅 청결해 내갑니다. 그러므로서 귀에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건 무조건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 팔진탕 아까 말씀드렸죠. 팔진탕이란 거는 빠진탕 四君子汤 모두 8가지 약재입니다. 4가지 약재는 四君子汤 전문 기를 보충해주는 처방입니다. 그 김에 당삼, 백출, 부령, 주간차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四物汤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四物汤은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징댄방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면은 당귀, 川芎, 白芍하고 숙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 약재가 결합돼가지고서 빠진탕이란 이건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처방입니다. 이게 직접 들어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런 중풍으로 해서 탄화에 왔거나 반신 못 쓰거나 이명을 춤을 흘리거나 말 못하거나 심장 주자람 해야 된다 이런 분들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예, 이런 방면에서 황진수한테 수업의 강의가 좋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오늘도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는 졸레를 부으면서 마음속 깊이 감동을 했다. 졸레야말로 참된 공산주의자며 깨끗하고 맑은 품성을 지닌 전우이자 동지라고 생각했다. 생각이 오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이기심이 없고 권력을 다투지 않은 말다툼을 한다. 홍군은 타고 신장을 공격하는 일을 그만두기로 한 뒤에 계속 때를 놀이하다.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고 하지만은 싸움은 더욱 그라하였다. 한껏 지쳤을 때는 피해가려고 애를 써도 쉽지 않더니 지금은 시원하게 맞붙으려 해도 틈이 보이질 않았다. 홍군 지도자들은 또다시 고민에 빠지었다. 3월 10일 마침내 기회가 왔다. 조은은 종대 가운데 한계사가 노반장에 온 것이다. 비록 다른 사들이 가까이 있었지만 재빨리 포위한 뒤 싸움을 끝낸다면 역시 먹을 만한 요리가 될 터이었다.

알고는 곧바로 3군단이 북쪽에서 도우러 오는 오기미 군대를 막고 5군단은 남쪽에서 지원하러 오는 주은원 부대를 차단하는 동안에 1군단이 병력을 집중하여 로반장에 있는 적을 소탕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15일 오후 3시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막상 싸우면서 보니 적들이 며칠 동안 만들어 놓은 진지가 몹시 튼튼하였다. 산호의 사격 진지를 쌓고 밖에 참호를 팠는데 그 돌레를 말뚝과 가시나무로 울타리까지 채워놓은 것이다.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싸워서 겨우 사격 진지 몇 개를 차지하게 된다. 적들도 타격을 입었지만은 홍군도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내게 됐다. 동쪽에 있던 오기미 종대는 벌써 앞길을 건너 로반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도부는 공격을 멈추고 전군이 1군단의 음호를 받으며 모태진에서 또다시 적수화를 건너기로 결정을 하였다. 군 주의부는 로반장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에 들어있었다. 조금 전 군 주의부로 돌아온 님표가 손에 전보를 움켜쥐고 서성거리었다. 말쑥한 얼굴에 짜증이 서려 있었다. 님표는 당시 28살이었다. 얼굴은 좀 파리해 보였지만 짙은 눈썹 아래 두 눈에는 총기가 돌았다. 말수가 적고 몸가짐이 얌전하지만 용맹한 사람이었다. 그는 맹렬히 치고 맹렬히 공격하고 맹렬히 추격하는 삼맹 전술로 부대를 이끌었다. 게다가 숨어있다가 대부대로 방심한 적을 치는 전술을 꿰뚫고 있어 모태동과 주올레가 이끄는 반포위 도발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 덕분에 진급이 아주 빨랐다. 남창 봉기 때까지만 해도 주덕이 이끄는 부대 패장이었는데 지금은 홍군에서도 전공이 혁혁한 명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정치위원은 왜 아직인가? 림표가 걸음을 멈추고 나지막한 소리로 짤막하게 물었다. 정치위원 동지는 지금 부상병들을 살피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젊은 참모가 대답했다. 림표는 짙은 눈썹을 더욱 찡그렸다. 얼마 뒤 키가 제법 크고 옷차림이 말쑥한 군인이 뜰에 들어섰다. 영진 동지, 왜 이제야 오는 겁니까? 들 것이 너무 많아서요. 서병진은 집 앞 돌 계단에 앉아 모자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사상자가 얼마입니까? 400명이 넘어요. 련인과 폐 간부도 적지 않습니다. 또 무더기로군요. 림표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쥐고 있던 전부를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이걸 보십시오. 적수화를 또 건너라고 하는군요. 이번이 세 번째 아닙니까? 서병진은 전부를 보고 나서 림표에게 넘겨주었다. 적을 이끌어내려면 자연히 좀 더 걷기 마련이죠. 그는 사리 깊은 눈빛으로 림표를 바라보며 타이르듯이 말했다. 좀 더 걷는다고요? 이걸 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싸늘하게 웃었다. 그는 참모와 호위병이 곁에 없는 것을 보고 빠르게 속삭이었다. 우리 홍군에 사람이 얼마나 남았나 보세요. 강서를 떠날 때는 8만 6천 명이었습니다. 상강삼에서 절반을 잃고 귀주에 돌아올 때는 4만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이 3개월 힘들게 뛰어다니고 나니까 이제 2만 5천 명밖에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귀주에서 수두룩하게 입대하지 않았다면 이 숫자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 종일 걷기만 하는 데다가 애 돌아가는 길밖에 없으니 싸움은 둘째 치고 걷기만 하다가 망할 것 같습니다. 홍군의 중년 지휘부인 림표마저 이런 의견을 내놓자 서병진은 마음이 덜컥 해놨다. 그는 정치위원으로서 몇 마디 보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서병진은 상냥한 말투로 설득을 하였다. 림표 동지, 걷는 것을 그렇게 단순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지요. 걷는 것도 일종의 방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적들의 손아귀에 들어있는데 어찌 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서병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집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손짓을 하였다. 이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주우는 종대가 우리 앞에 있고 오기비 종대는 또 뒤를 쫓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에는 사천 군대가 있고 왼쪽에는 손도의 여섯 개 려우와 왕가리를 거느리는 여러 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림표가 말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 서병진은 림표의 속마음이 지피어 걱정스러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림표가 웃으면서 말했다. 지금 형편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나는 3인 군사 지도 소조를 믿고는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림표는 마치 큰일이 아니라는 뜻이 태연하게 말하였다. 보세요, 도성전투는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싸움을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제 싸움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서병진은 더 듣고 싶지 않아서 서둘러 말허리를 잘랐다. 그럼 어쩔 생각입니까? 림표는 좀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을 꺼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도자를 바꾸는 수밖에요. 아무튼 지금 이 3인 소조로는 안 됩니다. 서병진은 놀란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물었다. 당신은 누가 이끌었으면 합니까? 백덕의 동지가 지휘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림표는 솔직하게 말하고 나서 호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이걸 보세요. 만약 동의를 한다면 서명하십시오. 서병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편지를 펼치었다. 편지는 군사 지휘를 잘못해서 홍군의 규모가 줄어들었으니 주울래 모태동 왕가상은 힘을 모아 현 정세를 파악하는 데 전념을 하고 군사 지휘는 백덕회가 맡아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서병진은 편지를 곧장 림효한테 건네며 말을 했다. 나는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림표는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영진 동지, 이건 절대 나 한 사람 의견이 아닙니다. 제법 간절한 말투였다. 또 누가 있습니까? 그건 묻지 마십시오. 누가 더 있든 나는 서명을 안 하겠습니다. 서병진은 단호하였다. 그는 림표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림표 동지, 참 이상하군요. 당신이 어찌 총사령관을 지명을 하고 지도부를 바꾸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서병진을 한번 쳐다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우리 당은 준의회에서 이 지도부를 세웠습니다. 모주석이 끄는 게 싫다면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동지는 준의회에 참가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또 반대하는 겁니까? 이건 당의 규례를 어기는 행동입니다. 서병진이 날카롭게 다그치자 림표는 얼굴을 붉히었다. 게다가 당신은 모주석을 가장 오래 따르지 않았습니까? 모주석의 집이 능력이야 당신이 가장 잘할 게 아니겠습니까? 동지 호주머니 속에는 노역한 물건들을 써놓은 수첩도 있다면서요? 늘 자신이 노역한 것이 가장 많다고 자랑을 하더니 지금 와서 어찌 모두석이 지휘를 잘못한다고 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정치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생각을 굳혔으니까요. 림표는 손을 내저며 말했다. 당신은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은지만은 분명히 밝혀주세요. 1925년 서병진이 황포군관학교에서 정치부 비서 겸 정치교관으로 있을 때 림표는 18살 난 학생이었다. 그는 림표보다 8살 우였다. 서병진이 일군단 정치위원으로 오자 림표는 그를 어른으로 깎듯이 대하였다. 서병진도 성품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인지라 웬만한 일에는 양보를

0: 그런데 성전하는 일이 늘면서 젊고 활발한 인표는 점차 자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병진은 군사 문제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은 편이어서 원칙 문제만 아니라면 두 사람이 얼굴을 붉히는 일은 드물었다. 논쟁이라고 할 만한 일은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5차 반포위 토벌 때였다. 림표는 리덕이 한창 세력을 얻고 있을 때 홍성보의 짧고 빠른 공격을 노남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리덕과 박고의 마음을 사려는 얕은 수인 것 같아서 못마땅해 놨지만 서병진은 정확한 루스를 옹호한다는 깃발을 내건 림표와 깊이 있게 논쟁을 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는 장정이 오른 뒤에 세 번째 봉쇄망을 돌파할 때였다. 군사위원회에서는 광동 군벌이 먼저 락창을 점령을 하고 홍군이 가는 길을 막으면 안 되니 일군단대로 오한로 동북 쪽에 있는 요충지 구봉산을 점령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주왕종대를 의무하는 큰일이었지만은 의림표는 주왕종대야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병원으로 진격하려고 하였다. 서병진은 림표와 크게 다툰 뒤에 결국 일부 병력을 구봉산으로 보내였다. 그래도 두 사람 사이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무던한 서병진이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를 지었다.
1: 홍군은 당의 군대이지 개인의 군대가 아닙니다. 누구도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편지를 기억하고 우리 올려보내겠다면 동지가 모든 걸 책임지세요. 만약 마음대로 부대 행동명령을 내린다면 나는 정치위원으로서 집행하지 말라고 명령할 겁니다.
0: 조용한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지라 림표는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1: 아, 좋습니다. 그럼 나 혼자 제출해보겠습니다.
0: 림표는 손을 휙 내줘며 돌아섰다. 그는 밖으로 나가면서 두덜거렸다.
1: 정말 뜻밖이군.
0: 미주와 강변의 위험 상황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애를 태우니 갈 길이 막히고 물러서지도 못했다. 급의 나무 아래에서 문득 묘책이 떠오르면서 어느새 술도 운치 있고 사람도 멋들어지다. 중국에는 미주화가 있는데 바로 적수이다. 세계의 소문이 높은 모태똥의 산지 모태진이 바로 적수와 강변에 있다. 모태주가 맛이 깔끔하기로 세상에 둘도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기실 적수와 강변에서 나는 다른 술도 맛이 좋은데 모두 하늘이 내린 강물로 빚어진 것이다. 그러니 적수와는 그야말로 미주하였다. 어떻게 되다 보니 결국 노농홍군은 이 강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35년 3월 16일 홍군은 모태진에 이르렀다. 여기서 세 번째로 적수화를 건너려는 것이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루백성은 대례를 끼어 행군하고 있었다. 오위병들은 말을 끌고 뒤를 따랐다. 전사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높은 산등성이를 넘어왔다. 아래로 적수화가 보이었다. 지난번에는 일랑탄과 태평나루터에서 동쪽으로 강을 건넜다. 이 두 곳은 절벽이 많아 강 양결의 마을이 모두 낭떠러지에 매달린 듯 붙어 있었다. 하지만 산세는 무척 부드러웠다. 그 산길을 따라 한참 내려가면은 모태진이 보인다. 이제는 봄인지라 햇살이 환하고 따뜻하였다. 적수화에는 푸른 물이 정겹게 넘쳐 흘렀다. 강 강 건너에 있는 푸른 대나무 숲도 싱싱하게 물이 올라 강물 우로 검푸른 그림자를 들이왔다. 비바람에 시달려 희뿌옇게 색이 바랜 조갓집 수백 채가 강가에 빼곡히 들어차 그지없이 고풍스러웠다. 장편 소설 대장정 4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수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친척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제로 삼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 및 혁신 발전을 깊이 추진하면서 민족 단결의 힘으로 여러 분야사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명길시 동진거리 도로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체 공사는 9월 상순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춰 예정합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의 선전 강연조가 일정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배 구역을 찾아 대중이 즐기는 방식으로 신시대 민족 분야 기본 법률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석금병 종석이나 체육은 나라의 강성, 민족의 진흥에 대한 꿈을 담고 있는 바 체육이 강하면 중국이 강하고 국운이 흥하면 체육도 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년 내 우리 조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제로 삼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 및 혁신 발전을 깊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인재 양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하고 대중 체육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특색 경기 브랜드를 빛내 민족 전통 체육을 일층 발전시키면서 민족 단결의 힘으로 여러 분야 사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법의 체육장에 들어서면 여러민족 전통체육 집중훈련팀 선수들이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체육장 곳곳에는 긴장하고도 열띤 훈련 열기가 넘쳐납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선수들이 힘차게 몸을 움직이며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그네는 여자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그네가 올라간 최고 높이와 규정된 시간에 방울을 치는 횟수를 겨룹니다. 경기는 개인 종목과 2인 종목으로 나뉘며 체중에 따라 조별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자신 경주는 팀원들 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종목입니다. 여러 명의 선수가 한상의 긴 판자신을 함께 신고 달래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의 보폭과 절주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민족건강체조 진주공 민족무술팀 선수들도 실내 체육장에서 땀덩이를 쏟으며 김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전통

0: 정치운동회는 광범위한 대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운동회는 민족 전통 체육을 담채로 조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군 이루자를 주제로 여러 민족 대중을 응집시키는 중요한 행사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실천이며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을 하는 중요한 단체입니다.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 운동회는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모두 16개 종목을 설치했는데 그중 경기 종목이 11개, 공연 종목이 5개입니다. 이번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조에서는 109명으로 구성이 된 대표단을 조직하여 근의 널뛰기, 진주공, 민족건강체조, 민족식실험, 민족무술, 윷놀이 등 10개 경기 종목과 팽이, 판자신, 경주, 활쏘기 등 5개 공연 종목에 참가하게 됩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학생 조영명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경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에 참가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지만은 여전히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죠. 동료들과 적극 협력하여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학생 신미혜입니다. 판자신 경주는 단결과 협력을 시험하는 민족 전통 체육 종목입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우리 판자신 경주팀은 금메달 3매와 은메달 1매를 따내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연비를 대표해서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완강하게 분투하는 경기 정신을 경유하면서 품격과 소질을 보여주고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의 정신 풍모를 잘 보여주고 싶습니다. 2024년에 반포 실시된 연면 조선족 자치조 소수민족 전통체육 보호 및 발전조례 법치 보장에 의탁을 해 우리 조에서는 자금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경기장 시설을 보완하며 중소학교, 체육학교, 대학교 일체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근의 널뛰기, 민족식 씨름 등 여러 종목이 국가급 성급 무형문화재 명록에 등재되었으며 여러 명의 각급 무형문화재 전승기를 부여해 민족 전통 체육의 전승 발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강건설 사판공실 주임 지보화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판자신 경주를 이용하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 종목을 좋아하게 하는 한편 민족 전통 체육 종목이 길림성과 연변에서 계속 전승되고 발전되도록 일조하랍니다. 2024년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에서 우리조는 1등상 24개, 2등상 16개, 3등상 12개를 따내어 총 52매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24년 해남 사마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대회에서 우리조는 길림성을 대표하여 근의 민족 건강제조, 민족식 실험, 민족 무술 등 4개 경기 종목과 널뛰기, 윷놀이 등 4개 공연 종목에 참가하여 두합 25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우리조는 성숙한 경기 조직 경험과 완비된 시설, 짙은 민족 단결 부력에 힘입어 4년 후 열리는 길림성 제10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 개최권을 성공적으로 따냈습니다. 반년 내 우리 조에서는 시정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전통 체육의 교정 400구역, 풍경구 진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경기, 체험공연, 취미활동 등을 상시적으로 펼쳐봤습니다. 동시에 체육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을 심화하고 민족 전통 체육의 문화 내포를 깊이 발굴하며 특색인 체험전경과 견학 코스를 조성을 해 민족 전통 체육 문화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고 생활 속에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합력을 지속적으로 결집하여 전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과 체육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연주시 동진거리 도로 공사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체 공사는 9월 상순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출 전망입니다. 연결시 동진거리 도로공사 대상은 올해 4월 10일에 착공됐습니다. 시공 구간은 북쪽으로 애달로와 연결되고 남쪽으로 인밀로와 연결되며 도로 전체 길이는 720m입니다. 현재 아스팔트 표층 포장 공사를 제외한 기타 도로 조체 공사는 모두 완공됐습니다. 현재 시공팀은 인밀로 보조도로 빗물도관 나머지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9월 10일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출 전망입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지역 교통망을

0: 원활히 하고 도시 도로망 배치를 보완해 주민들의 출행 쾌적도와 구역 동행 효율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도시 도로망 보완과 교통 병목 구간 소통은 연길시에서 도시 갱신을 추진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연길시에서는 도시도로 질적 향상과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으로 영춘거리, 광진거리 등 15갈래 도로의 건설 개조를 완수했으며 루계로 약 7.79km의 도로를 소통시켜 여러 곳의 교통 병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올해 연길시에서는 도시 단절도로에 초점을 맞춰 선으로 동진거리, 인품거리, 우이로, 와룡서거리, 민주거리 남쪽 구간, 영춘 남거리 등 6갈래 도로 소통 개조 대상을 실시했는데 개조 총 길이가 약 2.51km입니다.
1: 주민족 사무위원회 선전강연조가 일전 연길시 건공가도 연홍사배 구역을 찾아 대중이 즐기는 방식으로 신시대 민족 분야 기본 법률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 선전강연조 성원들은 사백구역 대종과 둘러앉아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둘러싸고 융합식 사백구역 환경조성,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촉진 등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연면주 3가지 공동 4가지 함께 융합식 사백구역 건설 실제와 결과하여 법률 조문을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백구역 주민 주오가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민족 대단결의 의의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민족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민족 단계를 잘 다지며 이웃끼리 더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선전 강연이 끝난 뒤 사회구역 주민들은 붉은의 병강 비춘회를 함께 불렀습니다. 모두는 노래와 춤으로 병강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따르는 뜨거운 정회를 되새겼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 기관 당총지 전임 부석의 최뢰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반포 실시된 이래 조민족 사무위원회는 전체 기관 간부를 7개 조로 나누어 사회구역, 농촌, 학교, 부대 등 곳으로 파견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기층에 널리 선전해서 온 사회에 고락을 함께하고 영역을 함께하며 운명을 함께하고 생사를 함께하는 공동체의 리념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연변주 총상회에서는 일전 민영기업가 견학행 체험일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전주 상회 책임자와 우수 민영기업가 대표 40여 명이 변경의 혁명 전통이 깃든 터전과 향촌지능 일선을 찾아 몰입식 견학 실천을 펼침으로써 우리 주 민영경제의 지능 발전과 변경 수호 및 지능을 위한 강대한 함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G331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량질 자원에 의탁해 현장 교수, 선전 강연, 주제 당수업, 산업 교류, 이동 중 미니 수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영 기업가들을 위한 학습 교류, 자원 연결, 발전 역량 부여 플랫폼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견학팀은 선으로 용정시 명동촌과 삼합촌, 화룡시 상천촌을 찾아 혁명전시관, 혁명유적지, 변경전망대와 향촌지능시범기지를 현지 답사하면서 변경지역 여러 민족 대중의 혁명이야기를 청취하고 우리주의 민족단결 창건, 변경치리, 생태산업, 향촌지능 분야의 실천 성과를 깊이 학습했으며 연변의 대외개방 구역 우세와 특색산업 발전 잠재력을 직관적으로 체감했습니다. 연변 자동차 임대 봉사업종 상회 회장 조파입니다. 견학기간 참관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우수 기업가들과 교류하고 학습했는데 저에게는 소중한 재충전의 기회였습니다. 자동차 임대 봉사업에 종사하는 민영 기업가로서 앞으로도 자체 업종 우세에 입각해 연변의 문화관광 출행 수요와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변경 관광의 품질 향상과 승격에 조력하며 실제 행동으로 흥변 부민에 조력하렵니다. 활동기간 주당위 통전부 부부장이며 주공상업연합회 당조서기이며 주총상회 부회장인 리호가 주재 당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광범한 민영 기업가들이 변경 지역의 우세에 입각해 발전 위치를 정확히 찾고 기업 발전을 전주 지능 발전의 전반 국면에 주동적으로 융합시키도록 인도했습니다. 연결시 스타일 쇼핑 광장 리 사장이고 연변조 총상회 집행위원인 왕효입니다. 하루 동안의 몰입식 견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기층의 변강 건설 이야기로부터 산업 발전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연변의 새로운 발전 변화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견학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기업에 적용하고 실물 경제 신용 경영을 견지하며 업종 상회가 단합해 함께 발전하도록 이끌겠습니다. 민영 경제의 실천과 담당으로 연변 변강 고품질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변기 내용입니다. 인민일보는 일전 제10년 신주관심사 고장마다 고유한 맛 전물난의 연변냉면 한 그릇에 깃든 시원하고 깊은 맛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한여름 주민과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냉면이라고 하면서 여름 한창 때에는 냉면집의 하루 최고 고객수가 연인수로 5,000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2007년 연변의 조선족 냉면 제작기에는 길림성 무형 문화 유산 명록이 등재됐습니다.
0: 중국 민족본은 일전 제2면에 길림성 연변조 같은 언어로 변강을 흥성시키고 한마음에 힘실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조에서 여러 민족이 집거하는 변강지역 실제에 입각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연변 좋은 제품을 전국 각지에 판매함으로써 부민 증수 경로를 넓히는 한편 국가 통영언어 문자 보급 사업을 깊이 추진해 같은 언어로 변강을 흥성시키기 보급 브랜드를 구축해 원활한 언어 교류가 대중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을 추동하며 변강의 안정을 수호하는 튼튼한 교량으로 되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 국제상부는 7월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련,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글루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호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병인절 맞이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이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두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부터 로인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대 활동은 활동 그 폭도가 좀 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생각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지금 12곽을 싸면 15곽을 드립니다. 퍼센트를 썩 높게 줍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도 10곽이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원래 이 한 곽의 가격이 498원으로부터 이 정도 12곽에 15곽을 드리게 되면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입니다. 천이 박사 같은 제품 자체는 뭐 여기 CAMP 기술이 인용됐기 때문에 인류가 150살까지 가는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리론성으로부터 실제 이 국약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효과성을 띠게 되어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가격 인상이 내비주 중부터 시작해서는 가격 인상이 된다고 확실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각은 35일간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698원 하는데 10각에 15각을 줍니다. 이 정도 되면 한각에

0: 평균 가격이 270원 자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수한 제품 자체는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겠다며 여러분들한테 컴파츠 심장 관리한다. 그리고 컴파츠 오장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간이 듣지 마시고 제때 잘 가시기 바랍니다. 명사방 눈병 치료약품은 지금 598원 한각을 30일 복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도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이제 모든 위에서 설명드리는 그만한 비례수로 줄 때는 모두 10각이 눈에 붙이는 고약을 씁니다. 여름에 땀도 많이 나고 이럴 때니까 눈에 붙이는 고약은 누구든지 40대 중후반부터는 뭐 그 전에 애들도 시간을 조절하면서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니까 기회를 잘 봐가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의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에 속하면서 그 외에 청춘 미마의 발견입니다. 우리가 청춘은 바로 젊음으로 건강으로 장수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파일로 한통하는 새로운 발견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최근 인터넷에서는 여러 가지 논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이 바로 그런 논점을 진일보로서 집행하는 인류는 언제까지 어떻게 살 수 있다 어떤 그 논점 가운데서는 실제하고 조금 좀 저 과장된 이런 논점들 다 인류는 무슨 불사의 길로 간다 사망이라는 걸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데로 간다 하지만 이거는 과장된 설법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천이 박사의 제품 자체가 청춘 미마의 발견 최신 생명과학의 돌파성 제품 장숙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이런 제품 자체는 어디에 불편하면 불편한 곳을 따라다니면서 약이 거기에 가서 효과를 보게 되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아주 필요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저도 지금 이거 세심 이럴 수 있는지 이 약이 효과 좋습니다.
0: 지금.
2: 예. 예, 난 이거 위가 아프고 소화 안 되고 자꾸 식후물이 올라와서 예, 밥 얼마 못 먹고 하니 했는데 지금 이 세심 이럴 수고서 예. 위가 아프지 않고 하니까 예, 소화 잘 되니 밥이 맛있고 밥이 잘 먹으니 맥이 나온다 지금.
0: 그렇죠. 이렇게 좋은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32가지 중약재 전녹근에 그리고 그 녹혈정에 이렇게 우수한 성분이 어디 많이 없습니다. 예.
2: 예, 그냥 또 이게 여성간판 탈출로 예, 허리부터 다리 내려보다 주름 뻗치면 저리고 통증이 심해서 걷기 힘들었는데 야, 지금 관절이 많이 좋아지고 허리 통증도 많이 좋아지고 어제는 거의 아무리 먼 거리를 걸어도 예, 다리 아픈 줄은 모르고 허리 아픈 줄도 모른다.
0: 흔히 해결이죠. 중에서는 예. 콤파치 골격을 관리한다. 그렇게 신주골로 되어 있으니까 콤파치 든든하니까 골격이 좋아지는 겁니다.
2: 예, 그리고 난 이게 방광염 뇌도염이 있어, 예. 소변 볼 때 아프고, 또 소변도 작고, 재채기 하고, 물소리도 소변이
0: 그렇죠.
2: 나와서, 예. 야, 실수할 때 욕만 했습니다. 야,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이약 쓰고, 이런 현상이 없어져서, 예, 정말 시름 넣고 외출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2: 지금.
0: 예, 예.
2: 야, 약 써보니 여름에는 효과 좋아서, 예, 이제 들은 날에 값이 오른다니, 오늘 지금 배달받아서, 계속 저 기계에서 꾸준히 쓰다 그런다.
0: 그렇죠. 이렇게 좋은 제품 놓친다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예.
2: 예
0: 그렇게
2: 맞습니다.
0: 하세요. 예. 건강 견우입니다. 예.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 그 제품은 효과가 미미하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의뢰한 시장에 의한다면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녹혈정갑 그리고 여기에 또 전녹완을 그 가운데 전녹근 사슴이 전반하고 32가지 중약재가 우수한 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일단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노화가 나이가 병을 불러옵니다. 무엇 때문에? 나이가 든다는 것은 뭐

0: 젊어서는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고 낡은 세포가 탈락되고 이 과정이 생성되는 속도가 위수고 탈락되는 속도가 적고 이렇게 돼 지금 바꿔됐습니다. 탈락되는 속도가 많고 생성되는 속도가 더디고 생성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혈액이 조성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가운데서 적혈구는 생명주기가 120일이라 했지요. 백혈구 혈소판의 생명주기가 7일 내지
1: 고기 먹으면 설사하고 예, 소화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소화가 좌절입니다.
0: 그렇죠. 예. 예. 비위가 강해집니다.
1: 예. 예. 혈압이 온정되지 않으면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러우는데 지금 혈압 온정되니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이게.
0: 맞습니다. 예, 예.
1: 이래도 허리가 아파서 예. 돌아놓기도 힘들었는데 이거 쓴 다음에 지금 허리가 아프지 않아 좋고 예.
0: 그럼요.
1: 귀에서 또 소리 나, 전기 소리 났습니다. 지금 전기 소리
0: 나. 예. 아, 그게 큰 일이죠. 어떻게 말하면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해도 늘 귀에서 소리 난다면 얼마나 그게 귀라는 게 머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머리가 혼란을 가서 오게 하고 정력이 분산되고 정신 집중하기 어렵고 사고나기, 논의는 사고나기 쉽죠. 예.
1: 예. 그리고 이 약수는 맥이 난다. 이전 전에 집에서 그런 집에서 누워있기 맞아요. 나가기 쉽죠.
0: 아, 그렇죠.
1: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맥이 나오든 나가 활동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움직여야 예. 장수와 건강 쌍둥이 아니겠습니까? 예.
1: 그리고 저희 형님도 이 약수 아주 좋다며 젊음성 비대해서 소변 시원하게 못 보면 소변 시원하게 보고 허리 아프게 허리도 아예 아프고 다리도 아예 아프고 항상 맥이 없던 게 그분들도 맥이 나온답니다.
0: 그렇죠. 최신이라고 예. 우수한 제품입니다. 값이 예. 인상되기 전에 빨리 마련해 놓는 게 기본입니다.
1: 그래서 저희 누나도 있는 게 섭이 작고 허리 아프고 맥이 없고 그런데 이 약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0: 그렇죠. 맥이 없고 허리 아프고 기맥이 떨어지고 이런 데는 이 최신이라고 빠릅니다.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 녹혈정하고 사슴이 전반하고 선두가지 중액제 한 가지가 전면으로 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 누님이 이 세신으로 빨리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 값이 올라간다는 게 오늘 10각 배달을 쓰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활동 잘 10각에 15각을 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주니까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수고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집에 남편이 이 세신으로를 쓴다.
0: 예.
3: 어째 썼는가 하면 예, 그런 콩팥이나 빠 그러는지 그래서 섭이 닦고 밤에 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원래 또 이 뼈도 뼈별 내서도 예, 오랫동안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예, 오전에 연세 많으니까 예, 너무 힘들어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엔 또 밤에도 통증이 심하고 그냥 그저 예, 그 치통팔로 예, 그저 하루에 뭐 여러 알 잡수었습니다.
0: 예.
3: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방송에서 세심으로를 듣고서리 또 거기다 또 예, 눈도 또 나빠서 예, 잘 보이지도 않고 이래서 예, 그래 별로 예,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게 이 증상들에 예, 별로 효과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3: 아, 그래서 믿고서리 어서는 반년 넘어섰습니다.
0: 예.
3: 그래 넘어선 게 처음에 그런 소변파수 용 닿던 게 작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 나가지도 않고 어떤 때는 소변보상도 덜이기도 하고
0: 예.
3: 이래 힘들던 게 지금 있으니까 소변파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그렇죠.
3: 예. 그리고 예, 저리던 증상도 저는 예, 반년 넘었으니까나 예, 그건 완전히 없어졌답니다.
0: 그렇죠.
3: 예. 예, 예. 그리고 예, 이 뼈 아파서 용 그랬는데 이것도 예, 통증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되니까.
0: 그렇죠.
3: 그래서 지금 예, 그 치통패를 잡수는 것도 예, 타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0: 예.
3: 속간이 하루에 한두 번씩 잡수고 예, 이렇게 버틴단 말입니다.
0: 예.
3: 예, 그리고 또 안질도 예, 그냥 부엽게 잘 안 보이고 눈물이 나고 또 자꾸 깔깔해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던 게 지금은 이 그 저 눈물이 나는 이 증상이 많이 나아졌답니다.
0: 그렇죠. 여기 예. 이징 밍모해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예.
3: 예 그리고 이 깔깔하던 증상 완전히 없답니다 지금.
0: 이게
3: 그래서 용 반가워 예. 합니다.
0: 그렇죠.
3: 방송 들으니까 이야기 들은
0: 가격 인상이 된다.
3: 온답니다.
0: 예. 예.
3: 그래서 또 10각 주문해서 예. 좀 더 대접해보려고
0: 그렇죠.
3: 그래서 나드려요.
0: 이게 전면으로 좋아지는 우수한 성분 조합을 저실자 그리고 여기에

0: 염버글지라든지 산약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눈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담낭에도 좋고 콩팥에도 좋으니까 아무튼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중약재는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그렇게 말입니다.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신 이게 우리 집에 남편이 써보니까 나 딱 정말 그렇게 효과를 본다고 이렇게
0: 그럴 겁니다. 합니다. 아, 예. 그렇죠.
1: 예, 감사합니다. 예,
0: 건강 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고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어 있는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우수한 효과성을 깊이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효과가 아닙니다.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콩팥을 씻어주는 젤이라 하는 뜻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노인성 질병, 왕고성 질병, 그리고 오랜 질병, 이런 질병은 어디에 많이 문제가 생기겠, 난 소변 제대로 보는데 거기에 끝나는 것 아닙니다. 주약에는 콩팥이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콩팥 공능이 정상으로 되어야만이 골격도 든든해집니다. 콩팥 공능이 정상으로 되어야만이 귀가 잘 들립니다. 생각 못했죠. 콩팥이 귀와 관련이 있습니다. 콩팥 공능은 직접 비뇨계통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주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콩팥이 이상이 생긴다면 자연적으로서 콩팥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혈을 려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래서 심장혈은 온 하루 동안 24시간 머리끝부터 발끝 대리까지 일하고는 거기에 많은 독성물질과 로폐물이 혈액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관리하는가? 콩팥의 사구체라는 이 기관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구체라는 게 왼쪽에 오른쪽에 각각 100만 개 해서 양100만 개의 사구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신속에 들어가서 피가 몽땅 뇌가 됩니다. 만약 뇌독증 환자가 투석을 하지 않고 며칠만 있으면 얼굴이 새까맣게 될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혈액 가운데 독성물질이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과 같이 이래 얼굴 뇌부터 발끝까지 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피부를 통해서 그게 비추는 거죠. 새까맣게 됩니다. 그래서 투석하지 않는다. 투석은 또 일시적인 방법이지 영원히 쓰는 방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세심히로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4: 전 주약에 이 요소가 나출이 난 자고 신경통이 심하고.
0: 예.
4: 그리고 이 다리가 느리 저리고 어떤 때는 이 저 마된다기도 하고. 예.
0: 그렇죠.
4: 어쨌든 좀 심하고 그래서 먼 거를 걷기도 바쁘고 바깥에 출입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0: 예.
4: 그러나 그러는 차에 선생님 강의라는 거 이거 접해서 이거 듣고서 이미 싸서 저는 한 적대 시간 복용해.
0: 시신으로 한동안 복용하셨다. 그렇죠.
4: 예,
0: 그렇죠.
4: 예. 그러니까, 예, 이 통증이 완화되고, 통증이 완화되니까 얘기가 좀 나가, 그럴 수 있고.
0: 그렇죠.
4: 어디 좀 나가기 괜찮습니다. 그래, 하도 좋고, 이제 또 약값이 오른 거요. 그런 소리도 듣기
0: 그렇죠.
4: 하니까.
0: 예.
4: 오늘 좀 약을 좀 더 살려고. 그래서.

0: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쇄신일호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복용하시게 되면 빨리 원기를 도와줍니다. 이 로켈정이라는 성분 자체가 그 보기에는 가루약 같은 게 그런 게 딱 유리병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딱 풀어 드시게 되면 벌써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그런 감을 느끼게 돼 있고 빨리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로골이라는 성분 자체는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에 사슴이 전반은 인류에게 맥의 기관은 맥의 기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가서 눈을 밝게 하는 성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도 저실자, 토사자, 그리고 구기자 이런 뭐 몇 개 자에 속하는 이 성분들은 기본으로 시력을 개선해 주고도 주게 되어 있고 지향, 간성, 감각, 콤파츠를 도와주게 되어 있고 부종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그리고 여기 눈이 잘 보이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이런 토사자를 비롯해서 몇 가지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추위를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남편이 신체가 몹시 허약해가지고 지금 그 뭔가 천이 박사 좋대서 지금 그거 쓰고 있는데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제가 그런 위로 수술했단 말입니다.
0: 아, 예.
3: 위로 염증이 있어서 3분의 1을 떼냈단 말입니다.
0: 예.
3: 식사도 잘 못하고 밥을 한 양이나 닭수치 말고 배우고 닭수치는 계속 소화 안 돼가지고 트림이 나오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감기를 계속 달고 살았습니다.
0: 예.
3: 몸이 허약하다는
0: 거죠. 그렇죠.
3: 그래서 친구 소개로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이야기용 마음이 와 닿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우선 근반년 썼습니다.
0: 예. 예,
3: 지금 소화가 벌써 먼저 잘 됐습니다.
0: 예, 그렇죠.
3: 예, 소화 잘 되니까 식사량이 불어나요. 간에 한두 양씩 잡습니다.
0: 소화가 잘 돼야 됩니다. 예.
3: 예, 오전에 예, 마라에 나와서 혼자서 이렇게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잠깐 예. 조금씩 걸어다니는 예. 운동도 예. 하고 된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문제 해결입니다.
0: 큰 문제 해결입니다.
3: 예. 딱 걸린 게 예, 니가 치가 어딘가 싶습니다.
0: 그렇죠.
3: 그 계속 감기 자주 걸리고 감기 걸리면 댄디 아이 맞으면 여러 아이지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로 자체 힘으로 한 길어서 열흘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이겨나오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3: 벌써 정신 상태가 예. 좋아지고 매일 나고 할까요? 영 본인도 신심이 사후에 그러니까 위도 많이 무슨 그러니까 밥 잡으니까 좀 늘어났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예,
0: 그게 늘어나야 됩니다. 예, 근데 한꺼번에 늘어나는 게 점차 늘어나게 돼 있어서 위 공능을 정상으로 발휘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3: 예, 그래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0: 그렇죠.
3: 우리 시민은 뭔가 이 하수구 고혈압이고 또 감기 잘 걸리고 이랍니다.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좋으니까 자기 좀 물어봐서 자기 이런 병원은 어떻는가 물어봐달라.
0: 좋죠. 예, 예. 천일 박사가 좋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기본으로서 지금 맥이 다 떨어질 겁니다. 그 소화 공능이 약하 40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게 천이 박사입니다. 그리고 한 댄스로 풀어두시게 되면 만보를 걷는 힘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운동 에너지 원천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우선 심장과 뇌혈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족하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혈액을 통해서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그게 막히게 되면 그 부분의 공능은 떨어지게 위가 소화 흡수 이거 하자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믿어도 됩니다.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고 국가행위입니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고기술 산업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며 국가에서 거의 보증하다시피 이 제품의 효과성은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 선택했으니까 위 이미 수술도 받으셨다 하니까 이런 제품이 맥이 나게 하고 어디 부족하면 부족한 데를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그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천이 박사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0: 잘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 대답 받겠습니다.
1: 아, 예,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 작가협회 회원으로 계시면서 다수의 소필과 시 창작에 몰두해 주목을 받고 있는 백진숙 작가의 소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찍 연변 도서관에서 퇴직한 백진숙 작가는 지금까지 시, 수필, 동시, 동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문학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그의 작품은 압록강 시문학상, 미인송컵 수필문학상, 백두 아동문학상 등 묵직묵직한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먼저 백진숙 작가의 수필, 파란 기다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0: 파란 기다림 백진숙. 기다림이란 무엇일까? 엄마로 되는 순간부터 아득하나 희망이 넘치는 파란 기다림이 한양 나를 정답게 부르며 유혹한다. 매 하루의 일상은 이 평범한 초록의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여성이 하늘 땅이 맞붙는 듯한 아픔을 겪고서야 엄마란 칭호를 선물 받는다. 칠성판에 올라갔다 살아나는 이 죽음의 세례를 맛보고서야 여성은 비로소 한 평범한 엄마로 다시 태어난다. 큰 딸애를 낳고 처음으로 젖을 먹일 때의 일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어른 주먹만한 작은 얼굴이지만 어느 하나 빠진 것 없이 꼬꼬 박힌 눈, 코, 입, 누가 배워주지 않았음에도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없어질 것만 같은 쬐꼬만 입으로 힘있게 젖을 빠는 그 생명의 신비에 온몸을 떨었다. 엄마의 손가락을 꼭 오므려 쥐고는 펴려고 하지 않는 작디작은 애고사리 손. 젖을 먹으면서도 누가 아삭할까봐 한 손으로 다른 젖가슴을 꼭 쥔 아기는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1: 네, 엄마야. 누구도 못 빼앗아가. 엄마, 날 지켜줘요.
0: 그때로부터 아낌없이 주는 사랑과 함께 펑펑 솟아나는 생물마냥 지칠 줄 모르는 엄마의 긴 기다림이 시작된다. 언제면 엄마라고 부를까? 언제면 아장아장 걸어 다닐까? 언제면 유치원에 갈 수 있을까? 기다림의 끝에 무지개처럼 핀 파란 꿈이 감미로운 젊음과 함께 요요히 흐르며 살쪄간다. 건강하게만 자라면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아이가 학교에 붙으면 엄마의 기다림에는 또 곁가지가 자꾸 늘어난다. 누구보다 공부를 잘했으면,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초록의 기다림이 자라난 곁가지에서 노경으로 싹 튼다. 저녁 6시 반이면 초중생인 둘째 딸애를, 저녁 9시면 또 고중생인 큰 딸애를 데리러 학교 부근까지 간다. 학교 정문 앞에 서 있는 가로등은 예나 다름없이 정단 미소를 보내며 반긴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가로등 밑에 서 있는 저 아이스크림 장수. 그녀도 지금 나처럼 저녁 작습을 하고 있는 딸애를 애타게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이스크림 한 대라도 더 팔아 자식의 뒷바라지에 보태려고 저렇게

그렇게 아득바득하는 것일까? 만약 엄마라는 이름만 아니었더라면 그해 하루에 꼭꼭 두 번씩 마중하는 이 긴긴 기다림을 아마 이겨내지 못했으리라. 자식은 엄마의 희망이고 꿈이다. 희망은 꿈은 엄마의 마음밭에서 파란 순처럼 터져나와 우석우석 자란다. 세월이 흘러 사람은 늙지만 희망과 꿈을 기다리는 엄마의 기다림은 늙을 줄 모른다. 하긴 나는 지칠 줄 모르는 엄마의 기다림에 파란 색칠을 해준다. 엄마는 행복이란 산길을 기다림이란 지팽이로 짚으며 간신히 올라간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해도 이 파란 기다림이 있기에 넘어지지 않고 한양 웃으며 넘어간다. 그날도 큰 눈이 내렸다. 종전대로 둘째 딸의 마중을 가고 있었다. 허나 허리병이 심한 나는 아무리 해도 허리에 기운을 넣을 수 없었고 눈길에서 몸의 평형을 잡을 수 없었다. 그래도 애써 걷고 있었다. 헌데 아플싸 한쪽 발이 미끄는 바람에 어쩔 사이 없이 머리를 땅에 쾅 박으며 대팔자로 벌렁 뒤로 나빠졌다. 오른 팔목에서 오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파란 불지가 일었다. 가로등도 파랗고 지나가는 길선도 파랗고 내리는 눈도 모두 파랗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팔이 부러졌구만. 허둥지둥 달래와 급히 일으켜주던 한 할아버지의 말씀이 마치 먼 하늘가에서 들려오는 상 싶었다. 그러나 딸애 때문에 병원으로 인착할 수 없었다. 나는 만두처럼 퉁퉁 붓긴 팔을 움켜잡고 약속 장소로 달려갔다. 헌데 딸애는 그날따라 약속 시간이 반시간이 지났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일각이 삼초 같았다. 숨 넘어갈 듯한 아픔에 끊어진 팔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마구 뚤렁뚤렁 눈물을 흘렸다. 엄마 어떡해요? 울먹이며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딸애가 달려와서야 병원으로 가서 끊어진 팔을 잇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끊어져오는 아픔 때문에 그날 밤 꼬박 밤을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에도 여전히 눈길을 헤치며 딸의 마중을 나가야 했었다. 시내 중심에서 떨어져 있고 으슥한 뒷골목에 자리 잡은 집 사정 때문에 나는 12년을 이렇게 거의 매일이다시피 아이들 마중을 다니면서 두 딸의 안녕을 지켜왔다. 기다림은 이렇게 이 세상 엄마들의 인내와 희생과 진한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 기다림이 오늘 평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엄마들의 이 기다림이 그 옛날 피눈물을 흘리며 전쟁에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엄마의 기다림보다 열갑절 나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잘 안다. 또 바다에 나간 남편과 두 아들을 기다리다 미쳐버린 우미 할머니 기다림보다 비길 수조차 없는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것도 잘 안다. 또 16살 언니를 비롯한 우리 네 형제를 줄래줄래 지식 청년으로 농촌에 내려보내고 애타는 기다림 속에서 사신 나의 엄마의 기다림보다 몇 배나 더 나은 기다림이라는 것도 잘 안다. 누에나 거미의 삶의 고달픔을 본연히 알면서도 그런 삶을 택하는 엄마의 인생, 엄마의 삶 자체가 그대로 한편의 소사시이고 한부의 눈물겨운 드라마인 것이다. 기다림은 엄마에게만 내어주는 통행증이고 특허권이다. 사랑이 엄마의 대명사라면 기다림은 엄마의 녹시고 기다림의 핵은 모성애인 것이다. 기다림은 한 철부지 계집애를 꿈이 많은 젊은 엄마로 건네주는 징검다리이며 한 나약한 여성을 강한 엄마로 만들어주는 공장이다. 엄마는 자식의 모든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건다. 기다림 속에서 엄마는 본능적인 모성애를 갖춘 엄마로부터 자식을 정도회로 이끌 줄 아는 지적인 모성애를 겸비한 엄마로 성숙돼 간다. 기다림에 사는 엄마의 가슴에는 항상 행복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가을 나무에 맺히는 살찐 열매를 위해 뜨거운 햇볕과 세찬 비바람을 홀로 감내하고 누렇게 황이 들었다가 나중에는 땅에 떨어져 죽고야만 하는 헌신적인 나뭇잎의 삶을 엄마는 달갑게 산다. 자식들이 엄마의 품을 떠나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되어도 엄마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는다. 엄마는 더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자식들의 성공을 기다린다. 기다림은 엄마의 생명 그 자체인 바 죽을 때야 엄마의 기다림은 비로소 끝난다. 하기에 엄마의 기다림은 영원한 초록이다. 이 세상 천천만만 엄마들의 이 초록의 기다림으로 아름다운 세상은 만들어져 간다. 나는 기다림에 사는 엄마의 삶을 찬미한다. 영원으로 향한 이 초록의 길에 삐뚤삐뚤하지만 또렷한 나의 발자국을 남기고 싶다. 기다림이 끝나는 날 파란 추억 한 줌 주울 수 있는 엄마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작자는 두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딸의 안녕을 위해 항상 딸의 신변을 보호하고 딸의 성공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다림이 끝나는 날 파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훌륭한 엄마로 남겠다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계속해 도서관 독자 그리고 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도서관 독자 그리고 나 백진수. 라일락향이 흩날리는 봄이다. 보라색 라일락꽃이 연두색 잎사귀와 함께 도서관 담장 안에서 수줍게 얼굴을 내밀고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봄은 해마다 어김없이 여기 도서관에도 찾아온다. 출근길에 오른 나는 콧속을 파고드는 상큼한 향기에 취해 심호흡을 하며 도서관에 들어선다. 책을 읽어라. 매일 도서관에 들어서면 조용히 들려오는 성인들의 목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경건히 옷섭을 여민다. 마음은 어느덧 감격으로 물결친다. 바삐바삐 아침 청소를 깨끗이 마치고 책이며 잡지며 신문을 제자리에 잘 정리해놓고는 책상에 단정히 앉는다. 이맘때면 매일같이 첫사람으로 들어서는 독자 한 분이 있다. 배장동. 평범한 노동자인 그는 퇴직 90여 년을 거의 매일이다시피 도서관에 다니며 열심히 책을 보신다. 잇따라 많은 독자들이 줄래줄래 들어선다. 평범한 나의 하루가 시작된다. 아침 일찍 출근해 열람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좋은 아침 하며 들어서는 직장 친구들을 바라보면 마음은 어느덧 더없이 상쾌해진다. 반가운 얼굴로 들어서는 독자들을 바라보노라면 마음은 그들과 하나로 된다.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나면 나도 독자가 되어 열심히 책을 읽는다. 나만이 느껴보는 행복이다. 그러다가도 책 읽기에 실증이 나면 동료들과 함께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며 한두 가지 잡담을 늘여놓는 것도 기쁜 일이다. 조선으로 된 자료를 찾으려고 전국의 방방곡곡 세계 각지에서 많은 독자들이 오랜 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한 번은 외국에서 석사 공부를 하는 아들 대신 자료를 찾으러 왔으나 찾을 줄 몰라 몹시 당황해하는 농민 독자가 있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대신 자료를 찾아주었더니 너무도 고마워하던 그 순박한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또 외국의 한 박사생이 도서관에 자료를 찾으러 온 적이 있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열심히 책을 보기에 너무도 대견스러워 커피도 타주고 점심 한 끼 사준 적이 있다. 그런데 설날 그녀가 보낸 따뜻한 메시지를 받고 온 하루 기쁨에 잠겨본 적이 있다. 따뜻한 편지 한 장이 때로는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집에까지 도서를 가져다 주면 어린애처럼 기뻐하던 장애인들의 순진한 얼굴. 시간이 모자라서 자료를 못 찾고 떠나는 대학생에게 메일로 보내주면 전화로 환성을 지르며 기뻐하던 일. 나의 작은 관심과 도움으로 만족해하며 돌아가는 독자들을 바라볼 때면 나는 사업의 긍지를 가슴 뿌듯이 느끼면서 반나절쯤은 기쁨에 들떠 있다. 이래서 사람들은 다 제 직업을 사랑하고 또 거기에 집착하는 걸까? 아마 소학교 4학년 때 일이라고 생각된다. 고중에 다니는 친구의 오빠한테서 소설책 홍기보를 얻어왔는데 며칠이 지나도 이놈의 책을 통 읽을 수가 없었다. 그때 내가 사는 현성에는 집집마다 초모자를 따서 생활에 보탬을 했다. 온 한 달을 기껏 따야 10여 원 정도 버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그때는 다들 없이 살던 때라 집집마다 죽기 내기로 이 일에 달라붙었다. 초모자를 따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나 같은 조물애기들이 쥐빨같은 손을 귀신처럼 놀리며 초모자를 따기에 집집마다 우리는 주력이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일로만 부렸지 독서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짜고 짜던 나는 마침내 좋은 궁리를 생각해냈다. 엄마한테 배가 아프다고 설사를 한다고 뽕을 치고는 하루에 몇 번씩 변소에 가서 책을 보았던 것이다. 책에 정신이 팔렸으니 한 시간이 되어도 돌아올 리 만무했다. 결국 엄마에게 들통이 났다. 헌데 엄마는 꾸중 대신 나에게 하루만 책을 보라고 허락을 해주셨다. 나는 그날 밤을 꼴딱 세우면서 내친 김에 아예 다른 소설책 하나 더 빌려서 다 읽었다. 몇십 년 동안 나는 도서관의 많은 책들을 읽어보았다. 이것은 도서관이 나에게 준 얼마나 큰 혜택인가. 독서의 즐거움은 독서하는 자만이 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가 말한 이 평범한 말의 진리는 세월을 좀 많이 살아본 지금에야 보석처럼 다가온다. 누가 나보고 제일 즐기는 것이 무엇인가고 묻는다면 나는 독서라고 말하고 싶다. 일찍 한 명인은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바보들은 아무렇게나 책장을 넘기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공들여 읽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밖에 그것을 읽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독서는 위대한 인간들과의 정신적 만남이다. 독서를 통해 나는 공자와 맹자 등 많은 성인들을 만나고 노벨, 뉴턴, 아인슈타인과 같은 많은 과학자들과도 만났으며 리백, 두보, 백거이 등 시성들과도 만났고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던 채플린과도 만나고 우리 조상 당군과도 만난다. 독서를 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안개가

넓어지며 용서를 배우고 관용을 배운다. 또 책과 포탑하면서 성장한 사람은 성공의 지름길과 살아가는 지혜를 빨리 터득할 수 있다. 20년 전 내가 도서관에 왔을 때만 해도 마당은 온통 라일락 꽃으로 단장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몇 그루 안 남아있다. 그래도 라일락의 상큼한 향기는 나에게 봄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몽련이나 벚꽃처럼 잎이 나오기 전에 급급히 꽃을 피워 애상에 젖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하지 않고 잎과 꽃이 동시에 나오는 눈부시지도 않고 소담스레 피어 조용히 봄을 지키다가 소리 없이 지는 아름다움을 라일락은 지녔다. 도서관의 라일락 향기에는 책의 향기가 묻어있다. 책의 향기가 묻은 이곳에는 영원한 봄이 깃들어있다. 라일락 나무는 도서관, 독자는 꽃, 나는 그 꽃을 받쳐주는 파란 잎사귀. 이렇게 우리는 한 그루의 라일락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 네, 그래서 작자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하던 자신이 도서관에서 사업하게 되면서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하며 아울러 도서관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준 사연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의 바다와 같은 도서관에서 행복에 겨우어 사업에 매진하는 긍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천년 사랑 백진숙. 내 이름은 바위이다. 내 몸을 두 조각 내어 그 품 안에 푸른 나무 한 그루 종이 낳아 키우고 살아가고 있는 오미 바위이다. 서로를 보듬켜 안고 서 있는 우리를 보고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어디 있냐며 보는 이들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수근거리기도 하면서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듯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구름도 가든 걸음을 멈추고 새들도 노래소리를 멈춘다. 바람도 절레절레 모리를 흔들다 떠나가 버린다. 사람들은 더더욱 장관이다. 혀를 차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다가 신기한 듯 몇 아름이나 되는 내 몸을 안고 빙빙 돌기도 하고 우리들 서로를 번갈아 보며 말주머니를 풀어놓느라 야단법석하면서 저마다 사진을 찍어대느라 분주하다. 그리고는 내 몸 사이를 뚫고 자란 나무를 쳐다보며 그 왕성한 생명력에 감탄사를 연발하다가 돌아가곤 한다. 내가 나무의 어미이고 나무 또한 내 새끼인 줄 그들이 어찌 알랴. 아프지 않다고 행복하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처음으로 털어놓는 눈물겨운 나의 천년 사랑 이야기.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먼 옛날 젊은 날의 어느 날이었다. 사철 한 벌뿐인 휘뿌연 색깔의 옷에 실증을 느낀 나의 눈길은 문득 푸른 옷을 입고 서 있는 여러 나무들에 가꽂혔다. 얼마나 멋진 나무들인가. 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 구름도 쉬어가고 새들도 바람도 정다운 노래를 부르며 놀다 가지 않는가. 그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그때로부터 나무들을 유난히 좋아했던 나. 살붙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이렇듯 적막강산일까. 자식 하나 없이 혈혈단신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그때부터 소망 하나 생겼으니 그것은 늘 푸름에 사는 저 나무들의 자식을 하나 낳아 그와 함께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푸른 나무 씨앗 하나만 갖게 해달라고 사철 푸른 소나무가 아니더라도 한철의 녹음만 주는 씨앗 한 톨만이라도 갖게 해달라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했다. 모두들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다. 바위인 당신은 돌 한 조각도 벨 수 없는데 어떻게 자기 시도 아닌 아이를 베는가고 이는 수탈기 알을 낳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웃었다. 사람들은 또 내가 새끼를 낳을 경우 손바닥에 장을 찢는다고 비양거렸다. 그러나 나는 맥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말 모두를 귀뚱으로 홀려보내고 뜨거운 불볕과 광풍폭우가 쏟아지는 여름이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추운 겨울이나를 막론하고 1년 4시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다. 천년이 안 되면 다시 천년을 더 기도해서라도 이 소원을 꼭 이루고 말리라 다짐했다. 그렇게 천년을 기다리던 어느 날 뇌성 병력이 폭우와 함께 내 몸을 두 쪽으로 갈라놓던 그 찰나 푸른 씨앗 하나가 빛의 속도로 내 몸속으로 날아들어와 박혔다. 정성이 지극하면 도로에도 꽃이 핀다더니 나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는가.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연신 훔치며 하늘을 향해 수도 없이 절을 하고 또 했다. 해가 가고 달이 가자 어린 생명이 신기하게도 꼼지락거리기 시작했다. 푸른 생명이 내 몸속에서 꿈틀거린다는 건 얼마나 가슴 벅찬 축복인가. 배를 툭툭 차며 엄마 나예요 하고 인사 건넬 때 고고성을 울리며 아이가 나올 때의 그 희열을 어찌 한 입으로 다 말할 수 있으랴. 천년의 만남, 천년의 포옹이었다. 하늘 땅이 맞붙는 듯한 아픔을 감내하면서 내 자식을 받아 안던 그날의 감격. 자식의 이름을 푸름이라 지은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늘을 향해 높이 외쳤다. 푸름아, 내 사랑 푸름아. 태어난 자식은 사철 푸른 소나무도 아니요. 또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는 미인 폰나무도 미끈하고 곧은 백양나무도 아닌 평범한 느릅나무였지만 내 눈에는 여느 나무들보다 더 예쁘고 멋져 보였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맘하다 했거늘 나를 하나도 닮지 않은 저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느릅나무는 더 말해 무엇하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금쪽같은 푸르미는 그대로 나의 심장이고 생명이었다. 새끼를 키우면서 메마른 가슴과 가진 것

부서질까 부들부들 떨면서 키웠던 지난 세월들. 두 쪽으로 빠개진 아픈 몸을 돌볼 새도 없이 자식한테 혼을 빼앗기며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지난 날들. 친구 없이 자라는 자식이 외로워할까봐 밤낮 없이 동무해주면서 그동안 보고 듣고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로 엮어 하나하나 들려주고 또 들려주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이야기, 구름의 이야기, 바람과 울고 웃던 이야기, 산의 노랫소리, 꽃과 풀과 물의 이야기. 맑고 깨끗한 동심을 키워주느라 노심초사했던 지난 날들.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해도 되고 달도 되고 꽃도 되고 새도 되고 왕자도 되었던 나의 푸름이 순수하고 예쁜 동심을 안고 무럭무럭 커가는 애를 바라보면서 어미 된 긍지감을 얼마나 가슴 뿌듯이 느꼈던가. 자식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면서 엄마의 도리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됐다. 각이 나던 몸은 어느덧 둥글둥글 다듬어졌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고개 숙이는 겸손함과 지혜도 배웠다. 또 키를 한껏 낮추어 푸르미가 햇살과 공기를 더 많이 마시도록 모지름을 썼다. 이렇게 하기까지 그동안 내가 바친 대가는 그 얼마였던가. 사랑을 먹고 어느덧 푸르청청 어엿하게 자라난 푸르미는 여름이면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겨울이면 커다란 모험으로 바람을 막아주면서 이 어미를 지켜주려고 애썼다. 또 날씨가 따뜻하면 갖가지 새들이 날아와 우짖고 구름과 바람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마음은 한양 즐거웠다. 푸르마, 너와 함께 살아온 지난 세월이 눈물겹도록 고맙고 행복했단다. 자기 이름처럼 푸르미는 온통 예쁜 초록으로 넘쳐난다. 그의 얼굴도 초록이고 그의 몸도 초록이고 그의 목소리도 초록이고 그의 웃음도 초록이고 그의 심장, 영혼 모두가 초록이다. 넘실거리는 초록의 바다에서 자식과 함께 누리는 이 기쁨, 내 삶이 이렇듯 행복으로 넘쳐날 줄이야. 이제 내 나이가 더 들어 몸이 다시 여러 조각으로 갈라진다면, 육신이 망가져 자식을 받쳐줄 힘이 더는 안 된다면 차라리 내 몸 모두를 가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내 기꺼이 푸르미의 뿌리 및 한 줌의 흙이 되어 그러하여금 더 푸르싱싱 살아가게 하리라. 죽어서도 그의 뿌리를 튼튼히 받쳐주는 한 줌의 흙이 되리라. 모든 것을 다 바쳐 금쪽같은 내 새끼를 지켜주고 싶은 이 마음. 세월이 흘러 내 나이를 얼마나 더 먹든지 간에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자식에 대한 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푸르미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로 뭉쳐 풍진 세월을 헤쳐가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계속 엮어 나가리라. 심장과 심장을 갈아부수며 영혼과 영혼 맞대고 섞으면서 천년의 사랑을 다시 써내려가리라. 천년의 사랑, 아, 이 세상 어머니의 노래요.

네, 작자는 그래서 인화수법으로 바위를 어미로 틈새에서 자란 느릅나무를 자식으로 표현하면서 바위의 심정토로를 통해 자식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로 나오는 바위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자식 사랑만은 영원하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로인절 맞이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이 장약 10내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신다 할 때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10내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여태까지 3곽을 더 증송해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한 번도.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이 후렌팔 누에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36곽을

0: 사시는 분들 아 13개월 하고도 오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예,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시각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아,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겜다. 예. 고급 선물 이런 세트를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리죠. 예. 로인절도 다가오는데 예, 본인이 드셔도 아주 좋죠. 예. 그러나 선물용으로도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동맥경화 치료의 치료작용이 아주 좋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 동맥경화 중에서 특히 죽상동맥경화증이 문제가 되는데 주요하게는 혈관 내벽의 지방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축적돼가지고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죽상동맥경화증은 아, 주로 관상동맥, 대동맥, 하지동맥, 뇌동맥을 침범해서 관상동맥질환이라든가 대동맥류, 아, 하지동맥폐쇄, 뇌졸중 이런 혈관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 혈관이라는 것은 얼핀 복인데 머리카락부터 보다 그 아주 약한 것 같지만 사실 혈관도 다 구조가 있습니다. 예, 혈관벽은 보통 세 층으로 나눕니다. 예, 세 번째 층에 혈관 내막층이 있고 제일 바깥에 혈관 위벽층이 있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장약 심리박을 먹고, 예, 여러 번 학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거 지금 먹고 있는데, 이거 먹기 전에는 저는 예, 심장병이 심하고, 내게 색이 두 번 나왔고, 또 이 장약을 먹기 전에는 1년에 몇 번씩 어떻게 완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게 이 장약을 먹었는데, 아, 혈압조절이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야, 혈압조절을 지키자고서 얼마나 여러가지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어. 아이들은 이야기했으면 지금 이런 해결을 받았어. 지금 혈압조절이 너무 잘 돼서 아, 선생님 또 한 가지 방법을 아시죠? 그 방법까지 같이 있으니까 더나 혈압조절이
0: 더 잘 되죠. 여기 이렇게 요법입니다. 예.
2: 예. 예, 정말 그 밀반입니다. 예. 이런 게 어디 있을까. 그래서 아홉 달 만에 이 장약만 먹고 있는 게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자리로 활동에 또 참가해서 예, 또 다들 분마다 우리는 활동이 좋길래 둘이서 먹으니까 나 그 신체도 걸면 좋으니까 우리 한백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먹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문의할 게 있는데 우리 우주 할머니 있는데 할머니가 우리가 이렇게 신체가 좋아하는 거 보던 게 영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지금 그리는 게 이 신체가 좋은가 하면서 아. 우리 이런 약을 먹었다 할까. 예. 야, 우리 나도 지금 사측 몸이 부들사오거나 어지럼증이나 그렇다면서 병원이가 건사하니까 나의 이 병동맥에 빵块이 두 개나 있답니다.
0: 아, 예.
2: 뭐 그래서 이런 게 안 돼. 이런 병이 빵块이 있는 그 약 먹어도 되게 내가 자꾸 문의해달랍니다.
0: 예, 이 경동맥 빵块이 그 말하는데, 예, 외관에서 이 경동맥 빵块이라는 게 잘 그 녹아일어납니다. 예, 이 경동맥 빵块이 단단한 게 있고 또 그 루안 빵块도 있습니다. 있기는 예, 주요하게는 아, 이 경동맥 빵块이 있는 분들 아, 목에 올라가는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올라가는 혈액중이 80% 이상이가 경동맥을 경과하게 됩니다. 예, 이 경동맥 빵块은 연세가 있다 보면은 거의 한 분건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 경동맥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잡질들이 가라앉기 쉽죠. 예. 이렇게 혈지가 높으면은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높아가지고 빵块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예. 예. 그러면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놓기 때문에 녹궁수의 부주라는 게 생기면서 머리도 어지럽고 예. 예. 또 아프고 하품도 자주 나고 이렇습니다. 예. 이 빵块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뇌 위축이 빨리 와가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치매도 쉽게 오고 신경 전달이 안 되면서 또 파킨슨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예. 경동맥 이 빵块이 있다 할 때, 예, 그, 이 대뇌 허혈이나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혈액 중에 혈질을 낮춰주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빵콸이 생겨 안 나죠. 예, 그리고 또 우리 혈관 내벽이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또 우리 그 몸속이 저밀도 지

0: 담백하고 또 혈액성이 대량이 유육한 지방산을 혈관이 상처받은 위치에 놓지 않고 혈관 중막으로 침투시켜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이 장약 심리방어는 부드러운 빵칼이 예, 이런 빵칼도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걸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이런 분들은 꼭 혈전을 녹여주고 또 혈지를 내려주고 혈을 풀어주는 이런 약이 들어간 것을 써야 되죠. 예, 그래서 빵칼을 녹여서 소분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 가지고 호흡을 통하고 또 排便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켜 줍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혈지를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지룡이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동맥 빵칼을 소분자로 녹여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데 또 이만한 그 약이 없습니다. 예. 아주 좋죠.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이 집안에 발이라 활동이 조금 약에서 약을 주지 현금도 주지
0: 많이 빼주지
1: 싸겠답니다.
0: 예, 예, 결국 물건도 예. 얼마나 좋은 거 줄까.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241-7979번
0: 맞습니다.
1: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수고 많으십니다.
0: 감사합니다.
3: 예, 우리 예, 이 약의 이 서방약, 이 장약 집단에서 한 거에
0: 예.
3: 딱 그래서 장약 집단에서 한 거는 게 뭐 그거 딱 주치공리라고 다 봤기 때문에 딱 우리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야, 약은 어쨌든 명약증이 명약인가? 그럼 어떤 명약증이 명약인가? 아니 혈압이 혈압약 세 번씩 쏟아도 양병을 넘어가서 그 내라이가 뭐 부여 사람 제풀 오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0: 하하, 그게 예.
3: 그리고 이 약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오는 4개월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선생님도 바꾸지 않고 선생님 혼자 이 약을 한 가지를 계속 고집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쓰고
0: 고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예. 효과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그게 아이 되는 거 계속 고집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3: 예. 그리고 뭔가 이거는 또 이런 한국어라든지 네 가지 들어갔다 제가 뭡니까
0: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네 가지 가운데도 그 소홍화라 세계 4대 보물이 한데 예. 이런 약을 쓰기
0: 소홍화하고 홍경천은 몇 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에 예. 속하는 약재입니다.
3: 그래서 예. 보셔보세요. 그러니까 5,400m 이상이라는 제가 뭡니까 홍경천은
0: 예 맞습니다. 예.
3: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있는 한국문어든지 두 가지 세 가지 해가지고 네 가지나 들어갔을까나 그치 이런 병이 이래 엄중한 병도 그치 치료해야 되고 어떤 병이 치료되겠습니까?
0: 그게 원래 또 딱 치료된다고 쉬어있지 그 뭐입니까?
3: 예, 쉬어 예. 주치공이 예. 그렇게
0: 중풍이라는 치료하고
3: 아니 관상구 동맥경화를 또 치료하고 하잖아. 예. 그리고 쓰니까 쓰는 게 있으니까 병이 치료됐단 말입니다.
0: 그게 일 기본이 기본이라고 저희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 그게
3: 예 그리고 다음 우리 방송에 세기도 쓴다. 그래서 어느 방송 하나에 그래서 다 듣고 그래서 지금 아이패스 시대 어느 약 쓰면 이제 맞고 어느 약 쓰면 이제 매우 있고 이제 오래 살게는 이거
0: 그렇죠.
3: 사람마다 예. 예, 그게 예. 첫째지 그러면 오래 예. 사는 게 아무래도 첫째고 아침에 사는 게 첫째고
0: 하하, 그렇죠.
3: 근데 이 약이 어쨌든. 어쨌든 약은 이 약은 좀 특수한 약이 어떻게 나왔습니다. 다 죽음이 길어서 지금 해탈되어 나오지 그 뭡니까 선생님.
0: 맞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죽음에서 또 이거 죽음이 길어서 또 이거는 병 길어져서 매우 이끄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아이 그 뭡니까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도 선생님.
0: 다동 다 치료를 해주지.
3: 녹색요법을 또 같이 예. 치료할까. 야 효과 정말 엄청나게 좋다 말입니다 선생님. 밥이 맛이 어떤 게가 중풍한 자라도 고대해주시면 어느 중풍한 무슨 약 썼길래 저렇게
0: 이 약을 쓰고서리 저희가 어서는 5년 4개월을 강의 드리는데 이 약을 쓰고 이 중풍이 심하던 환자들도 지금 많이 해결돼가지고서리 자립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약은 그렇습니다.
3: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약이 얼마나 좋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에 이런 약은 드뭅니다. 이때 가서 예, 뭐 다른 사람은 더 좋은 약은 무슨 이렇게 아이 써보고 들은지 뭐냐 우리는 방송 세게 들어도 이만한 좋은 약이 없습니다. 어쨌든 염대인데 수상 사람의 아이 생명에서 구해내서 그 약이 최고 하늘만 높이 평가하고 세계에는 이런 약이 없습니다. 예, 그래 이번에 우리 학동에 우리 두 집에서 사장이 우리 삼촌이 일하는 계신 분이 또 싸겠단다.
0: 이번에 우리 학동이 예. 얼마 줬어? 그러니까 네, 현금도 빼드리지 그 다음에 번약도 더 드리지 또 물건을 또 이렇게 증송하는 물건이 또 아주 예, 그게 좋은 물건입니다 고급적이고

0: 예.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뇨약 심리방 5년 4개월째 먹는 한반입니다.
0: 하, 알고 있습니다.
3: 이 약 먹고 저는 병에서 해탈되고 나니까. 예. 옛날에도 그렇대, 그러니까 좋은 사람만 하면 인생이 변한다고.
0: 예.
3: 좋은 약을 만나는 소리에서 어느 도마, 어느 도마 이렇게 두 번째 생명 가져가지고 너무나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0: 하, 예, 형. 예, 이 약을 도마, 선택을 맨발 잘 하신 겁니다.
3: 맞습니다. 이 약이 약대 대원.
0: 예, 대원이 얼마 줬어?
3: 이 집 여가지가 5,400, 공경천은 5,400m, 이 짝의 약도는 4,500m 이상.
0: 예, 그렇죠. 4,500m, 5,400m, 연황금으로 된 약재 또 네 가지, 이렇게 들어가요.
3: 예, 그리고 보물급, 나라 보물급, 약이지, 국립급 간부들, 이사들이 아이,
0: 15년 동안 연구를
3: 한. 15년 연구를 해낸 약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이게, 아이, 우리 공동주치 옛날에는, 아이, 자기병 치료한다는 게 없는 거 쓰니까, 아무런 효과 못 보고, 구분 길을 걷고, 그래서, 시간 낭비를 하고, 그래서, 돈만 날려.
0: 그렇기 때문에 이 주치 공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잘 보고 거기에 내 치료하려는 내용이 적혀서 있는가 그걸 보고 쓰는 게 그게 제일 그 최선입니다. 최고의 선택.
3: 이 방송도 말이 그래도 매일 이 약쓰에 매일 듣고 있는데 어느 방송이나 들어보면 이 그런 중풍 치료하고 심장 치료에서는 요약을 당할 약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뭐 5년 4개월째
0: 예.
3: 강렬하고 있지만
0: 그렇지.
3: 이 약처럼 오래 강렬한 약은 없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나 이 약이 그만큼 효과 좋기 때문에 저희가 5년 4개월을 할 수 있지 효과 나쁜 거 고집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3: 맞습니다. 예. 오직 오기 5년 4개월 강렬하고 정리적으로 정말 선생님을 강렬하길래 우리 한자들이 정말 선생님을 믿고 지금까지 줄고 쓰고 모두 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탈되고 있어요.
0: 얼마나 많이 해탈됐는지 모른다.
3: 예, 저도 정말 신장에 주제를 하는 사람인데 관산동맥이 아이 75% 이상 맥혀가지고 아이 요한이 쓰러져 옛날에는 기울부도 심하고 만성비늘이 심해서 쓰러졌는가 한 게 아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댄디를 하는 거 보니까 나 역시 아이 심장에 두절 하라 한다면서 심장으로 쓰러졌다.
0: 아,
3: 그런 게 검사를 하니까 어떻게 검사소 제도를 못할까 두절 못한다.
0: 제가
3: 너무 허약하고.
0: 두절을. 이 검사 수치에 도달 못하면은 연세 있는 분들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3: 맞습니다. 그리고 예. 선생님 이 약은 딱 기울 보도고 치료를 하고 예. 그다음에는 아이 관상동맥이 맥힌 걸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풍 한 가지 딱 공동주치에 그래서 중풍 후유증 뇌경색 후유증 치료한다고 딱 시의는
0: 예.
3: 약을 쓰니까 이렇게 박원이께서 그래서 막 효과를 봐가지고 지금 하루에 날마다 얼마나 그래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맞습니다. 예.
3: 예, 그 예. 지금은 이거 또 이야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딱 세 번씩 이렇게 먹으면 이제 그만까.
0: 예.
3: 이렇게 약이 병이 제들 이런 위험 그런 틈새를 두지 않으니까 나 꽁꽁 눌러 안심하고 예 아침 일어나도 예 저녁 옛날에는 밤에 벌써 이 밤 또 어떻게 보낼까?
0: 이게 세 번씩 드시는 게 어째서 이렇게 드시게 하는가면 혈액 중이 유효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주면서 병세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자수를 세 번 누려서 아, 복용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짝 치료를 해주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우리 약은 어떤 병을 치료하는 약입니까? 예,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그 다음에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이라든가 혈액형협심증이라든가 또 그 용경협심증이라든가 이런 거 치료해주고 뇌출혈, 뇌경색을 전문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기와 혈도 보충해주고 이런 약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세 번씩 그래서 딱딱 그래서 정말 유효 약물 농도를 그래서 유지시켜주느라고 예. 이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3: 신노세관병에만 좋은 게 오장육부 어디나 다 구석구석 치료를 해주니까 지금은 이 약 먹으면 맥이 없는 줄 모르고 예. 어지러운 거 모르고
0: 예.
3: 야, 잘 먹고 잠 잘 자고 옛날에는 아이 아프서를 먹던 후유증으로 잠들기도 힘들고요. 엄청 고생해서 찍문 누구 닭에 따고 누구면 잔다.
0: 이게 그렇습니다. 예, 혈액 순환이 아주 잘되게 하는 이런 약이라고 딱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3: 옛날에는 양 이불 소방에서 양말 다비 신고 다녔는데는
0: 맞습니다.
3: 다 꽃돈 내치고

0: 얼마나 따스하고 거기서 잘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사관님 정말 선생님 이 시간이 더구 시간이 돼서 또 효과 본 거는 많고 많지만 올리보고 내리보고 해도 그 다음에는 아이 이양만큼 거기서 아이 당약 신념 방만큼 이렇게 중풍치료에 신장치료에는 그래서 딱 소리나게 치료하는 건 이약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선생님 선생님이 예. 활동할 때도 계속 단기를 중풍 예방하느라고 쓰는데 내가 내 소개를 우리 이모니 두 분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 두 분 다 지금 건강이 좋아가지고 예, 다 활동실을 참가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활동에 내 약도 본약도 도두지 아, 현금도 감해두지, 선물도 예, 많다고. 예,
1: 선물도 얼마나 좋은 선물이다.
0: 아, 배달해달란다.
1: 예,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구분보구에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심유방 먹은 혁, 한자입니다.
1: 예, 알고 있습니다. 예.
3: 나는 이 약을 예. 1년 전에 먹었는데 어째 보니까 아때부터 신장이 나빠서 그저 이 생활하는 게 오래 못 산다 이랬대다. 그랬던 게 어제 나 먹으면 점점 신장이 막 구두들 떨기며 황황하면서 예. 막 꼭지 따가우며 요리 오르며 그랬을 때다. 그래고 남의 말을 금방 타나고 성격을 금방 내고 이랬던 게 네, 그래고 또 이 심장 이불이라 이불에 심장 올려놓고 못 잤습니다.
1: 아, 그렇죠. 네, 심장빈 사람 그렇죠.
3: 예, 예, 세 번 네 번 아다다 누웠다 이렇게 뭐 고생했는데 예. 한번 내 일화를 들은 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내 저기 중생하고 얘기하는 게 비록 맞는 것 같아서 내 이 약손인데 야, 이 약 먹고 지금 순지 한 2년 되는 게 아무런 그런 이전에 알던 그런 증세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1: 이 약을 쓰면서 심장병이 심한 사람들 효과를 아이 보는 사람 없습니다. 이 약이.
3: 그렇습니다.
1: 이렇게 우리 그래. 약처럼 심장병이 어떤 병이 치료된다고 이렇게 이름을 딱딱 박아가면서 치료된다고 쓰여있는 게 조그만이 없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무소리도 허리 놀라고 눈이 자칫 소리도 허리 놀라고 그저만 험하에 앉은 것처럼 계속 심장이 깃돌겠습니다.
1: 아.
3: 이런 게 이 약 먹고 지금 그런 증세 하나도 없고 예 중산적인 활동으로 댕깁니다. 지난해 또 우리 연간은 대구 녹공에 와서 내 이 믿음이 있을까나 우리 연간은 녹공에 온 거네 또 이 약 차대로 쓰였습니다.
1: 아, 예.
3: 댕기 때 우리 연간도 이 약 다 쓰고 회복이 빨라가지고 지금 예, 태어난 지 9달 되는데 지금 예, 중산적인 사람과 똑같이 매일 사람 좋다고 놀라댕긴다.
1: 얼마 좋습니까?
3: 예, 개고 예. 식사를 잘하지, 맥이 있어야지, 몇주 사람은 예, 언제 앓고 일어났던가 그런 간초이든다 말입니다.
1: 그렇게, 예,
3: 그렇게 건강합니다.
1: 예, 예 치료가 좋습니다.
3: 활동, 예, 공포관 계속 다니며 활동하지. 그래, 우리 건강이 놓치는 무역발이가 이 동네에서 무슨 약을 먹을 그런가. 그래서 내 예, 이 약을 많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친척들하고 친구들도 많이 소개라고 우리한테 또 암에 또 부모하던 암에 소개를 그분도 잤었는데 효과를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예, 예 암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신상과 똑같이 우리가 같이 매일 마다 나누는 게 너무 좋아서 예, 또 한 번 더 쌌대요. 그러면
1: 맞습니다. 두 번 쌌는데 그분은
3: 예. 예, 두 번 쌌는데 지금도 예, 밭도 다 댕기지고 또는 주방에도 몽땅 다 하지
1: 예.
3: 감사하다고 자꾸 기대미 이런 이야기 어디 이렇게 죽는가 저만이 없다고 이름이 10분도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1: 원래
3: 내, 예, 내 맨발 이름 좋은 거 썼다고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 우리 친구도 하나 있는 게 해답을 자꾸 저기 내려가서
1: 예.
3: 선생님과 문에 달랐다 해답이 이하고 먹으면 올라갈 수 있는가?
1: 해답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답이 그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우리 그 혈액이 부족하면서 많이 그 기가나 그 내려가는 겁니다. 주요하게는. 예. 그래서 혈액을 많이 우리는 보충해주는 이야기라고 딱 적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혈액을 많이 예. 보충해주고 그 우리 심장이 펌프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 서서히 해답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약 쓰면. 예.
3: 예. 이분의 활동이 예. 좋을까? 싸겠다.
1: 예. 241 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예, 고혈압

0: 그래, 예, 거의 22년 동안, 예, 서약인 고혈압 약 먹고 산 환자입니다.
1: 예.
0: 거기다가, 예, 귀에서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는 전기 모다 소리도 나가 해서, 예, 연변병원에가 보이니까, 예, 신경 떨어 그렇단다.
1: 예.
0: 이런 병을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1: 예.
0: 이렇게 계속 소리 나다가, 예, 조만간에 기물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0: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의 간이를 듣게 됐는데, 세계생명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이 약도 대먹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한 달 다운 먹으니까 얘 좀 소리가 달라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두 달,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얘 점점 나사지는 게 알립니다.
1: 네.
0: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얘 벌려오는 소리하고 얘 전기 못한 소리 아예 납니다.
1: 네.
0: 저는 얘 이 약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잘했죠.
0: 예, 네. 이 약을 먹으면서 예,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되는 약이구나 하는 게 알립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몇 달 동안 당약 14방 먹은 후에 하루에 한 번 먹던 걸 예, 이틀에 한 번, 예, 사흘에 한 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먹게 됐는데 예, 약도 달다워 먹고 예,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몇몇 못 걷고 쉬고 쉬고 했는데 예, 지금 맨 뒤걸어도 예,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1: 좋죠. 예.
0: 심연증이 있어서 예, 하루 저녁 3시간 이상 다 보지 못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예, 지금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해 못 잡니다.
1: 예.
0: 이렇게 예, 좋은 약 소개를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예, 지금 남편하고 나는 예, 아무 약도 먹는 게 없습니다.
1: 예.
0: 이상약 네, 식내방만 한 가지만 먹고 있는데 예, 이 약 먹으면서 예,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우대 활동이 좋을 때마다 계속 참가해서 예, 지금 먹고 있는데 예, 정말 좋습니다.
1: 예.
0: 내 많은 사람, 옆에 사람, 친구, 친척들도 활동실에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소개해서 쓰고 있는데 쓰는 사람마다 예, 다 효과졌다고 대비 나를 칭찬한다.
1: 예, 좋은데.
0: 그래서 예, 예, 한 가지 문의합시다.
1: 예.
0: 내 친구 지금 예, 위에 혈압이 아래 혈압 차이가 예, 70 내지 80이랍니다.
1: 아.
0: 이런 사람도 이 약 먹으면 좋아질 수 있는가 해 그럽니다.
1: 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이 혈압 매각 차가 정상이 40입니다. 예. 그 위에 예. 혈압하고 아래 혈압 차이가 예. 그런데 그분이 지금 혈압 매각 차가 70 내지 80이라지 했구먼입니까? 예. 이 예. 매각 차가 커지면은 동맥경화가 나타났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콜레스테롤이 높다거나 감유삼지가 높거나 이런 분들을 치료해 주는 작용이 있고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아, 또 나이가 들면은 아래 혈압보다 위에 혈압이 올라가면서 매각차가 커지게 됩니다. 예. 이 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면 이런 혈압 매각차가 커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죠. 예. 우리 네. 장약 심리방 볼 때 그 동맥경화 치료에 좋은 성분이 황계라든가 소홍화, 당귀라든가 소목, 청궁이라든가 홍경천,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맥경화 치료에 아주 좋은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 약을 쓰면은 혈압 매각차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0: 예. 네, 알겠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네, 고맙습니다.
1: 예.
2: 네, 계십시오.
1: 예, 우리 혈관벽은 보통 세 층으로 나눈다. 예. 세 번째 층에 혈관 내막층이 있고, 제일 바깥에 혈관 외벽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혈관 중간층에는 해면처럼 구멍이 좀 숭숭 나 있습니다. 예. 이 혈관 내벽은 반들반들 하면서 땅땅한 이런 점막이고, 그 다음 바깥에 혈관 외벽층은 좀 질깁니다. 예. 그래 혈관이 쉽게 끊어 안 납니다. 예. 예. 그 다음 중간층에는 해면처럼 좀 수숭한 이런 조직들이죠. 예. 만약에 혈관 내벽이 염증이 왔다 할 때 뭐 아스피린 같은 약을 자꾸 먹는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무슨 독이 센 약을 장기적으로 먹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제일 안에 혈관 내벽층이가 염증이 옵니다. 예. 염증이 오고 갈라터지고 특히 혈압이 높고 푼 걸 장기적으로 둬둔다 할 때 혈관이 늘어나죠. 예. 이런 면에서 우리 그 장약 심내방은 혈관이 늘어나는 것을 그거 방지해주는 이런 작용합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조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신천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제로 삼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 및 혁신 발전을 깊이 추진하면서 민족 단결의 힘으로 여러 분야사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동진거리 도로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체 공사는 9월 상순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출 전망입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 선전 강연조가 일정 연결시 건공가도 요농사배 구역을 찾아 대중이 즐기는 방식으로 신시대 민족 분야 기본 법률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석금병 종석이나 체육은 나라의 강성, 민족의 진흥에 대한 꿈을 담고 있는 바 체육이 강하면 중국이 강하고 국군이 흥하면 체육도 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년 내 우리 조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제로 삼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 및 혁신 발전을 깊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인재 양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하고 대중 체육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특색 경기 브랜드를 빛내 민족 전통 체육을 일층 발전시키면서 민족 단결의 힘으로 여러 분야 사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부배체육장에 들어서면 여러민족 전통체육 집중훈련팀 선수들이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체육장 곳곳에는 긴장하고도 열띤 훈련 열기가 넘쳐납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선수들이 힘차게 몸을 움직이며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그네는 여자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그네가 올라간 최고 높이와 규정된 시간에 방울을 치는 횟수를 겨룹니다. 경기는 개인 종목과 2인 종목으로 나뉘며 체중에 따라 조별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자신 경주는 팀원들 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종목입니다. 여러 명의 선수가 한상의 긴 판자신을 함께 신고 달래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의 보폭과 절주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민족건강체조 진주공 민족무술팀 선수들도 실내 체육장에서 땀덩이를 쏟으며 김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 운동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광범위한 대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운동회는 민족 전통체육을 담채로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군 이루자를 주제로 여러 민족 대중을 응집시키는 중요한 행사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법촉진법을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실천이며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하는 중요한 담채입니다.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모두 16개 종목을 설치했는데 그중 경기 종목이 11개, 공연 종목이 5개입니다. 이번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조에서는 109명으로 구성이 된 대표단을 조직하여 근의 널뛰기, 진주공, 민족건강체조, 민족식 씨름, 민족무술, 윷놀이 등 10개 경기 종목과 팽이, 판자신, 경주, 활쏘기 등 5개 공연 종목에 참가하게 됩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학생 조영맹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경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지만 여전히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죠. 동료들과 적극 협력하여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0: 연변대학 체육학원 학생 신미혜입니다. 반자신 경주는 단결과 협력을 시험하는 민족 전통 체육 종목입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우리 반자신 경주팀은 금메달 3매와 은메달 1매를 따내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연비를 대표해서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완강하게 분투하는 경기 정신을 경기하면서 품격과 소질을 보여주고 연변 여러민족 아들, 딸들의 정신 풍모를 잘 보여주고 싶습니다. 2024년에 반포 실시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소수민족 전통체육 보호 및 발전조례 법치 보장에 의탁을 해 우리 조에서는 자금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경기장 시설을 보완하며 중소학교, 체육학교, 대학교 일체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근의 널뜨기, 민족식 씨름 등 여러 종목이 국가급 성급 무형문화재 명록에 등재되었으며 여러 명의 각급 무형문화재 전승기를 부여해 민족 전통 체육의 전승 발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단건설 사판공실 주임 지보화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반자신 경주를 이용하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 종목을 좋아하게 하는 한편 민족 전통 체육 종목이 길림성과 연변에서 계속 전승되고 발전되도록 일조하랍니다. 2024년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에서 우리조는 1등상 24개, 2등상 16개, 3등상 12개를 따내어 총 52매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24년 해남 사마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대회에서 우리조는 길림성을 대표하여 근의 민족건강제조, 민족식 씨름, 민족무술 등 4개 경기 종목과 널뛰기, 윷놀이 등 4개 공연 종목에 참가하여 두합 25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우리조는 성숙한 경기 조직 경험과 완비된 시설, 짙은 민족단결 부력에 힘입어 4년 후 열리는 길림성 제10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 개최권을 성공적으로 따냈습니다. 반년 내 우리 조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전통 체육의 교정 400구역, 풍경구 진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경기, 체험공연, 취미활동 등을 상시적으로 펼쳐봤습니다. 동시에 체육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융합발전을 심화하고 민족 전통 체육의 문화 내포를 깊이 발굴하며 특색인 체험 전경과 견학 코스를 조성을 해 민족 전통 체육 문화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고 생활 속에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합력을 지속적으로 결집하여 전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과 체육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연주시 동진거리 도로 공사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체 공사는 9월 상순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출 전망입니다. 연결시 동진거리 도로공사 대상은 올해 4월 10일에 착공됐습니다. 시공 구간은 북쪽으로 애달로와 연결되고 남쪽으로 인밀로와 연결되며 도로 전체 길이는 720m입니다. 현재 아스팔트 표층 포장 공사를 제외한 기타 도로 조체 공사는 모두 완공됐습니다. 현재 시공팀은 인밀로 보조도로 빗물도관 나머지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9월 10일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출 전망입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지역 교통망을 원활히 하고 도시 도로망 배치를 보완해 주민들의 출행 쾌적도와 구역 통행 효율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도시 도로망 보완과 교통 병목 구간 소통은 연길시에서 도시 갱신을 추진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연결시에서는 도시도로 질적 향상과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으로 영춘거리, 광진거리 등 15갈래 도로의 건설 개조를 완수했으며 루계로 약 7.79km의 도로를 소통시켜 여러 곳의 교통 병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도시 단절도로에 초점을 맞추어 선으로 동진거리, 인품거리, 우이로, 와룡서거리, 민주거리 남쪽 구간, 영춘 남거리 등 6갈래 도로 소통 개조 대상을 실시했는데 개조 총 길이가 약 2.51km입니다.
2: 주민족 사무위원회의 선전 강연조가 일전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백구역을 찾아 대중이 즐기는 방식으로 신시대 민족 분야 기본 법률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 선전 강연조 성원들은 사백구역 대종과 둘러앉아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촉진법을 둘러싸고 융합식 사백구역 환경조성,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 촉진 등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연면주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백구역 건설 실제와 결과하여 법률 조문을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 사백구역 주민 추오가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민족 대단결의 의의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민족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민족 단계를 잘 다지며 이웃끼리 더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선전 강연이 끝난 뒤에 사백구역 주민들은 붉은의 병강 비춘회를 함께 불렀습니다. 모두는 노래와 춤으로 병강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따르는 뜨거운 정회를 되새겼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 기관 당총지 전임 부석의 최뢰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반포 실시된 이래 조민족 사무위원회는 전체 기관 간부를 7개 조로 나누어 사백구역, 농촌, 학교, 부대 등 곳으로 파견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기층에 널리 선전해서 온 사회에 고락을 함께하고 영역을 함께하며 운명을 함께하고 생사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이름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연변조 총상회에서는 일전 민영기업가 견학행 체험일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전조 상회 책임자와 우수 민영기업가 대표 40여 명이 변경의 혁명 전통이 깃든 터전과 향촌진흥 일선을 찾아 몰입식 견학 실천을 펼침으로써 우리주 민영경제의 지능 발전과 변경 수호 및 진흥을 위한 강대한 함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G331 연변개방관광대통로의 량질자원에 의탁해 현장교수, 선전강연, 주제당수업, 산업교류, 이동중 미니수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영기업가들을 위한 학습교류, 자원연결, 발전 역량부여 플랫폼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견학팀은 선으로 용정시 명동촌과 삼합촌, 화룡시 상천촌을 찾아 혁명전시관, 혁명유적지, 변경전망대와 향촌진흥시범기지를 현지 답사하면서 변경지역 여러민족 대중의 혁명이야기를 청취하고 우리주의 민족단결 창건, 변경치리, 생태산업, 향촌진흥 분야의 실천 성과를 깊이 학습했으며 연변의 대외개방구역 우세와 특색산업 발전 잠재력을 직관적으로 체감했습니다. 연변자동차 임대봉사업종 상회 회장 조파입니다. 견학기간 참관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우수 기업가들과 교류하고 학습했는데 저에게는 소중한 재충전의 기회였습니다. 자동차 임대봉사업에 종사하는 민영기업가로서 앞으로도 자체 업종 우세에 입각해 연변의 문화관광 출행 수요와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변경 관광의 품질 향상과 승격에 조력하며 실제 행동으로 흥변 부민에 조력하렵니다. 활동기간 주당위 통전부 부부장이며 주공상업연합회 당조서기이며 주총상회 부회장인 리호가 주재 당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광범한 민영기업가들이 변경지역의 우세에 입각해 발전 위치를 정확히 찾고 기업 발전을 전조진흥발전의 전반 국면에 주동적으로 융합시키도록 인도했습니다. 연결시 스타일 쇼핑광장 리사장이고 연변조 총상회 집행위원인 왕효입니다. 하루 동안의 몰입식 견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기층의 변강 건설 이야기로부터 산업 발전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연변의 새로운 발전 변화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견학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기업에 적용하고 실물 경제 신용 경영을 견지하며 업종 상회가 단합해 함께 발전하도록 이끌겠습니다. 민영 경제의 실천과 담당으로 연변 변강 고품질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 매체가 보는 연변 이변기 내용입니다. 인민일보는 일전 제10년 신주관심사 고장마다 고유한 맛 전문란의 연변냉면 한 그릇에 깃든 시원하고 깊은 맛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한여름 주민과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냉면이라고 하면서 여름 한창 때에는 냉면집의 하루 최고 고객수가 연인수로 5천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2007년 연변의 조선족 냉면 제작기에는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명록에 등재됐습니다.
1: 중국 민족보는 일전 제2면에 길림성 연변조 같은 언어로 변강을 흥성시키고 한마음에 힘실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조에서 여러 민족이 집거하는 변강지역 실제에 입각해

0: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연변 좋은 제품을 전국 각지에 판매함으로써 부민 증수 경로를 넓히는 한편 국가 통영 언어 문자 보급 사업을 깊이 추진해 같은 언어로 변강을 흥성시키기 보급 브랜드를 구축해 원활한 언어 교류가 대중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을 추동하며 변강의 안정을 수호하는 튼튼한 교량으로 되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 국제상부는 7월 29일 제4면에 한 마리 킹크랩으로 피어난 바다향 내륙도시 훈촌의 해양개방 비결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훈촌에서 해마다 킹크랩 150만 마리 이상을 수입하는데 화물 가치는 33억 원을 웃돌고 전국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훈촌 다국전자상거래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 2018년 훈촌의 다국전자상거래 무역액은 4,300만 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142억 원으로 급증을 하여 7년간 300여 배 성장을 가져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 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염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대 955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달콤한 사랑을 장미꽃에 비유한 가요, 붉은 장미처럼 열정적이고 순수한 사랑, 이 노래와 함께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꽃 사랑, 로에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저려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한평생 함께할 부부가 되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힘든 날 서로 기대어 살아 견뎌온 부부들의 진솔한 마음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강화 최래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의 순간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하나초 작사 허설아 작곡의 보석인생 보내드립니다. 리에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황혼을 열심히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합니다. 여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한춘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황혼인생 보내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가요. 최근 작사 리테오 작곡의 장수타령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떠나온 그리움과 고향의 정겨운 풍경을 노래한 가요죠. 황상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가자 보내드립니다. 름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음악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옌변 노래가 저와 함께한 음악여행 어떠했는가요? 내일도 좋은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도대의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로인젤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백에 2개와 프로바이오틱스 2각을 드리고요. 6박스 사시면 4박스 드리고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2세트와 셀레늄 5상 입살 한 포대와 남경동인당 비타민 B 5각을 함께 드립니다. 9박스 구매하시면 11박스 드리고 1,000원 가격에 에너지 영양 밥솥 하나와 코엔자임 Q10 캡슐 5곽을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같이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도 이 산삼보다 더 귀중한 예, 장약으로서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 로인젤을 맞으면서 또 특별 우대 활동합니다. 예, 요즘에 이미 9박스 사면서 11박스 가지고 또 이 현대식 에너지 영양 밥솥을 가진 분들이 예, 밥을 해보니까 아주 좋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9각 사시는 분들에게는 예, 우리 심장 영양 보충제라고 하는 이런 Q15도

0: 마스크를 드립니다. 예, 우리 교십이라 할 때 이 심장 영양 보조제면서도 심장을 보호하고 세포 기능까지 강화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심근세포가 손상되는 거 방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발효 동충하초균분 여전히 심장이 아주 좋죠. 예, 심장에 좋은 이 교십하고 발효 동충하초균분을 쓰시면서 또 이 우리 밥솥을 잘 이용한다 할 때에는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는 동충하초를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2: 예, 심장이나 봐서 나는 계속 입술이 파라파라까지 생겼던데 그게 요즘 싹 벗겨지고 재빨갛고 밤에 뭐 이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밴다사키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0: 예.
2: 지금 이 동충하초 넣고 그게 이렇습니다.
0: 예.
2: 이 심장이 좋아지니까 혈압은 제대로 정사해야 된다. 예.
0: 그래요.
2: 예, 혈압이 정사해야 됐지. 야, 위궤아 있어서 나는 밥을 못 먹었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먹으면서 그 위궤아 다 없어지고 밥을 잘 먹으니까 이 맥이 납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지. 계속 머리가 힝하고 어지럽고 어지럽던 게 그것도 이롭지. 계속 소리 나던 것도 지금 화가 나지 아이 납니다. 요번 할 때 그 바깥에 용 줬을 때다. 예.
0: 맞습니다. 지금 모두 그 사용하고 예. 이 좀 예. 특별히 이 현대식 에너지 영양 밥솥이라 할 때는 예. 영양이 소모되지도 않고 또 필요한 영양소들은 더 강화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예, 이 또 예. 코엔자임 품의 이 교십을 또 드리죠. 예,
2: 예,
0: 그리고 같이 쓰면은 우선 먼저 우리 인체에서 심장 발동기라 하죠. 심장이 좋아야만이 뇌 질환도 나사지고 심장이 좋아야만이 콩팥이도 좋아지고 소화계통도 좋아집니다.
2: 맞습니다.
0: 예, 심장이 전체 오장육부 기관을 통솔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9곽의 11곽을 드리는 이 활동에 참가하면 좋습니다.
2: 예, 예. 예, 그, 한국 가면 못하지 않게 밥도 잘 되고, 공도 용 여러 가지입니다, 그거.
0: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예. 그런 게.
2: 예, 예. 얼마나 가만도 좋겠습니까? 그래, 나 오늘은 이 9곽 살려고 그럽니다.
0: 예. 28300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0: 예.
1: 네, 안내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중풍이 와서 한쪽 팔에 구부려드렸던 게 지금 불쾌해졌고 걸음걸이 받은 짜증에 지금 거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0: 네.
3: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폐나 빵 같아 이제는 도와줘서 지금 땀 구르지 않습니다.
0: 네. 여보세요?
3: 예. 간이 한 뼈쪽에 있어요. 눈이 보이게 보이는 게 지금 무슨 마가진 감이라고 혈탄 조절 되지 않았는데 혈탄 계속 동사가 되고 있어요.
0: 예.
3: 괜히 우리 옥신이 바깥에서 욕심이 나서.
0: 예.
3: 아홉 각을 따지면 바깥면을 좀 둔다고 하니까 더 싸서 아홉 각을 좀 쓰라고 그랬네.
0: 예. 아홉 각 사시면은 이 11곽을 드리면서 이 천원 가격에 상당한 이 현대식 에너지 영양 밥솥을 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이런, 공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교십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예, 우리 여름에는 모두 심장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심장 치료라든가 예, 심장의 이 관리를 잘한다 할 때는 이제 날씨 추워져서 가을 겨울에 가도 무사합니다. 예, 28300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네, 할까?
0: 맞습니다.
4: 예, 동차서 바라본 은한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생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예.
4: 예, 이렇게 심장이 아픈지 어쩌지 어쩌시나 후두두 하면 소리 어떨지 않은 얼리 숨, 시기도 바쁘고 이래고 한숨이 자꾸 나가가지고 예. 네. 아들 어째 엄마는 한숨 자꾸 쉬는 거 아니던데 나는 한숨을 쉬기 쉽지 않은데 저절로 자꾸 나온다고 이랬댔습니다. 그
0: 심장.
4: 그런데 예, 동초 하초 발음을 먹은 다음에 그게 싹 없어졌지니까 네. 내가 모르게 얼마나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밤이 뭐에서 한잠 자면서 깊은 잠 못 잔단 말입니다. 자긴 자는데.
0: 네.
4: 근데 이밤에 동서 하초 발음을 먹은 다음에 얼마나 잘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정말이.
0: 네.
4: 야, 정말 이야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예. 다리 아파가지고서 예, 무릎이 아파가지고 걸는 것도 영 힘들고 자꾸 앉기 쉽고 이랬는데 그것도 예. 어제는 내기가 반년은 남아 먹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골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0: 맞습니다. 골관절이 관절이 아프거나 뻣뻣하거나 이런 거 다 해결합니다.
4: 예, 예. 아 정말 예, 얼마 썼습니까? 아침에 한 번만 먹는데 나는 예, 한 봉지씩 먹습니다.
0: 예.
4: 그랬는데 모든 면에서 이렇게 좋습니까? 그래서 부담 없이 한 번만 먹으니까 얼마 좋겠습니까?
0: 예.
4: 그리고 예, 섭외적인 애 찾아가지고 예, 바로 정말 예, 그래서 어딜 나가자도 또 많이 안 나가면 자꾸 섭외 말하는 것 같고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도 이렇지 않을까?
0: 예, 맞습니다. 예.
4: 야, 이 약은 예, 정말 그저 예, 그 설명만 들어봐 모릅니다. 제가 직접 먹어볼까? 야, 이 약이 이게 사람께 이렇게 좋구나 하니 이런 감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 정말. 제가 먹어볼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입안이 자꾸 마르고 이랬던 것도 이렇지. 그저 예, 이 약을 한 번만 이래 먹으면 예,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그냥 다 이렇게 이롭어진단 말입니다. 나 이 올여름에 어떻게 지나게 했는데 여름이 날 뭐다 이래 병에 여름 타서 예, 그렇다면 이랬대다.
0: 예.
4: 얼음주하고 예, 밥 제대로 못 먹는단 말입니다. 나도 예. 이래놓을까.
0: 예.
4: 근데 이번에 이 동초 하초 먹은 다음에 입에 없어졌습니다.
0: 그 심장이 밥도, 좋아진 거 말합니다.
4: 밥도 예. 얼마나 잘 먹고 예, 얼음주 아야 할까. 여름에는 예, 더우면 나 어딜 나 못 갔습니다. 얼음주에 무시해봤어. 근데 이 올여름은 내 영 정말 잘 지내. 어제는 369 시장에 다 갔다 오고 예, 야 예. 이거 내가 정말 야 야, 정말 선택 잘했다. 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0: 네.
4: 그 올여름에 선생님 좋은 약을 알선해줘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0: 지금 또 로인절 우대 활동 있습니다.
4: 예.
0: 예. 그래서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0: 예.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5: 저도 정성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5: 혈압이 높은 게 정성을 잡고 위 아파서 밥을 잘 못 먹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심장이 나빴어요. 가슴이 침침하면서 답답하던 게 침침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얼른 숨이 잘 올라오지 않았어요. 자주 이약 이 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은 한 번도 얼른 숨도 잘 올라오고 할까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0: 예.
5: 병동맥에 빵칼이 뜬 것도 선생님 말 들어들었고요. 조금씩 불쑥으로 어지름증이 나든지 어지름증이 나지 않습니다.
0: 네.
5: 그리고 이 서변을 자주 봤어요. 저녁에 다섯 번이 수번보다나 밤잠 잘 새웠었습니다.
0: 네.
5: 네. 한 번만 볼까 밤에 잠을 잘 잘까 아침에 일어나면 용맥이 납니다.
0: 네.
5: 선생님 18 가서 쌈에 공기청정기를 쓰는데 그 공기청정기 용도 없습니다.
0: 맞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같은 거는 예, 누구나 다 집에 있으면 좋습니다. 예. 네.
5: 그걸 보고 지내서 난 약 있는 것도 공기청정기를 가지자고 18가그 사세 계속 쓰다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18가기 23곽 드리면서 공기청정기도 드리고 예, 안탕 연골소로 또 5곽 드립니다. 이것도 예, 로인분들이 그냥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약입니다. 예.
5: 약이 좋지 우리할 때 얼마 좋습니다.
0: 예.
5: 그 예,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

0: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네, 그리고 우리 로인성 질환, 우리 내세가 있으면은 이 로인성 질환에 대한 료해가 자기설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좀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도 대처가 또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로인성, 로화라 할 때에는 정혈이 소모되면서 부족해지고 또 진액이 마르면서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명은 늘어나지만 그 반면에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는 노인분들이 주변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2: 네, 잠시만요. 예.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4: 저도 동순하초 발효 견본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3: 네.
4: 예. 이전에는 정말 소화도 안 되고 심장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동순하초로 계속 먹고 있으니까 심장도 도와주고 저기 소화도 잘 되고 예. 그 위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 관절이 있어가지고 풍습성 관절이 있어가지고 이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잘 걸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무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예, 좀 똑바로 걸고요. 예. 그리고 저기 이전에는 목이람이 아팠대는데 지금 목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예, 드찬이 요번에 활동이가 영 좋을 때다.
3: 예.
4: 그래서 이번 활동을 이용해서 더 싸자고 부릅니다.
3: 예. 지금 요즘에는 그 9과학의 11과학이 활동하는 이 활동에 모두 참가합니다. 그러면은 이 현대식 에너지 영양 밥솥으로도 하나 드리면서 심장에 좋은 예, 이 교시부 또 하나 5과학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예,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인체라 할 때는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기력도 떨어지고 몸에 이상이 생기는 이런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체해야만이 또 대체하는 사람들만이 더 고통받지 않고 노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선생님 두 분이 수고합니다.
3: 예.
5: 나도 예, 동충하초를 아세 먹었습니다.
3: 그러니까
5: 예, 혈압도 너무 잘 됩니다. 혈압도 비례해서 예, 세 가지 약을 먹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다 먹었는데 지금은 예, 한 번씩 먹어도 혈압이 너무 잘 내려갑니다.
3: 예.
5: 예, 그리고 예, 머리 한참 어지러웠어요. 집에서 일어났던 모로 베개에서 일어났던 모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게 머리가 어지럽지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심장이 항상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숨이 올라가게 연고사였습니다. 그러든지 이 심장이 편안해질까, 예, 잠도 잘 오고, 예, 저기, 예, 기분도 좋고, 예, 부담이 없어,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위 도부득하면 소화제가 지금으로 자꾸 올라오고, 얼굴에 자자고, 위기야 있었나, 밤 우리가 아파서 연고사였습니다. 그러든지 이거 먹은 다음에, 저기, 동충하초 먹고 밥도 안 먹을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오늘 또 나사고 전화 뛴다. 네. 해야 또 하나 없다. 예?
1: 지금 노인들 특별 우대 활동 있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연락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노인들이 질병이라 할 때에는 나이가 들면서 기혈이가 예, 부족해지고 진액이가 말라들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2: 네.
1: 예, 이 현상들은 우리 평생을 사용한 이 내 몸이가 낡고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때 보면은 노인분들이 건강이 한 번만 무너지면은 기능 저하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정상으로 회복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2: 네.
1: 예, 이때 보면은 우리 발효 동충하쪽 균분을 쓰시면은 기혈을 보충해주고 진액이 말라가는 건 막아주기 때문에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기력이 떨어진 기력이 회복되면서 노인분들이 질병 여러 가지로 관절이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잠이 오지 않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이런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모두 개선이 됩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우리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특별히 중노년 분들이거나 몸이 허약하거나 아무리 약을 써도 잘 안 낫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선택이가 가장 정확한 이런 선택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노인 질환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우리 진액이 말라가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죠. 근데 이 진액이 말라간다 할 때에는 기혈이 보충하고 기혈이 통하는 게 같이 날아가야만이 우리 이 진액이 말라가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자연에다 비유해도 나무도 예, 마르 진액이 부족해 마르면은 그 뿌리가 같이 또 흔들리게 되죠. 예, 우리 인체의 사람이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주름살도 생기고 모기도 자꾸 마르고 이럴 때에는 예, 우선 먼저 기혈이 부족하면서 내가 진액이 말라가는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혈액이라 할 때에는 혈관 내에서 흐르는 물질을 말하고 진액은 혈관 위에 존재하는 이런 체액을 말합니다. 예, 이것이 균형이 돼야 우리 인체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액은 인체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고 진액은 우리 몸이 구석구석을 촉촉하게 해주는 윤활제 기능을 합니다.
2: 네.
1: 예, 늙은 뭐 일어날 때도 뻣뻣하고 근육도 뻣뻣하고 어디나 다 뻣뻣한 느낌을 주죠.
2: 네.
1: 이것은 우리 진액이 부족하고 기혈에서 영양하고 산소가 예, 제때 흡수 못하는 거 말합니다. 예, 때문에 우리 기혈은 인체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의 기본 요소라고 하죠.
2: 네.
1: 이 기본 요소가 따라 못 가면서 발생하는 질병이 우리 노인성 질병이기 때문에 뭐 단지 한 가지 약을 써서 그 질병이 낫는다 하는 건 일시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해결 못합니다. 근데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라 할 때에는 전통적으로도 우리 강장제라고도 불리고 기력을 회복시키면서 전면적으로 몸이 기혈을 보충해주고 진액을 생성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노인분들이 쓰시면은 예, 좀 놀라운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일단 우리 몸에서 진액이 부족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가 주름입니다.
2: 네.
1: 아, 나는 이거 주름이 생길 것 같지 않던 게 주름이 생기는구나. 저는 60이 넘어 70이 거의 되니까 생긴다 할 때는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할 것이가 내가 기혈이 부족하거나 진액이 부족하거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2: 네.
1: 예, 그래서 나타나는 질병들이가 그 다음에는 혈관 탄성이 떨어집니다.
2: 네.
1: 예, 근데 대부분 지금 보면은 증상을 치료하려고 치료가 거꾸로 치료하게 됩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치료도 안 되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죠. 예, 그리고 우리 대부분 분들이 보면은 주름도 생길 뿐만 아니라 이 주름이가 전신에 나타나면서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피부가 쭈글쭈글해두지고 그 다음으로는 입이 마르고 깔깔해지는 예, 이런 진액이 부족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0: 중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이 러쇠증이라고도 합니다. 로인허로증이라고도 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또 변비가 또 따라오게 됩니다. 예, 변비가 지금 이 여름에 과일이고 수분이고 그렇게 채소가 많이 보충해도 변비가 그냥 있다 할 때에는, 예, 우리 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혈 부족하고 진액 부족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따라서 아무리 꼿꼿하던 분들도 예, 허리도 구부정하게 되고 소변도 또 작게 되고 예, 량이 또 적어지면서 또 어떤 분들은 예, 여러 가지 이런 좀 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이럴 때에는 진액이 새어 나가는 증상이기 때문에 예, 우리 치료가 필요하죠. 근데 일반적인 이런 치료에서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약, 혈당이 올라가면 혈당약 이렇게 단독적인 약만 쓴다 할 때에는 이 회복이 증상은 그 당시에 개선되지만 또 약을 쓸 때 그저 후에 인차 그렇더라 하는 소리가 다 이 원인을 치료 못해서 기혈이 기본적인 요소가 따라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인차 또 치료이 재발하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로인증 질환이가 예, 악화되면은 예, 이 뜻은 기혈이 그냥 부족하고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은 문제는 또 시간이 오라고 나이가 또 있으면은 로인성 치매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예, 우리 몸속에 진액이 부족하면은 예, 제때 보충하지 않으면 결국은 뇌수까지 말라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치매가 오게 됩니다. 예, 때문에 기혈이라든가 진액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로인성 질환은 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찾아오지만 예, 제때에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과 같은 이런 명약들을 써준다 할 때에는 극복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수명도 연장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동충 하초는 예, 우리 전통적으로도 무병장수라든가 불로장생이 묘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미 우리 지금 발효동충하초균분은 예, 5년 지금 만 5년 넘게 소개하지만 쓰는 사람들은 그냥 쓰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이거는 그만큼 효과를 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동충하초를 쓰면서 여러 가지 관절도 나사지고 소화기능도 좋아지고 그리고 불면증이라든가 혈압하고 혈당이 온정되면서 가슴도 편안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예, 많이 편안하게 또 예,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동충하초는 현대 의학하고 또 이 현대 제약 기술을 결합해서 발효시켰기 때문에 그 신비한 성분이가 더 배로 효과를 봅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재료를 보면은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3g이가 우리 이 원 동충 하초의 100g에 해당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만큼 함량도 높고 또 농축이 됐기 때문에 또 발효시켰기 때문에 또 흡수도 잘 되죠.
1: 네.
0: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유효 성분의 추출률은 예, 100분의 지금 99%라 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지금 채 발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의학적인 효능들이 아직도 우리 동충하초에는 더 많은 효능들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꾸준히 쓰시면은 로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을 개선하면서 몸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50년대에 창작된 김용식 작사 리체를 작곡의 정든 처녀야로 시작해봅니다.

인성의 희노애락을 노래한가요? 김웅준 작사, 김남호 작곡의 인생의 석양 노을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은 소리 없이 흘러가지만 그 흘러간 자리에는 아름다운 노래와 추억이 남습니다. 이어서 세월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 힘든 순간의 노력, 소중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추억이 모두 세월의 가사가 되고 멜로디가 되겠죠.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장경매 작사 리일남 작곡의 어머니 그 마음 알만해요 보내드립니다. 조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평범한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자신의 힘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열정이 있는 곳에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김등만 작사, 양성덕 작곡의 이 직업이 나는 좋아요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일도 신이 나게 했던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가요? 김태희 작사, 바구 작곡의 전종자 가련의 새 보내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어서 리광수 작사 박항림 작곡의 사랑의 샘 보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남도 민요풍에 가요. 정문준 작사 김경애 작곡의 님도 동실 나도 동실 준비했습니다. 김송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가사 한장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무찬입니다. 아름다운 꽃향기처럼 마음속에 피어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중한 마음의 향기입니다. 류은정 작사, 리은룩 작곡의 꽃향기 마음의 향기를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꾸던 그것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볼까요? 김영실 작사 백희남 작곡의 가자. 변강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게 맘 놓고 사랑하고 근심 없이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최미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도 동동 행복도 동동을 장고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 정치는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성격을 가득 찬 연길의 모습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새로운 연길 리창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눈 감아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사람, 바람결에 스치는 그대의 향기가 아직도 내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 봅니다. 김인호 작사, 김근환 작곡의 그대의 향기를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환한 달빛 아래서 피어나는 사랑, 얼마나 아름답고 로맨틱할까요? 달빛은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사랑은 점점 깊어갑니다. 최관석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달빛 연정을 임양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놀, 붉게 물든 하늘은 우리에게 연을 남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그 아름다움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영남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놀을 김지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민가의 정다한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

뇌에게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1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일단 우리 이 우대 활동 쭉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리는 우리 후메 Q10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립시다. 후메 Q10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좀 익숙하게 아시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쓰고 그래서 그 후메 Q10 꼭 먹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그 후메 Q10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런 생화 반응 가운데서 꼭 있어야 되는 성분입니다. 후메 Q10이라는 게 무슨 생화 반응에서 꼭 있어야 되는가 보면은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산소산 신환이라는 게 진행됩니다. 우리 의학원이랑 가면은 예, 붙으면 이거 꼭 배우는 항목입니다. 예, 뭐 중의를 하든 서의를 하든 또 뭐 口腔科 이사를 하든 림상 이사를 하든 약사를 하든 호사를 하든 친구사를 하든 이 산소산 신환이라는 거 꼭 배웁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에너지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을 말합니다. 생화 반응을. 이 가운데서 우리 폼의 A라든가 이런 성분이 없으면 이 반응이 생화 반응이 진행 못되고 잘 진행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못 생기죠. 우리 병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시퍼산소 C라든가 포메 A라든가 산인산신가라든가 이런 거 해서 극도로 맥이 없거나 대사가 진행하게 될 때 이거 주사를 합니다. 정맥주사든지 이렇게 주사를 합니다. 그것처럼 이 후메 Q10이라는 거는 특히 우리 심장근육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이런 그 효소입니다. 후메라는 게 효소죠. 이래서 Q10 이랬는데 우리 심장이란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도 심장은 박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장은 1분 1초라도 섬은 사람이 아이 되지. 이래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공급되자면 이 후메 Q10이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 몸에서 이 후메 Q12가 정

0: 정상적인 이 수량을 보존하지 못한다 할 때에는 심장은 특히 믿고 있어야 되는 성분이 25%보다 떨어질 때는 심장이 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0대 중반부터는 이 후메큐십이 잘 몸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생산된단 말입니다. 열 7번이 생화반응을 걸쳐야 후메큐십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은 늙으면 많은 생화반응이 잘 진행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저도 이제 계속 후추에 혈압도 온도 안 되고, 뒷골이 뻣뻣하며, 어질 때 자꾸 나고, 가슴이 후두부라. 그리고 또, 예, 머리에서, 귀에서 뭐 소리 윙이 나지. 이러다 내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건네 옷이 안 찍고 먹고 있는데, 야, 조금, 가슴 떨린 점도 조금 아이, 이렇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예, 나는 전립선에 밥솥에 화장실 다 6번에 화장실 다니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예, 한 번 소변량이가 많아지면 소변 차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소변 차수는 줄고, 소변량은 더 늘어나고, 예, 이러면서 우리 몸의 독소가 잘 빠졌습니다.
2: 예, 그러면 다음 달 전에 아침이면 머리 맞고 사람이 정신나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아침이고. 예. 예, 약도 효과 좋지, 또 약 별로 없지, 좀 다달바다 또 계속 먹자고 합니다.
0: 예. 의뢰할 때 계속 있으니까,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아, 501-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간단하게 우리 설명드리면, 사실 이거 설명드리자면, 김다이후메큐십이, 우리 주로 이 근뇌보신환을 설명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큐십을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이 큐십이란 건 정상 성인이라 할 때는 약 500 내지 1500mg, 미리그램입니다. 예. 정상 성인은 이만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 40대 중반부터는 이것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근데 보시면 전번에 선생님께서 한번 하고 지금 쓰는데 약이 엄청 쓴다. 예.
0: 네.
3: 나는 예, 당연히 쓰면서 손이나 빠져가지고 저기 그런 탓은 뜰때 없이 보고 소변에 냄새도 나가고 강추도 나가고 하더니 지금 소변 있는 게 그대로 쓴다.
0: 네.
3: 그래서 저도 다섯 마리 드물어지고.
0: 네.
3: 그래서 소화 잘 돼 밥을 먹으니까 그래도 맥이 욕난다. 이 약 먹을 때 맥이 난다.
0: 맥이 나는 약입니다.
3: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맥이 나니까 어지럼증 다 나고 용 좋습니다. 머리가 아프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약 좀 또 배달 받다 그린다.
0: 예. 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배달 받으십시오.
3: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래서 사람이 늙어가는 가운데서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5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이 Q10은 다 써주면 좋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또 앓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겠는가 이런 자문이 많은데 이러자면 사람은 누구나 Q10, 그 다음에 또 비타민에서 우리 비타민C를 추천드립니다. 비타민C, 그 다음에 종약으로는 이 건뇌보신환 같은 이런 약,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쓴다 할 때 큰 모병이 없이 우리 건강하게 사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4: 우리의 어머니가 치매 와서 이 약을 쓰기 시작했었는데 모든 면에서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엉뚱한 소리라든지 어전에 정신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바깥 출입을 자꾸 나가든지 어전 나가지 않고 사람이 감옥에 어전 똑똑하게 박힐 수 있습니다. 영자 아옵니다 어전은. 그래 이거에 우리 어머니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행지간이 우리 이모도 어제 엉뚱한 소리 자꾸 아주 좀 불편해했는데 우리 쓰고 너무 좋으니까
0: 치매도.
4: 예, 치매 증사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모도 지금 같이 쓰는데 우리 이모는 이제 70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0: 효과도 빠른다 나이 어려 그런지 그리고 이 그런 정신 상태가 늘 그저 흐리멍텅하고 누기 가도 모르고 자꾸 의심하면서는 누기 돈을 가졌다 자기 물건을 가졌다 이래더니 그 증상이 없어진답니다. 영 좋다 재밌다.
1: 심해 가운데 이,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남이 자꾸 의심하고 시름이 아이 노여서 자꾸 어디다 꽁치와 놓고 그러죠.
0: 근데 이 약이 쓰던 중간에서 제일 좋다 재니까 영 좋답니다. 효과 빠르고 예 그래 놓고 예 약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놔서 오늘 두 분 지금 예,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 드린다.
1: 네. 예. 예, 그렇게
0: 감사합니다.
1: 하십시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그래서 우리 그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매도 걸리지 말고 중풍도 걸리지 말고 심장병도 걸리지 말고 이렇게 살겠는가 약을 좀 추천드려달라. 이럴 때면 우리 중소약은 계랍하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2: 네.
1: 중량만 쓰지 말고.
2: 당분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건의보시 관리 우리 언니께서 자식도 못 와서 이전에는 한 같이 앉아 말 아무것도 말 하고 또 자꾸 물어놓지 부르지 몇 번 더 물어본다. 그리고 또 주방에서 밥 할 때리 어느 때는 경상 쓰는데 밥을 안 차려놓고는 물로 자라서 내 밥 먹다 밥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한 번 열쇠를 집에다 놔두고 밖에 나가고 그래서 그런 우리 말한 게 우리 언니 지금 아무래도 치매와 친구가 뭐라고 소리 그래서 내 그런 이 건의치 고시발을 먹고 너무 효과가 그런 게 있네 두통 이랬단 말 그리고 다쳐버렸어. 이약 용 먹고 소리 내 이 골이 아무래도 무슨 문제 생기는 뭐라고 그래서 다시 요즘에는 기운력이 약간 증가되는지 이전보다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이 기운력 때문에 먹었는데 어제 그러면 요즘에 세번다수가 하냐 이게 대학습에서 나가서 요즘에 세번다수가 별로 한 번밖에 안 나가고 용은 대변이 조금 나가니까 지금 시원하게 잘 나간다 하니까 아니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이러면 이학지를 이래서 혼자 하니 여기까지 손 나빠서 먹었지 위로 나빠 먹었지 그냥 소화해주는 게 이약 뭔가를 소화 잘 되지 얼마나 소중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 다 씻고 지금 우리 이모도 좀 이 너무 좋다고 어른에서 배워서 우리 언니도 이 저번에 몇 통 받았던가 저번에
4: 우주 활동 참가했는가
3: 예, 우주 활동 요번에 또 10통 받자 그럼 저번에도 10통 받았거든. 발판이 우리 언니 들어주고 당이 얼마 아니다만 오늘 또 10통 받아서 계속 쓰겠답니다. 야 효과 이렇게 좋은 효과는 처음 봤답니다.
4: 그렇죠.
3: 예. 오늘도 배달 받겠죠.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시간상 관계로 제가 이 봄마다 이 후메큐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그렇지 이렇게 후메큐십 그다음에 비타민C 이게 다 생물제품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다 중약으로 해서는 건네보시와 같은 이런 진귀한 약재가 25가지 들어간 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우리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5: 네. 굉장히 수고하십니다.
1: 네.
5: 근데 또 땅이 좀 감나다고 합니다.
1: 네.
5: 이거 뭐냐, 이게 지금 다 봤으니, 지금 세계라나, 지금 중세까지 있으니, 일단 몸 혈압도 조절하야 되고, 다 몸이 휘내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다 되지 않아가지고, 한번 좀 건의하고 보셨으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 해봅니다.
1: 예. 그런 분들 쓰고 계시고, 또 확실히 효과 다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5: 네.
2: 네. 설명 주시죠.
1: 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예보신환은, 좀, 다른 건예보신환보다, 다른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제약공장. 제약공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약통에다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다 썼지만, 확실히 그런 성분이 들어갔는지,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제약공장에서 옵니다. 우리 소개드리고 있는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은 우리나라 양치입니다. 중앙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양치다 이 말입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생일 네. 수고하십니다.

0: 저도 건네버시 나는 먹고 있습니다. 어째 먹었는 감 눈은 노공이 왔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게 노공이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이 머리가 소시라 떠돌이 달았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이 허리 희감이 정시 대응했댔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 미술이 고생했는데 건네버시 나는 먹은 다음에 지금 혈압이 하루에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 먹습니다. 그래서 예,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예, 소변이 닫아가지고 예, 밤에고도 밤섭에 더군다나 닫아가지고 몇 번씩 일어나든지 지금은 기껏 일어나야 그것도 한두 번 일어나는데 소변이 냄새도 나고 수량도 조그맣던지 지금은 예, 예, 냄새도 없어지고 수량이 많아가지고 소변 보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게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예, 거기 담을 못 닫았습니다. 그러던 게, 예, 지금 소리 나는 증상이 없어지고, 예, 지금 담을 달다 했거든요. 아침에 깨나면, 예, 정신 하지 않겠습니까?
1: 네.
0: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항상 두근두근하고, 침침하니, 똑똑 사람처럼 이러고, 예, 예, 저기 황당하던 게, 예, 지금 구승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네.
0: 용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얘 관절에도 좋을 때라, 예, 나는 태양성 관절도 있는데다가, 예, 여드름 반 탈출이 있어서, 허리 다리 아픔에 내리세리면서 그러던 게, 지금 그게 낮아지니까, 이 등기로 오르내리기도 용 좋고, 예, 편안한 게, 용, 걸어다니기도 쉽습니다. 기름땀이 나고 이러던 것도 나사지고 이러니까 어찌든지 모든 면에서 확실히 이 건네버신 안이 좋습니다. 효과가 좋고 지금 활동이 있으니까 나이 약이 좀 있어도 이 활동이 있을 때 살려고 합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1: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받으십시오.
0: 예, 배달 받겠습니다. 예, 네.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네.
1: 아, 우리 아픈 사람들이 약을 고르자면 제일 정말로 힘들죠. 예? 아, 내게 약사도 알지, 의사도 알지, 어떤 약을 골라야 내 병에 맞겠는가. 이래서 저희들 이 시간에는 이런 방면에서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그 도움이라는 게 바로, 우리 심장의 열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청심환, 북경 동인당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엔 또 레윈쌍이라는 또 제약공장이 있습니다. 목이 아플 때, 류성환이라는 약이 또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뚱어 어조 제약공장, 뚱어 어조는 어조가 이름이 남과 동시에 이 건네버시환이 또 이름 났습니다. 때문에 건네버시환 하면은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에서 만든 이런 건네버시환을 쓰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 구복액은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교고람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예.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고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0: 사실 이 격월암은 중약제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제가 또 격월암입니다. 뿐만 아니라 격월암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 작용, 그 다음에 청열 작용. 그래서 이 격월암은 중약제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려나 황려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때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려나 황려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백혈구 올리는 약을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격월암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격월암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은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차술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나 이 격월암. 그 다음에 우리 혈진 높은 사람들, 혈진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지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2: 예. 이산구보에 지금 쓴다. 야, 이거 좋습니다. 당뇨병에서 소리 나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는 강치도 많이 나가지고 폼도 나가지. 이산구보에 쓰고서 지금 많이 떠가졌습니다.
0: 예.
2: 예, 소리 쉬워이 잘 나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스부스하게 다.
1: 네.
2: 이 혈압도 돌이 잘 되고.
0: 예.
2: 그러면으로 좋습니다. 겨우 식사도 또 잘하고, 예.
0: 예.
2: 먹이라면 막 이 말라들고 이래서 것도 죄송해. 말은 침다 해나고, 가래도 없어지고, 용 좋았어.
0: 예.
2: 그래, 내게 이게 당연하병 중에는, 또 배달받아 그냥 쓰다가 그런다.
0: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예?
1: 네, 맞습니다.
2: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격월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격월암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이럴 때가 많았죠.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헝겊치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의꾼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1: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3: 예, 이 깡고보게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난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들이 내려오면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면 어느 곳에 자도 되니. 그래, 예. 너무 피곤하다만 눈뜨기도 그렇고 눈이 들이 자꾸 피드지네. 까까라고 그래서 자꾸 이게 가는 문제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했네. 이거 시작 어디 읽는 습관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밥맛이도 있고 잠도 잘 자고 깨고 또
0: 예.
3: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예.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뭡니까 자꾸 눈이 피곤한다.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예.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예. 어떻게 눈이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 간에 대한 건 있어라 그랬거나 좋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날 먹은 내용 좋답니다. 그래.
0: 예.
3: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고 왔거든요, 선생님.
0: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진다.
3: 예. 예. 숨술 쓰러 좋아진다. 예. 어제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0: 예. 잘하시오.
1: 아니.

0: 주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포를 뜯어다 계속 가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딱 여기 한 가지 있죠. 예?
0: 네.
1: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0: 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뭐죠?
0: 네.
2: 네.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여기 땅구멍에 좀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이 배에서 눈나지, 머리도 다리 아프니, 밑에 도면 가수가 자라가지고 이래서 내 좀 쓰는데, 조금 또 많이 뒀습니다, 지금.
1: 그렇죠.
2: 제가 보통까지 좀 그동안 많이 나고, 늘상 거기 다리 아프니, 밤이 좀 자수가 다, 좀 자수를 좀 많이 늘어들었습니다, 지금.
1: 네.
2: 우리나라 앞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1: 네.
2: 이 약정도 대단하다.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열두각사도 열두각들입니다. 예. 예, 그렇게
2: 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저고람이란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아이 걸렸으니까 예, 온 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자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죠. 기시르는 오래 먹는데 그 약재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재 때문이고 이 약재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후에 이 약재를 찾아보니까 겨고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겨고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겨고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정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약재 자체도 겨고람이란 약재, 구기자 약재, 오세 용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제약기술입니다. 제약기술이 똑같은 약재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 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신천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제로 삼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 및 혁신 발전을 깊이 추진하면서 민족 단결의 힘으로 여러 분야사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동진거리 도로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체 공사는 9월 상순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춰 예정합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의 선전 강연조가 일정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회 구역을 찾아 대중이 즐기는 방식으로 신시대 민족 분야 기본 법률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습금병 종성이나 체육은 나라의 강성, 민족의 진흥에 대한 꿈을 담고 있는 바 체육이 강하면 중국이 강하고 국군이 흥하면 체육도 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연내 우리 조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처로 삼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 및 혁신 발전을 깊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인재 양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하고 대중 체육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특색 경기 브랜드를 빛내 민족 전통 체육을 1층 발전시키면서 민족 단결의 힘으로 여러 분야 사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부배 체육장에 들어서면 여러 민족 전통 체육 집중 훈련팀 선수들이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체육장 곳곳에는 긴장하고도 열띤 훈련 열기가 넘쳐납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선수들이 힘차게 몸을 움직이며 근혜를 타고 있습니다. 근혜는 여자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근혜가 올라간 최고 높이와 규정된 시간에 방울을 치는 횟수를 겨룹니다. 경기는 개인 종목과 2인 종목으로 나뉘며 체중에 따라 조별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자신 경주는 팀원들 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종목입니다. 여러 명의 선수가 한상에 낀 판자신을 함께 신고 달래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의 보폭과 절주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민족건강체조 진주공 민족무술팀 선수들도 실내 체육장에서 땀덩이를 쏟으며 김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광범위한 대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운동회는 민족 전통체육을 담채로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 꿈 이루자를 주제로 여러 민족 대중을 응집시키는 중요한 행사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실천이며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을 하는 중요한 담채입니다.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모두 16개 종목을 설치했는데 그중 경기 종목이 11개, 공연 종목이 5개입니다. 이번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조에서는 109명으로 구성이 된 대표단을 조직하여 근혜 널뛰기, 진주공, 민족건강체조, 민족식 실험, 민족무술, 윷놀이 등 10개 경기 종목과 평이, 판자신, 경주, 활쏘기 등 5개 공연 종목에 참가하게 됩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학생 조영맹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경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지만은 여전히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죠. 동료들과 적극 협력하여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학생 신미혜입니다. 반자신 경주는 단결과 협력을 시험하는 민족 전통체육 종목입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우리 반자신 경주팀은 금메달 3매와 은메달 1매를 따내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연변을 대표해서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완강하게 분투하는 경기 정신을 경주하면서 품격과 수준을 보여주고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의 정신 풍모를 잘 보여주고 싶습니다. 2024년에 반포 실시된 연변 조선족 자치조 소수민족 전통체육 보호 및 발전조례 법치 보장에 의탁을 해 우리 조에서는 자금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경기장 시설을 보완하며 중소학교, 체육학교, 대학교 일

0: 단체와 인자인 양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거래 널뜨기, 민족식 씨름 등 여러 종목이 국가급 성급 무형문화재 명록에 등재되었으며 여러 명의 각급 무형문화재 전승기를 보유해 민족 전통 체육의 전승 발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방건설 사판공실 주임 지보화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반자신 경주를 이용하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 종목을 좋아하게 하는 한편 민족 전통 체육 종목이 길림성과 연변에서 계속 전승되고 발전되도록 일조하랍니다. 2024년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에서 우리주는 1등상 24개, 2등상 16개, 3등상 12개를 따내어 총 52매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24년 해남 사마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대회에서 우리주는 길림성을 대표하여 근해 민족건강제조, 민족식 씨름, 민족무술 등 4개 경기 종목과 널뛰기, 윷놀이 등 4개 공연 종목에 참가하여 도합 25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우리주는 성숙한 경기 조직 경험과 완비된 시설, 짙은 민족단결 부력의 힘이와 4년 후 열리는 길림성 제10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 개최권을 성공적으로 따냈습니다. 반년 내 우리주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전통 체육의 교정 400구역, 풍경구 진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경기, 체험공연, 취미활동 등을 상시적으로 펼쳐봤습니다. 동시에 체육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융합발전을 심화하고 민족 전통 체육의 문화 내포를 깊이 발굴하며 특색이를 체험전경과 견학 코스를 조성해 민족 전통 체육 문화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고 생활 속에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합력을 지속적으로 결집하여 전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과 체육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연교시 동진거리 도로 공사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체 공사는 9월 상순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출 전망입니다. 연결시 동진거리 도로공사 대상은 올해 4월 10일에 착공됐습니다. 시공 구간은 북쪽으로 에달로와 연결되고 남쪽으로 인밀로와 연결되며 도로 전체 길이는 720m입니다. 현재 아스팔트 표층 포장 공사를 제외한 기타 도로 주체 공사는 모두 완공됐습니다. 현재 시공팀은 인밀로 보조도로 빗물도관 나머지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9월 10일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출 전망입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지역 교통망을 원활히하고 도시 도로망 배치를 보완해 주민들의 출행 쾌적도와 구역 통행 효율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도시 도로망 보완과 교통 병목 구간 소통은 연길시에서 도시 갱신을 추진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연결시에서는 도시도로 질적 향상과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으로 영춘거리, 광진거리 등 15갈래 도로의 건설 개조를 완수했으며 루계로 약 7.79km의 도로를 소통시켜 여러 곳의 교통 병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도시 단절도로에 초점을 맞추어 선으로 동진거리, 인품거리, 우이로, 와룡서거리, 민주거리 남쪽 구간, 영춘 남거리 등 6갈래 도로 소통 개조 대상을 실시했는데 개조 총 길이가 약 2.51km입니다.
2: 주민족 사무위원회 선전 강연조가 일전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 400구역을 찾아 대중이 즐기는 방식으로 신시대 민족 분야 기본 법률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 선전 강연조 성원들은 400구역 대종과 둘러앉아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둘러싸고 융합식 400구역 환경조성,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촉진 등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연변주 3가지 공동 4가지 함께 융합식 400구역 건설 실제와 결과하여 법률 조문을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 400구역 주민 주오가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민족 대단결의 의의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민족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민족 단계를 잘 다지며 이웃끼리 더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선전 강연이 끝난 뒤 사회구역 주민들은 붉은의 병강 비춘회를 함께 불렀습니다. 모두는 노래와 춤으로 병강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따르는 뜨거운 정회를 되새겼습니다. 주민족

0: 사무위원회 기관 당총지 전임 부석의 최뢰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반포 실시된 이래 조민족 사무위원회는 전체 기관 간부를 7개 조로 나누어 사회구역, 농촌, 학교, 부대 등 곳으로 파견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기층에 널리 선전해서 온 사회의 고락을 함께하고 영역을 함께하며 운명을 함께하고 생사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이름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연변조 총상회에서는 일전 민영기업가 견학행 제어밀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전조 상회 책임자와 우수 민영기업가 대표 40여 명이 변경의 혁명 전통이 깃든 터전과 향촌지능 일선을 찾아 몰입식 견학 실천을 펼침으로써 우리 주 민영경제의 지능 발전과 변경 수호 및 지능을 위한 강대한 함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G331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량질 자원에 의탁해 현장 교수, 선전 강연, 주제 당수업, 산업 교류, 이동 중 미니 수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영 기업가들을 위한 학습 교류, 자원 연결, 발전 역량 부여 플랫폼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견학팀은 선으로 용정시 명동촌과 삼합촌, 화룡시 상천촌을 찾아 혁명 전시관, 혁명 유적지, 변경 전망대와 향촌지능 시범기지를 현지 답사하면서 변경 지역 여러 민족 대중의 혁명 이야기를 청취하고 우리 주의 민족 단결 창건, 변경 치리, 생태산업, 향촌지능 분야의 실천 성과를 깊이 학습했으며 연변의 대외개방 구역 우세와 특색산업 발전 잠재력을 직관적으로 체감했습니다. 연변 자동차 임대봉사업종 상회 회장 조파입니다. 견학기간 참관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우수 기업가들과 교류하고 학습했는데 저에게는 소중한 재충전의 기회였습니다. 자동차 임대 봉사업에 종사하는 민영 기업가로서 앞으로도 자체 업종 우세에 입각해 연변의 문화관광 출행 수요와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변경 관광의 품질 향상과 승격에 조력하며 실제 행동으로 흥변 부민에 조력하렵니다. 활동기간 주당위 통전부 부부장이며 주공상업 연합회 당조 서기이며 주총상회 부회장인 리호가 주재 당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광범한 민영 기업가들이 변경 지역의 우세에 입각해 발전 위치를 정확히 찾고 기업 발전을 전조 지능 발전의 전반 국면에 주동적으로 융합시키도록 인도했습니다. 연결시 스타일 쇼핑 광장 리사장이고 연변조 총상회 집행위원인 왕효입니다. 하루 동안의 몰입식 견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기층의 변강 건설 이야기로부터 산업 발전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연변의 새로운 발전 변화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견학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기업에 적용하고 실물 경제 신용 경영을 견지하며 업종 상회가 단합해 함께 발전하도록 이끌겠습니다. 민영 경제의 실천과 담당으로 연변 변강 고품질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변기 내용입니다. 인민일보는 일전 제10면 신주관심사 고장마다 고유한 맛 전물난의 연변냉면 한 그릇에 깃든 시원하고 깊은 맛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한여름 주민과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냉면이라고 하면서 여름 한창 때에는 냉면집의 하루 최고 고객수가 연인수로 5,000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2007년 연변의 조선족 냉면 제작기에는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명록이 등재됐습니다.
1: 중국 민족보는 일전 제2면에 길림성 연변조 같은 언어로 변강을 흥성시키고 한마음에 힘실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조에서 여러 민족이 집거하는 변강지역 실제에 입각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연변 좋은 제품을 전국 각지에 판매함으로써 부민 증수 경로를 넓히는 한편 국가 통영언어 문자 보급 사업을 깊이 추진해 같은 언어로 변강을 흥성시키기 보급 브랜드를 구축해 원활한 언어 교류가 대중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을 추동하며 변강의 안정을 수호하는 튼튼한 교량으로 되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0: 국제상부는 7월 29일 제4면에 한 마리 킹크랩으로 피어난 바다향 내륙도시 훈촌의 해양개방 비결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훈촌에서 해마다 킹크랩 150만 마리 이상을 수입하는데 화물 가치는 33억 원을 웃돌고 전국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차지하며 이는 훈춘 다국전자상관의 이야기에 서막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 2018년 훈춘의 다국전자상관의 무역액은 4,300만 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142억 원으로 급증을 하여 7년간 300여 배 성장을 가져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0: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양로호입니다. 예, 양로호입니다.
2: 네.
3: 주방 모집 합시다.
2: 네, 다시 말씀 주세요.
3: 예, 양로원에서 주방 모집 합시다.
2: 아, 양로원에서 주방 일꾼을 구하십니까?
3: 예, 예, 예.
2: 네.
3: 전시 전화 158-4333-5311.
2: 5311번. 남녀 제한 없습니까?
3: 촉신 여자입니다.
2: 네, 여성 주방 일꾼요.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3: 예.
2: 네. 계속해서 다음 번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2: 네, 안녕하세요.
4: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제공하시나요?
4: 피아노 팔려고요.
2: 네?
4: 피아노.
2: 피아노를 파시려고요?
4: 예.
2: 네.
4: 피아노를 살 때,
2: 네.
4: 오늘도

0: 3만원짜리입니다.
1: 3만원요?
0: 4만.
1: 4만원요? 네, 네, 비싸게 사셨네요.
0: 네, 네. 대학 좋은 길 합니다.
1: 네네.
0: 원래 우리 손 얘기인데.
1: 네.
0: 그 손녀, 아이스.
1: 그래요? 네.
0: 대학 가놓고.
1: 네네. 네네. 연락번호 말씀주세요. 네.
0: 기다려요. 북이 하나 있습니다.
1: 네.
0: 북은 전 세계입니다. 아무도 안 썼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게 관리됩니다.
1: 네.
0: 여기서 이거 들어가는 분들은 내 전화번호.
1: 네.
0: 1159 4333
1: 4333
0: 7790
1: 7790번 알겠습니다. 네. 1594333 7790번요.
0: 네.
1: 그래요. 잘 적었고요.
0: 네.
1: 네. 연락 기다려 보십시오.
0: 네.
1: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지구세를 주다입니다.
1: 네.
2: 위치는 주 목재 시장 남쪽에.
1: 네.
2: 3층 집 승방이가 한 100평방이고
1: 네.
2: 2층 집이 한 400평방이고
1: 네.
2: 마당 3000평방이고
1: 네.
2: 이게 주로 상파하고 창고하기 필요합니다. 큰 길이 돼서
1: 네.
2: 네. 그리고 가순 시장인데 또 5층 집이 세력 죽게 있습니다.
1: 네.
2: 네. 그리고 저 소형 시장 동쪽에
1: 네.
2: 땡피로 팔게 있습니다.
1: 네.
2: 네. 내 전화는 15
1: 네.
2: 2678
1: 네.
2: 3177번.
1: 3177번. 네,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집은 평방수가 어떻게 됩니까?
2: 한 60평방.
1: 60평방미터.
2: 네.
1: 세 주는 겁니까?
2: 네, 세로 줍니다.
1: 네, 그리고 소형시장은요?
2: 그거는 94평방입니다.
1: 90여 평방미터입니까?
2: 그거는 8개입니다.
1: 8집이요? 네, 네, 몇 층입니까?
2: 96평방인지 그렇습니다.
1: 몇 층입니까?
2: 아, 10층.
1: 그래요. 이렇게 8집과 네. 세를 주는 집을 면적과 네. 층수를 상세히 알려주셔야 제가 또 네. 재방송할 때도 편리하죠.
2: 네.
1: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네모 양로원에서 여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1959번, 1370443-1959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9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네, 남향으로 된 집이고요. 하남시장과 연결시 제5중학교가 가깝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2677-7312번, 1552677-7312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가깝고 네, 교통도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고요.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여름에 남새리가 꿀터밭이 넉넉하고요.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습니다. 고교토지여서 명리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겨울이에 열공급이 아주 잘 됩니다.

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남원서구역의 6층 집을 세줍니다.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장나고 면적은 67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571433-7038번, 1571433-7038번입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4: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 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단칸방도 세줍니다. 가전기물이 고전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화장실,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선대기 어려운 곳을 해결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립니다. 연락번호 132-2433-8797번, 132-2433-8797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위치한 집을 세줍니다. 단층집 면적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로서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외 연길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서영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위치한 3층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네, 룡정에 계시는 한 남성분이 중고 냉장고와 전동차를 저렴하게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71433-2752번, 1571433-2752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5: 예, 비판한 광고를 하렵니다.
4: 네, 말씀 주세요.
5: 예, 위치한 하남 도매 시장 부근이고.
4: 네.
5: 예, 면적은 92평이며, 침실 두 개, 객실 하나, 남북이 통합니다.
4: 네.
5: 15층이 6층 위로 아랫목 깨끗하게 장식되어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4: 네.
5: 연기선아. 185.
4: 네.
5: 4330-9381입니다.
4: 네. 9381번. 네, 층수를 말씀 주세요. 다시 말씀 주세요.
5: 예, 15층이 6층입니다.
4: 6층이에요? 네.
5: 예, 15층.
4: 하남, 하남에 있는 만익도매시장 부근이죠?
5: 예.
4: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예,
5: 감사합니다.
4: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6: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4: 네.
6: 집점은 도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주거집이고 네. 중간집입니다. 면적은 34평방조금 안 됩니다. 네.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도성 다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채소 식물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 물이 삼지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네. 좋은 고장입니다.
4: 네.
6: 산의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4: 네.
6: 구유 토지여서 냉이병이 가능합니다.
4: 네.
6: 받을 가격은 3만 원 그 좌우 받겠습니다.
4: 3만 원 좌우요?
6: 3만 원 좌우.
4: 4만 원요?
6: 3만.
4: 3만.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6: 예. 예,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4: 네.
6: 138.
4: 네.
6: 9433.
4: 네.
6: 3616번입니다.
4: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6: 수고하세요.
4: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네, 정보광장 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0: 10만원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력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 0233번 1583474 0233번입니다. 연결시 종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원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혈중 지질 이상에 대해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반응은 생선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는 평소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데도 혈중 지질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면 부족도 혈중 지질을 몰래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혈중 지질 수치의 급상승은 수면의 질과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높은 콜레스테롤과 높은 중성지방에 대한 유전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질 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쉬울 뿐만 아니라 수면장애에 걸릴 위험도 현저히 증가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원인이 되며 악순환이 쉽게 형성됩니다. 왜 수면 부족이 혈중 지질을 급격히 상승시킬까요? 장기간의 수면 부족이나 수면질 저하는 인체의 만성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생리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통을 활성화시켜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이런 고압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신체의 대사 기제는 변화가 발생하는데 바로 섭취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전환해 축적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동시에 간에서 합성되는 총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지단백도 증가하여 지질 대사망이 전반적으로 불균형해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밤을 새는 사람들과 교대 근무자, 심한 코골이 환자, 그리고 고압 불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수면 문제로 인해 고지혈증이 유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0: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1: 덕분에 행복합니다.
0: 덕분에 잘 됐습니다.
1: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0: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1: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0: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1: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0: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0: 네, 연구에 따르면 매일 6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12가지 만성질환의 위험이 동시에 증가합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번 단 2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산책보다 당저절 효과가 훨씬 뛰어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초간단 건강법이 있습니다. 일어서는 것은 휴식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보이지 않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같은 5시간을 앉아있더라도 20분마다 일어나 2분씩 서 있으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20분마다 5분씩 서 있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률을 34% 감소시키고 인슐린 농도를 2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서 있는 것은 마치 몸의 재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 대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신체가 쉽게 혈당을 안정시키고 신진대사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외선에 오래 노출된 인구가 늘면서 피부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점도 모양이나 색이 변해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자외선은 점을 비롯한 피부 병변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점도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색이 진해지거나 크기가 커지는 등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양성이지만 일부는 악성 흑색종으로 진행되는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은 피부 노화 예방뿐만 아니라 기존 점들이 불필요하게 자극받아 변화하는 것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내 몸에 있는 점이 안전한지 간단한 기준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암은 일반 점과 달리 량적 모양이 다릅니다. 둘째, 피부암은 점과 달리 경계가 흐릿하거나 들쭉날쭉합니다.

세 번째로 색이 균일하지 않고 한 점안에 갈색, 검은색, 붉은색, 흰색 등 여러 색이 섞여 있습니다. 네 번째, 연필 끝 지우개 크기 이상이 되면 피부암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근 몇 달 사이 크기, 모양, 색이 변하거나 가렵고 피가 나는 증상이 동반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피부암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부과에 방문해 검사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크기 변화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점이라도 최근 들어 달라졌다고 느껴진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점을 빼면 그 자리에 암이 생긴다는 속설도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미용 목적으로 점을 제거하면 조직 검사를 하지 못해 악성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모양이 의심스러운 점이라면 외과적 절제 후 조직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도 정작 실천이나 자가 점검에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외출 30분 전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잠깐 밖에 나갈 때도 챙이 있는 모자 등을 활용해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의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2칸이 있습니다. 남북향으로 된 집이고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5-4

18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네, 피아노와 북을 팔려고 합니다. 피아노는 살 때 4만 원에 샀는데 네, 지금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거의 새 것이나마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74333-7790번, 1594333-7790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성보폐 응답부는 길림성 성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답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

20%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부패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가 복용하면 현운증 해결과 더불어 손발 마비가 오고 언어가 똑똑하지 못하며 생활 자립이 힘든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풍습골병 환자들이 복용하면 신장의 원기를 보충해 주면서 여러 가지 골과병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혈액 중 산소포화도를 높여 혈관세포가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세포의 탈락을 막아주며 충분한 기혈보충도 도와줍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성보폐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56-1111번, 256-1112번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성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부터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성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웅담분은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Z문자가 붙은 100% 중처약으로 인정하는 이런 그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절대 보건품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성보폐, 소나무 송, 보배란 보, 성보폐 웅담분 이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연구 출처가 다른 제품하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 4대 중의 그 쓰자의 4대 중의 제4번째 중의를 맡아온 그 계승인 해방군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 이학연구 중심 주임인 연변대학 농학원 흉예 웅담 전문 연구하는 연구소 고급 연구원 황야진 주임이 연구에 참가해서 나온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보통 웅담으로서 대체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과간에 5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병은 그 하루에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병 안에는 100mg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복용하는가 하면 따뜻한 물에 한 병을 풀어서 들 수도 있고 그게 뜨거워서 드시기 힘들다면 그 캡슐에 담아서 빈 캡슐을 파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아서 그 직접 삼키면 됩니다. 그 따뜻한 물로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지금 웅담으로 놓고 말하면 대체적으로서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철담, 체담, 금담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여기에 그 퍼센트로 놓고 말하게 되면 철담은 전반 웅담 가운데서 24.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체담은 75%를 차지하고 체담이 중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담은

0: 웅담은 금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 음담, 금담, 웅담 성분 가운데서 금담은 0.5%밖에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담은 전반 웅담 가운데서 법외급 상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은 완전히 금담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담은 다른 웅담에 비해서 효과성으로 놓고 말하면 효과가 진실하고 효과가 빠르고 그리고 전면적인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아래 우대 활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철 맞이와 더불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웅담분 설명은 바로 한 곽의 가격이 128원입니다. 5일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20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에 붙이는 고약 3각을 또 드리게 되어 있고 40각을 싸면 60각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특선 우대할 때 노인절 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퍼센트를 아주 높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게 되면 여러분들이 접수하는데 아주 쉬운 가격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40각에 60각을 드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떠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배달 전화번호는 501-7766번에 전화하게 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법외급 웅담분으로 되어 있는 금담이란 이 성분 자체는 일단 견제서 포기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 웅담분이 보통 우리 시중에 웅담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보통 웅담분이 아닙니다. 금담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 웅담분 가운데서 0.5%밖에 차지 않는 이런 법외급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가? 아무튼 이걸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 드셔보시게 되면 다른 제품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효과가 진실하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전면적인 이런 특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의 근본 역할 가운데서 첫 번째는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청열 해독의 역할은 도대체 어떤 걸 포함할 수 있겠는가? 때로는 눈에 피가 지고 눈이 부어나거나 인후가 많이 부어나서 통증으로 전달되거나 구강궤양이 있거나 입안이 늘 헤쳐져서 밥 먹기 힘들어 간세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통통이 심하다는 이런 분들 그리고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감기에 들었거나 혹은 또 그 외에 여기 아래 구체적을 나오겠지만 해도 여름으로서 열이 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금이 불어나거나 입금 통통이 생기거나 눈앞에 불꽃이 탁탁 튕기는 같은 감이 나거나 대변이 너무 건조하거나 이런 데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웅담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공시하러 놓고 말하게 되면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편간 맥목의 효과를 봅니다. 편간 맥목이라 하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눈앞이 아물거리고 눈이 부어나고 물건을 볼 때 희미하게 보이거나 이럴 때게 되면 간주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바로 웅담분 하루에 한 번 드시는 차원에서 캡슐을 이어서 따뜻한 물로 삼키면 이게 빨리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즉흥 화탄했습니다.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번에 이 제품이 한 가격 128원인데 40각을 싸면 6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가격은 아주 싼 가격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리용만 하시게 되면 와 이렇게 싼 가격으로 큰 효과를 누리는 제품이 우리에게 다가섰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침을 잘 짓는 분들 가운데서 즉화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침을 짓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를 많이 받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한번 본 제품을 시도해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 가운데서 입이 쓰고 입이 마르고 그리고 여러모로서 구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 그 성법회 웅담분이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1: 예, 한 가지 더 한번 합시다.
0: 예.
1: 응담분에 대한 선생님 말씀드리는데, 나는 지금 이제까지 이 오른쪽 옆구리 간이 좋지 않고, 예. 그 다음 담양이 나쁜 듯 입이 그냥 숨에 마른단 말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이거 써도 어떻게 하십니까? 간이 좋지 않습니까?
0: 이게 간에는 특수한 효과를, 평간맥막의 효과를 볼 뿐만 아니라, 리다룽치 하는 담낭에 좋습니다. 간과 담낭에 좋은 제품 자체니까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여기 금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담이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법외급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역할이 전반 웅담 가운데 0.5%밖에 차지하는 이거 분리 추출했습니다. 여기 연구에 참가한 분은 황야진이라고 특수한 주임이사 이분이 전반 이 연구단도의 주요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이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한 그런 방면의 효과는 이 제품 드시게 되면 빠른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그 한 40달 그러면 배달 받으세요.
0: 이번에 특수합니다. 한 가게 네. 1배 28 하는데 40각 사게 되면 60각을 주게 되었으니까 절반 값도 3분의 1 값밖에 되지 않지요. 한 5,60원 밖에 되지 않, 4,50원 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사분한테 그런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1: 예,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3: 일단 문에 좀 담아놔도 괜찮아. 지금 뒤에 요즘간판 탈출도 있으면 이 젊었을 때 장난기 지금 뛰어나가지고 자꾸 통쇄나가지고 이래서 그 유일한 응담분 지금 쓰면 어떻게 하는가?
0: 골격통의 통증이 빨리 해결받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런 데 쓰는 데는 특수한 역할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이번에 우대할도에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콩팥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고 조화를 잘 형성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웅담분은 보통 시중에 놔두는 그런 웅담분하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송보폐 웅담분이랑 이렇게 소나무 소 그리고 예. 보배란 보 송보폐 웅담분이랑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런데 드시게 되면 골격통이 많이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3: 이번에 한 40과 배달 받기
0: 특수합니다. 이번에 이 계기로 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자,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도 이미 전부터 이 방송 듣고 응담문을 사서 먹기 시작한
0: 예.
4: 계속 먹고 있습니다.
0: 예.
4: 전 주약이 간 좋지 않고 이 담낭염을 써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이 진단 받고 계속 그러면 기름진 것도 먹지 못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장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쓰려 시작한 게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이게 담낭에 좋고 담낭 결석을 용해해주는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특히 이게 금담으로 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응담분에 비해서 효과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선택이 잘 된 걸 알고 있습니다.
4: 예, 그래 이번에 활동도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좀 더 배달을 받아 계속 쓰려고 그래요.
0: 그렇습니다. 20각 쌈에 20각을 들이고 눈에 붙이는 고약 3가, 40각 쌈에 예. 60각을 들이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들이게 되었으니까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응담분은 한 가게 128원입니다. 여기에 금담으로 된 이 응담분 자체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다른 보통 응담하고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송보폐 응담이라면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담낭에
2: 네,
0: 좋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이제 방송 들으니까 응담분을 소개를 합니다.
0: 예, 송보폐 응담분 소개합니다. 예. 특수한
5: 이번에
0: 제품입니다.
5: 그 아침에 이거 소개를 할 때는 전혀 들었습니다.
0: 아, 예.
5: 그래 듣고서 이게 어때 이거 먹었는가 하면 그런 치통알이 심해갖고 그 다음에는 또 예, 그런 당나이 나쁘다는 거에 그런 집만 담아갖고 영당

0: 나 봐서 이발 계속 쓰고 얘 가서 아이 되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 이거 먹으면 얘 좋다 해서 얘 그래서 이번에 좀 싸서 먹었습니다.
1: 예. 소흥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
0: 효과 얘 좀 알릴게다.
1: 그렇죠.
0: 그 예. 그래 먹다가 그리 그다음에는 또 저는 뭐 밤도 뭐 따라 못 가고 할까나 해. 그래서 한번 싸 먹고 저리 한번 싸서 두 달인가 먹고 저리 효과 나니까 아이 먹어. 알파서 예.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 아, 오늘 전화 들어볼까 또 이거 소개라고 또 이번에 랜드를 활도 용서.
1: 활도 축사합니다. 예예.
0: 예예. 그래서 활도 돌 때 또 약도 싸려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죠. 이번에 이 제품 자체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품 예. 자체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우대 활동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큰 우대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으니까 예. 한가게 평균 예. 가격은 한 3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잘 예. 이용하세요.
0: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2: 네, 5017766번입니다.
0: 예, 잘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감사합니다.
2: 네, 송법회 웅담분 로인절 우대 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법회 웅담분 한 곽이 가격은 128원이며 20곽을 사시면 20곽 더 드리고 아이 패치 3곽 드립니다. 네, 40곽을 사시면 60곽을 더 드리고 아이 패치 10곽 더 드립니다. 네, 생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 패치 2곽 더 드립니다. 연계 전화 5017766번 5017766번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송보폐 웅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웅담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송보폐 웅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작은 습관이 모여 오늘을 만들고 또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곤 합니다. 오늘도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겨가면서 삶의 깃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주부클럽. 네, 저는 여러분의 생활의 작은 속 발견과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서태문입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집안 정리나 식품 보관에 대해 고민이 아마 많으실 것 같나요? 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생활 속의 지혜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역사인물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네, 주부 여러분, 주방 한쪽에 몇 년째 자리를 잡고 있는 설탕 봉지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포장뜯지 않고 또 오래됐고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면 왠지 버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하죠. 네, 하지만 의외로 설탕은요, 대부분의 식품과 달리 제대로 보관만 했다면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식품이랍니다. 네, 지금부터 설탕 유통기한의 진실 알아보겠습니다. 네, 설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요, 수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세기운이나 곰팡이는요, 살아가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설탕은 수분 함량이 매우 낮고 오히려 더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도 대부분의 미생물은요, 설탕 속에서 증식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균이 살기에는요, 너무 척박한 환경의 셈이라 할까요? 네, 세계 여러 식품기관에서도 설탕은요, 적절하게 보관할 경우 장기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식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왜 유통기한이 전혀 적혀 있을까요? 유통기한이 적혀 있을까요, 이거? 마트에서 판매하는 설탕을 보게 되면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설탕 자체가 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품질을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권장기간의 의미를 말합니다.

권장 기간의 의미는 아주 또 많기도 많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습기를 먹어서 단단하게 굳거나 주변 음식 냄새를 흡수하고 또 보관 상태에 따라서 색이 약간 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요 대부분 맛과 사용의 편의성의 문제일 뿐 설탕 자체가 부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요 굳은 설탕 버려야 할까요? 네, 절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설탕이 딱딱하게 굳은 것은요 대부분 수분의 영향 때문이라고 봐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식빵 한 조각을 잠시 넣어두거나 귤 껍질이나 사과 조각을 잠시 함께 넣어두어도 되고요. 숟가락이나 또 밀대로 가볍게 부수면 좋습니다. 단, 이 과일이나 뭐 식빵을 오래 넣어두다 보게 되면 오히려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만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없다고 해서 어떤 상태든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이 들어가 녹아버린 경우, 곰팡이가 생긴 경우, 벌레가 들어간 경우, 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 다른 이물질에 오염이 된 경우라면은요 폐기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설탕 자체보다 보관 환경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흥미롭게도 설탕처럼 꿀 역시 오래도록 사지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그 무덤에서 발견된 수천 년 된 꿀도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설탕과 꿀 모두 수분이 적고 높은 당도를 가지고 있어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죠. 네, 평소에는 건강을 위해서 줄여야 할 식품으로만 알려져 있는 설탕이었는데요. 하지만 식품 보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자연이 만든 뛰어난 저장성을 가진 재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과, 뭐 과자를 만들 때 또 제빵, 뭐 물론 잼이나 과일청처럼 오래 보관하는 음식에도 설탕이 널리 사용이 되곤 하죠. 무조건 나쁜 식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적절한 양을 올바르게 사용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택배를 안 받아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최근 택배 상사를 뜯고 나게 되면은요, 바로 버리는 게 좋다는 주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택배 상자를 계속 쌓아두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근데 겉보기에는 택배 상자가 해로워 보이기는 보지는 않지만요, 후각이 예민한 분이라면 상자에 자란 특유의 냄새 혹은 자극적인 냄새를 쉽게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냄새의 정체는 바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사실 이런 화합물을 배출하는 물질은 우리 주변에 매우 다양하거든요. 집에서 키우는 식물조차도 화합물을 배출하거든요. 다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화합물 농도가 낮고 일반적으로 무해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택배 상자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다릅니다. 네, 이런 인체에 해로운 벤젠, 톨루엔 그리고 자일렌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의 상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양의 상자를 오래도록 집안에 쌓아두면 화합물이 꾸준히 방출되어 실내에 축적이 되는데요. 그 총량은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네, 또한 곰팡이가 핀 상자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고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긴 상자는 다양한 유해 성분을 포함한 화합물질을 발생시키곤 합니다. 이를 흡혈극뇨, 네, 이를 코로 들이실 때 호흡기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부 화합물의 최종 목적지는 폐가 아닙니다. 이런 물질들은 세포에 흡수되어 혈류를 통해서 퍼질 수가 있으며 다양한 장기와 심지어 신경계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B2B는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다양한 환경을 거치며 세균, 병독균, 심지어 해충의 알까지 집안으로 유입시키곤 합니다. 인터넷을 보게 되면요, 택배를 개봉한 후 제대로 손을 씻지 않고 눈을 비비거나 또 음식을 섭취해 세균 및 병독균에 감염된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택배 상자의 표면에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그리고 살모넬라균 등의 세균과 수두대상포진병독, 곰팡이 등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택배 상자를 실내 오래 방치하다 보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실내 환경이 병원체의 번식과 부화에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새로운 감염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택배 상자는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바퀴

되죠. 네, 바퀴벌레가 알을 낳을 때는요, 한 개씩 낳지 않고 수십 개의 알이 들어있는 단단한 알집 형태로 낳게 되는데요. 이 알들을 제때 처리하지 않게 되면은요, 순식간에 수십 마리 바퀴벌레 대균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부화한 바퀴벌레는요, 종이 상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상자는 그들에게 딱 맞는 서식처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이 바퀴벌레는요, 빛을 두려워해서 어둡고 숨을 수 있는 틈새를 좋아하며 상자의 섬유소는 그들에게 최고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 택배 상자는요, 화재 위험도 동반하기도 하죠. 택배 상자와 비닐봉지 등 포장재료를 집안이나 복도에 방치하는 것은요,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 대피 통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잡동산에 불이 붙는다면은요, 비록 처음에는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뭐 재료가 쌓여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택배를 받은 후 가능하다면요, 실외에서 개봉을 하고 실내로 들여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 개봉할 경우 현관에서 바로 처리하고 소파, 식탁, 침대 등에 두지 않도록 주의를 돌리셔야 합니다. 네, 이 택배를 뜯은 후에는요, 반드시 손을 씻어주시고요, 부득이하게 택배 상자를 실내에 보관해야 할 경우라면은요, 자주 환기시켜주는 것이, 네, 공기 유통이죠, 환기시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고기는요, 고단백 저지방이라 돼지고기보다 더 영양가가 있고 더 건강에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최근 뭐 인터넷에서는요,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더 좋고 건강하다는 설이 또한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너무 기름지고 또 칼로리가 높고 살이 찌기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이런 견해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요, 어느 것이 더 건강한지 가릴 수가 없지요. 둘 다 붉은 고기에 속하며 각자 영양상의 좋은 점이 있으므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대부분의 소고기는요, 정말 우리가 먹는 지방, 철, 아연 면에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돼지고기는요, 일부 비타민 B군 함량이 전반적으로 더 높으며 살코기 부위의 단백질 함량도 매우 뛰어납니다. 사실 어떤 고기를 먹게 되면은요, 더 건강한가 하는 것은요, 선택한 부위 그리고 또 조리 및 가공 방법이라든가 먹혀드린 음식 등등에 의해서 좌우가 되므로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름진 소고기 부위보다는요, 살코기 돼지고기가 더 건강할 수도 있고, 이 가공된 고기, 그렇죠, 소고기 제품보다 신선한 돼지고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네, 주부님들 명심해 주시고요.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올해는 당창근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섭이라는 아름다운 명절 가진 우리 연변당. 이곳에는 홍색 유전자를 전파해온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 코너에서는요, 연변의 영웅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일전쟁 시기 한 명의 여성 혁명가 김백문 동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백문 동지는 조선족으로서 본명은 김정순입니다. 1918년 8월 왕정엔 하마탕 대방자촌, 지금의 대흥구진 홍일촌의 혁명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오빠의 영향으로 항일의식을 키워나가는데요, 1930년 겨우 12살을 나이에 당시 항일 아동단에 참가했고, 1932년에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12살 지금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학생, 그렇죠, 이 나이에 이미 항일 투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네, 1933년 김맹문 동지는요, 대홍위자 항일유격국 공천단위원회에 배치돼서 청년들을 조직하여 군수물자를 운송을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1935년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에 참가해서 본격적인 항일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일연군 제3군 피복공장, 제6군 피복공장, 북만성의 비서처,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 주의부 등 여러 부서를 거치며 후방 근무와 군수물자 운송을 담당을 했습니다. 1936년 김백문 동지는 마침내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 7월 항일연군의 장령이었던 리조린 동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41년 12월, 그래는 리조린 동지를 따라서 구소련으로 이동을 해서 학습과 훈련을 받았고, 이후 동북항일연군 교도요단에 편입되어 항일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그는 험난한 국외훈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항일전쟁 승리 후에 김백문 동지는 북한성 선구당의 부서기직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광동성 문화위원회 판공실 주임, 국가민용항공총국과학기술연구소 부소장 등 주요 직책을 맡으며 새 중국 건설의 정력을 몰부었습니다.

2005년 김백문 동지는 북경에서 87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유언에 따라서 그의 일부 유고로는요, 고향인 왕청현 혁명열사 릉원에 안장이 됐습니다. 한평생을 조국과 혁명에 바친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은 바로 자신이 태어난 연변 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설탕의 유통기한부터 시작을 해서 택배 상자의 위험성, 돼지고기, 소고기의 영양, 그 과학적 차이 등 다양한 생활 속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변의 자랑스러운 항일혁명가 김백문 동지의 순관 생애도 함께 알아봤고요. 네, 일상의 작은 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역사를 기억하는 마음이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일상의 작지만 소중한 발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0: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561111번, 2561112번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을 더 드립니다.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박선실무 생방송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노인성 질병 해결에 있어서 알아주는 백자방 구복액과 관절 동통을 해결해주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 투골태의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투골태, 이번에 노인절 맞이 특선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우대활동을 충분하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절이라 하면 8월 달은 거의 뭐 연세가 60대 그 이상이 되는 분들 가운데서는 즐거운 그 한 달이 되는 이런 달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공장 측에서 큰 우대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백자방 구복액은 398원인데 한각은 12날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각에 20각을 드리고 여기에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립니다. 이 눈에 붙이는 고약이 너무 우수한 제품입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딱 붙이고 나면 눈이 너무 필요하고 눈의 염증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안구 건조증 같은 것도 해결받고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 많은 보조 역할을 하는 우수한 제품이 10각이 따라갑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백자방 구복액은 170원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제품인데 투골태는 지금 한 각의 가격이 490원인데요. 한 각은 20날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방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이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0: 12각에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계담에 한 각의 가격이 2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각은 20날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우대장착은 여러분들한테 큰 향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에 많은 분들이 우리 지구에 이 제품이 나온 다음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전에는 여러 가지 약을 씀으로 인해서 간에 콩팥에 많은 부담이 가고 그랬는데 오히려 많은 약을 쓰는 과정에서 간에서 모든 약품을 해리하는 공능은 간에서 진행되게 되었는데 간에 부담이 가서 힘들었는데 오히려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잡채, 하수어, 인양화, 황정,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서 일신이 편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제품 자체는 우대활동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한 기회를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백서방 900 요즘 한 5달, 5개월 썼습니다. 이거 쓰고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예. 조금 예. 높게 말씀하세요. 예, 예. 예.
2: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0: 됐습니다. 예. 예.
2: 머리 안에 자꾸만 어지럽고, 예. 뒤에서도 전기 소리하고 자꾸만 나오고 이랬습니다.
0: 예.
2: 그리고 머리라는 게 예, 많이 빠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 이거 쓴 다음에 꾸준히 오래 쓸까나 머리가 지금 예, 많이 나고, 그 다음 밑으로 예, 검은 머리 나옵니다.
0: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제하수화란 성분이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2: 예. 그리고 지금 귀에서 전기 소리 나거나 하는 것도 완전히 이렇고, 그리고 잠은 이내 못 자는게 예, 잠 참다. 지금 옛날에는 잠 한 3시간씩밖에 못 잤습니다.
0: 안 되는데. 예, 예. 예.
2: 그러니까 지금은 잠은 그래도 보통 6시간, 7시간 잡니다.
0: 그만하면 됩니다. 예, 예. 예.
2: 그러니까 일어나면 얼마나 편안하고.
0: 그렇죠.
2: 정신하고 이랬는데, 옛날에는 힘이 이상하다 갑자기. 그리고 예, 이게 몸이가 예, 많이 차갑고, 손발이가 많이 차갑아 나고, 어떤 때는 이게 손발이 덜해도 나고, 마모기도 오고 이랬는데, 이런 증세가 지금 몽땅 없어졌습니다. 네,
0: 그렇죠. 예, 예.
2: 근데 그래, 이 약을 써보니까 확실히 예, 이게 좋은 약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지, 효과도 빠르고, 또 영, 효과도 좋습니다. 다른 약과 많이 써.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효과성에 대해서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을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효과성,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잠자기 전에 드시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약은 특수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다리라는 게 많이 옛날보다 힘이 와가지고, 예. 뭐 나가 걸어도 어제는 매가 문제를 모르고 어디 댕긴 쪽에 쉬었다 앉았다 생겼는데 지금 그런 법이 없습니다.
0: 그렇죠.
2: 네. 얼마나 지금 이 약 쓰고 난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렇게 활동도 지금 오늘 15각 그 배달 받으려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각에 20각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회죠. 이때 한 각에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예, 저는 두벌 팬을 쓰고 있는데, 야,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0: 예.
3: 예, 난 이 허리 전에 아파서, 예, 돌아눕기도 힘들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영 걷기 힘들었는데, 예, 두벌 팬을 먹고 바른 게 효과가 영 빨리 납니다.
0: 예.
3: 예, 이따가, 예, 숙한 관절약을, 예, 먹어도, 예, 위로 자극해서 먹다가도 버리고 했는데, 이 두벌 팬은, 예, 저기 위를 자극하지 않고 위를 도와주니 정말 관절 통증에는 최고 약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예.
3: 네, 예. 예, 효과 좋으니 계속 배달받아 쓰려고 하면 예, 이 백자방 고백은 뭐냐고 그럽니다.
0: 예.
3: 우리 남편이 어때 여지가 예, 소변도 자꾸 소화도 안 되고 자꾸 어지럼증이 나는데 백자방 고백은 먹으면 어떻게 하는지 문의합니다.
0: 그게 주약에는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골고루 도와줘야 되지 어느 한 곳만 도와줬을 때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오림증이 나게 되면 그 주의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혹시 넘어나치게 되면 큰일 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뇌혈관의 문제점을 포함해서 이게 그러니까 뇌혈관뿐만 아니라 심장 그리고 부중하는 그 소화계통 그리고 모든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콤파치라든지 변을 몰아낸다든지 이런 데를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집에 남편분이 백자방 구복에 빨리 선택하는 게 그게 좋은 그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대정택도 좋고 하니까 예.
3: 예, 그럼 예, 우리 활동이 될 때 지금 배달받아 쓰겠단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백자방으로서는 한때 6달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4: 예, 영 좋습니다. 약 이제 예. 이거는 백근대는 약고 이렇게 한 병사를 만들어가지고 또 병들이 장수약이라 했지.
0: 예, 그렇죠.
4: 예, 그러니까 하나를 또 한 번 먹기 저녁에 그거 먹기도 무섭고 그거 눈뜨기니 이러면 잠 다 잘까 난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0: 보통 서양 수면제를 쓰게 되면 우리가 왕왕 고민하는 게 앞으로라도 치매가 쓰는 사람에 비해서 안 쓰는 사람과 대비하게 된 쓰는 사람이 치매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 오히려 이 제품 자체 수면제가 아닌 뇌세포를 휴식해주게 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유리합니까?
4: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화 잘 되고 밥 잘 먹고 예, 맥이 난다.
0: 그렇죠.
4: 예, 그래 무시무시 해야 돼. 잠 자자 아침에 좀 머리가 딱 흐리토고 나고 날이 흐리면 또 흐리토고 나고 예, 또 오래 아프고 그러니까 그것도 예, 많이 없어지고 이거 한 1년 풀 먹으면 영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0: 많이 좋아집니다.
4: 예, 예. 예. 그래 뭐니까 이번 우리 학생이 뭐 좀 많이 이렇게 무슨 주는 게 좀 싸다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셔. 이번에 예. 우대 활동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제 전화인가?
0: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백사 구복에 구복하고 있습니다.
0: 예.
5: 어선 5달 넘었습니다.
0: 아, 그래요?
5: 예, 예. 예,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선생님.
0: 예.
5: 이 논원에 들어서서 병이 없는 병이 없이 이것저것 자꾸 하나 밤 잡으면 이게 생기고 저게 생기고 많이 생긴다.
0: 그렇죠.
5: 예, 그래서 이 백사 구호에 예, 논원에 정말 백년수상수 제품으로서 예, 이거 선생님 강의 듣고 쓰기 시작한 게 확실히 선생님 말씀과 맞습니다.
0: 그렇죠.
5: 저는 예, 첫째로 예, 잠을 잘 못 잤습니다.
0: 예.
5: 예. 잠을, 예, 저기, 조금 자다도, 예, 화장실에 갔다 하면 잠을 들지 못합니다.
0: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예, 예.
5: 예.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 듣고 이거 쓰기 시작한 게, 예, 확실히, 예, 석 달을 넘을까, 예, 확실히 이건 또 백다구백은 하루에 한 번만 딱 구.
0: 아, 그렇죠. 예.
5: 예,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집 직전에 그 구복하고 용 틀리하고 용 줬을 때나
0: 예.
5: 그래 구복하고서 잠깐 잠이 용 지금 잘 와서 용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그 문제 해결이죠. 예.
5: 예. 뭐 그러니까 머리가 이튿날에 자고 일어나면 예, 개운하고 정신합니다.
0: 예. 예.
5: 그리고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도가 심했습니다.
0: 예.
5: 그러던 게 이거 구복한 결과가 예. 석 달이 넘을까 혈압도 지금 언동되고 있습니다.
0: 예, 예.
5: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기본입니다, 예. 그게. 예.
5: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저기 뭡니까? 기억력이 돌아섭대다. 예.
0: 아, 그렇죠. 잠 잘 자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그 방면에서는 뭐, 애들이 없습니다. 예.
5: 예. 무슨, 저, 띵사나, 그 어디 갔다, 이거 무슨 거 가실래 갔던가 안에서. 그, 지금 그 현상이 없어서 지금 대가다 내려가져옵니다. 예.
0: 그렇죠. 예.
5: 예, 기억력이 돌아서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그 문제 해결이죠. 예.
5: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소화가 또 잘 됐대다, 예.
0: 그렇습니다. 중초를 예. 도와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가, 황장이라 성분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됩니다. 예.
5: 예. 이전에는 그저 먹으면 명지꽃이 딱 대지면서 내려야 가다가 지금 그 수상이 없고 소화 잘 돼 밥을 잘 먹고 맥이 나고 기운이 난다.
0: 예.
5: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이전에는 가고 오는 감기를 다 하다가 지금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5: 예. 이렇게 그냥 간절히

0: 좋아 집대다 예.
1: 아 여기 근육과 골격이 든든하게 해주는 제하소 인양활화 성분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그 효과가 예. 예.
0: 그 이렇게 한 가지 약 가지고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효과가 얼마 썼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이런 약을 써보기는 정말 처음입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이 약을 이렇게 효과 날 때. 누구마게 어쨌든지 병에 자꾸 나기 마련인데 이거 계속 쓰길래 해서 이번에 했던 게 용도 썼을 때야, 예? 예.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예. 예. 이 활동에 싸자고 오늘이 전화한 겁니다.
1: 아, 예. 그렇게 하세요. 백처방 구복에 그, 일단 드셔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편하고, 잠이 잘 오고, 기억이 잘 되고, 그리고 모든 그 정신이 나고, 이렇게 좋은 효과,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여러분들한테는 귀합니다. 좋은 제품이니까, 선택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네.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아,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장암 구복약을 어제 반년 썼습니다. 왜냐하면, 얼음지 심하고, 예, 거기다가 그 동맥경 화도 심하면서, 머리가 그저 바람 부는 것처럼 싹 하고 그저 남이 그저 다 하는 소리가 그저 그러면 집안 빙빙도 오고 바늘이 빙빙도 오고 앉아서 진정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소화 이래서 밥은 먹지 못하고 그저 저 숟가락 죽으면 미 하다는 뭐 그래도 온 할 가도 배고픈 줄 모르고 계속 누워있고 예 혈압조절이 받아야 됐고 밤잠 자주 못해서 가슴 고통 다 깨고 왔습니다. 그러던 사이 선생님 강의 듣고 백자만 그랬는데 길리하기도 얼마 좋습니까? 어제 저녁 먹고 반 시간 두고 소리 한 번만 빨대를 빨아먹고는 오늘까지 잠 드는 것도 모르고 예. 그리고 간하고 그런 심장 허약 그런지 어제 소변 발사변 낯사변 그렇게 잤습니까?
1: 네.
3: 여섯 번 씹었구나.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1: 컴파치 허약했습니다.
3: 사이에 이거 먹고 그래. 예. 다 알자. 처음에는 그렇게 잤던 게 지금 많이 봐서 두 번 보고 어떤 때는 안 보고 자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 자지 못해 고통스러워 그랬는데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상실되고 그랬던 게 경력도 돌아오지 그리고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그 몸이 헷갈아지고 예. 거기다가 두월 폐까지 있으니까 그저 이 그저 다리 자가울 신경통이 그런 약을 먹으면 그저 위를 자극해서 살을 먹다가도 이틀을 먹다가도 제뿌리고 제뿌리고 했는데 이 약은 위를 대비 돕지 않까
1: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으니까 예, 예 그렇죠 예예
3: 예, 그리고 그런 저 마사지를 먹고 마사지를 하고 할까나 어느 때 뭐 알턴 다리 같지 않고 알턴 몸이 같지 경질함이 손을 올리지도 못하던 게 그래도 의견을 많이 올리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몸이 그렇게 청금한 거 되던 게 가까워지고 할까 활동 지금 하고 5천 보씩 걸린다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야, 큰 해결이죠.
3: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이 두 가지를 계속 받아 좀 장기 한 일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 아, 그렇죠.
3: 계속 쓰려고 그래.
1: 예. 예. 이런 제품은 만나기 드뭅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골격통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서 이거 쓰면 저게 저거 쓰면 여기에 영향받게 되는데 이번 이 제품 자체는 선택이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네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백자방 구복액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추출한 세포생명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복액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0: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0: 가는데 소화가 쓸데지 않으며 변이 쓸통하지 않으며 쉽게 추위를 타지 않으며 여기저기 골격통이 나타나고 근육통이 나타나는가 하며 기본으로서 어혈이 잘 풀리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경락이 잘 소통되지 못해서 힘들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 같은 것은 한 가지 약을 쓰면 한 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기관에 또 영향받고
1: 네.
0: 그 외에도 몇 가지를 써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합으로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백자반 구복에게 안전하고 효과성이 높은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수재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백자반 구복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2: 예, 어째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정말 이 소화 잘 되지 않고, 밤에 이렇게 잠이 잘 안 온단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자꾸만 이 뭔가 하면, 저 뭐입니까, 변비도 잘, 안 나간단 말입니다.
0: 예, 변이 잘 통하지 않고,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2: 예. 예. 그런데 이거 나도 스파냥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백조방 수재님 강의를 명심해 들은 다음에 이거 쓰기 어서는 오란다.
0: 예.
2: 한 반년이 넘는데 이거 쓴 다음에 확실히 이 변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소화 잘 돼서 어찌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2: 네.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 뭔가 하면 투월테를 같이 씁니다.
0: 아, 그래요.
2: 같이 썼는가 하면 나는 이 다리가 세게 아프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 가다도 그래서 앉아 쉬고, 그래서, 이 두월테, 그 다음에 이 관절 지무 숱한 거 맞고, 예. 그 다음에 이 약을 숱한 거 먹었는데, 그리 효과 없었대다.
0: 네.
2: 그런데 이 두월테를 쓴 다음에, 확실히 이 다리 아픈 게 통증이 덜해서, 예,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0: 관절 통증에는 두월테다. 이 정도 인정해도 됩니다. 예.
2: 네. 그래, 가다도 쉬고 하는데, 지금 증계를 영 잘 올라옵니다.
0: 예.
2: 예, 그래 이 두골테가 어찌도 이 관뼈 아픈 사람들께는 난 정말 좋다고 봅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뭔가 뭐 백자반 구복액과 이 두골테를 두 가지로 다 배달 받자고 그랬다.
0: 우대 정책이 로운절 맞이하면서 특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배달자로 번호 501-775번 이용하세요.
2: 예, 501-775번이
0: 7755
2: 네, 7755.
0: 예.
2: 알았습니다.
0: 예.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통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만 움직이면 너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손목 발목 관절마디가 움직이는 관절마디는 아프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힘든 분들이 집에 늘 뭐 집안에만 계시고 누워있기 좋아하고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 힘드니까 그리고 뭐 소파에 앉아 텔레비나 오래 보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이 투골테라는 이 제품 자체는 골격에 빨리 투과 되는 제품이라 해서 투골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복방이라는 것은 개미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종합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경락이 막히게 되면 동통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활락이라 하기 때문에 경락이 잘 소통된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락이 잘 소통되니까 통증이 해결받고 특히 이 제품 자체의 특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환각은 2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며 20날 동안 구복하고 외용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거의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황차우리 관절통이라 하기도 하면 단순 관절에서 골격에서 골격으로 관절에서 관절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꼭 근육이 받쳐줘야 됩니다. 근육이 받쳐주자면 여기 그 설명에 나오다시피 그 콤팥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본 제품은 골결통을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특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다 할 적에는 보통 관절통이 그 많은 분들이 수술에 근거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이라면 위를 상하는 게 제일 힘든데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위를 상하지 않고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이러한 전반 그 많은 분들이 관절통을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되는 거 그거 임상에서 보통 그 산지하병원에서 몇 제일 작아도 몇십 집, 백 집 이렇게 되는

0: 그 림상 실험을 거쳐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를 상하면 누구든지 못 먹죠.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다면 결국 효과성 자체가 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간과 건파질 도와주는 차원에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혈압을 온정시키고 부증을 빼주고 이런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견제하면 견제할수록 와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외용과 구방약이 결합된 이런 제품 자체는 우리 관절 치료 제품 가운데서는 효과성도 물론이지만 해도 이런 효과를 보는 제품 자체는 아주 드뭅니다. 특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로서는 이 제품이 우리가 믿고 쓰심에 있어서 확실한 효과성은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효과성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거나 혹은 위를 많이 상하거나 간이나 콩팥에 부담이 많이 가거나 이렇다 하게 되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국가 발명 특허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만 뭐 여러모로 종합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었다는 걸 충분하게 설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구할 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관절통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어 바깥 나들이가 힘들다는 분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백자방 구버객과 투골태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즐겁고 알차게 잘 보냈죠? 오늘은 우리 몸속에 숨겨진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비밀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0: 바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곳인데요. 혹시 짐작가는 친구 있나요? 바로 우리 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오늘 이야기 제목은 신비한 몸속 소화 공장인데요. 우리 몸속 소화 공장에서 어떤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0: 신비한 몸속 소화 공장.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나연이는 정말 행복하고 신나는 하루를 보냈어요. 아침에는 엄마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잡곡밥에 고소한 계란말이, 상큼한 배추김치까지 골고루 맛있게 먹었고, 등교하기 전에는 엄마가 깨끗이 씻어준 달콤한 사과도 맛있게 챙겨 먹었어요.
1: 낮에는 학교 급식으로 맛있는 갈비찜과 신선한 야채 반찬을 골고루 맛있게 먹고,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공원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시소 미끄럼틀도 타며 실컷 뛰놀았어요. 그러다 배가 고파서 간식으로 달콤한 바나나와 초콜릿 과자도 맛있게 먹었어요.
0: 저녁에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불고기와 시금치 나물에 고소한 감자볶음까지 골고루 배불리 먹고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정말 행복하고 기분이 좋죠?
1: 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면 그저

0: 배가 불러 좋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몸에는 정말 신기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바로 우리 몸속에 아주 멋진 비밀 소화 공장이 자리 잡고 있어 우리 건강을 위해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 이 소화 공장은 바로 우리 소중한 위가 운영하는 몸속 소화 공장이에요. 이 공장은 우리 배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으며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공장 천장에는 작은 별 조명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언제든 음식이 들어오면 바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항상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있어요.
0: 이 공장 안에는 부지런한 요정 직원 3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새콤달콤한 비법 소화액을 만드는 산뜻 요정이고 둘째는 딱딱한 음식을 부드럽고 곱게 으깨주는 으깬 요정이며 셋째는 몸에 좋은 영양분만 골라내 온몸 구석구석까지 배달해주는 영양배달 요정이에요.
1: 세 요정은 모두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도구들을 들고 다니며 우리가 한입 한입 먹은 모든 음식을 받아 정성껏 가공하고 다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0: 우리가 천천히 꼭꼭 씹어 삼키면 음식은 목 안에 있는 길고 부드러운 식도 통로를 타고 슝 하고 미끄러져 내려와 이 신비한 소화 공장에 쏙 도착해요.
1: 그러면 맨 먼저 산뜻 요정이 작은 발걸음으로 살금살금 달려나와 부드럽고 새콤달콤한 특별 소화액을 차르르 골고루 뿌려줘요. 마치 맛있는 요리에 비법 소스를 뿌리는 것처럼 딱딱한 음식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신비한 마법 소스나 다름없어요. 이 소화액이 없으면 아무리 부드러운 음식이라도 잘 풀리지 않아 소화하기 정말 힘들어지고 배까지 답답하고 불편해지게 돼요.
0: 산뜻 요정이 작업을 마치면 그 다음엔 으깸 요정이 두 팔을 걷어올리고 열심히 일을 시작해요. 으깸 요정은 밥알, 고기 조각, 과일 덩어리, 반찬 조각들을 모두 아주 작은 알갱이로 부드럽게 으깨줘요.
1: 만약 우리가 장난치면서 음식을 대충 씹고 급하게 삼키면 큰 덩어리가 그대로 뱃속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요정들은 훨씬 힘들게 음식을 쪼개고 두드리며 으깨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뱃속 요정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0: 으깨미 요정이 음식을 부드럽게 잘 으깨준 뒤에는 이제 영양배달 요정이 나설 차례예요. 영양배달 요정은 부드럽게 잘 풀린 음식 속에서 어린이들이 쑥쑥 자라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 몸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비타민,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에너지 알갱이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골라내줘요.
1: 그리고 몸속 구석구석 촘촘하게 뻗어있는 혈액길을 따라 머리부터 발, 다리는 물론이고 작은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빠짐없이 골고루 영양을 배달해줘요.
0: 그러면 우리도 배도 든든해지고 몸에 힘이 불끈 생겨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돼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도 잘 되며 기도 쑥쑥 건강하게 자라게 되죠.
1: 이처럼 뱃속 요정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우리는 매일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 몸속 요정들 정말 대단하고 고마운 소중한 친구들 맞죠?
0: 네, 그런데 오늘 나연이는 2세 요정 친구들을 괴롭히는 안 좋은 생활 습관을 드리고 말았어요. 저녁밥을 배불리 먹고도 배가 고프다며 엄마 몰래 맵고 자극적인 매운 라면을 허겁지겁 급하게 먹었어요. 심지어 라면을 다 먹은 뒤에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아이스크림까지 꺼내 먹었어요.
1: 그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는 내내 바르지 않는 자세로 구부정하게 앉아 간식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그러자 평소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롭던 뱃속 소화 공장이 순간 시끌벅적해지고 말았어요.
0: 갑자기 차가운 아이스크림의 서늘한 냉기가 뱃속 소화 공장 안을 싹 휩쓸고 스쳐 지나갔고 맵고 자극적인

0: 라면의 얼큰한 향이 사방으로 퍼졌어요. 그러자 공장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확 떨어졌다가 다시 확 올라가기를 반복하며 들쭉날쭉해졌어요.
1: 평소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조용히 일하던 소화 공장이 갑자기 한쪽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다른 한쪽은 화끈하게 뜨거워졌어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새 요정들도 깜짝 놀라 당황해하며 당장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0: 평소처럼 여유롭고 부드럽게 음식을 처리할 수 없게 됐고 공장 벽까지 살살 떨릴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됐어요. 이렇게 소화 공장이 한순간에 혼란에 빠지자 나연이도 자연스레 배가 살살 아파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불편한 느낌이 점점 커졌어요.
1: 새 요정도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와 자극적인 음식 때문에 몹시 힘들고 당황했지만 맡은 소화 작업만큼은 절대 멈출 수 없었어요. 요정들은 나연이의 건강을 생각하며 일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0: 차가운 아이스크림 덩어리는 공장 안의 따뜻한 온기로 조금씩 천천히 녹여주고 맵고 자극적인 라면의 성분은 조심스레 하나하나 부드럽게 중화시켰어요. 그리고 뱃속으로 들어온 온갖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꼼꼼하게 처리해 나갔어요.
1: 평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웃으며 즐겁게 일했던 요정들이지만 오늘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 힘을 다해 일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여도 평소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고 요정들은 온몸이 지치고 기운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몹시 힘들어졌어요.
0: 게다가 나연이가 텔레비전에 푹 빠져 구부정하게 웅크린 자세로 앉아 급하게 간식을 먹다 보니 소화 공장이 꾹 눌려서 일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어요. 요정들은 좁은 공간을 비집고 다니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힘겹게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1: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나연이는 점점 배에 통증이 심해지고 속도 매우 불편해졌어요. 더 이상 텔레비전을 볼 기분도 없고 마음껏 놀 수도 없게 되자 나연이는 할 수 없이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잠자리에 들었어요.
0: 나연이가 편안하고 바른 자세로 반듯하게 누워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지자 비로소 몸이 안정되면서 뱃속 소화공장도 제자리를 찾아 점차 차분해졌어요.
1: 지치고 힘들었던 새 요정들도 한숨을 돌리며 남은 일을 천천히 깔끔하게 마치고 드디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어요.
0: 다음 날 아침 맑고 상쾌한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잠을 푹 자고 일어난 나연이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젯밤에 그토록 아팠던 배가 싹 나아지고 몸도 한결 가뿐해지며 기분까지 아주 상쾌해졌어요.
1: 세수를 마치고 아침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은 나연이는 평소 가장 좋아하는 마라볶음을 보고 손을 뻗으려다가 그만 멈췄어요. 순간 어젯밤에 배가 아프고 속이 불편했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었어요.
0: 나연이는 이제야 비로소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음식을 먹을 때 절대 텔레비전을 보거나 장난치며 급하게 먹어서는 안 되고 바른 자세로 똑바로 앉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소중한 사실을요.
1: 또 너무 맵거나 너무 차가운 자극적인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는 안 되고 밥을 먹은 뒤 바로 간식을 과하게 먹는 것도 몸에 좋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0: 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너무 과식하지 말고 적당히 먹어야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잘 지키며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1: 자신이 잠든 사이 뱃속 요정들이 밤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자극받은 뱃속을 차분하게 다스리고 지친 몸을 살뜰히 돌봐줬기 때문에 아침에 다시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나연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일찍 자야 뱃속 요정들도 일찍 일을 마치고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래야 소화공장도 언제나 건강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겠구나.

0: 네, 사실 우리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편하게 놀고 잠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뱃속 소화공장 요정들은 쉬지 않고 계속 우리 몸을 위해 묵묵히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요.
1: 이 세 요정은 우리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고 영양을 골고루 공급해주며 우리가 키가 쑥쑥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부지런한 소화공장 요정들을 생각하며 바른 식사 습관과 올바른 앉은 자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꼭 잘 지켜줘야 해요.

0: 네, 친구들 오늘 뱃속 소화공장 이야기 정말 재미있지 않았나요? 우리 몸속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부지런한 요정 친구들이 정말 많이 숨어 있어요. 뇌 속 택배센터 요정들도 있고 오늘 만난 뱃속 소화공장 요정들도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몸속 요정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1: 네, 친구들, 뱃속 요정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늘 간직하고 바른 식사 습관을 꼭 지키면서 언제나 건강하게 쑥쑥 자라길 바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복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경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파란 날 빨간 날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두 다 바쁜 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그러나 토요일은 엽서장도 파란 날, 내 마음도 파란 날, 휴식하는 날. 지난주일 배운 지식 되돌아보면은 새파랗게 마음을 물들이는 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두 다 바쁜 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구의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염견입니다.

매수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오늘도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는 졸레를 부면서 마음속 깊이 감동을 했다. 졸레야말로 참된 공산주의자며 깨끗하고 맑은 품성을 지닌 전우이자 동지라고 생각했다. 생각이 오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이기심이 없고 권력을 다투지 않은 것은 가장 큰 장점이었다. 모태돈 오래도록 경의에 찬 눈빛으로 졸레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오솔길의 빈 들꽃을 바라보며 나란히 걸었다. 마음이 개운해진 덕분에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다.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한동안 조용하던 당내에 다시 바람이 인다. 림평은 군사 지도자를 바꿔야 한다고 중앙에 표현지를 올렸고 정치위원인 서병진은 단호히 반대한다. 그들은 어느 농가에서 예사롭지 않은 말다툼을 한다. 홍군은 타고 신장을 공격하는 일을 그만두기로 한 뒤에 계속 때를 놀이한다.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고 하지만은 싸움은 더욱 그라이하다. 한껏 지쳤을 때는 피해가려고 애를 써도 쉽지 않다니 지금은 시원하게 맞붙으려 해도 틈이 보이질 않았다. 홍군 지도자들은 또다시 고민에 빠지었다. 3월 10일 마침내 기회가 왔다. 조은원 종대 가운데 한계사가 노반장에 온 것이다. 비록 다른 사들이 가까이 있었지만은 재빨리 포위한 뒤에 싸움을 끝낸다면은 역시 먹을 만한 요리가 될 터이었다. 지도부는 곧바로 3군단이 북쪽에서 도우러 오는 오기비 군대를 막고 5군단은 남쪽에서 지원하러 오는 조은원 부대를 차단하는 동안에 1군단이 병력을 집중하여 로반장에 있는 적을 소탕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15일 오후 3시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막상 싸우면서 보니 적들이 며칠 동안 만들어 놓은 진지가 몹시 튼튼하였다. 산호의 사격 진지를 쌓고 밖에 참호를 팠는데 그 돌레를 말뚝과 가시나무로 울타리까지 채워놓은 것이다.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싸워서 겨우 사격 진지 몇 개를 차지하게 된다. 적들도 타격을 입었지만은 홍군도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내게 됐다. 동쪽에 있던 오기비 종대는 벌써 앞길을 건너 노반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도부는 공격을 멈추고 전군이 1군단의 음호를 받으며 모태진에서 또다시 적수화를 건너기로 결정을 하였다. 군 주의부는 노반장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에 들어 있었다. 조금 전 군 주의부로 돌아온 림표가 손에 전보를 움켜쥐고 서성거리었다. 말숙한 얼굴에 짜증이 서려 있었다. 림표는 당시 28살이었다. 얼굴은 좀 파리해 보였지만 짙은 눈썹 아래 두 눈에는 총기가 돌았다. 말수가 적고 몸가짐이 얌전하지만 용맹한 사람이었다. 그는 맹렬히 치고 맹렬히 공격하고 맹렬히 추격하는 삼맹 전술로 부대를 이끌었다. 게다가 숨어있다가 대부대로 방심한 적을 치는 전술을 꿰뚫고 있어 모태똥과 주올레가 이끄는 반포위 도발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 덕분에 진급이 아주 빨랐다. 남장봉기 때까지만 해도 주덕이 이끄는 부대 패장이었는데 지금은 홍군에서도 전공이 혁혁한 명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정치위원은 왜 아직인가? 림표가 걸음을 멈추고 나지막한 소리로 짤막하게 물었다. 정치위원 동지는 지금 부상병들을 살피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젊은 참모가 대답했다. 림표는 짙은 눈썹을 더욱 찡그렸다. 얼마 뒤 키가 제법 크고 옷차림이 말쑥한 군인이 뜰에 들어섰다. 영진 동지, 왜 이제야 오는 겁니까? 들 것이 너무 많아서요. 서병진은 집 앞 돌 계단에 앉아 모자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사상자가 얼마입니까? 400명이 넘어요. 련인과 폐 간부도 적지 않습니다. 또 무더기로군요. 림표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쥐고 있던 전부를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이걸 보십시오. 적수화를 또 건너라고 하는군요. 이번이 세 번째 아닙니까? 서병진은 전부를 보고 나서 림표에게 넘겨주었다. 적을 이끌어내려면 자연히 좀 더 걷기 마련이죠.
그는 사리 깊은 눈빛으로 림표를 바라보며

파이러듯이 말했다. 좀 더 걷는다고요? 이걸 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싸늘하게 웃었다. 그는 참모와 오이병이 곁에 없는 것을 보고 빠르게 속삭였다. 우리 홍군에 사람이 얼마나 남았나 보세요. 강서를 떠날 때는 8만 6천 명이었습니다. 상강삼에서 절반을 잃고 귀주에 돌아올 때는 4만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2, 3개월 힘들게 뛰어다니고 나니까 이제 2만 5천 명밖에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귀주에서 수두룩하게 입대하지 않았다면 이 숫자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 종일 걷기만 한 데다가 애 돌아가는 길밖에 없으니 싸움은 둘째 치고 걷기만 하다가 망할 것 같습니다. 홍군의 중년 지휘관인 림표마저 이런 의견을 내놓자 서병진은 마음이 덜컥 해놨다. 그는 정치위원으로서 몇 마디 보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서병진은 상냥한 말투로 설득을 하였다. 림표 동지, 걷는 것을 그렇게 단순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지요. 걷는 것도 일종의 방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적들의 손아귀에 들어있는데 어찌 안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서병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집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손짓을 하였다. 이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주우는 종대가 우리 앞에 있고 오기비 종대는 또 뒤를 쫓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에는 사천 군대가 있고 왼쪽에는 손도의 여섯 개 려우와 왕가리를 거느린 여러 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림표가 말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 서병진은 림표의 속마음이 지피어 걱정스러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림표가 웃으면서 말했다. 지금 형편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나는 3인 군사 지도 소조를 믿고는 이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림표는 마치 큰일이 아니라는 뜻이 태연하게 말하였다. 보세요, 도성전투는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싸움을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제 싸움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서병진은 더 듣고 싶지 않아서 서둘러 말허리를 잘랐다. 그럼 어쩔 생각입니까? 림표는 좀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을 꺼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도자를 바꾸는 수밖에요. 아무튼 지금 이 3인 소조로는 안 됩니다. 서병진은 놀란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물었다. 당신은 누가 이끌었으면 합니까? 백덕회 동지가 지휘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림표는 솔직하게 말하고 나서 호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이걸 보세요. 만약 동의를 한다면 서명하십시오. 서병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편지를 펼치었다. 편지는 군사 지휘를 잘못해서 홍군의 규모가 줄어들었으니 주울래 모태동 왕가상은 힘을 모아 현 정세를 파악하는 데 전념을 하고 군사 지휘는 백덕회가 맡아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서병진은 편지를 곧장 림효한테 건네며 말을 했다. 나는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림표는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영진 동지, 이건 절대 나 한 사람 의견이 아닙니다. 제법 간절한 말투였다. 또 누가 있습니까? 그건 묻지 마십시오. 누가 더 있든 나는 서명을 안 하겠습니다. 서병진은 단호하였다. 그는 림표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림표 동지, 참 이상하군요. 당신이 어찌 총사령관을 지명을 하고 지도부를 바꾸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서병진을 한번 쳐다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우리 당은 준의회에서 이 지도부를 세웠습니다. 모주석이 끄는 게 싫다면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동지는 준의회에 참가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또 반대하는 겁니까?

0: 이건 당의 규례를 어기는 행동입니다. 서병진이 날카롭게 다그치자 은임표는 얼굴을 붉히었다. 게다가 당신은 모주석을 가장 오래 따르지 않았습니까? 모주석의 집인 능력이야 당신이 가장 잘할 게 아니겠습니까? 동지 호주머니 속에는 로익한 물건들을 써놓은 수첩도 있다면서요. 늘 자신이 노익한 것이 가장 많다고 자랑을 하더니 지금 와서 어찌 모주석이 지위를 잘못한다고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정치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생각을 굳혔으니까요. 님표는 손을 내저며 말했다. 당신은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은지만은 분명히 밝혀주세요. 1925년 서병진이 황포군관학교에서 정치부 비서 겸 정치교관으로 있을 때 림표는 18살 난 학생이었다. 그는 림표보다 8살 우였다. 서병진이 일군단 정치위원으로 오자 림표는 그를 어른으로 깎듯이 대하였다. 서병진도 성품이 노그롭고 부드러운 사람인지라 웬만한 일에는 양보를 하였다. 그런데 성전하는 일이 늘면서 젊고 활발한 님표는 점차 자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병진은 군사 문제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은 편이어서 원칙 문제만 아니라면 두 사람이 얼굴을 붉히는 일은 드물었다. 논쟁이라고 할 만한 일은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5차 반포의 토벌 때였다. 림표는 리덕이 한창 세력을 얻고 있을 때 홍성보의 짧고 빠른 공격을 로남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리덕과 박고의 마음을 사려는 얕은 수인 것 같아서 못마땅해놨지만 서병진은 정확한 루스를 옹호한다는 깃발을 내건 림표와 깊이 있게 논쟁을 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는 장정이 오른 뒤에 세 번째 봉쇄망을 돌파할 때였다. 군사위원회에서는 광동 군벌이 먼저 락창을 점령을 하고 홍군이 가는 길을 막으면 안 되니 일군단대로 오한로 동북 쪽에 있는 요충지 구봉산을 점령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주왕종대를 의무하는 큰일이었지만은 어림표는 주왕종대야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평원으로 진격하려고 하였다. 서병진은 림표와 크게 다툰 뒤에 결국 일부 병력을 구봉산으로 보내였다. 그래도 두 사람 사이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무던한 서병진이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를 지었다.
1: 홍군은 당의 군대이지 개인의 군대가 아닙니다. 누구도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편지를 기억하고 우리 올려보내겠다면 동지가 모든 걸 책임지세요. 만약 마음대로 부대에 행동명령을 내린다면 나는 정치위원으로서 집행하지 말라고 명령할 겁니다.
0: 조용한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지라 림표는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1: 아, 좋습니다. 그럼 나 혼자 제출해보겠습니다.
0: 림표는 손을 휙 내줘며 돌아섰다. 그는 밖으로 나가면서 투덜거렸다.
1: 정말 뜻밖이군.
0: 미주와 강변의 위험 상황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애를 태우니 갈 길이 막히고 물러서지도 못했다. 급의 나무 아래에서 문득 묘책이 떠오르면서 어느새 술도 운치 있고 사람도 멋들어지다. 중국에는 미주화가 있는데 바로 적수이다. 세계의 소문이 높은 모태똥의 산지 모태진이 바로 적수와 강변에 있다. 모태주가 맛이 깔끔하기로 세상에 둘도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기실 적수와 강변에서 나는 다른 술도 맛이 좋은데 모두 하늘이 내린 강물로 빚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적수하는 그야말로 미주하였다. 어떻게 되다 보니 결국 노농홍구는 이 강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35년 3월 16일 홍구는 모태진에 이르렀다. 여기서 세 번째로 적수를 건너려는 것이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루백성은 대례를 끼어 행군하고 있었다. 오이병들은 말을 끌고 뒤를 따랐다. 전사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높은 산등상이를 넘어왔다. 아래로 적수하가 보이었다. 지난번에는 이랑탄과 태평나루터에서 동쪽으로 강을 건넜다. 이 두 곳은 절벽이 많아 강 양결의 마을이 모두 낭떠러지에 매달린 듯 붙어 있었다. 하지만 산세는 무척 부드러웠다. 그 산길을 따라 한참 내려가면은 모태진이 보인다. 이제는 봄인지라 햇살이 환하고 따뜻하였다. 적수하에는 푸른 물이 정겹게 넘쳐 흘렀다. 강 건너에 있는 푸른 대나무 숲도 싱싱하게 물이 올라 강물 위로 검푸른 그림자를 들이왔다. 비바람에 시달려 희뿌옇게 색이 바랜 조갓집 수백 채가 강가에 빼곡히 들어차 그지없이 고풍스러웠다. 장편소설 대장정 4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 작가협회 회원으로 계시면서 다수의 소필과 시 창작에 몰두해 주목을 받고 있는 백진숙 작가의 소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찍 연변 도서관에서 퇴직한 백진숙 작가는 지금까지 시, 수필, 동시, 동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문학작품을 발표했는데요. 그의 작품은 압록강 시문학상, 미인송컵 수필문학상, 백두아동문학상 등 묵직묵직한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먼저 백진숙 작가의 수필 파란 기다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파란 기다림 백진숙. 기다림이란 무엇일까? 엄마로 되는 순간부터 아득하나 희망이 넘치는 파란 기다림이 안양 나를 정답게 부르며 유혹한다. 매 하루의 일상은 이 평범한 초록의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여성이 하늘 땅이 맞붙는 듯한 아픔을 겪고서야 엄마란 칭호를 선물 받는다. 칠성판에 올라갔다 살아나는 이 죽음의 세례를 맛보고서야 여성은 비로소 한 평범한 엄마로 다시 태어난다. 큰 딸애를 낳고 처음으로 젖을 먹일 때의 일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어른 주먹만한 작은 얼굴이지만 어느 하나 빠진 것 없이 꼬꼬 박힌 눈, 코, 입 누가 배워주지 않았음에도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없어질 것만 같다.

잘 지켜줘요. 그때로부터 아낌없이 주는 사랑과 함께 퐁퐁 솟아나는 생물 마냥 지칠 줄 모르는 엄마의 긴 기다림이 시작된다. 언제면 엄마라고 부를까? 언제면 아장아장 걸어 다닐까? 언제면 유치원에 갈 수 있을까? 기다림의 끝에 무지개처럼 핀 파란 꿈이 감미로운 젊음과 함께 요요히 흐르며 살쪄간다. 건강하게만 자라면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아이가 학교에 붙으면 엄마의 기다림에는 또 곁가지가 자꾸 늘어난다. 누구보다 공부를 잘했으면,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며, 초록의 기다림이 자라난 곁가지에서 노경으로 싹 튼다. 저녁 6시 반이면 초중생인 둘째 딸애를, 저녁 9시면 또 고중생인 큰 딸애를 데리러 학교 부근까지 간다. 학교 정문 앞에 서 있는 가로등은 예나 다름없이 정다운 미소를 보내며 반긴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가로등 밑에 서 있는 저 아이스크림 장수. 그녀도 지금 나처럼 저녁 작습을 하고 있는 딸애를 애타게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이스크림 한 대라도 더 팔아 자식의 뒷바라지에 보태려고 저렇게 아득바득하는 것일까? 만약 엄마라는 이름만 아니었더라면 그해 하루에 꼭꼭 두 번씩 마중하는 이 긴긴 기다림을 아마 이겨내지 못했으리라. 자식은 엄마의 희망이고 꿈이다. 희망은 꿈은 엄마의 마음밭에서 파란 순처럼 터져나와 우석우석 자란다. 세월이 흘러 사람은 늙지만 희망과 꿈을 기다리는 엄마의 기다림은 늙을 줄 모른다. 하긴 나는 지칠 줄 모르는 엄마의 기다림에 파란 색칠을 해준다. 엄마는 행복이란 산길을 기다림이란 지팽이로 짚으며 간신히 올라간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해도 이 파란 기다림이 있기에 넘어지지 않고 한양 웃으며 넘어간다. 그날도 큰 눈이 내렸다. 종전대로 둘째 딸의 마중을 가고 있었다. 허나 허리병이 심한 나는 아무리 해도 허리에 기운을 넣을 수 없었고 눈길에서 몸의 평형을 잡을 수 없었다. 그래도 애써 걷고 있었다. 헌데 아플싸 한쪽 발이 미끄는 바람에 어쩔 사이 없이 머리를 땅에 쾅 박으며 대팔자로 벌렁 뒤로 나빠졌다. 오른 팔목에서 오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파란 불지가 일었다. 가로등도 파랗고 지나가는 길선도 파랗고 내리는 눈도 모두 파랗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팔이 부러졌구만. 거동지둥 달래와 급히 일으켜주던 한 할아버지의 말씀이 마치 먼 하늘가에서 들려오는 상 싶었다. 그러나 딸애 때문에 병원으로 인착할 수 없었다. 나는 만두처럼 퉁퉁 붓긴 팔을 움켜잡고 약속 장소로 달려갔다. 헌데 딸애는 그날따라 약속 시간이 반시간이 지났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일각이 삼초 같았다. 숨 넘어갈 듯한 아픔에 끊어진 팔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마구 뚤렁뚤렁 눈물을 흘렸다. 엄마 어떡해요? 울먹이며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딸애가 달려와서야 병원으로 가서 끊어진 팔을 잇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끊어져 오는 아픔 때문에 그날 밤 꼬박 밤을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에도 여전히 눈길을 헤치며 딸의 마중을 나가야 했었다. 시내 중심에서 떨어져 있고 으슥한 뒷골목에 자리 잡은 집 사정 때문에 나는 12년을 이렇게 거의 매일이다시피 아이들 마중을 다니면서 두 딸의 안녕을 지켜왔다. 기다림은 이렇게 이 세상 엄마들의 인내와 희생과 진한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 기다림이 오늘 평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엄마들의 이 기다림이 그 옛날 피눈물을 흘리며 전쟁에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엄마의 기다림보다 열갑절 나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잘 안다. 또 바다에 나간 남편과 두 아들을 기다리다 미쳐버린 우미 할머니 기다림보다 비길 수조차 없는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것도 잘 안다. 또 16살 언니를 비롯한 우리 네 형제를 줄래줄래 지식 청년으로 농촌에 내려보내고 애탄 기다림 속에서 사신 나의 엄마의 기다림보다 몇 배나 더 나은 기다림이라는 것도 잘 안다. 누에나 거미의 삶의 고달픔을 본연히 알면서도 그런 삶을 택하는 엄마의 인생, 엄마의 삶 자체가 그대로 한편의 소사시이고 한부의 눈물겨운 드라마인 것이다. 기다림은 엄마에게만 내어주는 통행증이고 특허권이다. 사랑이 엄마의 대명사라면 기다림은 엄마의 녹시고 기다림의 핵은 모성애인 것이다. 기다림은 한 철부지 계집애를 꿈이 많은 젊은 엄마로 건네주는 징검다리이며 한 나약한 여성을 강한 엄마로 만들어주는 공장이다. 엄마는 자식의 모든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건다.
기다림 속에서 엄마

엄마는 본능적인 모성애를 갖춘 엄마로부터 자식을 정도의로 이끌 줄 아는 지적인 모성애를 겸비한 엄마로 성숙돼 간다. 기다림에 사는 엄마의 가슴에는 항상 행복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가을 나무에 맺히는 살찐 열매를 위해 뜨거운 햇볕과 세찬 비바람을 홀로 감내하고 누렇게 황이 들었다가 나중에는 땅에 떨어져 죽고야만 하는 헌신적인 나뭇잎의 삶을 엄마는 달갑게 산다. 자식들이 엄마의 품을 떠나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되어도 엄마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는다. 엄마는 더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자식들의 성공을 기다린다. 기다림은 엄마의 생명 그 자체인 바 죽을 때야 엄마의 기다림은 비로소 끝난다. 하기에 엄마의 기다림은 영원한 초록이다. 이 세상 천천만만 엄마들의 이 초록의 기다림으로 아름다운 세상은 만들어져 간다. 나는 기다림에 사는 엄마의 삶을 찬미한다. 영원으로 향한 이 초록의 길에 삐뚤삐뚤하지만 또렷한 나의 발자국을 남기고 싶다. 기다림이 끝나는 날 파란 추억 한 줌 주울 수 있는 엄마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작자는 두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딸의 안녕을 위해 항상 딸의 신변을 보호하고 딸의 성공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다림이 끝나는 날 파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훌륭한 엄마로 남겠다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계속해 도서관 독자 그리고 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도서관 독자 그리고 나 백진수. 라일락향이 흩날리는 봄이다. 보라색 라일락 꽃이 연두색 잎사귀와 함께 도서관 담장 안에서 수줍게 얼굴을 내밀고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봄은 해마다 어김없이 여기 도서관에도 찾아온다. 출근길에 오른 나는 콧속을 파고드는 상큼한 향기에 취해 심호흡을 하며 도서관에 들어선다. 책을 읽어라. 매일 도서관에 들어서면 조용히 들려오는 성인들의 목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경건히 옷소풀 여민다. 마음은 어느덧 감격으로 물결친다. 바삐바삐 아침 청소를 깨끗이 마치고 책이며 잡지며 신문을 제자리에 잘 정리해놓고는 책상에 단정히 앉는다. 이맘때면 매일같이 첫사람으로 들어서는 독자 한 분이 있다. 배장동. 평범한 노동자인 그는 퇴직 후 10여 년을 거의 매일이다시피 도서관에 다니며 열심히 책을 보신다. 잇따라 많은 독자들이 줄래줄래 들어선다. 평범한 나의 하루가 시작된다. 아침 일찍 출근해 열람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좋은 아침 하며 들어서는 직장 친구들을 바라보면 마음은 어느덧 더없이 상쾌해진다. 반가운 얼굴로 들어서는 독자들을 바라보노라면 마음은 그들과 하나로 된다.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나면 나도 독자가 되어 열심히 책을 읽는다. 나만이 느껴보는 행복이다. 그러다가도 책 읽기에 실증이 나면 동료들과 함께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며 한두 가지 잡담을 늘여놓는 것도 기쁜 일이다. 조선으로 된 자료를 찾으려고 전국의 방방곡곡 세계 각지에서 많은 독자들이 어려운 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한 번은 외국에서 석사 공부를 하는 아들 대신 자료를 찾으러 왔으나 찾을 줄 몰라 몹시 당황해하는 농민 독자가 있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대신 자료를 찾아주었더니 너무도 고마워하던 그 순박한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또 외국의 한 박사생이 도서관에 자료를 찾으러 온 적이 있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열심히 책을 보기에 너무도 대견스러워 커피도 타주고 점심 한 끼 사준 적이 있다. 그런데 설날 그녀가 보낸 따뜻한 메시지를 받고 온 하루 기쁨에 잠겨본 적이 있다. 따뜻한 편지 한 장이 때로는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집에까지 도서를 가져다 주면 어린애처럼 기뻐하던 장애인들의 순진한 얼굴. 시간이 모자라서 자료를 못 찾고 떠나는 대학생에게 메일로 보내주면 전화로 환성을 지르며 기뻐하던 일. 나의 작은 관심과 도움으로 만족해하며 돌아가는 독자들을 바라볼 때면 나는 사업의 긍지를 가슴 뿌듯이 느끼면서 반나절쯤은 기쁨에 들떠있다. 이래서 사람들은 다 제 직업을 사랑하고 또 거기에 집착하는 걸까? 아마 소학교 4학년 때 일이라고 생각된다. 고중에 다니는 친구의 오빠한테서 소설책 홍기벌을 얻어왔는데 며칠이 지나도 이놈의 책을 통 읽을 수가 없었다. 그때 내가 사는 현성에는 집집마다 초모자를 따서 생활에 보탬을 했다. 온 한 달을 기껏 따야 10여 원 정도 버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그때는 다들 없이 살던 때라 집집마다 죽기 내기로 이 일에 달라붙었다. 초모자를 닦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나 같은 조물애기들이 쥐빨같은 손을 귀신처럼 놀리며 초모자를 따기에 집집마다 우리는 주력이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일로만 부렸지 독서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짜고 짜던 나는 마침내 좋은 궁리를 생각해냈다. 엄마한테 배가 아프다고 설사를 한다고 뽕을 치고는 하루에 몇 번씩 변소에 가서 책을 보았던 것이다. 책에 정신이 팔렸으니 한 시간이 되어도 돌아올 리 만무했다. 결국 엄마에게 들통이 났다. 헌데 엄마는 꾸중 대신 나에게 하루만 책을 보라고 허락을 해주셨다. 나는 그날 밤을 꼴딱 세우면서 내친 김에 아예 다른 소설책 하나

겨우 빌려서 다 읽었다. 몇십 년 동안 나는 도서관에 많은 책들을 읽어보았다. 이것은 도서관이 나에게 준 얼마나 큰 혜택인가. 독서의 즐거움은 독서하는 자만이 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가 말한 이 평범한 말의 진리는 세월을 좀 많이 살아본 지금에야 보석처럼 다가온다. 누가 나보고 제일 즐기는 것이 무엇인가고 묻는다면 나는 독서라고 말하고 싶다. 일찍 한 명인은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바보들은 아무렇게나 책장을 넘기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공들여 읽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밖에 그것을 읽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독서는 위대한 인간들과의 정신적 만남이다. 독서를 통해 나는 공자와 맹자 등 많은 성인들을 만나고 노벨, 뉴턴, 아인슈타인과 같은 많은 과학자들과도 만났으며 리백, 두보, 백거이 등 시성들과도 만났고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던 채플린과도 만나고 우리 조상 단군과도 만난다. 독서를 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안개가 넓어지며 용서를 배우고 관용을 배운다. 또 책과 포타면서 성장한 사람은 성공의 지름길과 살아가는 지혜를 빨리 터득할 수 있다. 20년 전 내가 도서관에 왔을 때만 해도 마당은 온통 라일락꽃으로 단장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몇 그루 안 남아있다. 그래도 라일락의 상큼한 향기는 나에게 봄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몽련이나 벚꽃처럼 잎이 나오기 전에 급급히 꽃을 피워 애상에 젖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하지 않고 잎과 꽃이 동시에 나오는 눈부시지도 않고 소담스레 피어 조용히 봄을 지키다가 소리 없이 지는 아름다움을 라일락은 지녔다. 도서관의 라일락 향기에는 책의 향기가 묻어있다. 책의 향기가 묻은 이곳에는 영원한 봄이 깃들어 있다. 라일락 나무는 도서관, 독자는 꽃, 나는 그 꽃을 받쳐주는 파란 잎사귀. 이렇게 우리는 한 그루의 라일락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 네, 그래서 작자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하던 자신이 도서관에서 사업하게 되면서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해하며 아울러 도서관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준 사연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의 바다와 같은 도서관에서 행복에 겨워 사업에 매진하는 긍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계속해 수필 천년사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천년사랑 백진숙. 내 이름은 바위이다. 내 몸을 두 조각 내어 그 품 안에 푸른 나무 한 그루 종이나 키우고 살아가고 있는 오미 바위이다. 서로를 포둥켜 안고 서 있는 우리를 보고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어디 있냐며 보는 이들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수근거리기도 하면서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듯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구름도 가든 걸음을 멈추고 새들도 노래소리를 멈춘다. 바람도 절레절레 모리를 흔들다 떠나가 버린다. 사람들은 더더욱 장관이다. 혀를 차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다가 신기한 듯 몇 아름이나 되는 내 몸을 안고 빙빙 돌기도 하고 우리들 서로를 번갈아 보며 말주머니를 풀어놓느라 야단법석하면서 저마다 사진을 찍어대느라 분주하다. 그리고는 내 몸 사이를 뚫고 자란 나무를 쳐다보며 그 왕성한 생명력에 감탄사를 연발하다가 돌아가곤 한다. 내가 나무의 어미이고 나무 또한 내 새끼인 줄 그들이 어찌 알랴. 아프지 않다고 행복하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처음으로 털어놓는 눈물겨운 나의 천년 사랑 이야기.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먼 옛날 젊은 날의 어느 날이었다. 사철 한벌뿐인 휘뿌연 색깔의 옷에 실증을 느낀 나의 눈길은 문득 푸른 옷을 입고 서 있는 여러 나무들에 가꽂혔다. 얼마나 멋진 나무들인가. 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 구름도 쉬어가고 새들도 바람도 정다운 노래를 부르며 놀다 가지 않는가. 그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그때로부터 나무들을 유난히 좋아했던 나. 살붙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이렇듯 적막강산일까. 자식 하나 없이 혈혈단신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그때부터 소망 하나 생겼으니 그것은 늘 푸름에 사는 저 나무들의 자식을 하나 낳아 그와 함께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푸른 나무 씨앗 하나만 갖게 해달라고 사철 푸른 소나무가 아니더라도 한철의 녹음만 주는 씨앗 한 톨만이라도 갖게 해달라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했다. 모두들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다. 바위인 당신은 돌 한 조각도 벨 수 없는데 어떻게 자기 시도 아닌 아이를 베는가고 이는 수탈기 알을 낳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웃었다. 사람들은 또 내가 새끼를 낳을 경우 손바닥에 장을 찢는다고 비양거렸다. 그러나 나는 맥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말 모두를 귀퉁으로 흘려보내고 뜨거운 불볕과 광풍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이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추운 겨울이나를 막론하고 1년 4시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다. 천년이 안 되면 다시 천년을 더 기도해서라도 이 소원을 꼭 이루고 말리라 다짐했다. 그렇게 천년을 기다리던 어느 날 뇌성 병력이 폭우와 함께 내 몸을 두 쪽으로 갈라놓던 그 찰나 푸른 씨앗 하나가 빛의 속도로 내 몸속으로 날아들어와 박혔다. 정성이 지극하면 도로에도 꽃이 핀다더니 나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는가.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연신 훔치며 하늘을 향해 수도 없이 절을 하고 또 했다. 해가 가고 달이 가자 어린 생명이 신기하게도 꼼지락거리기 시작했다. 푸른 생명이 내 몸속에서 꿈틀거린다는 건 얼마나 가슴 벅찬 축복인가. 배를 툭툭 차며 엄마 나예요 하고 인사 건넬 때 고고성을 울리며 아이가 나올 때 그 희열을 어찌 한 입으로 다 말할 수 있으랴. 천년의 만남, 천년의 포옹이었다. 하늘 땅이 맞붙는 듯한 아픔을 감내하면서 내

자식을 받아안던 그날의 감격. 자식의 이름을 푸름이라 지은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늘을 향해 높이 외쳤다. 푸름아, 내 사랑 푸름아. 태어난 자식은 사철 푸른 소나무도 아니요. 또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는 미인 폰나무도 미끈하고 곧은 백양나무도 아닌 평범한 느름나무였지만 내 눈에는 여느 나무들보다 더 예쁘고 멋져 보였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맘하다 했거늘 나를 하나도 닮지 않은 저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느름나무는 더 말해 무엇하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금쪽 같은 푸르미는 그대로 나의 심장이고 생명이었다. 새끼를 키우면서 메마른 가슴과 가진 것 하나 없음을 한탄하며 얼마나 많이 숨죽여 우려왔던가. 햇빛이 잘 안 드는 깊은 동굴 같은 내 몸에서 자라는 자식이 가여워 낮으면 있는 힘껏 몸을 늘구어 동강난 몸틈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라도 더 흘러들게 했고 추운 겨울밤이나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추위에 떨까봐 온몸으로 껴안아주었다.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부들부들 떨면서 키웠던 지난 세월들. 두쪽으로 빠개진 아픈 몸을 돌볼 새도 없이 자식한테 혼을 빼앗기며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지난 날들. 친구 없이 자라는 자식이 외로워할까봐 밤낮 없이 동무해주면서 그동안 보고 듣고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로 엮어 하나하나 들려주고 또 들려주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이야기, 구름의 이야기, 바람과 울고 웃던 이야기, 산의 노랫소리, 꽃과 풀과 물의 이야기. 맑고 깨끗한 동심을 키워주느라 노심초사했던 지난 날들.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해도 되고 달도 되고 꽃도 되고 새도 되고 왕자도 되었던 나의 푸름이 순수하고 예쁜 동심을 안고 무럭무럭 커가는 애를 바라보면서 어미 된 긍지감을 얼마나 가슴 뿌듯이 느꼈던가. 자식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면서 엄마의 도리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됐다. 각이 나던 몸은 어느덧 둥글둥글 다듬어졌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고개 숙이는 겸손함과 지혜도 배웠다. 또 키를 한껏 낮추어 푸르미가 햇살과 공기를 더 많이 마시도록 모지름을 썼다. 이렇게 하기까지 그동안 내가 바친 대가는 그 얼마였던가. 사랑을 먹고 어느덧 푸르청청 어엿하게 자라난 푸르미는 여름이면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겨울이면 커다란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면서 이 어미를 지켜주려고 애썼다. 또 날씨가 따뜻하면 갖가지 새들이 날아와 우짖고 구름과 바람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마음은 한양 즐거웠다. 푸르마, 너와 함께 살아온 지난 세월이 눈물겹도록 고맙고 행복했단다. 자기 이름처럼 푸르미는 온통 예쁜 초록으로 넘쳐난다. 그의 얼굴도 초록이고 그의 몸도 초록이고 그의 목소리도 초록이고 그의 웃음도 초록이고 그의 심장, 영혼 모두가 초록이다. 넘실거리는 초록의 바다에서 자식과 함께 누리는 이 기쁨. 내 삶이 이렇듯 행복으로 넘쳐날 줄이야. 이제 내 나이가 더 들어 몸이 다시 여러 조각으로 갈라진다면 육신이 망가져 자식을 받쳐줄 힘이 더는 안 된다면 차라리 내 몸 모두를 가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내 기꺼이 푸르미의 뿌리 및 한 줌의 흙이 되어 그러하여금 더 푸르싱싱 살아가게 하리라. 죽어서도 그의 뿌리를 튼튼히 받쳐주는 한 줌의 흙이 되리라. 모든 것을 다 바쳐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지켜주고 싶은 이 마음. 세월이 흘러 내 나이를 얼마나 더 먹든지 간에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자식에 대한 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푸르미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로 뭉쳐 풍진 세월을 헤쳐가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계속 엮어 나가리라. 심장과 심장을 갈아부수며 영혼과 영혼 맞대고 섞으면서 천년의 사랑을 다시 써내려가리라. 천년의 사랑, 아, 이 세상 어머니의 노래요.

네, 작자는 그래서 인화수법으로 바위를 어미로 틈새에서 자란 느름나무를 자식으로 표현하면서 바위의 심정토로를 통해 자식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로 나오는 바위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자식 사랑만은 영원하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기업의 곤란 해소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며 취업을 확대하는 일련의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해 전조 취업 토대를 굳건했습니다.
1: 2026년 연변조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근무전 양성이 결속됐습니다.
2: 주현시 련동 가정용 전기제품 자동차 새 제품 구매 활동이 일전 도나에서 가동됐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취업은 가장 큰 민생, 민심, 기초공정으로 반드시 잘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시장 주체 발전의 애로사항과 취업 민생의 난제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곤란 해소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며 취업을 확대하는 일련의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했습니다. 선도 기업의 인재 집결과 일자리 안정, 정책 자금의 정밀한 지원, 정부와 기업의 연동을 통한 역량 강화와 효율 증대 등 다원화 조치를 통해 기업의 원가 절감과 부담 경감, 질과 효율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전조 취업 토대를 굳건했습니다. 기업은 취업 안정의 핵심 담체이고 인재는 기업 고품질 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우리 주 의약산업의 선두기업인 길림 오동약업 집단은 인재 전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인재 유치, 육성, 정착, 활용체계를 구축해 전조 일자리 안정과 취업 확대, 산업인재 집결의 본보기 기업으로 됐습니다. 기업에서는 노령모범, 장인, 대학생 등 전문화 인재 대우를 구축해 여러 부류의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무대가 있고 성장 공간이 있으며 발전 전망이 있도록 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약업 주식위원회사 신입사원 류연입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쌍방향 선택 플랫폼을 통해 마음에 드는 기업을 선택했고 성공적으로 길림오동 대가정에 합류했습니다. 지금은 검축 중심에서 중약재 현미 감정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사업에서도 큰 발전을 가져오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 약업 주식위원회사 인력자원부 총경리 왕금봉입니다. 도나시 취업봉사국에서는 기업의 곤란과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면서 여러 인재유치 플랫폼을 마련했고 기업들을 조직해 온 오프라인 초빙회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 기업에서 본기 졸업생과 지난기 졸업생 90여 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지금 이 90여 명의 대학생들은 이미 관련 일터들에 배치돼 기업의 전문 기술 인재 부족을 메웠습니다. 빠른 성장기에 들어섰지만 기술 인재 부족에 직면한 현역 산업 군집을 겨냥해 도나스에서는 혁신적인 인력 채용 보장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조직 건설을 뿌리로 기업 봉사를 맥락으로 삼고 기업의 인력 수요를 산업 발전의 중점 사항으로 간주했으며 자체 역할을 봉사자로 정했습니다. 인재 수송과 안정적 육성을 둘러싸고 정책, 봉사, 보장 세 가지 차원에서 협동적으로 힘을 발휘해 근본을 튼튼히 하는 인력 채용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도나시 취업봉사국 부국장 장염입니다. 의약기업의 봉사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약에서 기여를 보충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근본을 튼튼히 하는 사로를 참고해 의약기업의 인력 채용 난제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혜택으로 기업의 기여를 보충하고 정보의 경락을 소통시키며 의약기업들을 조직해 성내 대학교를 찾아 전문기술 인재를 직접 초빙함으로써 인재를 안정시키고 토대를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중점 대상과 기업의 인력 수요에 초점을 맞춰 두 가지 지원, 두 가지 송달, 취업 보장 난관 공략 행동을 전개하고 103명의 취업 봉사 전담원 대우를 구성했습니다. 루게로 기업 841개를 방문하고 169개 기업이 719명 인재를 초빙하도록 도왔습니다. 중소령세 기업을 안정시키는 것은 취업의 가장 큰 기본판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기관 책임회사는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설계, 생산, 판매, 봉사를 일체화한 현대화 포장상자 생산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2024년 이래 연결시 취업봉사국의 정밀한 지도 아래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고 대학 졸업생, 도시 등록 실업자 및 장애인 등 중점 인원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업은 선으로 두 차례 길림성 창업담보 리자 보조대출을 비준받았는데 총액이 800만 원입니다. 연변나리랑 포장교환 책임회사 영업총감독 뢰천우입니다. 취업봉사국의 세밀하고 전면적인 정책 선전과 전반 과정에 걸친 신청 지도 덕분에 이 정책 자금은 기업이 기술 개조와 생산 능력 승격 과정에서 겪은 유동 자금 부족을 정확히 메워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영 압력기를 안정적으로 넘기도록 효과적으로 도왔고 생산 흐름선의 안정적 운행과 일자리 안정, 취업을 보장했으며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록색 승격, 규모와 발전에 든든한 자금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올 들어 주 취업봉사국에서는 국가와 성의 창업담보대출 정책을 적극 실시해 중소령세 기업의 곤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따르면 조건이 부합되는 중소령세 기업은 최고 400만 원, 기한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창업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재정 부문에서 50%의 리자 보조 지원을 제공해 기업의 융자 원가를 실질적으로 낮춰줍니다. 주 취업봉사국 창업담보대출 판공실 주임 장리입니다. 대출 상환에 적극적이고 취업 견인 능력이 강하며 취업 흡수 능력이 좋은 령세 기업은 이 혜민 정책을 계속 향수할 수 있는데 세 차례까지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업의 자금 난제를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취업 안정과 창업 촉진에도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에서는 7개 중소령세 기업에 약 2천만 원의 창업 담보 대출을 발급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우리 주에서는 주급, 귀향, 입향 창업 기지 3개를 건설해 277명 인원의 창업과 취업을 이끌어 연도 계획 지표의 100%를 완수했고 현급 귀향 입향 창업 기지 11개를 건설해 345명의 창업과 취업을 이끌어 취업 안정과 창업 촉진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 2026년 연변조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근무전 양성이 10일 결속됐습니다. 새로 모집된 626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모든 양성 과정을 마치고 앞으로 변경 기층 일선으로 파견돼 1년 내지 3년의 자원봉사를 펼치게 됩니다. 8일 주당위 부서기이며 혼춘시당위 서기인 림서림이 개강식에 출석해

0: 연설했습니다. 림서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광범한 자원봉사자들은 리상신념을 굳건히 하고 가곡정례를 두텁게 다지며 가치추구의 방향을 바로잡아 개인의 리상을 민족부흥에 녹여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청년의 자세로 시대적 책임을 실천하고 연변의 도약 추월 발전 도정에서 자신을 단련하기를 바랍니다. 전주각급 각 부문에서는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정성 있게 봉사를 제공하며 사상인솔, 일상관리와 긍정적 경제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실제 어려움을 제때 해결해줘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봉사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변이 청년들의 성장 옥토이자 공을 세우는 무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개강식에서 2025급 자원봉사자 대표가 변강에서의 성장 과정을 공유했고 2026급 새로 모집된 자원봉사자 대표가 위국 수변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이번 양성은 변경 사업 실제에 입각해 위국 수변 수업, 동북항일연군 홍색 역사, 음악당 수업, 심리상담, 응급처리, 인터넷 영업실습 등 다양한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양성은 전문가 수업, 현장 수업, 팀 실습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양성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실무 능력을 키우게 했습니다. 2026년 길림성 서부계획 미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조영입니다. 곧 서부계획 봉사 지점으로 떠날 자원봉사자로서 지난 며칠간 정책 해독과 선배들의 경험 공유를 통해 기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교과서 속의 리상적인 상상이 아니라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실천에 매진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업무에서 더욱 충실하게 직책을 다해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착실하게 대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2026년 길림성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류자원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위대한 민족 정신에 대해 더 깊은 체득을 얻었고 자강분투하며 대국을 품는 책임의 본질을 깨달았으며 길림성에서 위국수변 자원봉사에 참여하겠다는 신념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위국수변 선배들을 본보기로 삼아 일선에 뿌리 내리고 변강 대중 곁으로 다가가 기층 일터에서 실천 능력을 단련하며 자원봉사의 초심을 지켜 변강을 흥성시키고 안정시키는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조 상무국에서 연결 시와 도나 시를 통과해 주최한 조 현시 연동 가정용 전기 제품 자동차 새 제품 구매 활동이 일전 도나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자동차,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 완제품, 기름 세 가지 소비 분야에 초점을 맞춰 정부 보조, 기업 할인, 다중 혜택 조치를 내놓아 소비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민생에 혜택을 줬습니다. 활동 당일 각 자동차, 가정용 전기 제품, 완제품, 기름 전시 참가 기업들이 한자리 모여 할인 정책을 전세는데 제품 종류가 풍부하고 구전했습니다. 그중 자동차 분야 할인폭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활동이 단계별 차량 구매 소비권을 마련해 차 한 대당 최고 8,000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폐차 갱신, 보상 판매 전문 보조까지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차 구매 비용을 크게 낮추고 대중 소비 승격을 효과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은 직접 할인을 제공했으며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할인 소비권과 국가 보상 판매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 기름 소비에서도 입금 할인과 단계별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할인 활동을 동시에 선보였고 각 상가에서는 추첨, 선물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소비 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도나시 상통 자동차 보수봉사위원회에서 판매 경리 장춘봉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다중보조정책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우리 기업에서도 정비, 장식 선물 꾸레미를 추가로 증정하는데 정책이 다양해 차 구매 할인폭이 매우 큽니다. 도나 구화 쇼핑중심 가정용 전기제품 매장 경리 장수입니다. 활동 기간 저희는 가정용 전기제품 보상 판매 보조 정책을 전력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낡은 가정용 전기제품 회수, 새 제품 배달 설치 일괄식 봉사를 제공합니다. 다중 보조 할인이 겹치면서 가정용 전기제품 구매 비용이 크게 절감돼 주민들의 참여 의욕과 적극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정부 기업 연동 소비 촉진 활동은 조 현 씨 량급 정책 혜택을

0: 공학기 방출해 소비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상업 무역 시장 활기를 진작시켜 도나시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더했습니다. 활동은 8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향후 도나시에서는 소비 전경을 1층 풍부해 시장 소비 열기를 계속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도나시 상무국 부국장 진붕입니다. 이번 새 제품 구매 활동은 우리 시의 소비 안정, 내수 확대, 민생 혜택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 기업 연동 혜택 중첩을 통해 최대한 주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대중 소비와 품질 소비 승격을 효과적으로 견인합니다. 다음 단계 도시와 농촌 소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하고 시장 신심을 진작시켜 도나시 소비 시장의 빠른 회복을 전력 추진하겠습니다.
1: 연변주 물련지 1953-2023 신간 도서 발표회가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위 정책연구실, 주당위 당사연구실, 주당위 당학교, 주당안관, 연변작가협회 등 관련 단위 책임자들과 주소속 각 예술가협회 주석, 비서장, 각 현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의 70주년 선전영상을 관람했습니다. 이어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물련지 편찬 과정에 큰 지지를 준 단위와 개인들에게 감사패를 발급하고 관련 단위들의 연변주 물련지 1953-2023을 기증했습니다. 주문학예술계연합회는 1953년 7월에 설립됐는데 전국에서 비교적 일찍 설립된 시주 문학예술계연합회 중 하나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 주 광범한 문예사업일꾼들은 당을 따라 나아가면서 당의 문예 방침에 지도하에 일련의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했으며 붉은의 변강 비춘회등 고전 작품들은 지금껏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내외의 영향력이 있는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용서 숨쳐 나왔습니다. 발전 역정을 전면적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2022년 4월 정식으로 지서 편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서를 편찬해온 4년간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1953년 설립 이래의 조직 연역, 문예 창작, 중대 활동, 대여 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연변 문예 분야에 전문 지사가 없던 공백을 메웠습니다. 물련지는 올 7월에 정식 출판 발행됐습니다.
0: 관할구역 부분적 아동들의 여름방학 기간 돌봄난, 학습지도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안도현에서는 사회구역과 대중단체 자원을 통괄하고 공익 여름방학 돌봄 봉사를 동시에 시작해 따뜻한 돌봄으로 어린이들의 다채로운 여름방학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도현 구령가도 진학사회구역의 꼬마철새 교실은 이미 4년 연속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관할구역의 외지 취업가정, 결손가정아동,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숙제지도와 문제풀이 지도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구령가도 진학사회구역 꼬마철새 교실 학원 왕명택입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 지식을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이 매우 인내성 있게 우리를 가르쳐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공청단 안도현위, 안도현 장흥가도 중심 사회구역, 안도현 애심호조협회에서 공동 전개하는 동반자 계획, 여름방학, 공익 돌봄반도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익 수업은 25일간 진행되는데 주로 매지 취업 가정과 곤란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원들은 오전에는 여름방학 숙제를 완수하도록 지도하고 오후에는 서예, 회화, 수공예 등 다양한 특색 수업을 개설해 어린이들의 학업을 돌보는 동시에 취미도 양성해주고 있습니다. 공청단 동반자 교육 교원 주은비입니다. 우리는 수공예, 종이 오리기, 회화, 서예 등 다양한 수업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방학 생활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1: 9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8라운드 심수 청년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0-1로 졌습니다. 경기 시작 후 두 팀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19분경 연변팀은 어렵사리 상대 박스 안에서 슛을 때렸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29분경 김태현이 박스 안에서 반칙을 했습니다. 연변팀 선수와 감독진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주심은 견결이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심수 청년인팀은 가볍게 성사시키며 한 골 앞서갔습니다.

0: 전반전 추가 시간에 김태현이 아크 부근에서 때린 중거리 슛이 높이 떴습니다. 후반 들어 47분경 리세빈이 중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높이 떴습니다. 73분경 진극강이 아칸에서 때린 강슛이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75분경 심수팀은 우리 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슛했지만 빗나갔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추격했지만 결국 동점골은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15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대련 곤성팀과 19라운드 대결을 펼칩니다.
1: 육남의 최간추린 뉴스입니다. 8월 10일 기준으로 국내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창구 8월 14일 24시까지 4일이 남았습니다. 현재 원유 변화율이 이미 -9.57%에 달해 한 톤당 395원의 유가 인하가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인하 폭에 따르면 휘발유, 디젤유 가격은 1리터당 30전에서 36전 정도 하락할 전망입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끝없는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로는 행복 동행 봉사 프로그램 로는 행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연광 우산, 진정한 품질의 선택.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엄격히 선별해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쇼핑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방송 모레 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년 행복 프로젝트 연광 우선입니다. 네, 현재 시각이 저녁 7시 21분을 넘어섰습니다. 네, 서태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딱 맞는 질이 좋고 믿음이 가는 제품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생방송실 열선전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256에 1111번, 256에 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입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전에 추천을 했던 웅담 명란의 웅담 관절에 전 놓고 그리고 웅담분 등등 뭐 제품에 관해서 문의를 해도 좋고요. 또 오늘 새로 소개해드릴 제품에 관해서 문의해도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리민철 씨를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우리 연광우선 담당자 예, 리민철입니다. 예, 오늘도 서태문 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전 제품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정직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이 시간에 전록구와 록심환을 소개해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뭐 많은 분들이 직접 매장을 찾아서 더 알아보고 구매를 꽤 많이 하셨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정말 모두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어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생방송에 참여하는 것이 쑥스러워서 방송을 듣고 직접 매장을 찾아오는 분들도 있는데 예,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 생방송을 통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예.
0: 예, 어떤 분들이 내 목소리가 나가고 이런저런 사연 말씀하게 되면 누가 듣지 않나 모르겠는데
1: 예, 그렇죠. 예.
0: 어떤 거는 뭐 가격을 떠나서 뭐 사실 수도 있고 또 질병 같은 거는 뭐 또 알릴 수도 있잖아요. 병 자랑하게 되면 나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거 알고 치료하고 좋은 방법 되기도 하고. 오늘은 어떤 제품들을 준비하셨습니까?
1: 예, 오늘에도 우리 또 중년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
0: 예. 네, 그 전에 생방송에 참여하게 되면 또 특별 혜택도 따라가고 있잖아요. 오늘에는 어떤 혜택?

0: 대기인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원의 원가 128원짜리 웅담 명안액을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2원의 원가 139원짜리 웅담 관절액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예. 네.

0: 10원 90짜리 가격 많이 깎았네요. 그러고 보게 되면 큰 돈은 아니지만 생방송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자그마한 성의로 생각을 하시고 저희 생방송 중에 어떤 문제가 있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 전화입니다. 먼저 이 오트밀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1: 예, 저희 영광우선에서 추천하고 있는 이 지하시드 오트밀은 텅 길이의 지하시드를 알맞게 섞어서 만든 곡물 대체식입니다. 예, 포만감이 있는 지하시드에 텅 길이를 섞어서 대체식으로는 황금 조합이라 할 수 있죠. 예. 정말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아침 대용으로도 좋고 다이어트식으로도 좋습니다. 예. 또 간단하게 포만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 베타글루칸 그리고 또 수용성 식인섬유 예, 식물성 오메가3, 비타민 B군, 예, 이 밖에도 또 마그네슘, 철분,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 마그네슘, 린, 그리고 칼륨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예, 그 영양 결핍을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0: 중도는 중에서 정말 드실 만한 그래도 영양 공급은 뭐 고루고루 많이 다 섞었네요. 모르니까 골고루 이런 영양 대체식 치아시드 오트밀 생방송에 참여하면 원가보다 6원이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맞습니다. 우리 생방송에 참여하면 원가가 10원 90전인 치아시드 어트밀을 6원 깎아드려서 9원 90전에 드립니다. 예, 전화 한 통당 6원이죠. 예.
0: 네네.
1: 또 가격이 싸서 그 량이 적은 제품이 아닙니다.
0: 그래, 그래.
1: 한 통에 400g짜리 치아시드 어트밀입니다. 우리 건강한 한 끼 식사로 드실 수 있는 치아시드 어트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
0: 꽤 양이 많더라고 보니까.
1: 그렇죠. 예.
0: 상자에 그 마른 과자니까.
1: 예.
0: 그 거의 400g, 한 근 500g 되는 예. 양이 많더라 보니까.
1: 그리고 또 우리 웅담 명안액과 웅담 관절액 이 두 가지 특별 혜택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예.
1: 저희 영광우선 매장을 찾아 회원가입을 하시면 더 많은 혜택과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또 공장에서 후원하는 무료 사은품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0: 네.
1: 회원이 되면 알찬 혜택이 계속 따라오니까 한번 가입해 두시면 좋으실 겁니다. 예.
0: 그렇죠. 회원하시게 되면 가격도 싸고 뭐 여러 가지 제품도 회원 가격으로 사실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예.
0: 네. 오늘 전하신 분들 특가도 챙기고 회원 혜택까지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네, 7시 2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실 이용자나 256-1111번, 256-1112번. 전화 누르셔서 뭐 앞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특별 혜택 제품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알차게 준비한 제품도 저희들이 이어서 소개를 해주시죠.
1: 예, 오늘 또 준비한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루수안진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또 드시고도 있습니다. 예.
0: 네.
1: 근데 우리 스마 시중에도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아주 다양하죠. 예.
0: 맞습니다. 프로다이어트 제품. 이 생활이 나날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먹는 영양제나 건강기능품도 기능식품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값비싼 영양제를 사서 이것저것 보충하시지만 드시면서도 이 많은 영양소는 먹으면 과연 어디에서 흡수되는 걸까? 내 몸에 정말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도 꽤 가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든 영양제든 그 영양은 모두 우리 장에서 흡수됩니다.
0: 네.
1: 때문에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이 장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유산균입니다.
0: 네, 네. 유산균. 그 유산균이 많은 음식 제품이잖아요. 이거 장 건강 정말 소홀하기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1: 예,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은 우리 장은 그닥 배변만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0: 네.
1: 우리 장은 몸의 식품 가공 공장이라 불립니다. 예, 먹는 모든 음식은 여기에서 처리되며 네. 마치 성실한 파수꾼처럼 몸속으로 들어가는 영양분을 걸러내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필요 없는 노폐물은 밖으로 내보냅니다. 예.
0: 네, 전화 연결이 돼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0: 안녕하십니까?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0: 그게 입성기원이 있다는 게 어디서 만든 겁니까?
1: 예, 이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0: 아, 중국 어느 곳에서 만든 겁니까?
1: 그거는 지금 우리 회사 어디 예 회사를 지금 아직 제가 이 예약 판매라서 예 그거는 28099번에 전화하셔서 예, 그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전국적으로 알선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다. 믿을만한 제품이다 해서 저희들이 소개를
0: 해드려. 아, 오빠 링주주주 거기다가 기다려라.
1: 예예예. 예.
0: 알았습니다.
2: 네, 내리가시게 되면 혜택도 회원 혜택에 이 가격도 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직접 보시면은 정말 믿음이 확 가고 정말 건강 제품으로 드실 만한 앞에서도 소개를 했던 건강 제품 드실 만한 제품일 겁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그래요. 한번 좀 찾으셔서 매장을 둘러보고 뭐 이러저렇게 하시다 보게 되면은 아, 눈에 띄는 것도 많고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마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합니다. 영양분 뭐 그렇죠. 예, 필요 없는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낸다. 앞에서도 여기 유산균이 많은 제품으로서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가 이것이 우리가 뭐 보고 듣고 우리 몸속에서 그 영양분이 어때요?
1: 예, 이 우리 기운과 체력, 예, 우리 몸 상태 그리고 체중까지도 예, 우리 장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우리 여기서 서태문 선생님께 문제 하나 내가 뭘까 하는데 우리 사람이 장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2: 사람의 장이 혹시 지구 몇 바퀴 그럼 장은 그렇게 안 길죠? 모르죠?
1: 예. 딱히. 우리 사람이 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7m 내지 8m 된다. 예.
2: 오, 7, 8m.
1: 또 그 장내 내벽을 모두 펼치면 면적이 한 200평방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2: 와, 이거 꽤 기네요.
1: 예. 크고. 랑구장 절반보다 더 넓은 면적이라 할 수 있죠. 예.
2: 우리 몸속에 장이 뱅뱅뱅 돌아서 7, 8m 엄청 기네요, 보니까.
1: 예.
2: 면적이 200평방미터. 아유, 상당. 이 장이 길다 보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긴지는 진짜 몰랐어요. 오늘 또 새로운 지식 하나 알게 됐고요. 이 장 속에 그래도 유익한 유익균이 많으면 좋죠.
1: 그렇죠. 우리 장은 또 소화기관일 뿐만 아니라 온몸 속에 가장 큰 면역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 면역력이 약 70%가 우리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장은 인체에서 가장 큰 세균 저장고이기도 해서 100조 마리가 넘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우리 장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은 또 매우 복잡한 내분비 기관이기도 해서 그 소화와 관련된 50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2: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값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이 아무리 좋고 또 영양 풍부해도 장의 흡수 기능이 떨어지다 보게 되면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는 제대로 흡수 뭐 쓰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네. 우리 몸의 영양은 주로 장에서 흡수됩니다. 때문에 우리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가 진짜 몸에 쓰이고 장 상태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보충제도 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2: 그렇군요. 그러면은 내내장이 어때요? 건강한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1: 예, 우선 우리 배변 상태로 우리 장이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이 건강 정도는 대변의 상태로 관찰할 수 있는데 우리 대변의 모양 그리고 색깔, 예, 냄새는 내 대장 건강을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거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우리 평소에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에 간단히 관찰해 보시게 보시면 또 대변이 잘 굳어 있는지 색깔은 정상인지 질이 타고 고향한 냄새가 나는지 예 배변 시 힘들지 않은지 이런 것을 스스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자주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고 우리 또 대변 냄새가 심하게 고약하다면 대부분이 우리 장내 세균이 이미 어지러워져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우리 장내 세균도 보게 되면 좋은 세균, 뭐 나쁜 세균 이렇게 있균 뭐 그렇지 않아요. 나쁜 세균이 많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예. 기운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그렇죠. 떨어지고 그렇죠.
1: 예. 우리 장에는 사실 세 가지 균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유익균 그리고 유해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붙는 중간균. 예.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우리 유익균은 착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예.
2: 네.
1: 우리가 자주 듣는 비피더스균, 예, 쌍치관균, 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의

0: 알록산신 이런 것들이 다 유익균입니다. 예. 이 균들은 음식물이 소화 흡수를 돕고 예, 또 몸에 필요한 비타민 일부를 합성하며 예, 면역력을 높여주고 나쁜 세균들이 활개치는 것을 억제합니다. 예. 장내에 유익균이 우세하면 장이 편안하고 예, 배변도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유해균은 말 그대로 나쁜 균이죠. 예. 여기서 우리 살모넬라의 샤먼시균, 부패균, 후바이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유해균에 속합니다. 유해균이 많아지면 독소를 만들어서 우리 배에 가스가 차기 쉽고 예, 설사나 변비, 예, 또 악취가 심한 대변, 잦은 위장 트러블을 일으키고 우리 몸이 면역력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중간균, 예,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균들은 고정된 립장이 없어가지고 힘이 센 쪽을 따라갑니다. 예, 유익균이 많으면 착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우리 유해균이 득세하면 함께 나쁜 짓을 해서 우리 장에 더 큰 문제를 예,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1: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장 건강의 비밀은 균형 유지에 있다고 봐야죠.
0: 예, 그렇죠. 예.
1: 유익균이 많아서 유해균을 누르고 또 중간균도 순순히 따라오면은 장 환경이 뭐 상대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봐야죠.
0: 예, 맞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또 나이가 들고 기름진 식사, 약은, 항생제 복용, 또 불규칙한 식습관을 해서 유해균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유해균은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 균형이 깨지고 온갖 위장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네. 이럴 때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럼 요거트나 좀 먹거나 우리 일반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주가 단일한 경우가 많고 또 활성균수도 적으며 위산과 담즙을 견디지 못해서 장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그 소화액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오, 그래, 예.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받아보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네. 전번에 그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녹중환 있잖아요. 녹중환.
0: 예.
2: 그 산업은 어디에 가야 돼요?
0: 그 우리 영광 우선에 오셔야하는데 예, 옌벤 텔레비전 방송국은 아십니까?
2: 예, 예, 예.
0: 그러니까 그 옌벤 병원 동쪽 문 맞은 편이죠. 예?
2: 예, 예.
0: 거기서 북쪽으로 가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2: 예.
0: 십자가에서 예, 우리 저 동쪽으로 한 30m, 50m 가면 예, 우리 영광 우선 매장이 있습니다.
1: 밖에 그 간판을 크게 써놨어요. 예. 영광우선이라고.
0: 그래서 못 찾으시겠으면 우리 그 옌벤 텔레비전 방송국에 오셔가지고 예, 268-099번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예, 사빌군들이 나가서 마중할 겁니다.
1: 네, 전화번호 예. 적으시죠. 예. 268-099.
0: 예, R68-0999.
1: 예.
2: 268-099.
1: 268.
0: 예, 268-68-0999. 예.
2: 예, 알겠습니다.
0: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그래, 우리 매장에 오시게 되면 회원 가격도 드리는 제품이 있고, 또 저희 방송에 전화하신 분들은 앞에서도 저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100여 원에치, 뭐 몇십 원에치 하는 가격을 뭐 단돈 1원, 이번에 드릴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고 저희들이 소개를 했던 이 방금 전에 그 제품도 6원 할인을 하여 9원 90전이 이제 본인이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0: 예, 그렇죠. 그리고 종종 우리가 회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면 회원 가입을 해두시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1: 예. 100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100여 가지 제품을 가서 보시고 나한테 맞는 건강 제품 뭐 우리 중론원청에서 위장도 좋고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저기 뭐 쑤시고 아파나 한 데는 뭐 건강 보건 제품도 뭐 평소에 늘 아파서 딱 치료해야만 하는 것이나
0: 그렇죠.
1: 병이 나기 예. 전에 저희들이
0: 관리를 하셔야죠. 예.
1: 맞습니다.
0: 아프시고. 그리고 뭐 딱 약을 사지 않더라도 예 몸이 어디 불편한 증상 있으면 우리 매장을 찾아서 우리 전문 사업 일꾼들하고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사람이 원체 그 원기가 좋아야지 원기가 망가뜨려진 다음에 회복하자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0: 그렇죠. 특히 내시가 있으신 분들 예 조금 예 몸이 어디 불편하다 싶으면 예 지체하지 마시고 와서 그렇죠. 예 문의하셔도 됩니다. 예. 문의는 무료입니다. 예.
1: 맞아요. 우리 몸에 활성균, 유익균 뭐 앞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프로바이틱스 어떻게 골라야 합니까? 프로바이틱스 이거 평소에 이거.
0: 예, 세균 불균형이 원인이라면 우리

0: 이 브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해서 장내 세균을 조절하는 것이 장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1: 아, 중년층에 장 나쁜 분들이 많지 않아요?
0: 많죠. 예. 네. 또 시중에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아무렇게나 고르시면 안 됩니다. 예. 또 포장이 예쁘거나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까? 예.
1: 그렇죠, 그렇죠.
0: 정말 좋은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주 특허 그리고 활성 예, 중국인 장에 맞는 지부터 일상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 예. 여기서 우리 고품질 프로바이오틱스 몇 가지 예, 그런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0: 예, 그 첫째로는 우리 균주의 특허가 있어야 합니다. 예. 오늘 소개할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중국 농업과학원에서 연구 개발한 21개 국가 발명 특허 균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1: 네, 상당하네요.
0: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균종을 21개 모아서 놓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균주가, 예, 21개 각각의 균주가 영어문자로 JL로 시작하는 중국 발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보면 첫째, 그 위산과 담즙에 강합니다. 예. 정말 많은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산과 그 담즙에 의해서 예, 장으로 도달하기 전에 이미 그 죽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장에 도달해서 일해야 하는데 그 가기 전에 이미 죽어버리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예.
1: 그렇죠.
0: 그러니까 특허 균주는 우리 위산과 담즙에 잘 견디고 점착력과 그 정착력이 뛰어나가지고 예, 살아서 땅까지 돌아래 장의 자리를 잡고 그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렇죠. 그렇죠.
0: 둘째로는 또 여러 균속을 과학적으로 잘 배합해야 합니다. 예. 21종이 균주에는 비피더스균, 락토바실러스, 구균, 바실러스 등 여러 균종이 포함되어 각자 역할을 하며 또 장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어떤 균주는 위염 불편함을 완화하고 또 어떤 균주는 변비 개선에 효과적이고 또 어떤 것은 반복적으로 설사하는 것을 완화시키고 또 어떤 균주들은 입냄새를 막아주며 면역력 보호, 소화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단일 균주보다는 여러 균주가 함께 작용하면 훨씬 그 효과가 좋겠죠.
1: 당연하죠. 효과가 좋아야 돼요. 먹어서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죠. 어느 정도 양을 먹게 되면 효과가 바로 이제 와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몇 번 먹어봤지만 균주가 뭐 한두 가지였었습니다.
0: 그렇죠.
1: 이렇게 많은
0: 예.
1: 균주가 배합된 것을 진짜 처음 보게 되는데요. 역시 우리 연광우선 제품이 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제품이 참 믿을만한 제품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우선 추천해드리는 제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르신들에서 정말 정성을 쏟아서 알심들을 골랐다는 제품인데요. 자, 이 바이프로틱스 프로바이프로틱스에 관해서 상세하게 또 저희들한테 뭐 자문도 필요하고 268 그리고 099번 그리고 저희 생방송실 전화는요.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던 뭐 우대 가격 제품 회원 뭐 가입 뭐 이런 것도 해드렸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뭐 6은 싸게도 또 드리는
0: 오트밀
1: 예, 오트밀 예. 우리 건강 다이어트에도 좋고
0: 그렇죠.
1: 건강식에 조금만 몇 개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어서 예, 영양결핍도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해서 더 상세히 요약하기 전에 먼저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 가격이죠. 이건 어떤가요? 이거?
0: 예, 프로바이오틱스 원가는 한 통에 299원입니다.
1: 오, 꽤 비싸게 나간대 이거지. 299, 300원 돈이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활동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한 통을 사면 다섯 통을 드립니다.
1: 와.
0: 예, 그러니까 한 통을 사면 여섯 통을 받아갈 수 있는 셈이죠. 근데 아쉬운 것은 지금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현물이 아니고 예약 판매 상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100원을 더 깎아드리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러니까 원가가 299원인 프로바이오틱스를 예약을 해서 100원을 깎아 199원에 6통을 살 수 있다는 말씀.
0: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1 플러스 1이가 아닌 1 플러스 5.
1: 예. 아이고.
0: 199원에 6통. 예, 지금 예약하시면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사갈 수가 있습니다. 예.
1: 그래요. 프로바이오틱스. 아, 좀 결과 속이 돼집니다. 우리의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199원에 6통. 지금 전화로 예약해 주셔도 좋습니다.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계속해서 저희 영광우선에서 엄선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7시 4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0: 네, 저희 영광우선에서 엄선한 프로바이오틱스 핵심 균주의 레원입니다. 예, 그 핵심은 레원입니다. 예.
1: 네.
0: 이 특허 균주들은 연구진이 중국인이 장을 연구하면서 전통 발효식품에서 분리해낸 것으로서 중국인 체질에 더 잘 맞습니다.
1: 맞아요. 예. 그렇게 맞아야 되죠. 예. 우리랑 우리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장 먹고 뭐 김치 먹고 발효식품이 우리한테 잘 맞잖아요.
0: 그렇죠. 그런데 예. 정말 우리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고는 많은 수입 균주는 우리 외국인 장에서 분리한 것이라서 중국인이 식습관이나 장 환경과 차이가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 국산 특허 균주가 아무래도 우리 몸에 더 잘 맞겠죠. 예. 그리고 이 제품은 특허 공예를 사용해서 활성균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예. 안정적으로 3만억 개의 고활성균주를 보존해서 높은 활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예, 아유, 예. 3만억 개.
0: 예, 예, 예.
1: 상당합니다. 어유. 이 뭐 저희 영광건설의 프로바이오틱스 특히 어떤 분들에게 가장 적합할까요, 이거?
0: 네, 만성병비로 며칠에 한 번씩 우리 변을 보는 분이거나 차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설사하는 분, 예, 또 식후에 배가 더부룩하고 드림이 예, 자주 나오시는 분, 그리고 대변 냄새가 고약하신 분, 그리고 일반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신 분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균주가 협력해서 장 건강을 더 강력하게 조절하는 제품입니다. 예. 저희가 추천하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단순히 배변만 임시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예, 21가지 균주가 함께 힘을 내어서 우리 장내 세균 균형을 재건하고 예, 장내 미생태 환경을 되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1: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 저희 생방송 그래요. 현재 시각이 7시 47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256에 1111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성변비, 차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설사를 한다거나 또 식후에 팽만감을 느끼고 트림을 많이 하는 분, 그리고 대변의 냄새가 심한 분들이라면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한 번쯤 쓰셨으면 하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꾸준히 보충하다 보게 되면은요, 유익균이 장에서 계속 증식하여 유해균을 서서히 억제하고
0: 그렇죠.
1: 장의 부패를 예. 막게 되죠.
0: 맞습니다.
1: 전화 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예, 두 분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네. 예.
2: 예, 저희가 한 가지 문의하려고 그럽니다.
0: 예.
2: 예. 저기, 우리 전번에 그 명한 애나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이번에 또 어떤 일도 이렇게 혜택 받을 수 있는가요?
0: 예, 맞습니다. 다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1: 직접 가서.
0: 예, 예, 예.
1: 사셔도 되고.
2: 제가 오늘 드리고 방송을 들었는데.
1: 응, 전화 돌아갈게.
2: 아.
0: 아, 지난번에 오셨었어요?
2: 예, 예.
0: 아.
1: 지난번에 오셨고, 또 이번에 저희 방송에, 이번 이 방송에 또 전화 주셨기 때문에 그냥 또 내일 나가셔도 됩니다.
0: 예, 웅담 관절액, 웅담 명안액, 이런 활동에 참가했던 분들도 예, 다시 예, 우리 이 활동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2: 알겠습니다. 뭐,
1: 가격 예, 좋죠. 1원, 예. 2원, 6원이면, 9원이면 예.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뭐 여러 제품 우대 가격으로 많이 사실 수가 있어요. 이 노인 건강 제품을.
0: 그렇죠. 예.
1: 장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되는. 한번 내일 좀 더 나가보시고요. 회원 값도 이제 해주시고. 예, 어머님 건강하세요. 뭐 대답 없네요.
0: 네, 전화가 끊긴 같아요. 예.
1: 어머니 바쁘시나 보죠. 일하시면서 예. 전화를 주시고 그래요.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은 우리 몸에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0: 예. 근데 또 우리 장 건강을 잘 돌보자면 사실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보충만으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기름지고 짠 음식을 줄이고,

0: 또 과도하게 강건된 음식을 피해야 하며 채소와 잡곡을 많이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하면 건강에 배가 될 수 있겠지. 장건강에.
1: 네, 맞습니다. 중국인의 장을 위한 맞춤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제품을 용광무설이라는데 지점 어디고 어디가 어떻게 사면 좋을지 가격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좀 더 소개를 해주실까요?
0: 예,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저희 용광무설에서 엄선한 것입니다. 예, 저희 매장을 찾아오시면 살 수 있는데 이번 제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약 판매입니다. 예. 그래서 가격도 더 저렴하게 만날 수가 있는데 원가는 한 통에 299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경제 부담을 줄여주고자 저희는 공장과 협상을 해서 한 통을 사면 다섯 통을 더 드리는 초특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약 판매이기 때문에 예, 100원을 더 싸게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199원에 프로바이오틱스 6통을 드리게 됩니다. 예.
1: 와.
0: 어떤 분들은 또 199원짜리 6통 예, 량이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우리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한 통에 20포가 들어있습니다. 예. 한 포는 3g이고 예. 하루에 우리는 하루에 두 번씩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통이면 열을 먹을 수 있고 여섯 통이면 2개월 동안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1: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199원이면은 프로바이오틱스 여섯 통 2개월 분량.
0: 그렇죠. 예.
1: 200원 가까이 199원 프로바이오틱스가 여섯 통을 사서 두 달가량을 복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용광무선에서 충분히 성의를 보이고는 진짜 여러분에게 와닿는 마음의 가격 아주 착한 가격이죠.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1: 네, 전화를 주셔서 예약을 하셔도 좋습니다.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 전화입니다. 예약 판매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0: 이게. 예, 예약 판매입니다. 예. 그래서 전화하셔서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
1: 예. 급에도 생방송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한 해 원가 15원 90전 치아시트 오트밀을 6원 깎아드려서 9원 90전 아이고 이것도 싸네. 한번 좀 먹어보고 싶고 포만감도 느끼고 다이어트도 하고 요즘에 뭐 비만으로서 호소하는 분들이
0: 그렇죠.
1: 많잖아요.
0: 예, 예. 비만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게. 또 방송에 참여하면 우리 1원의 응답 명안액 2원의 응답 관절액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정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1: 주변의 친구들 한 번 좀 더 나오셔서 회원 가입도 하고 전화 주시게 되면은 1원 그리고 응답 명안에 2원의 응답 관절액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장 건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0: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장은 우리 영양 흡수의 공장이자 또 우리 몸의 최대 면역 진지입니다. 예. 정말 만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1: 맞아요.
0: 우리 장의 상태는 소화, 예, 수면, 면역, 심지어 로화 속도까지 은근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작은 이상이 생기면 여기저기 치료법을 찾지만 정작 불인 우리 장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 안에는 유익균, 유해균, 예, 중량균이 계속 대립을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익균을 도와서 그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중국인의 장에 맞는 특허 예, 프로바이오틱스를 합리적으로 보충해서 유익균의 병력을 보태고 예, 균형을 재건해서 우리 변비, 설사, 그리고 팽만감, 소화불량의 고민을 깨서는 것이 우리 장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예.
1: 그래, 이것저것 좋은 거 드시고 또 배를 붙잡고 화장실 달려가는 분들 뭐 또 이것저것 드시다 보면 나는 이거 못 먹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장이 건강해야 또 몸에 우리 유익균이 많아야 건강하고 또 면역력도 높아가고 그렇죠. 이민철 선생님이 장 건강을 위한 좋은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0: 예, 첫째는 그 대변이라는 건강 신호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 평소 우리 배변 상태를 자주 관찰하고 예, 변비나 설사를 사선 1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
1: 그래요.
0: 또 만성적인 위장 불편함은 일상적으로 관리도 해야겠지만 상태가 심하면 우리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0: 더 검진을 받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예. 둘째로는 우리 또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를 때 예, 광고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예, 우선 구매할 때 그 균주 특허 그리고 활성균수 균주가 우리 중국인 장에 적합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 장 건강은 장기적인 과제로서 예,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하는 동시에 그 식습관 개선에도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예. 네네. 맵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예,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서 새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또 적당한 운동도 하여서 안팎으로 함께 관리해야 우리 장이 오래도록 건강해질 수가 네, 있습니다. 예. 장 환경이 좋아져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든 영양제든 예,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될 수 있고 예, 면역력도 강화되며 우리 위장 트러블도 줄고 전반적인 정신 상태도 좋아질 수가 있겠죠. 예.
1: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건강에 있어서 지름길은 없죠.
0: 예.
1: 장을 돌보는 것은 곧 우리 건강의 뿌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0: 맞습니다. 예.
1: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장 건강을 새롭게 인식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과학적으로 보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공정을 잘 지켜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뭐 내내 건강 장수해야 되죠. 장
0: 그렇죠.
1: 건강 상당히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0: 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예. 우리 건강에 있어서 예. 중국인이 장을 예. 위해서 정말 맞춤 제작한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를 할 수 있겠지.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우리 영광공선에서 시름 넣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예.
1: 그렇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추천해 드리는 우수한 제품. 예. 여러분이 믿을 만한 제품이다 해서 그 언제 어디 가든 가격 대비도 좋고 어떤 상품과 비교를 해도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곱씹어 말합니다.
0: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외제 제품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 그렇죠.
0: 정말 중국인이 장 건강을 위해서 만든 프로바이오틱스이기 때문에 예, 우리 중국인들에게는 이것이 맞습니다. 예.
1: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2: 감사합니다.
1: 반갑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전화 그 라디오 보름 끄실까요? 회음이 있으니까 5, 6초 후에 우리 어머님 선생님 그 귀에 들리나 보죠. 전화 또 끊게 다시 한번 도우미께서 전화 걸어주실까요? 전화를 걸어주시는 동시에 전화 그 저 라디오 방송을 다이아 보름을 낮춰놓던지 꺼버리시라고 하세요. 저희들이 네. 교류 시에 그 방송 회음이 생기고 교류선이 그 방송 잡음이 또 생기곤 하기 때문에 전화를 그셨던 분들은 방송을 끄는 동시에 저희와 이제 통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유, 2분 얼마분 시간이 남았나요? 나머지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0: 네, 그리고 우리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매장을 찾아오는 것을 예, 환영합니다. 예. 저희 영광 우선 매장 주소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청사 1층 길시 미디어 건강로 영업청 동쪽입니다. 예. 매장 문의 전화번호는 0433-268-0999번입니다. 예. 알리오빠 0999. 영광 우선은 우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예, 공식 오픈 매장으로서 정품을 보장하고 반드시 우리 가성비도 좋고 품질로 좋은 제품만 선별해서 네. 어르신들께 진정으로 또 우수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건강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영광 우선 매장은 또 품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 혜택도 예, 확실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
1: 영광우선 매장은요.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든 편의 공간입니다.
0: 맞습니다. 예.
1: 중도년층을 위해서 만드는 이 건강제품, 믿음직한 제품, 그런 매장. 매장에는 건강증진 제품뿐만 아니라 믿고 살 수 있는 건강식품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알려드린 모든 혜택도 매장에서만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매장에 들려 편히 쉬셨다 가셔도 좋고요. 시원한 환경 속에서 매장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건강에 관한 뭐 이런저런 얘기 지식도 이제 이야기도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또 열선 전화를 열어서 여러분들의 뭐 이런저런 사연도 또 듣고 정말 우리 몸에 맞는 제품 어르신들 많은 좋은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0: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마음에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예, 그냥

0: 와서 문의하세요. 그리고 우리 저 전문 사업일꾼들하고 자신의 정황을 설명하고 네, 또 그에 맞는 예, 제품을 골라가시길 바랍니다. 예.
1: 예, 뭐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전녹고, 전녹고에도 관심이 가는 분들이 많아요. 전녹고는 사슴의 힘줄, 뭐 사슴의 피, 사슴의 콩밥, 사슴에는 어디 하나 던질 것 없지 않아요?
0: 그렇죠. 금방도 이제 우리 남성분들이 와서 예, 문의를 하시는데 예, 전녹고는 정말 남성분들한테 정력을 예, 회복하고 기운을 뒀는데 예,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회원 가격에 드릴 수 있는 제품이고 뭐 또 여러 가지 1원, 2원, 뭐 9원, 90전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서 마련한 알뜰한 제품들이 정말 싼 가격, 착한 가격에 드릴 수 있는 제품들이 많다는 네. 점 이해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에 시간 나신 애들 오전 오후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 올려놓은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밀한입니다.

0: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렴수원 가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노래 따라 부르기에 오늘 새로운 학생 신입생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박수로 환영해야죠. 예. 자, 또 염수원 선생님 그 팬이라고 하세요.
1: 네.
0: 그래서
1: 예,
0: 또 이 스튜디오에까지 나오셔서 함께 배우게 됐는데요.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4: 네.
0: 네. 어머니 방아소리 홍길남 선생님 작사하시고 김봉무 선생님 작곡으로 된 노래 어머니의 방아소리를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렸는데요. 빨리 좀 배우신 것 같아요.
1: 난 봐야 알죠.
0: 봐야죠. 선생님은 자신감이 없어 하시네요. 네. 저 어떻게 배우셨는지 여러분 뭐 지난 시간 한 시간 배우고 나서 복습을 하셨어요?
1: 글쎄요. 아니, 되겠다.
0: 글쎄요. 글쎄요.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1: 한 번. 네. 제가 원래는 한 번 불러드리겠는데. 네. 한번 해봅시다, 저를.
5: 불러봅시다.

0: 그럼요.
1: 어느 키로 할까요? 어느 키로?
2: 전 보낼 키.
3: 어머니 반가소리.
4: 괜찮네요. 괜찮네요. 근데 어떤 신심해서 가사를 해봤는데 가사 두고 들리겠는데. 자, 저 철수나 노래는 지금 다 선율이 괜찮습니다. 이제 저도 밑으로서 콩콩지 콩콩콩지어라 방아야 앞대 얼마 시작.

어제 어째서 꼭 쓰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게 쿵쿵 지어라 방 그 방아가 쿵착 쿵쿵쿵쿵 네 그런 강합니다 쿵.

예, 감정. 저, 정수민 대가 지금 위치가 지금 다 떨어졌어요. 공망한 이렇게 합니다. 쿵쿵 찌어라 방아에. 네, 위치를 여기다 올리시오. 연속위원회 쇼지 들고 쿵쿵 찌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디딜방 쿵쿵도 쿵쿵 찌어라 방아야. 그래서 위에서 쿵쿵쿵쿵 성순한데. 네네네네네네. 그래야 군대 갔다 그 자리에서.

0: 열시죠? 아, 화냈죠? 네? 자, 한번 가봅시다. 여유있게.
1: 콩콩 지어라.
0: 어, 죄송.
1: 콩콩 지어, 지어라. 처음에는 지어라.
0: 자, 예, 자, 잘한다고 칭찬하지 마야 돼. 콩콩 그 단조를 예 콩콩 내려오지 마세요. 그 음원은 그런데 감각상에서 찍어져 있겠더라. 콩콩 찌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비길 방아. 그 자리에서 콩.

0: 여기다 올려야 된대. 그러면 딱 여기 떨어지면 동 막 이렇게 되면 그다음 고음에 올라가서 한 선이 해야 된다고. 잘하네요 뭐. 어떻게 할래요?
1: 예?
0: 그만 끝납시다. 자, 이번에 2절 소리 갑시다. 네. 2절에 가서 두 번째 소리 가서 군대 갔던 마지막에 가서네. 그 2절에 가서 아, 1절에 다 쿵덕쿵덕쿵쿵덕쿵 이 반복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가서 떡방아 소

0: 예. 좋아요.
1: 2절까지.
0: 좋아요.
1: 다 갔네요. 가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0: 선율도
1: 암송하기가.
0: 선율도 네. 네, 부르기 좋게 썼기 때문에 네. 생활처럼 썼어요. 네, 여기다 정서로 흥겹게 정서적으로 옛날 부를 땐 그 옛 추억의 어머님들 생각하며 부르자면 조금 마음에 조금 짜릿한 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쿵쿵 찌어 사색에 좀 잠긴 감으로 예? 쿵쿵 찌어라 방아야 우리 이것도 노래죠. 하지만 쿵쿵 찌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어머니 들어갈지 뭐 좀 마음에 그 어머니를 생각해야 돼. 우리 어머니 디딜 방아

이게 조금 정서적으로 예. 그냥 가르치만 합니다 지금 예. 그냥 좋기만 하다 말. 한 번만 한 절 더 해봅시다. 그래 오늘의 이 노래가 잘 되면 뭐 더 길게 뭐 뭐다 할 필요 없이 두근 두근 두근.

여기 한 가지 꼭 체크해 놓으세요. 쿵덕 쿵덕 쿵쿵 이걸 같이 있지가 몸도 같이 몸 들어라 말했는데 그런 감각을 쿵덕 쿵덕 쿵쿵덕 쿵덕 쿵쿵덕 쿵쿵 허버가지고 쿵쿵덕 쿵덕 어머님의 방아소 어머님의 방아소리 예. 쿵덕 해보죠. 시작.

궁덕이 궁 앞에 궁덕이 썼는데 너무 크지않을까? 쿵 쿵 이렇게 되는데 쿵닥 궁덕 그 방암 마사지 했습니다. 그럼 그 그렇게 힘 있게 뒤지면 그 어머니가 애 아이를 얻고 너무 힘 세지않을까? 쿵 맥이 없지만은 아들을 위해서 방아지 쿵덕 쿵덕 쿵 쿵덕 쿵덕 이러면 되겠습니다. 쿵덕 쿵덕 맞죠? 가사 내용이라는 게 형용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쿵 그 쿵덕도 다 이 노래에서 방아 소리가 이게 주제인데 그러니까 쿵덕 자리 달라만 듣자 시작 쿵덕 또 너무 또 그렇대서 그 보세요. 작게 해라 또 몸에 감 가잖아 보세요. 아 그러니까 쿵덕 쿵덕 쿵쿵덕 이런 거 쿵 하는 게 아니라

0: 콩닥.
1: 네, 다시 한번 시작.
0: 콩닥, 콩닥, 콩콩닥.
1: 그렇지. 예. 네. 이래야 터지, 너무 팍 터짐. 재미없죠, 그 노래가.
2: 방아를 뭐 쥐어봤잖아요.
1: 쥐어봤답니다.
3: 응, 네? 쥐어봤어요.
2: 쥐어봤어요?
3: 이전에.
4: 샤샹이었어요.
3: 예.
2: 아.
1: 방아.
3: 그때 네. 방아 질 때란 말입니다.
1: 그렇게
3: 힘, 뉴스 낸다.
1: 그럼 그때 힘이 있었겠습니다. 그 팡팡이 됐지만.
2: 근데 그때 그냥 체험해 보는 거랑 어머니가 아기를 업고 지금
1: 형상이랑
2: 언제 쉬고 이거 생계를 위해서 그 방아를 찢는 그 느낌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1: 그 우리 옛날에 영화나 지금도 그 우리 무용이나 우리 단에 예술단 최선 연출할 때 우리 조조 어머니가 방아를 찢는 형상은. 꼭 아기를 업는 형상인데. 네. 그래, 뭐, 아기를 업은 어머니 아기 키우다 나니, 또 남편을 뭐 집에 가 일하다 나니 하면 그 힘이 그렇게 없다면. 그렇지만, 쿵닥, 쿵닥, 쿵, 쿵닥, 쿵닥, 이런 감각을 꽝 던지지 마시. 한번 여기만 하고 두 번씩 해봅시다. 근데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쉬어지. 쿵 이래야 되지. 시작!
0: 콩닥 콩닥 콩콩닥 콩닥 어머니의 만화소리.
1: 예, 이 만화소리 된다면 예, 아 너무 손 내지 마세요. 우리 한번 두 번 해봅시다. 이쪽으로부터 할까요? 이쪽으로부터
4: 할까요? 저쪽으로부터 한번 해보시죠.
1: 예, 저쪽으로부터 되지요. 시간
2: 되죠.
1: 지금 네, 잘 빨리 배우니까 벌써 이런 기회도 또 되고. 합시다. 1절만.

0: 여러분, 여러분.
1: 그래서
0: 집중할.
2: 헷갈리죠.
0: 콩콩 찌어라 방아야. 먼저 방아를 말하고 어머니 디딜 방아입니다. 다시 감사해달랄까. 잘할 수 있죠.

0: 잘했을까?
1: 잘했어.
0: 잘 못해. 앞에 틀렸잖아. 쿵쿵 지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디딜 쿵쿵 지어라 지어라 떡방아야 이랬던데. 네.

0: 그래서.
1: 들리는데 계속 이렇게 어느 분이 조금 씻는데 일단.
2: 네.
1: 같이 하자.
2: 같이 하자.
1: 아니, 따라가면 됩니다.
0: 따라가면 되지.
1: 자, 점수 주세요.

0: 알아 이제 요 노래 딱 맞아요.
1: 알아요. 저 좋아 나시구나. 좋아 나. 나이 났어.
0: 18번이란다. 근데 18번.
2: 본인이 이게 어울리는 노래.
3: 예. 어울리지. 어울리죠.
2: 예. 예. 아직도 선생님께서 체크해 주실 부분이 계시죠.
3: 네.
2: 네.
3: 그 음정이 잠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노래 좀 싸고 우리 쿵 앞이 맞춰주셔요. 장단 8분 이후에 쿵쿵 지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디딜 방아 쿵쿵 지어라 떡방아야 쿵쿵쿵쿵 송순한데

0: 예, 이런 가가 그래. 아프 장단을 우리 저번에 그 부편 들으셔요. 퉁 하는 소리 울려주라만 한다. 계속 장고에 대만은 장고는 우리 오메라스에 더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오. 부편 재편하고 부편 들으세요.
1: 우리가 그 국거리 장단이잖아요. 국거리 장단은 많은 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장단입니다. 그래서 덩기덕 쿵따 이 반국거리죠. 절반 쪼갠 장단이라 덩기덕 쿵따 덩기덕 쿵따. 그래서 장단은 첫 박만 잘 강하게 해주셔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뭐 이를테면 쿵쿵지 이 쿵쿵지어라가 뒤에 또 있잖아요. 이래서 아마 헷갈려지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방아를 지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방아를 지을 때 처음에 이렇게 자세를 정하고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쿵쿵쿵지어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가 국거리 장단이 하나 둘

0: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공, 공지어라 방아야 이러고 두 번째는 아 이제는 처음에 조심해서 찍었잖아요. 두 번째는 공, 공지어라 아 이번에는 시름 넣고 찍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잊어 안 버릴 것 같아요. 헷갈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첫 박을 우리 여기 소절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첫 소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소절이 있는데 첫 소절마다 한 박자, 처음 박자를 강조해 주시면 장단을 모르실 때는 그게 더 입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

0: 일치요.
1: 예, 쿵덕에서 방금 염수원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쿵덕 쿵덕 쿵쿵덕 여기서 하나 둘 셋 밀어주는 느낌? 이러면은 포인트가 되죠. 쿵쿵덕 쿵덕 네.
0: 네. 아마 우리 선생님 장고 소리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절주의 장고에 북편하고 재편 알려드리시죠. 네.
1: 자 이게 방구거리니까 더 합장단이니까 무조건 강한 겁니다.
0: 덩
1: 덩이니까. 그래서 만약 쿵이면은 더 덜 강하죠. 근데 합장단을 할 때는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치는 건 합장단이라는 대로. 그래서 덩덕 덩덕 그럼 덩
0: 그러니까 빵 나올 때 강이라 말인데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를 그럼 이 장고 소리에 따라서 앞이 강이잖아요. 쿵쿵 지어라 빵아야 우리 어머니 디딜 강아 쿵 그만 지른 이런 뜻인데 그리고 장단 잘 타면 노래하기 흐름도 보세요. 쿵쿵 지어 지어라는 그래서 그냥 흐름인데 아버 안 맞춰주셔.

0: 네, 좀 있습니다.
1: 조금 있으니까 네. 우리 어머니 선생님 한번 부르는 거 들으셔.
2: 예, 네.
0: 아, 그렇군요.
1: 아, 그렇군요. 우리 어머니 선생님 이 노래를 영 잘 부를 수 있어. 저는 우리 민족 장단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자,

0: 네.
1: 잘하죠.
2: 야, 잘하죠.
1: 아이고. 노래는 어떻게 하면 듣겠습니까? 이, 그냥 목소리 위에, 목소리 위에 우리 음악을 이해를 잘하고, 장단을 잘 타고, 우리 장단이 아니라 이제 박자를 잘 지키면 노래가 더 재밌었을 때 그 얘기.
2: 자, 오늘 어머니 박나소리. 다음 시간에도 한번 총복습 해보는 시간 네. 가져보시고요. 한 분씩 또 불러보는 시간. 다음엔 독창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수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 많았습니다.
2: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예, 수고하셨어요.
2: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가 무던 염수원 선생님으로부터 어머니의 박나소리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반주를 맡으신 장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미란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못했더군. 오늘도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는 졸레를 부면서 마음속 깊이 감동을 했다. 졸레야말로 참된 공산주의자며 깨끗하고 맑은 품성을 지닌 전우이자 동지라고 생각했다. 생각이 오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이기심이 없고 권력을 다투지 않은 것은 가장 큰 장점이었다. 못해도는 오래도록 경의에 찬 눈빛으로 졸레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오솔길에 핀 들꽃을 바라보며 나란히 걸었다. 마음이 개운해진 덕분에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다.

사물은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한동안 조용하던 당내에 다시 바람이 인다. 림평은 군사 지도자를 바꿔야 한다고 중앙의 표현지를 올리었고 정치위원인 서병진은 단호히 반대한다. 그들은 어느 농가에서 예사롭지 않은 말다툼을 한다. 홍군은 타고 신장을 공격하는 일을 그만두기로 한 뒤에 계속 때를 놀이하다.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고 하지만은 싸움은 더욱 그라하였다. 한껏 지쳤을 때는 피해가려고 애를 써도 쉽지 않더니 지금은 시원하게 맞붙으려 해도 틈이 보이질 않았다. 홍군 지도자들은 또다시 고민에 빠지었다. 3월 10일 마침내 기회가 왔다. 주는 종대 가운데 한계사가 노반장에 온 것이다. 비록 다른 사들이 가까이 있었지만 재빨리 포위한 뒤 싸움을 끝낸다면 역시 먹을만한 요리가 될 터이었다. 지도부는 곧바로 3군단이 북쪽에서 도우러 오는 오기미 군대를 막고 5군단은 남쪽에서 지원하러 오는 주은원 부대를 차단하는 동안에 1군단이 병력을 집중하여 로반장에 있는 적을 소탕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15일 오후 3시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막상 싸우면서 보니 적들이 며칠 동안 만들어 놓은 진지가 몹시 튼튼하였다. 산호의 사격 진지를 쌓고 밖에 참호를 팠는데 그 둘레를 말뚝과 가시나무로 울타리까지 채워놓은 것이다.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싸워서 겨우 사격 진지 몇 개를 차지하게 된다. 적들도 타격을 입었지만은 홍군도 적지 않은 사상

문자를 내기도 했다. 동쪽에 있던 오기비 종대는 벌써 앞길을 건너 로반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도부는 공격을 멈추고 전군이 1군단의 음호를 받으며 모태진에서 또다시 적수화를 건너기로 결정을 하였다. 군주의부는 로반장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에 들어있었다. 조금 전 군주의부로 돌아온 님표가 손에 전보를 움켜쥐고 서성거리었다. 말쑥한 얼굴에 짜증이 서려 있었다. 님표는 당시 28살이었다. 얼굴은 좀 파리해 보였지만 짙은 눈썹 아래 두 눈에는 총기가 돌았다. 말수가 적고 몸가짐이 얌전하지만 용맹한 사람이었다. 그는 맹렬히 치고 맹렬히 공격하고 맹렬히 추격하는 삼맹 전술로 부대를 이끌었다. 게다가 숨어있다가 대부대로 방심한적을 치는 전술을 꿰뚫고 해서 모태동과 주올레가 이끄는 반포위 도불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 덕분에 진급이 아주 빨랐다. 남장봉기 때까지만 해도 주덕이 이끄는 부대 패장이었는데 지금은 홍군에서도 전공이 혁혁한 명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정치위원은 왜 아직인가? 림표가 걸음을 멈추고 나지막한 소리로 짤막하게 물었다. 정치위원 동지는 지금 부상병들을 살피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젊은 참모가 대답했다. 림표는 짙은 눈썹을 더욱 찡그렸다. 얼마 뒤 키가 제법 크고 옷차림이 말쑥한 군인이 뜰에 들어섰다. 영진 동지, 왜 이제야 오는 겁니까? 들 것이 너무 많아서요. 서병진은 집 앞 돌 계단에 앉아 모자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사상자가 얼마입니까? 400명이 넘어요. 련인과 폐의 간부도 적지 않습니다. 또 무더기로군요. 림표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쥐고 있던 전부를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이걸 보십시오. 적수화를 또 건너라고 하는군요. 이번이 세 번째 아닙니까? 서병진은 전부를 보고 나서 림표에게 넘겨주었다. 적을 이끌어내려면 자연히 좀 더 걷기 마련이죠. 그는 사리 깊은 눈빛으로 림표를 바라보며 타이르듯이 말했다. 좀 더 걷는다고요? 이걸 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싸늘하게 웃었다. 그는 참모와 호위병이 곁에 없는 것을 보고 빠르게 속삭였다. 우리 홍군에 사람이 얼마나 남았나 보세요. 강서를 떠날 때는 8만 6천 명이었습니다. 상강삼에서 절반을 잃고 귀주에 돌아올 때는 4만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2, 3개월 힘들게 뛰어다니고 나니까 이제 2만 5천 명밖에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귀주에서 수두룩하게 입대하지 않았다면 이 숫자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 종일 걷기만 한 데다가 애 돌아가는 길밖에 없으니 싸움은 둘째 치고 걷기만 하다가 망할 것 같습니다. 홍군의 중년 지휘번인 림표마저 이런 의견을 내놓자 서병진은 마음이 덜컥 해놨다. 그는 정치위원으로서 몇 마디 보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서병진은 상냥한 말투로 설득을 하였다. 림표 동지, 걷는 것을 그렇게 단순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지요. 걷는 것도 일종의 방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적들의 손아귀에 들어있는데 어찌 안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서병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집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손짓을 하였다. 이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주우는 종대가 우리 앞에 있고 오기비 종대는 또 뒤를 쫓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에는 사천 군대가 있고 왼쪽에는 손도의 여섯 개 려우와 왕가리를 거느린 여러 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림표가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 서병진은 림표의 속마음이 지피어 걱정스러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림표가 웃으면서 말했다.
지금 형편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나는 3인 군사 지도 소조를 믿고는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림표는 마치 큰일이 아니라는 뜻이 태어나게 말하였다. 보세요. 도성전투는 아주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싸움을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제 싸움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서병진은 더 듣고 싶지 않아서 서둘러 말허리를 잘랐다. 그럼 어쩔 생각입니까? 림표는 좀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을 꺼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도자를 바꾸는 수밖에요. 아무튼 지금 이 3인 소조로는 안 됩니다. 서병진은 놀란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물었다. 당신은 누가 이끌었으면 합니까? 팽덕회 동지가 지휘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림표는 솔직하게 말하고 나서 호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이걸 보세요. 만약 동의를 한다면 서명하십시오. 서병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편지를 펼치었다. 편지는 군사 지휘를 잘못해서 홍군의 규모가 줄어들었으니 주울래 모태똥 왕가상은 힘을 모아 현 정세를 파악하는 데 전념을 하고 군사 지휘는 팽덕회가 맡아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서병진은 편지를 곧장 림효한테 건네며 말을 했다. 나는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림표는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영진 동지, 이건 절대 나 한 사람 의견이 아닙니다. 제법 간절한 말투였다. 또 누가 있습니까? 그건 묻지 마십시오. 누가 더 있든 나는 서명을 안 하겠습니다. 서병진은 단호하였다. 그는 림표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림표 동지, 참 이상하군요. 당신이 어찌 총사령관을 지명을 하고 지도부를 바꾸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서병진을 한번 쳐다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우리 당은 준의회에서 이 지도부를 세웠습니다. 모주석이 끄는 게 싫다면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동지는 준의회에 참가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또 반대하는 겁니까? 이건 당의 규례를 어기는 행동입니다. 서병진이 날카롭게 다그치자 림표는 얼굴을 붉히었다. 게다가 당신은 모주석을 가장 오래 따르지 않았습니까? 모주석의 지휘 능력이야 당신이 가장 잘할 게 아니겠습니까? 동지 호주머니 속에는 노역한 물건들을 써놓은 수첩도 있다면서요? 늘 자신이 노역한 것이 가장 많다고 자랑을 하더니 지금 와서 어찌 모주석이 지휘를 잘못한다고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정치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생각을 굳혔으니까요. 림표는 손을 내저며 말했다. 당신은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은지만은 분명히 밝혀주세요. 1925년 서병진이 황포군관학교에서 정치부 비서 겸 정치교관으로 있을 때 림표는 18살 난 학생이었다. 그는 림표보다 8살 우였다. 서병진이 1군단 정치위원으로 오자 림표는 그를 어른으로 깎듯이 대하였다. 서병진도 성품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인지라 웬만한 일에는 양보를 하였다. 그런데 성전하는 일이 늘면서 젊고 활발한 림표는 점차 자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병진은 군사 문제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은 편이어서 원칙 문제만 아니라면 두 사람이 얼굴을 붉히는 일은 드물었다. 논쟁이라고 할 만한 일은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5차 반포의 토벌 때였다. 림표는 리덕이 한창 세력을 얻고 있을 때 홍성보의 짧고 빠른 공격을 로남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리덕과 박고의 마음을 사려는 얕은 수인 것 같아서 못마땅해놨지만 서병진은 정확한 루스를 옹호한다는 깃발을 내건 림표와 깊이 있게 논쟁을 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는
장정이 오른 뒤에 세 번째 봉쇄망을 돌파할 때였다.

0: 군사위 위원회에서는 광동 군벌이 먼저 락창을 점령을 하고 홍군이 가는 길을 막으면 안 되니 일군 단대로 오한로 동북 쪽에 있는 요충지 구봉산을 점령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주왕종대를 의무하는 큰일이었지만은 어림표는 주왕종대야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병원으로 진격하려고 하였다. 서병진은 림표와 크게 다툰 뒤에 결국 일부 병력을 구봉산으로 보내였다. 그래도 두 사람 사이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무던한 서병진이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를 지었다.
1: 홍군은 당의 군대이지 개인의 군대가 아닙니다. 누구도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편지를 기억하고 우에 올려보내겠다면 동지가 모든 걸 책임지세요. 만약 마음대로 부대 행동명령을 내린다면 나는 정치위원으로서 집행하지 말라고 명령할 겁니다.
0: 조용한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지라 흐림표는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1: 아, 좋습니다. 그럼 나 혼자 제출해보겠습니다.
0: 림표는 손을 휙 내저으며 돌아섰다. 그는 밖으로 나가면서 두덜거렸다.
1: 정말 뜻밖이군.
0: 미주와 강변의 위험 상황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애를 태우니 갈 길이 막히고 물러서지도 못했다. 가급의 나무 아래에서 문득 묘책이 떠오르면서 어느새 술도 운치 있고 사람도 멋들어지다. 중국에는 미주화가 있는데 바로 적수이다. 세계의 소문이 높은 모태동의 산지 모태진이 바로 적수와 강변에 있다. 모태주가 맛이 깔끔하기로 세상에 둘도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기실 적수와 강변에서 나는 다른 술도 맛이 좋은데 모두 하늘이 내린 강물로 빚어낸 것이다. 그러니 적수와는 그야말로 미주하였다. 어떻게 되다 보니 결국 노농홍군은 이 강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35년 3월 16일 홍군은 모태진에 이르렀다. 여기서 세 번째로 적수화를 건너려는 것이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누백성은 대례를 끼어 행군하고 있었다. 오위병들은 말을 끌고 뒤를 따랐다. 전사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높은 산등성이를 넘어왔다. 아래로 적수화가 보이었다. 지난번에는 일랑탄과 태평나루터에서 동쪽으로 강을 건넜다. 이 두 곳은 절벽이 많아 강양계의 마을이 모두 낭떠러지에 매달린 듯 붙어있었다. 하지만 산세는 무척 부드러웠다. 그 산길을 따라 한참 내려가면은 모태진이 보인다. 이제는 봄인지라 햇살이 환하고 따뜻하였다. 적수화에는 푸른 물이 정겹게 넘쳐 흘렀다. 강 건너에 있는 푸른 대나무 숲도 싱싱하게 물이 올라 강물 위로 검푸른 그림자를 들이왔다. 비바람에 시달려 희뿌옇게 새게 바랜 조갓집 수백 채가 강가에 빼곡히 들어차 그지없이 고풍스러웠다. 장편소설 대장정 4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류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1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일단 우리 이 우대 활동 쭉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리는 우리 후메 Q10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립시다. 후메 Q10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좀 익숙하게 아시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쓰고 그래서 그 후메 Q10을 꼭 먹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그 후메 Q10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런 생화 반응 가운데서 꼭 있어야 되는 성분입니다. 후메 Q10이라는 게 무슨 생화 반응에서 꼭 있어야 되는가 보면은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산소산 신환이라는 게 진행됩니다. 우리 의학

0: 원이랑 가면은 이 붙으면 이 이거 꼭 배우는 항목입니다. 이 뭐 중의를 하든 서의를 하든 또 뭐 코창급 이사를 하든 임상 이사를 하든 약사를 하든 호사를 하든 친구사를 하든 일산수산 신환이란 거 꼭 배웁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에너지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을 말합니다. 정화 반응의 이 가운데서 우리 품에 A라든가 이런 성분이 없으면 이 반응이 생화 반응이 진행 못되고 잘 진행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못 생기죠. 우리 병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시퍼사이소 C라든가 포메A라든가 쌍인산생가라든가 이런 거 해서 극도로 맥이 없거나 대사가 진행해야 될 때 이거 주사를 합니다. 정맥주사든지 이렇게 주사를 합니다. 그것처럼 이 후미큐십이라는 거는 특히 우리 심장근육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이런 그 효소입니다. 후메라는 게 호소죠. 이래서 Q10 이랬는데, 우리 심장이란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도 심장은 박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장은 1분 1초라도 섬은 사람이 아야 되지. 이래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공급되자면 이 후메 Q12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 몸에서 이 후메큐12가 정상적인 이 수량을 보존하지 못한다 할 때에는 심장은 특히 믿고 있어야 되는 성분이 25%보다 떨어질 때는 심장이 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0대 중반부터는 이 후메큐12 잘 몸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생산된단 말입니다. 열 이것뿐이 생화반응을 걸쳐야 후메큐12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은 늙으면 많은 생화반응이 잘 진행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후추에 혈압도 온도 안 되고, 뒷골이 뻣뻣하면, 어질 때 자꾸 나고, 가슴이 후두부라. 그리고 왜 머리에서, 귀에서 뭐 소리 윙이 나지. 이러다 내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건네 멋이 안 죽고 먹고 있는데, 야, 조금 엇글. 가슴 뚫린 찜도 조금 많이 이렇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나는 전례점에 밥소변에 화장실 대여섯 번 화장실 다니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한 번 소변량이가 많아지면, 소변 차수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소변 차수는 줄고, 소변량은 더 늘어나고, 이러면서 우리 몸의 독소가 잘 빠졌습니다.
2: 예, 그러면, 잠 잘 자는 아침이면, 머리 맞고, 사람이 정신 나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아침이고.
0: 예.
2: 약도 효과 좋지, 또 약 별로 없지, 좀 다달바다 또 계속 먹자고 합니다.
0: 예. 의대할 때 계속 있으니까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아, 501-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간단하게 우리 설명드리면, 사실 이거 설명드리자면, 김다이품의 주식의, 우리 주로 이 근뇌보신환을 설명드리는 시각이기 때문에 주식을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이 주식이란 건 정상 성인이라 할 때는 약 500 내지 1500mg, 미리그램입니다. 정상 성인은 이만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 40대 중반부터는 이것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근데 보시면 전번에 선생님께서 한번 나오고 지금 쓰는데 약이 용종 쓴다. 예. 당연히 쓰면서 손이나 빠져가지고 그런 탓은 있을 때 없이 오고 소변에 냄새도 나가고 깡치도 나가고 하더니 지금 소변 냄새 그대로 쓴다.
0: 네.
3: 그런 소변 다수 많이 드물어지고. 네. 그래서 소화 잘 돼 밥을 먹으니까 그래도 맥이 욕난다. 이 약 먹을 때 맥이 난다.
0: 맥이 나는 약입니다.
3: 네. 네, 됐습니다. 어쨌든 이 기름에 맥이 나니까 어지럼증도 안 나고 용 좋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해도 머리가 좀 나게 오늘 이 학점 또 배달 받다 그래.

0: 있습니다. 예, 기대할 때 있습니다. 예, 대답 받으십시오.
1: 예, 예.
0: 감사.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래서 사람이 늙어가는 가운데서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5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이 Q10은 다 써주면 좋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또 앓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겠는가, 이런 자문이 많은데, 이러자면 사람은 누구나 Q10, 그 다음에 또 비타민에서 우리 비타민C를 추천드립니다. 비타민C, 그 다음에 종약으로는 이 건내보시왕 같은 이런 약,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쓴다 할 때 큰 모병이 없이 우리 건강하게 사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3: 우리의 어머니가 치매 와서 이 약을 쓰기 시작했었는데 모든 면에서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엉뚱한 소리라든지 어전에 정신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바깥 출입을 자꾸 나가든지 어전 나가지 않고 사람이 감옥에 어전 똑똑하게 박힐 수 있습니다. 영자 아옵니다. 어전은 그래 이거에 우리 어머니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형제간이 우리 이모도 어제 엉뚱한 소리 자꾸 아주 좀 불편해했는데 우리 쓰고 너무 좋으니까
0: 치매도.
3: 예, 치매 증사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모도 지금 같이 쓰는데 우리 이모는 이제 70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효과 더 빠른다, 나이 어려 그런지. 예. 그리고 예, 이거는 정신 상태가 늘 그저 흐리멍텅하고 누구 가도 모르고 예, 자꾸 의심하면서는 누구 돈을 가졌다, 자기 물건을 가졌다 이래더니 그 증상이 예. 없어진답니다. 영 좋다, 재밌다.
0: 치매 가운데 예.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남이 자꾸 의심하고 시름이 아예 너에서 자꾸도 어디다 꽁치와 놓고 그러죠.
3: 그런데 이 약이 쓰던 중간에서 제일 좋다 재니까 영 좋답니다. 효과 빠르고 예, 그래 놓고 예, 약이 제일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놔서 오늘 두 분 지금 예, 대달 받자고 그래 전화드린다.
0: 네. 네.
3: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그래서 우리 그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매도 걸리지 말고 중풍도 걸리지 말고 심장병도 걸리지 말고 이렇게 살겠는가, 약을 좀 추천드려달라. 이럴 때면 우리 중소약은 결합하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2: 네.
0: 중약만 쓰지 말고.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네.
4: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내보시왕을 우리 언니께서 자식분도 못 와서, 이전에는 같이 앉아 말 아무것도 말 또 하고 하나, 또 자꾸 물어놓지, 부르지. 10번 더 물어본다. 그리고 또 주방에서 밥 할 때리, 어느 때는, 경상 쪽인데, 밥을 안 차려놓고 누르지 않아서 내 밥 먹다 밥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하던 열쇠를 집에 놔두고 밖에 나가고 그래서 그런 우리 말한 게 우리 언니 지금 아무래도 치매 친구가 뭐라고 소리 그래서 내 그런 이 건의지 보시발을 먹고 너무 효과다 그런 게 내 두통 찌렸단 말 그리고 다쳤거든. 이 약 이용 먹고 소리 내 이 골이 아무래도 무슨 문제 생기는 뭐라고 그래서 다시 찢어주면 기억력이 약간 증가되는지 이전보다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이 기억력 때문에 먹었는데 어제 저번에 요즘에 세번 다수가 하냐 되게 대학생 나가서 요즘에 세번 다수가 별로 한 번밖에 안 나가고 영어 대변이 조금 나가는데 좀 시원하게 잘 나간다 하니까 아니 너무 좋았다는 말이야. 그래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이러면 이학지를 이래서 혼자 하니까지 손 나빠서 먹었지, 위로 나빠 먹었지, 그냥 소화해주는 게, 이 약 뭔가를 소화 잘 되지, 얼마나 소중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 답시고 지금, 우리 이모도 좀, 이, 너무 좋다. 오늘에서 대답, 우리 언니도, 이, 저번에 몇 통 받았던가? 저번에,
0: 우리 활동 참가했는가?
4: 예, 우주 활동, 요번에 또 10통 받자, 그럼. 저번에도 10통 예. 받았거든. 발판에, 우리 언니 들어주고, 당연히 얼마 아니다만, 오늘 또 10통 받아서 계속 쓰겠답니다.
0: 예.
4: 야, 효과 이렇게, 예. 이렇게 좋은 효과는 처음 봤답니다.
0: 그렇죠.
4: 예, 네. 오늘도 다 받겠어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시간상 관계로 제가 이 법마다 이 후매 교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0: 그렇지. 이렇게 분유교식, 그다음에 비타민C 이게 다 생물제품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다 중약으로 해서는 건네보시오와 같은 이런 진귀한 약재가 25가지 들어간 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우리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2: 네, 생일 축하하십니다.
0: 네.
2: 건네보시오는 좀 감나다고 합니다.
0: 네.
2: 우리 어머니가 지금 다 봤으니 윤색이라가 지금 중세까지 있으니 일단 몸 혈압도 조절하야 되고 다 몸이 휘내가지고 이랬어요. 그런 게 다 되지 않아가지고 한번 좀 건네보시오 했으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 해봅니다.
0: 예, 그런 분들 쓰고 계시고 또 확실히 효과 다 옵니다. 추천드립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1: 네. 설명 주시죠.
0: 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화는, 좀, 다른 건네보신화보다, 다른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제약공장. 제약공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약통에다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다 썼지만, 확실히 그런 성분이 들어갔는지,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제약공장에서 옵니다. 우리 소개드리고 있는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은 우리나라 양치입니다. 중앙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양치다 이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생일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건네보신화는 먹고 있습니다. 어제 먹었는가 눈은 노공이 왔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도 그게 노공이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이 머리가 혹시라 떠돌이 달았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이 허리 희응함이 정시 대응했댔습니다. 그리고 하늘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 미술이 고생했는데 건네보신화는 먹은 다음에 지금 혈압이 하루에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 먹습니다. 그래서 네. 혈압이 온정되니까 용 좋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닫아가지고 밤에고도 밤섭에 더군다나 닫아가지고 몇 번씩 일어나던 게 지금은 기껏 일어나야 그것도 한두 번 일어나는데 소변이 냄새도 나고 수량도 조그맣던 게 지금은 냄새도 없어지고 수량이 많아가지고 소변 보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게 용 좋습니다.
0: 네.
3: 예.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더기도 한 번 못 닿았습니다. 그러던 게, 네. 지금 소리 나는 증상이 없어지고, 지금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깨나면, 정신 하지 않겠습니까?
0: 네.
3: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두근두근하고, 침침하니, 쪽쪽 다름처럼 이러고, 저기 황당하던 게 지금 그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네.
3: 용 좋습니다.
0: 네.
3: 예. 그리고 이 관절에도 좋을 때라 나는 대형성 관절도 있는데다가 여드름 반 탈출이 있어서 허리 다리 아픔에 내리세리면서 그러던 게 지금 그게 낮아지니까 등기로 오르내리기도 용 좋고 편안한 게 용 걸어댕기기도 쉽습니다. 피부땀이 나고 이러던 것도 낮아지고 이러니까 어찌든지 모든 면에서 확실히 이 건네보신 안이 좋습니다. 효과가 네. 좋고 지금 활동이 있으니까 나이 약이 좀 있어도 이 활동이 있을 때 살려고 합니다. 계속
0: 네.
3: 쓰겠습니다.
0: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받으십시오.
3: 예, 네. 네. 배달 받겠습니다. 예, 네. 네.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네.
0: 우리 아픈 사람들이 약을 고르자면 제일 정말로 힘들죠. 내게 약사도 알지, 이사도 알지, 어떤 약을 골라야 내 병에 맞겠는가. 이래서 저희들 이 시간에는 이런 방면에서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도움이라는 게 바로, 심장에 열이 세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청심환, 북경 동인당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엔 또 레윈쌍이라는 또 제약공장이 있습니다. 목이 아플 때, 류성환이라는 약이 또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뚱어 어조 제약공장, 뚱어 어조는 어조가 이름이 남과 동시에 이 건네보시환이 또 이름 났습니다. 때문에 건네보시환 하면은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에서 만든 이런 건네보시환을 쓰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병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저울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 구복액은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교고람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고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교고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거라면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 작용, 그 다음에 청열 작용. 그래서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뇨나 황뇨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데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뇨나 황뇨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백혈구 올리는 약을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교고람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교고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에는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나 이 교고람. 그 다음에 우리 혈지 높은 사람들 혈지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3: 예. 연기입간구복에 지금 쓴다. 야, 이건 좋습니다. 당뇨에서 소리나 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니 깡치도 많이 나가지고 품도 나가지. 연기입간구복에 지금 많이 들어가졌습니다.
2: 예.
3: 예, 소리 쉬워이 잘 나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스부스가 다
1: 네.
3: 이 혈압 조절이 잘 되고.
2: 예.
3: 브로메놀로 좋습니다. 식사도 또는 잘하고, 예.
2: 예.
3: 먹이라면 막, 이 말라들고, 이래서 그것도 지금, 예. 말은 침다에 나고, 가래도 없어지고, 용 좋았어.
2: 예.
3: 그래, 내게 이게, 당연 합병증에는, 예.
2: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입니다. 예?
1: 네, 맞습니다.
3: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요거람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격월함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 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말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이럴 때가 많았죠. 이.

0: 어머님은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 한지 자꾸 눈 때리내려 하면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면 어느 것도 자도 되니. 그래, 너무 피곤하다만 눈 뜨기도 그렇고 눈이 때리 자꾸 피듯이 까까라고 가서 자꾸 제 간이 문제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했네. 이거 시간 어디 있는 습관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밤낮이도 있고 잠도 잘 자고 깨고 또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예.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뭡니까 자꾸 눈이 피곤한다.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눈이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 아니 대한 건 있어라 그랬거나 썼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남은 내용 좋답니다. 그래. 예.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라고 그런다, 선생님.
1: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집니다.
0: 예. 예. 어, 20술 쓰러 좋아진다까? 예. 어제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포를 뜯어다 계속 차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딱 여기 한 가지 있죠. 예?
2: 네.
1: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누구시오?
2: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연기 깡패복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이 뒤에서 끝나지, 거기서 다리 아프니, 이 끝에 도면 다수가 달아가지고 이래서 내 지금 쓰는데, 저번 주 많이 뒀습니다, 지금.
1: 그렇죠.
3: 제가 조금만 이정도 많이 낳고 늘딱 거기 다리 아프니 마음이 지금 다수가 다 뜨는 다수들도 많이 늘어들었습니다 지금.
1: 예.
3: 그 다리 아프고 느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약좀 대답하다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열두각 싸도 열두각 드립니다. 예. 예.
3: 그렇게 수고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저고람이란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아이 걸렸으니까 예, 온 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자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죠, 기시르는. 오래 먹는데 그 약제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제 때문이고 이 약제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후에 이 약제를 찾아보니까 겨고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겨고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겨고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정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약제 자체도 겨고람이란 약제, 구기자 약제, 오세 영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제약 기술입니다. 제약 기술이 똑같은 약제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도의 감성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아름다운 꽃향기처럼 마음속에 피어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중한 마음의 향기입니다. 류은정 작사, 리은득 작곡의 꽃향기 마음 향기를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꾸던 그것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볼까요? 김영실 작사 백희남 작곡의 가자. 변강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게 맘 놓고 사랑하고 근심 없이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최미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도 동동 행복도 동동을 장고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 정치는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성별로 가득 찬 연길의 모습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새로운 연길, 리창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눈감아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사람, 바람결에 스치는 그대의 향기가 아직도 내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 봅니다. 김인호 작사, 김근환 작곡의 그대의 향기를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달빛 아래서 피어나는 사랑, 얼마나 아름답고 로맨틱할까요? 달빛은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사랑은 점점 깊어갑니다. 최관석 작사, 최동영 작곡의 달빛 연정을 임양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놀, 붉게 물든 하늘은 우리에게 연을 남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그 아름다움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영남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놀을 김지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민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초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용글입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공기의 온도가 어쩐지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을 살며시 흔들어 놓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익숙한 책상 앞인가요? 아니면 붐비는 버스 안인가요? 아니면 드디어 떠나기로 결심하고 여행 가방을 꺼내놓은 침실의 불빛 아래인가요?

네, 오늘은 특별한 계획 없이 그저 여행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떠남의 설렘,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내 방의 낯선 구석까지 우리가 왜 그렇게 길을 나서고 싶어 하는지 함께 천천히 산책하듯 걸어가 볼까요? 네, 가끔은 이유 없이 길을 나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여행을 떠나는 걸까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한 탈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행은 나라는 틀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익숙한 동네에서는 우산 없이 나서는 것이 불안하지만 낯선 도시에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발목이 젖어도 그 차가움이 오히려 묘한 해방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낯선 거리에서 길을 잃었을 때 비로소 몸에 딱 맞게 굳어있던 시선의 각도를 조금 비틀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종종 의료행을 떠나기 전에 완벽한 동행을 찾거나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외로움과 낯설미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뚫고 들어오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행자만이 알 수 있는 특권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나고 싶지만 망설여지시나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여행을 가도 결국 그 자리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돌아올 것 같아서. 맞습니다. 여행은 마법이 아닙니다. 떠나기 전 가졌던 걱정의 무게는 어깨에 그대로 얹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그 걱정을 바라보는 거리를 조절해 줍니다. 도시에서는 거대한 괴물 같았던 건물이 2만 메터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복잡한 지하철 노선을 외우고 모르던 언어로 메뉴를 주문하는 사소한 성공이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장백산 풍경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풍경구는 길림성 장백산 보호개발구 경내에 위치하여 있고 풍경구 구역 면적은 52.42평방킬로미터입니다. 장백산은 유라시아 대륙 동쪽 가장자리의 최고 산계로 중국과 조선의 경계에 인접해 있습니다. 장백산 풍경구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온대 대륙성 산지기후에 속하며 일반적인 산지기후의 특징 외에도 뚜렷한 수직기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특징은 봄은 바람이 많고 건조하며 여름은 짧고 서늘하며 가을은 안개가 많고 시원하고 겨울이 길고 매섭습니다. 장백산 풍경구의 지형은 전형적인 화산 지형입니다. 해발 고도에 따라 아래에서 우로 주로 현무암 대지, 현무암 고원과 화산 추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풍경구는 서북남 세 개의 큰 풍경구로 나뉘며 주요 명소로는 천지, 장백산 폭포, 장백산 16봉, 고산 화원 등이 있습니다. 장백산 식생수직경관 및 화산지형경관은 최초로 중국 국가자연유산, 국가자연문화이중유산 예비명록에 등재된 국가자연유산지입니다. 일찍이 최초의 국가급 자연보호구, 최초의 국가5위급 관광풍경구, 유엔 인간과 생물권 자연보류지 및 국제2급 자연보호구로 확정됐습니다. 장백산 및 천지, 폭포 등은 여러 차례 기네스 세계 최고 기록에 선정됐으며 더 나아가 중화 10대 명산, 중국 최고의 5대 호수, 중국 최고의 10대 삼림 등 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8일 장백산 풍경구는 중화민공화국 국가여행국에 의해 국가 5위급 관광 풍경구로 확정됐습니다.

아래에 장백산 풍경구의 주요 풍경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백산 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천지는 길림성 동남부 장백산 자연보호구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중국과 조선의 경계 호수로 쌍방이 각각 일부 수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남북 길이가 약 4,400m, 동서 너비가 약 3,370m이며 호수의 해발 높이는 2,189.1m, 제일 깊이 수심은 373m, 평균 수심은 204m이며 수면 면적은 9.82평방킬로미터, 둘레는 13.1km입니다. 장백산 관광지략에 따르면 천지는 장백산 정상의 중심점에 있으며 여러 봉우리에 둘러싸여 있고 지면에서 높이가 약 20여리 떨어져 있으므로 이름하여 천지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백산 천지는 중국 경내에서 가장 잘 보존된 신생대 다중원인 복합화산으로 천지 주위 화산구벽은 가파르고 12여 개의 고리 모양 산봉우리를 형성했으며 해발 고도는 모두 2,500m 이상입니다. 장백산 천지는 또한 송화강, 암록강 및 두만강의 발원지로서 삼강의 발원지라는 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하순 이후로는 주로 앞서 저장된 물의량으로 유출되며 수위는 계속 하강하다가 이듬해 5월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천지의 물은 강우 보충 외에도 지하수 보충에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결빙일은 일반적으로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이며 해빙일은 이듬해 6월 중순으로 7, 8개월의 결빙 기간이 있습니다.

2000년 장백산 천지는 상해 대세계 기네스 본부에 의해 해발이 가장 높은 화산호수로 공포됐습니다.

12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국가 5위급 풍경무입니다. 그 수원은 장백산 천지물이 흘러나가는 곳에서 나와 성차하를 거쳐 끊어진 벼랑에 이르러 락차 68m의 비폭을 형성하며 2000년의 세계에서

갈래로 나눴고 아래쪽에 20m 깊이의 못을 형성한 후 이도백하와 합류합니다. 주변에 버천석, 취룡 온천군 등 지질 유적이 분포되어 있고 폭포구역은 물안개가 자욱해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며 400m 경관대로를 따라 천지전망대에 곧바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 출용천 온천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용천 온천군은 장백산 북쪽 비탈 장백폭포 북쪽 약 900m 지점에 위치하며 장백산 북쪽 비탈 온천군 중 수온이 가장 높고 분포가 가장 넓은 온천군입니다. 온천군 분포 면적은 약 1000평방미터이며 총 30여 개의 샘물이 있고 최고 수온은 82도에 달해 고열 화산 자분출 온천에 속합니다. 여러 갈래의 연류가 용소 숨쳐 용들이 물을 뿜는 듯한 형상으로 이름 지어졌으며 이도백하가 온천군 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고 오른쪽 기슭에 샘구가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샘물은 황화, 수소 등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주변 암석은 광물질 침적으로 인해 붉은색, 노란색, 청색 등의 채색을 띠고 겨울에는 안개와 설경이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형성합니다. 온천의 형성은 장백산 화산 활동의 여열과 관련이 있으며 지하수가 지각에 의해 가열된 후 균열을 따라 용출되고 있습니다. 샘물은 달걀을 익힐 수 있으며 약한 류황 냄새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국가 2급 보호식물인 온천병이초가 자생하고 일부 구역에는 온천 목욕탕과 특색 약욕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해 장백산 금강대협곡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금강대협곡은 길림성 장백산 서쪽 풍경구에 위치하며 천지에서 약 20km, 총 길이는 70km, 최대 너비 300m, 수지 깊이 160m에 달합니다. 협곡은 화산 분출 후 용암 표면 물질 강물이 침식되고 구조운동으로 형성됐으며 화산암 구역 위자형 협곡 지형에 속합니다. 그 형성은 약 1000년 전 화산 분출 후에 퇴적물이 장기간의 단열 구조 작용과 류수 침식 절단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협곡은 남북 진장 협곡 구간이 합류해 인자형으로 뻗어 있고 골짜기 바닥의 금강 강물은 물살이 매우 세며 계곡 비탈은 경사가 70에서 80도에 달해 가파르고 일부 구역은 수직에 가까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협곡 양안에는 쌍웅등산, 서우왕월, 공작, 병풍 등 용암, 석봉림 경관이 발달해 있으며 암벽은 벽돌색, 은의색 등 여러 층의 색조를 띠고 있습니다. 골짜기 안에는 소나무, 자작나무, 용수 등 원시 삼림이 있고 나무 표면은 이끼로 덮여 자연 그대로의 원시 생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랭 통화 작용으로 인해 골짜기에는 낙타 쌍봉, 금계 보효 및 공룡석 등의 빙연 암주 경관이 형성됐습니다. 그중 공룡석은 협곡 중에서 비교적 두드러진 경관 중 하나인데요. 많은 유람객들이 장백산 관광구에 오시어 이색적인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의 긴 여행이라고들 하죠. 그 말이 너무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마 진리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여행을 해왔습니다. 첫 등교길도 스릴 넘치는 모험이었고 처음으로 가보는 면접 장소도 두근거리는 미지의 여행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삶의 모든 처음은 작은 여행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 너무

먼 곳만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휴가를 내고 비행기를 타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주말 오전 평소에 내리지 않던 버스역에서 내려서 걸어보세요. 동네 뒷산 올레길을 처음으로 가보는 것도 좋고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골목 식당에 용기내어 문을 열어 보는 것도 훌륭한 여행입니다. 중요한 건 낯설음을 기꺼이 맞이하는 마음의 태도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여행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윤거리였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따뜻한 햇살, 살랑이는 바람, 그리고 알록달록 피어나는 꽃들이 어우러진 꽃동산을 노래한 가요. 허동철 작사, 허상춘 작곡의 남성 중창 꽃피는 동산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슴속에 조용히 새겨줍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고향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어느덧 24절기 중 입추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더위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엄마들의 든든한 친구,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여름철 푸른 보석 오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이 하면 그냥 샐러드나 깍두기에 넣는 채소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방송 듣고 나면 여러분 모두 오이를 영양제처럼 드시고 팩 대신 바르고 오이로 이 여름 더위를 확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이의 놀라운 세계에 빠져볼까요?

네, 먼저 무더위를 이기는 오이의 과학적인 효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이 95%가 수분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 수분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바로 규산이라는 미네랄을 품고 있는 알칼리성 이온수입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은 산성화되기 쉬워요. 그럴 때 오이를 먹으면 피로 물질인 젖산을 중화시켜 주고 더운 날 찌뿌둥했던 몸이 개운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이의 꼭지 부분 대부분 칼로 싹둑 잘라버리시죠. 그 꼭지에서 쓴맛이 나는 성분이 있는데 이름이 뭘까요? 바로 쿠쿠리 비타신입니다. 이 성분은 써서 버리기 딱 좋지만 실은 우리 몸의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간 기능 개선에 아주 탁월합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서 여름철에 걸리기 쉬운 방광염이나 뇨로감염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많은 엄마들의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은데 부종.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거나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거운 분들 많으시죠?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데 특히 오이 껍질에 이 칼륨이 집중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이 깎지 마시고 솔로 문질러 깨끗이 씻어 껍질 채로 드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주부님들 피부를 위해 오이를 얇게 썰어 눈 위에 올려놓는 그 장면, 다들 눈에 선하시죠? 오이에 있는 아스코르빈산과 카페산이라는 성분이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해 자외선으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해줍니다. 냉장고에 차가운 오이를 뒀다가 더위에 지친 이 가족들의 얼굴과 팔뚝에 살짝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홈케어가 된답니다.

이제 오이의 효능을 알았으니 시장에 가서 어떤 오이를 골라야 할지가 궁금하시죠? 오이 똑똑하게 고르고 오래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마트에 가면 오이가 정말 다양하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청오이, 표면이 매끈하고 진한 초록색이 나는데요. 아삭함이 최고라서 샐러드나 쌈, 채소로 딱입니다. 이 백다다기 오이, 연한 녹색의 흰 물주니가 줄무늬가 있는데요. 과육이 단단해서 오이 진하 피클 담그기에 제격입니다. 세 번째, 가시오이. 울퉁불퉁한 가시가 특징이죠. 향이 진하고 아삭해서 오이 소박이나 무침에 최고입니다. 오이를 고르는데도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싱싱한 오이를 고르는 팁 소개합니다. 첫째, 손으로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가벼운 건 속이 비었거나 수분이 날아간 겁니다. 둘째, 꼭지를 보세요. 꼭지가 신선하게 초록색이고 단단해야 오래갑니다. 꼭지가 시들거나 노란색이면 이미 오래된 겁니다. 세 번째, 가시를 보세요. 오이 가시 기준으로 가시가 하얗고 뾰족하게 살아있는 게 방금 딴 겁니다. 가시가 누르스름해지면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네, 집에 와서 보관할 때는요, 오이는 영내지 섭씨 영상 4도가 적정 온도입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그냥 넣으면 수분이 증발해 부석해집니다. 신문지 하나씩 감싸서 비닐 지퍼백에 살짝 넣어두면 일주일도 거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꿀팁, 가끔 오이를 하나 다 못 사용하고 남겨야 될 경우가 있죠. 그때 오이를 쓸고 남은 단면은 밥풀을 바르거나 달걀 흰자위를 살짝 발라두면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네, 이번에는 오이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초간단 레시피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여름 별미 오이 냉국입니다. 더운 점심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 생각나는 오이 냉국, 냉장고에 국물 한 그릇만 있어도 한 끼가 든든하죠. 자,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오이 한 개, 부추 한 줌, 다진 마늘 한 큰술, 참기름 또 큰술로 한 술, 깨소금, 식초 두 숟가락, 설탕 두 숟가락, 국간장 한 숟가락, 육수 500ml, 얼음을 준비해 주시고요. 오이는 채 썰어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짜줍니다. 이게 아삭함의 비결입니다. 자, 볼에 오이, 그리고 부추,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무쳐줍니다. 여기에 국간장, 식초, 설탕을 넣고 찬물 혹은 다시마 육수를 부어요. 마지막으로 동동 뜨는 얼음을 띄우면 끝입니다. 새콤달콤한 국물이 더위를 싹 날려줄 겁니다.

네, 두 번째로 밥도둑 오이 양념 장아찌 만들어 볼 텐데요. 밀폐용기 하나면 끝입니다. 이 장아찌는 한번 해두면 일주일은 든든한 밑반찬이죠. 특히 새콤 매콤한 오이 장아찌는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이 5개, 양파 1개, 청양고추 2개 준비해 주시고요. 양념장은 간장 1컵, 설탕 1컵, 식초 1컵, 물 1컵, 각기 1:1 황금 비율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양념장 간단하죠? 오이는 어슷 썰거나 도라지 모양으로 썰어 주세요. 자, 양념장 재료를 모두 냄비에 넣고 한번 끓여줍니다. 설탕이 완전히 녹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완전히 식힌 양념장에 오이와 양파를 넣고 하루만 냉장고에 숙성시키면 끝입니다.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요. 여기에 액젓 한 숟가락을 넣으면 감칠맛이 확 올라옵니다. 또 느타리버섯이나 표고버섯을 함께 넣으면 식감이 더 풍부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오이 냉국과 오이 장아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름밤을 책임질 얼큰한 오이 소박이와 또 오이 덮밥 준비했습니다. 오이 소박이는 김치처럼 묵혀 먹는 게 아니라 생김치처럼 바로 무쳐 먹는 여름 별미죠. 고춧가루 무쳐도 좋지만 새콤달콤한 초고추장 양념으로 아이들 입맛에도 딱 맞게 만들어 볼게요. 자, 오이 4-5개, 양파 하나, 당근 조금, 부추 한 줌 혹은 쪽파를 준비하시고요. 양념장을 만들 고추장 큰술로 3숟가락, 식초 2숟가락, 설탕 1숟가락, 다진마늘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통깨를 듬뿍 준비하세요. 오이는 깨끗이 씻은 뒤 4등분으로 길게 자르지 마시고 3, 4cm 길이로 토막낸 후 각 토막에 십자로 칼집을 내주세요. 밑둥은 1cm 정도 남겨서 터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칼집 낸 오이에 굵은 소금을 듬뿍 뿌려 10분간 절인 뒤 물기를 꼭꼭 짜줍니다. 자, 아삭함의 생명인데요. 양파와 당근은 얇게 채 썰고 또 부추는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볼에 고추장, 식초, 설탕, 마늘을 넣고 양념장을 만든 뒤 채소와 물기 뺀 오이를 넣고 조심스럽게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에 참기름과 통깨를 솔솔 뿌리면 끝입니다.

자, 오늘은 오이 하나로 냉국, 장아찌, 소박이. 정말 오이의 무한 변신에 놀라셨죠? 여러분, 오이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여름철 우리 가족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오이 고르는 방법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장보기 때 활용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주부클럽이었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상책.

사역이라는 단어는 흔히 양보의 대가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세상과의 타협은 결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단한 바위가 물살에 깎여 둥근 모양이 되듯이 살아남기 위한 지혜이자 성장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조향숙이 쓴 수필, 타협, 그 외로운 몸짓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부러지지 않으려고 바람과 타협하는 것일까?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몸을 피하는 것 역시 흩어지지 않으려고 나뭇가지와 타협하는 것일까? 그렇게 서로 조금씩 물러서고 비켜주며 저들은 하나의 공존을 이루는 것일까? 그래서 나무는 다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며 무성해지고 바람은 제 기세를 거두어 더 먼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일까? 저들은 자신을 알고 서로를 알 만큼 신비로운 지혜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자연의 위대함일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타협을 하게 된다. 과연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의미나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는 것일까? 혹은 그것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는 것일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변변치 못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다스리며 견뎌내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 현실은 우리의 생각처럼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다고 이 자리를 훌쩍 떠나버릴 수도 없다. 원하지 않았다며 거부할 수도 없다. 잠시 외면하고 도망치더라도 다시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안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한 그런 상황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인다. 어느 날 직장 문제로 깊이 고민하는 딸에게 나는 꿈도 가질 수 있고 재능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다고 했다. 그 말을 건네면서 스스로 제법 그럴듯한 조언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딸애가 연주포를 쏘아대듯 쏟아냈다. 환상을 깨라고. 누구는 배달을 하고 누구는 가게가 문을 닫고 누구는 빈 털터리가 되고 누구는 미치고 그들 모두가 그런 삶을 원했겠느냐고. 모두 살아남기 위해 밥벌이에 급급한 것이라고. 그 중에 어느 누가 꿈을 모르고 어느 누가 성장을 원하지 않고 어느 누가 리상이 없겠느냐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며 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거라고. 그때 나는 비로소 애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잇따라 내 딸과 같은 고민을 하며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몸부림치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다. 그동안 나는 나와 내 아이, 내 가족의 일에만 열중하느라 주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급하게 밀려왔다. 작고 평범한 내가 이 세상의 온갖 아픔의 종류와 깊이를 다 이해하고 함께 울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그냥 흘려보냈던 여러 암울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현실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문제들로 가득하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태풍이 휘몰아치고 눈사태가 덮쳐오고 웅뎅이, 절벽, 가시밭길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모든 순간에 얼마나 큰 공포와 막막함을 견뎌야 하는지 모른다. 소심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면서 항상 불안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나면 그제야 하루를 안도한다. 머릿속에 그려보는 미래의 계획은 자주 빗나간다. 리상적인 세상은 좀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세상과 세상 속의 꿈, 그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구겨지고 괴로워한다. 늘어나는 우울증 환자의 수와 각종 사연에 얽힌 사건들을 보다 보면 너무 경악스럽다. 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뇌와 회한만 목까지 차올라 숨이 막혔을 것이다. 꿈이 부서지고 꿈속의 세상도 부서지고 결국 자신도 산산조각 나는 것이다. 그들을 두고 세상과 생활과 타협에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타협은 정녕 자신의 욕망을 적당히 줄이기만 하면 될 만큼 그리 가벼운 일인가? 당사자가 되어 직접 겪고 느껴보지 않고는 그 고통에 온전히 닿지도 그래서 이해하지도 못한다. 자신과 타협하는 시간, 그 무한한 심연 속에서 오롯이 혼자 겪는 치열한 시간은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의 반복이다. 제 안에 웅크리고 돌아앉아 자신의 생사를 찢고 헤집고 뼈를 잘라 들여다보며 낱낱이 해보한다. 피 흐르는 절단면을 응시하며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가 깊숙이 숨겨두고 소중히 지켜왔던 꿈을 깨뜨린다. 꿈이 부서지면 애는 소리 없는 비명만이 가득 차오른다. 그 속에서 꿈의 파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덜어는 쓸쓸히 쓸어버린다. 혼자서 상처를 직시하고 자욱한 아픔의 냄새를 맡는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직접 발견하는 순간 최대의 굴욕감이 밀려온다. 그러나 그 무관해함이 우리의 진실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초라하고 무력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런 자신을 붙잡고 스스로

질문하고 부정하고 다시 주장하고 반박하며 그렇게 지쳐간다. 그러다가 필요의 절정이 이르러서 비로소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과 타협한다. 어쩌면 지쳐서 쉬운 쪽으로 기운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상 지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악물고 싸우면 언젠가는 화려한 성공의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며 락관적인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의 피와 뼈와 살과 신경은 세상과 끝까지 맞설 만큼 강하지 않다. 이토록 극심하게 아파야 하는 타협은 얼마간의 안녕을 가져다 줄 뿐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어느 순간 또다시 목을 졸라오는 불안이 덮칠 것이다. 불안은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뒤따른다. 진심을 다해 열정을 쏟아도 근면한 노력이 언제나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애써 일구한 것은 부질없어지고 결국 또 한 번 타협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우리는 위축되고 좌절하며 꿈은 또 한 번 작아지고 보잘것 없어진다. 날마다 해는 다시 떠오르지만 진밤에는 변함이 없다. 아무런 보람도 없는 자질구레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냉소하고 분노하고 실망한다. 타협하는 그 시간은 가장 적막하고 타협하는 그 모습은 가장 외롭다. 타인은 아무리 다가서고 껴안으려 해도 도저히 가다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는 조금의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다가오는 일을 바라보는 일조차 불가능하다. 아무와도 나눌 수 없이 혼자 울고 혼자 눈물을 닦아야 한다. 너무 처연한 광경이다.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인 무언가를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것은 참으로 독한 아름다움이다. 반면 타협 역시 세상과 싸울 용기가 부족한 자가 약간의 위로와 편안함을 얻으려는 무용한 자기 도취만이 아니다. 이 또한 자신과의 철저한 싸움이며 지극히 슬프면서도 강렬한 아름다움이다. 권태와 체념, 포기를 버리고 타협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의 통째로 삼켜지거나 세상에서 추방당하지 않으려는 저항만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시 연계를 맺고 그 세상 안에서 꿈을 구축하기 위한 뜨거운 도전이기도 하다. 세상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자신의 실수도 품어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강함일지도 모른다. 삶과 꿈 사이에서 결국 삶의 고통이 압도적으로 전승하여 버티지 못하더라도 시도는 하는 것이다. 우리는 화려한 꿈을 꾸지 않는다. 화려한 삶에 대해 잘 모르기에 애초에 그런 꿈조차 꿀 수 없다. 다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며 자식을 키우고 가끔은 단조로운 삶에 이체를 더하는 작은 선물을 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감히 쓰진 못할지라도 조금씩 푼돈을 모으고 그러면 바람이 조금 더 부드럽고 햇살이 한결 따스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사랑하며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일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살고 싶을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꿈꾸면서도 그것을 깨뜨릴 때를 알고 깨뜨리면서도 다시 꿈꾼다. 한때 거룩해 보이던 꿈은 이제 사소해지고 뚜렷하던 꿈의 윤곽은 흐릿해지고 선명하던 꿈의 색채는 바래지고 요동치던 꿈의 맥박은 느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은 아직 있고 우리는 희망하며 오늘을 견디고 미래를 그리며 기다린다. 어쩌면 타협하는 시간의 외로움과 안쓰러움조차 모른 채 슬프게 살아있을지라도 힘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참을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매번 간신히 숨을 고른다. 그 한 번의 숨이 생명이 다시 숨쉬는 법을 배워가는 시작이 되고 조금 더 단단해지는 순간이 된다. 그것이 삶에 대한 존중이며 생명에 대한 사랑이다. 그것이 세상을 껴안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타협, 그 외로운 몸짓을 나는 사랑한다.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좌절하지만 벽을 허물지 못하면 그

돌아가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완벽한 이상을 고집하면서 외로워지기보다 적절한 선에서 마음을 열고 세상의 온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더 넓은 풍경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은 흙탕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함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타협 속에서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자신만의 중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심이 바로 나라는 존재의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6월 29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과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 배움터가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소보가 추천한 최근에 출판된 책 몇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장편소설 장명입니다. 장명은 이 소설 주인공의 이름이자 인간이 어떻게 더 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색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류량정의 말에 따르면 이 더욱 긴 생명은 우리 문화 속에서 이미 선조들에 의해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매 사람의 짧은 인생은 선조와 자손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생명은 이로하여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위고도 등장합니다. 그녀의 영음한 눈은 과거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고 이야기가 립체감이 있게 합니다. 위고와 장명은 각기 무당과 의사로서 함께 가족의 역사를 찾는 길에 나섭니다. 잊혀진 죽음과 삶에 대한 그런 가족의 기억들은 마치 커다란 나무에 잘린 가지에서 갑자기 돋아난 새순처럼 어느 순간 되살아납니다. 이는 한 작가가 이순의 나이에 자신의 생명과 대지에 흩어져 있는 생명들에 대한 추적이며 명상이 있던 세계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다음은 배달기사라는 책입니다. 최근 연간 택배, 온라인 콜택시, 청소부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의 종사자들이 잇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내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독자들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고락을 요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 왕만은 산동성 출신의 여성 배달기사로서 그는 필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 배달일의 업무 경력, 땀과 수확, 슬픔과 기쁨을 기록했으며 고향의 세태와 인정이 그녀에게 가져다준 위로와 당혹감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자의 문필은 소박하고 생동하며 훌륭한 이야기하는 능력과 적절한 소재 선택 감각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비호구 작품으로 하여금 탄탄하고 생생한 질감과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는 인문학적 두께를 지니게 합니다. 다음은 빛이 있어야 한다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자면 일정한 정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가 손감로가 말한 것처럼 이는 매우 진지한 책입니다. 내 고통이 이토록 깊을 줄은 나도 몰랐다. 이 책의 저자 량홍문, 연구자인 동시에 한덤마로서 3년에 걸쳐 여러 도시의 수십 개 가정을 다니며 현장을 탐방했습니다. 한 생명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긋난 사랑이 아이들에게 가져다준 깊은 상처를 보게 됩니다. 저자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준 억압이 얼마나 많은지,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잘 지낼 수 없는지, 나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캐묻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책은 아이와 어른의 이중 시각으로 관찰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문학적 표달로 사색의 힘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으로 청소년 교양 문제를 마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집필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라위장이 쓴 이 중단편 소설집 세상 속의 세 가지 사람에는 다섯 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은밀한 감정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편의 이야기는 각기 남자, 여자, 장모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깊이 있게 파고들고 평생을 다투며 지내는 한 부부의 남모를 비밀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소문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부부의 곤경을 보여주며 원생태강 구비지대에서 은가하고 있는 한 남녀의 은밀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누워서 걷던 대학 입시 장군이 결혼한 후 서서 걷는 평범한 사람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남의 집 침실에 뛰어들어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저명한 작가 범원이 쓴 장편소설 청운제는 운남 고은의 100년 교통발전사를 배경으로 운남 민민들의 교통 상황을 개변하려는 역사적 풍문과 이를 위해 기울인 지나간 노력을 보여줍니다.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자들이 한 대 기차로 우리나라 대문을 여는 것을 시점으로
운남 인민들이 수치심을 발판으로 삼고 자강 분발하며 독립적으로 국내 첫 민영철도를 건설하고 21세기에 이르러 고속철도가 운남 고원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누비는 모습, 나아가 새 시대 일대일로 국가적

전략 배치에 따라 남아시아와 동남아를 잇는 국제 대통로를 개척하는 운남 민민들이 국경 넘어까지 철도를 연장하는 장면. 고원우의 철도는 바로 구름 속으로 사면팔방으로 아름다운 미래로 통하는 하늘 사다리였습니다. 작품의 구조는 웅장하고 풍부하며 입체적인 승차를 지닙니다. 작품은 100년에 걸친 철도 건설사를 다룰 뿐만 아니라 오 씨와 진 씨 두 가문의 흥망성쇠의 백년사도 그려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운남의 다채로운 지방문화와 풍물사이자 장엄한 변방지역의 홍색혁명사이기도 합니다. 이 네 개 부분이 잘 어우러지며 여러가지 음색의 교양시를 이루어냅니다.

미국의 소설가 켄 키즈의 장편 소설 벚구기 동지우로 날아간 새는 한 정신병동을 배경으로 주인공 맥무피가 곰팡이로 상징되는 무시무시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어느 날 한 정신병동에 활기차고 떠들썩한 가짜 환자 맥무피가 등장합니다. 맥무피는 노동행을 선고받고 자금농장에서 일하다가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말썽을 일으켜 정신병원에 위탁됩니다. 귀머거리 겸 벙어리 행세를 하는 1인칭 서술자 브롬든, 소심하고 여린 말더듬이 빌리 비빗, 병동의 실세 역할을 하다가 맥무피와 허세를 겨루는 하딩, 그리고 병동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권위와 체제의 상징인 레치드, 간호장 등이 맥무피를 맞아들입니다. 맥무피는 간호장을 중심으로 한 병원 의료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환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맥무피는 정신병원에 들어온 순간부터 간호장과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는 특히 간호장이 환자들을 교묘하게 학대하고 그로 인해 환자들이 더욱 치우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알고 격분해합니다. 물론 하딩을 비롯한 대부분의 환자들도 간호장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노하지만 감히 저항하지는 못합니다. 저항했다가는 전기 충격이나 뇌 전두엽 절제 수술을 받아 식물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환자들은 병동의 규칙에 순응한 채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보낼 뿐입니다. 간혹 뇌검사를 받으러 간 환자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병동에서 나갈 때만 해도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었는데 몇 조 뒤 주먹다짐이라도 한뜻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 돌아올 때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얌전한 사람이 돼 있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한두 달 뒤에 퇴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행복한 꿈에 젖어 몽유병 환자 같은 얼굴을 하고 돌아다닌다. 병원에서는 이를 성공 사례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런 사람은 곰바인을 위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로봇에 불과하다. 그 같은 로봇가 될 바에는 차라리 실패작이 되는 게 낫다. 맥무피는 그런 환자들에게 독립심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애씁니다. 환자들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가 바다 낚시를 다녀오거나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환자들은 맥무피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변해갑니다. 이 책 제목에서 언급된 벚구기 동지는 정신병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의 불청객인 맥무피는 벚구기를 의미합니다. 그는 같은 동지로 날아든 또 다른 벚구기 브롬든에게 저항의지와 자유를 향한 열망을 심어줍니다. 자유의 땅을 향해 달려가는 브롬든의 모습은 거대한 구조에 의해 희생된 개인들에게 바치는 진혼곡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한 줄기 희망인 셈입니다.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두고 억압된 자유와 강요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려는 인물들을 그려냄으로써 1960년대 혁명적 변화를 이겨낸 작품이라고 극찬한 까닭입니다. 이 작품은 또 인물 묘사가 생동한데 저항정신이 가득한 맥무피부터 소심하고 나약한 빌리, 그리고 침묵 속에 강인한 인디안 추장까지 등장 인물마다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발표된 1962년은 미국에서 보수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반문화 운동이라 할 수 있는 히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성세대의 권위와 가치관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최현 작사 안계린 작곡의 장백의 새알이랑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장백산의 풍경을 배경으로 창작된 민요풍의 가요입니다. 취향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들판에 조용히 피어나는 할미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강인하고 소박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이어서 김웅준 작사 최자일 작곡의 할미꽃 보내드립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깨끗한 백지 한 장처럼 우리의 마음도 순수하고 깨끗하며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신자 작사, 김창근 작곡의 백지 한 장 보내드립니다.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박한 시골 삶의 정취와 청춘의 달콤한 설렘을 담은 가요로 이어집니다. 시골 마을의 정겨운 풍경 속에서 선풍금을 타는 총각의 모습은 평화롭고 생동감 넘치는데요. 김창석 작사, 동희철 작곡의 선풍금 타는 총각, 김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은 웃고 울며 지나가는 려성입니다. 이어서 김동호 작사, 방룡철 작곡의 울고 웃는 정거장,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박한 우리 삶의 터전에는 언제나 행복한 꽃이 피어납니다. 이어서 꽃 피는 우리 살림 준비했는데요. 평범한 가정의 살림, 서로 아끼고 돕는 이웃의 정,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곧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삶의 소박한 행복과 따뜻한 정취를 느끼며 마음의 행복의 꽃을 피워보시길 바랍니다.

강물우를 가볍게 떠가는 나룻배처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안정섭 작사 신악 작곡의 나룻배 둥실 준비했습니다. 신광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웅장하고 서정적인 멜로디에는 조국 산천에 대한 깊은 사랑,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가요. 김원춘 작사, 한병락 작곡의 조국 땅은 어디 가나 내 고향 보내드립니다. 박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자연 구경을 좋아하나요? 우리 주변에는 예쁜 꽃, 푸른 나무, 귀여운 벌레들까지 정말 많은 자연 친구들이 살고 있답니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다 보면 평소에 몰랐던 신기한 이야기도 알게 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게 되는데요. 작은 풀잎 하나, 예쁜 꽃 한 송이에도 소중한 생명이 담겨 있으니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아껴줘야 합니다. 친구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자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푸른 바다에는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동물이 살고 있는데요. 생김새가 새우와 비슷한 이 동물의 이름은 바로 바다곤쟁이랍니다. 8월 11일은 세계 바다곤쟁이의 날인데요. 오늘에는 바다곤쟁이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자요. 바다곤쟁이는 작은 새우와 아주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곤쟁이는 새우가 아니랍니다. 연갑강에 속하는 무척주 동물이죠. 몸 길이가 1cm 내지 4cm에 달하며 새우보다 많이 작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바다곤쟁이의 몸이 투명하다는 건데요. 또한 숨을 쉬는 아가미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한눈에 바로 보인답니다. 이것도 새우와 다른 특징인데요. 바다곤쟁이의 가족은 정말 방대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발견한 바다곤쟁이 종류는 무려 80종을 넘는데요. 이 작은 동물들이 세계의 바다에 널리 분포돼 있습니다. 남극의 차가운 바다부터 열대의 따뜻한 바다까지 모두 바다곤쟁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바다곤쟁이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 남극 바다곤쟁이입니다. 몸무게가 약 2g이며 남극 해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 밖에도 태평양 바다곤쟁이, 북방 바다곤쟁이 등 다양한 종류의 바다곤쟁이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해양 생태 계통에서 저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동요, 조약도를 듣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류의 바다곤쟁이가 서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에도 바다 곤쟁이가 살고 있는데요. 바로 태평양 바다 곤쟁이입니다. 태평양 바다 곤쟁이는 수온이 섭씨 6도 내지 섭씨 23도인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온도가 섭씨 9도에서 섭씨 14도 사이인데요. 태평양 바다 곤쟁이는 살기 좋은 조건을 추구하는 동물이랍니다. 때문에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하면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데요. 수온에 따라 바다의 표층, 중층, 저층에 모여 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태평양 바다 곤쟁이도 계절과 해류에 따라 보금자리를 옮기며 가장 알맞은 환경을 찾아 생활하고 번식을 하는데요. 겨울과 봄에는 동해 북부에 모여 살기를 좋아하고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는 황해로 자리를 옮겨

친구들, 빛을 내는 동물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익숙한 건 반짝반짝 빛을 내는 반디벌레겠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바다곤쟁이도 발광하는 동물이랍니다. 주로 남녹색이나 황녹색의 빛을 내보내는데요. 그렇다면 바다곤쟁이가 무엇 때문에 발광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발광기라는 특별한 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발광기는 주로 바다곤쟁이의 머리, 가슴, 그리고 배 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황금빛을 띤 붉은색의 동그란 모양으로 그 안에는 발광체, 반사기, 그리고 신경이 들어있답니다. 바다곤쟁이는 밤낮으로 빛을 내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 발광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을철에 주로 발광을 한답니다. 가끔은 깜짝 놀랐을 때 빛을 내기도 하죠. 네, 계속해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돼지의 꿈을 보내드립니다.

계속해 바다곤쟁이가 해양 생태계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바다곤쟁이는 해양 먹이사슬에서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부유식물을 먹이로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규소이끼를 매우 좋아한답니다. 규소이끼는 단세포 식물로 바다, 강, 호수는 물론이고 심지어 흙이나 축축한 물체 표면에서도 널리 분포되어 있답니다. 바다곤쟁이가 이렇게 부유식물을 적당히 먹어주면 부유식물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아주고 일정한 양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네, 동요 듣고 생태계통에서 바다곤쟁이의 다른 역할도 알아볼게요. 동요 외할머니 집을 보내드립니다.

바다 곤쟁이는 또한 고래, 펭귄 등 해양동물의 중요한 먹이이기도 한데요. 심지어 바다 곤쟁이를 직접 잡아먹지 않지만 바다 곤쟁이를 먹이로 하는 동물을 산행하면서 간접적으로 바다 곤쟁이의 혜택을 받는 해양동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상상해 볼까요? 만약 바다 곤쟁이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곤쟁이를 먹고 살던 동물들은 굶주리게 되고 결국 해양 생태계통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작지만 생태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양동물인 바다 곤쟁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친구들, 우리 모두 바다곤쟁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요해하고 바다곤쟁이를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보태기로 약속하자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복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경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파란 날 빨간 날을 준비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두 다 바쁜 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그러나 토요일은 엽서장도 파란 날, 내 마음도 파란 날, 휴식하는 날. 지난주일 배운 지식 되돌아보면은 새파랗게 마음을 물들이는 날.

바쁜 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그러나 일요일은 역서장도 빨간 날, 내 마음도 빨간 날, 휴식하는 날. 다음 주일 뭘 할까 속구고 신나는 새빨갛게 마음이 무르익는 날, 새빨갛게 마음이 무르익는 날, 무르익는 날.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매수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깊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사이에 길태종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박윤덕 주임을 찾고 있어요.
0: 네.
1: 이 박윤덕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연변의 맹위 칭호를 받은 분인데 45년이라는 중이 서이 조이 림상 경험을 풍부히 갖춘 분입니다. 1970년대 말기에 장춘 중의학원을 졸업했는데 졸업한 뒤 끝에 조약에는 도문시 중의원하고 연길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양천공 14년도에 연길시 중의원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림상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맥진하고 설진에 능합니다. 능히 맥진 설진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환자가 어떠한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제때제때 파악합니다.
0: 네.
1: 파악한 뒤 끝에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는데 환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1: 치료효과가 좋단 말이죠.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을 비교적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현은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 그리고 조리증,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소아내과 질병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성위염이라든가 거기에서 보게 되면 위축성위염, 밀란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변비, 설사, 결장염, 만성간염, 담낭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비뇨기 계통 질병치료에서도 소문을 놓고 있는데요.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 당뇨병 신병에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소변이 작고 소변이 급하고 소변을 볼 때 드러나는 이러한 병증, 방광염, 뇨도염, 뇨실금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윤덕 주임이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이 평소에 어떤 증세를 보이는가. 사실 우리나라의 증상을 놓고 본다 할 때

0: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3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도 절반 수량이라는 분들이 혈압이 안정되지 못해서 늘상 고생하고 있습니다.
1: 네.
0: 혈압이 안정되지 못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늘상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어떤 분들 머리가 어지러우면서도 또 아파나고 시력이 모해나고 이러한 증세를 보일 때 있습니다. 이건 조약의 혈압이 안정되지 못함으로써 뇌에 공혈하는 이 현상이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이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지체가 사지가 마모라는데 마비되거나 저대나거나 이러한 감이가 느껴지고 또 손가락이라든가 발가락을 말자 움직여보게 되면 냉활하지 못할 때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몸에서 말이죠. 개미가 말이죠. 기어대는 이런 감을 느낀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이 혈압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이 늘상 답답하거나 두근닥거리거나 사맥이 나른하거나 이러한 증세를 보일 때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혈압이 안정되지 못하는 분들 속에서 귀라든가 머리라든가 윙윙 소리가 나는 말이죠. 이런 감을 느낄 때 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예. 예.
2: 본인이 좌골신경 통해져서
0: 예.
2: 머리도 아프고 이 다리도 통신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강철수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한 주일에 친구도 맞고 약도 먹고 이랬습니다.
0: 예예.
2: 머리 아픈 것도 많이 나고 다리 늘상 통신하더니 그게 많이 나서지고 있습니다.
0: 예예.
2: 예, 오늘 가서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혈압이 안정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왕왕의 주의력이 말이죠. 집중되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고요. 기억력이 옛날에 비해서 말이죠. 현저히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 말이죠. 혈압이 안정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가장 큰 노병이가 심뇌혈관 질병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관심병에 어떤 분들은 관심병으로 인해서 심교통이라든가 더 심할 때에 심지경색한데 심근경색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 질병이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또 말이죠. 심력 색갈증을 말이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혈압이 갑자기 말이죠. 안정되지 못해서 올라갈 때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관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요. 어떤 분들도 그와 반면에 결혈성 질병에 노경스라는데 뇌경색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0: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저 뭐인가면 여름철에 들어서서
0: 예,
3: 밥맛이 이래 떨어지고 하루에 한두 양씩 이래 먹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어지럽고 앉았다 일어나면 앞이 캄캄하고
0: 네. 예,
3: 그리고 맥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뭡니까 저 길태중이병원에 가서 박용덕 주임한테서
0: 네.
3: 선약을 한 서너 세축 썼지만은 입맛이 돌고 예 입맛이 좋고해서 밥도 좀 더 먹고 예 그다음에 맥이 좀 나고 어지러운 것도 쓰라고 그래서 약을 좀 공고히 하려고 약을 좀 더 쓰자고 박주인 박용덕 주임이 약을 좀 더 쓰려 합니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0: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 많으십니다.
2: 예.
1: 저는 그 원래 혈압이 높아서 예, 좀 그런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잘 온정도 안 되고 머리가 예, 무겁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가슴도 예, 어떨 때는 침침하면서 예, 숨도 찹니다.
2: 예.
1: 그러면서 예, 밤잠을 잘 못 자니까나, 잠들기 바빠가지고 밤잠 잘 못 자니까나, 예, 사람 영 맥였고, 예, 정신 안 나고, 정말 예, 어떨 때는 정말 그런 앉았다 일어날 때도 예, 앞이 휘잉 하면서 예, 정신 안 납니다.
2: 예.
1: 그래가지고 예, 저, 그, 길태중에 박윤덕 그 선생님의 약을 예, 어서는 한 세 번 개다 먹었습니다.
2: 예.
1: 그러니까 예, 혈압은 이미 엄청 다 됐고 예, 그 다음에 그 어지럽던 걸 그게 지금 많이 났고 예, 밤잠 자는 게 지금 예, 어서는 잠들기 바쁘던 게 거기 좀 많이 났습니다.
2: 예.
1: 그래서 예, 효과가 좋을 때 좀 이렇게 치료를 좀 더 하라고 오늘 예, 예약 짓자고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1: 예, 수고하십시오.
2: 예, 건강하세요. 예.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볼 때 예, 혈압이 높고 그래가지고 먼저 치료를 받고 많은 혈을 받습니다.
2: 그래서 예,
3: 더, 저, 예약하려고.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하세요.
2: 예, 말씀하세요.
4: 예, 예, 저는 예, 이가 아파서 이래 밥도 못 먹고 밥만 먹으면 또 식구물이 올라오고 해서 예, 어떤 때 또 변비가 생기고 대변도 굳고 해서 전번에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약을 썼습니다.
2: 예, 예.
4: 지금은 이 아픈 것도 많이 나아지고 변이를 잘 보니까 예, 속도 편안하고
2: 그렇죠.
4: 밥도 예, 잘 먹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 예,
2: 그렇죠.
4: 머리 아픈 것도 지금 머리 안 아픕니다.
2: 좋은 예, 일입니다.
4: 또 가서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약을 더 쓰려고 예약하겠습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예.
4: 감사합니다.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는 저 박윤덕 교수님이 중학간에 그랬습니다.
2: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예, 저는 예, 한 잘 모이니까 나의 저 언니가 코리싱 하고 예,
2: 예.
5: 그리고 전번 한 보름 전인가 저 아침 일어난 게 이 마취가 뻣뻣하고 예,
2: 예.
5: 그래서 예, 다치도 아프고 그랬을 때다.
2: 예.
5: 그래서 예, 오늘처럼 이렇게 예약해서 가서 예, 치료 맞은 게
2: 예,
5: 당말은 모르겠을 때다.
2: 예, 예.
5: 예, 그게 점차점차에 아니 지금 이래 다치보면 아프지도 않고 예,
2: 예.
5: 저는 예, 오늘도 또 다시 예약해서 예, 예, 이런 증상이라면 좀 더 볼까 하고 예, 약도 쓰고 할까 하나 그럽니다.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일찍이 오세요.
5: 예,
2: 예, 예.
5: 예, 예, 수고합니다.
2: 예,
5: 안녕.
2: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6: 예, 그 박윤덕 주임 선생님은 또 예약하려고 그랬다.
2: 예,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6: 예, 그 전번에 그 이렇게 잠이 안 오고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나는 머리 그렇게 막 빠게 되네. 그렇게 막 아픈다.
2: 예.
6: 너무 힘들어서 예,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그 박윤덕 선생님이 점약을 두 번 가져다 먹었댔습니다. 그게 지금 많이 나사졌습니다. 그리고
2: 예,
6: 잠도 잘 오고 신경쇠약이랍니다. 예,
2: 예, 서이진단. 예,
6: 예, 예, 박윤덕 주임 선생님이 그 신경내과에 뭐 전문이라고 그랬는데
2: 예,
6: 약이 정말 이렇게 묘하게 말 잘 듣을 때다. 그래서
2: 예,
6: 이번에도 또 가서 예, 약 써 먹으려고 그랬다.
2: 예, 어떠니 예.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 다 예. 됐습니다. 예.
6: 예, 오늘 가겠습니다.
2: 예, 예.
6: 예,
2: 예.
6: 수고하세요. 네.
0: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7: 그 박찬호 주임 예약하려고 합니다.
2: 예, 무슨 증상들이 예. 있습니까?
7: 그, 위마에 아프고, 예, 메스고, 그 다음 그 시큰물이 씻고 올라옵니다. 정상적인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 그 점약 한 두 번 썼습니다. 쓴 게, 예, 두 번 먹으니까 위 아픈 것도 낫고, 그 다음 시큰물이 나오는 것도 예,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잠자는 것도 많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2: 예.
7: 오늘 저기 가서 저기 박창호 주임 약 한 번 좀 더 먹으려고.
2: 예, 예. 그냥 오세요.
7: 예, 예.
2: 예,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나요? 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8: 예, 네. 그러니까 선생님.
2: 예.
8: 그러니까 박윤돌 선생님 좀 예약하기시오. 전번에 그러니까 나는 소화계통에서 치아나가지고 가서 점약 가져왔는데 영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또 좀 한 번 더 먹으려고 그래 내일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 예약하기시오. 또 하나는 내 그러니까 친구 남편이 곰팥이 안 좋으니까 지갈이 좀 높아갖고 전번에도 청약 갔다 잡은 게 효과 좀 있답니다. 그래서 내일 또 같이 가려고 그래서 내일 두 분은 우리 예약하겠습니다.
2: 예,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8: 예
2: 오더니.
8: 감사합니다. 예. 예.
2: 예.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수고하십니다.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2: 예.
9: 예, 저는 예. 그 며칠 전에 이생실에서 넘어졌습니다.
2: 예예. 예.
9: 넘어져서 그 당시에는 아예 아픕니다.
2: 예.
9: 그래서 그 한 이틀이 지난 다음에 태서 싸가지고 올라와서 저녁부터 안 쌌다 일어나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겠습니다.
2: 예.
9: 그래서 딸이 데리고 저 한남대원에 가서 중전했습니다.
2: 예.
9: 그런 게 뺀 후에 다이 다쳤다며 이렇다며.
2: 예, 다행입니다. 예.
9: 그래 그저 신경이 뭐 어떻다면서 그랬더라고요.
2: 예.
9: 그래 우리 딸들이 그 저기 강진대 가서 치 맞을 하면서 인데 하도 강진대가 치 맞고 그래까지 많이 다리를 아픈 게 지금 잃어봐서 걸어댕깁니다. 이렇습니다.
2: 예.
9: 그래서 강진대 가서 침 맞을 해서 침을 가 맞았습니다.
2: 예.
9: 침 맞고 나이 이 뭐 딱 양병처럼 침 꽂아놓고 그 강수인 선생님 일어났다 앉았다 해라며.
2: 예.
9: 그래서 일어났다 앉았다 해도 아예 아프지 않을까.
2: 예, 좋은 일입니다.
9: 예. 예. 그래 강수인 선생님 친구를 잘하는 의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 또 오늘도 침 맞으러 가자고 예약하자.
2: 예, 예. 그냥 오세요.
9: 네,
2: 예, 연결됐습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2: 예, 예 안녕하십니까.
10: 예, 예, 예. 네, 저희는 머리 너무 아파서,
2: 예.
10: 그래서 정도병도 자꾸 먹고, 그래, 어림충성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소문 듣고, 그 박윤도 교수님에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두 분 썼는데, 아니, 괜찮았습니다. 근데, 완전히 낫다고 하자면, 좀 더 배워야 될까?
2: 예, 그래야 되죠. 공고히 하자면.
10: 아, 그렇습니까?
2: 예.
10: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또.
2: 아,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0: 아, 예, 그, 박윤도 교수님 좀 해주세요.
2: 예, 예. 이분은 예. 오전만 문진하길래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10: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세요.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1: 예, 저는 최선 간사님도 그 경수도 아이 좋아서 그래, 자꾸 아프고 그래서요. 길대병원 최영희 선생님한테서 침을 맞았는데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2: 예, 예.
11: 예, 그래서 또 효과가 좋은 김에 하니까 오늘 좀 예약하려고 합니다.
2: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11: 예, 감사합니다.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2: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2: 네, 그 재영 의사를 찾습니다.
2: 예,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12: 예, 진호.

0: 어깨가 많이 아프면서 이 발이 엄청 저리고 밤이면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1: 예.
0: 예, 머리도 아프고 좀 심하며 메스껍기도 합니다.
1: 예.
0: 예. 근데 최영리 의사한테서 제가 지금 2주째 침을 맞았는데 통증도 거의 줄어든 것 같고 저린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한 주 동안 더 맞고 싶습니다.
1: 예.
0: 예약해 주세요.
1: 예, 이게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제 전화 맞아요?
1: 네, 예, 듣고 있습니다.
3: 예, 저는 이미 그동안 발이 저리고 시리고
1: 예.
3: 발바닥에다 뭐 또 붙여놓은 것처럼 영 불편했어요. 영 생활하기도 영 불편했어요.
1: 그러니까 예.
3: 광고방송 들었어요.
1: 예.
3: 대중의 강철수 선생님 잘 한다겠어.
1: 예, 예.
3: 그래서 그 가서 치료 받았어요. 점약 먹고 침 맞고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1: 예. 예.
3: 그래 이전 발 저린 것도 조금 낫고 시린 것도 조금 낫고
1: 예.
3: 발바닥에 붙여놓은 것도 조금 나아져요.
1: 그래서 예, 예.
3: 이럴 때 한 번 더 치료 받으려고 예약합니다.
1: 예.
3: 강철수 선생님.
1: 예, 예. 그냥 오세요. 연계 예, 다 됐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아, 예. 아, 내가 좀 가슴이 답답하고, 예. 아, 머리가 지었고 또, 사활 안 되고.
1: 예.
4: 그래서 한 번 그 원장님 선생님 좀 봤는데, 아, 조금, 어째 몇 번, 좀 써본 게 좀 괜찮으니까 그 한 번 더 가서 또 예약을 해 보려고.
1: 예예. 예. 그냥 오세요. 시름 넣고 오세요. 다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좀 수고하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 심내 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 신장질환이 선장이랍니다. 예,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 속에서 예, 신장질환을 말려 인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림상에 보게 되면 예,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예, 아프다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예, 밥맛이 떨어진다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예, 이 현상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께 교대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심내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증세를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서도 예,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특히 고혈압 환자 중에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예,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 속에서 예,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예, 맥이 떨어지거나 예, 이러한 증세를 많이 보입니다. 고혈압 환자 중에서 대략 보게 되면 예, 50% 정도 되는 분들이 예, 이런 증세를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 또 고혈압과 달리 예,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림상에 저혈압이라든가 심장질환으로 인해서의 심율이 말이죠 고르지 못하게 뛰는 분들 신리스창에

0: 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예,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하는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예, 뇌혈관 질환에서 본다 할 때 예,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 출혈에 혹은 예, 노끈스의 예, 최신 질병인데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그리고 예, 골관절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예,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예, 이런 증세를 보일 때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말이죠. 예, 모든 문제로 예, 빈혈 현상이 생겼을 때 혹은 갑상선 질병에서 말이죠. 예,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이런 증세를 보일 때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경계통 질병에서 이 말이죠 증세를 보일 때 많습니다. 편두통으로 고생하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 얼비허카라 하는데 우리 연변병원은 같은데 과실을 보게 되면 뇌혈지병이 이런 말이죠. 귀에 관계된 질병으로 인해서 또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하는 이런 증세를 보일 때 있습니다. 이학으로는 메니 얼스 증후증이라는 어떤 분들은 알고 있어요. 얼스 증후증이라는데 관건 문제는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밥맛이 떨어지거나 이 문제를 제때 우리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일상생활하고 사업에까지 말죠.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뭐 길을 걸어도 좋고 사업을 해도 좋고 늘상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어떨 때는 하늘로 말하는 훈훈천천히 그러면서 주의력이 말이죠 떨어집니다. 집중할 수 없단 말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에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놓고 본다 할 때 학습 효율이 말이죠 현저히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교대를 했는데 이런 증세가 생겼을 때는 박윤덕 주임이나 이런 말이죠 훌륭한 의사들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우리 회사는 기업의 곤란 해소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며 취업을 확대하는 일련의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해 전조 취업 토대를 굳건했습니다.
1: 2026년 연변조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 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근무전 양성이 결속됐습니다.
2: 주현시 련동 가정용 전기제품 자동차 새 제품 구매 활동이 일전 도나에서 가동되었습니다. 금평 총석에는 취업은 가장 큰 민생, 민심, 기초공정으로 반드시 잘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시장 주체 발전의 애로사항과 취업 민생의 난제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곤란 해소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며 취업을 확대하는 일련의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했습니다. 선도 기업의 인재 집결과 일자리 안정, 정책 자금의 정밀한 지원, 정부와 기업의 연동을 통한 역량 강화와 효율 증대 등 다원화 조치를 통해 기업의 원가 절감과 부담 경감, 질과 효율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전조 취업 토대를 굳건했습니다. 기업은 취업 안정의 핵심 담체이고 인재는 기업 고품질 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우리조 의약산업의 선두기업인 길림오동약업 집단은 인재 전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인재 유치, 육성, 정착, 활용체계를 구축해 전조 일자리 안정과 취업 확대, 산업인재 집결의 본보기 기업으로 됐습니다. 기업에서는 노령모범, 장인, 대학생 등 전문화 인재 대우를 구축해 여러 부류의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무대가 있고 성장 공간이 있으며 발전 전망이 있도록 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약업 주식위원회사 신입사원 류연입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쌍방향 선택 플랫폼을 통해 마음에 드는 기업을 선택했고 성공적으로 길림오동 대가정에 합류했습니다. 지금은 검축 중심에서 중약재 현미감정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사업에서도 큰 발전을 가져오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약업 주식위원회사 인력자원부 총경리 왕금봉입니다. 도나시 취업봉사국에서는 기업의 곤란과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면서 여러 인재유치 플랫폼을 마련했고 기업들을 조직해 온 오프라인 초빙회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 기업에서 본기 졸업생과 지난기 졸업생 90여 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지금 이 90여 명의 대학생들은 이미 관련 일터들에 배치돼 기업의 전문 기술 인재 부족을 메웠습니다. 빠른 성장기에 들어섰지만 기술 인재 부족에 직면한 현역 산업 군집을 겨냥해 도나스에서는 혁신적인 인력 채용 보장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조직 건설을 뿌리로 기업 봉사를 맥락으로 삼고 기업의 인력 수요를 산업 발전의 중점 사항으로 간주했으며 자체 역할을 봉사자로 정했습니다. 인재 수송과 안정적 육성을 둘러싸고 정책, 봉사, 보장 세 가지 차원에서 협동적으로 힘을 발휘해 근본을 튼튼히 하는 인력 채용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도나시 취업봉사국 부국장 장염입니다. 의약기업의 봉사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약에서 기여를 보충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근본을 튼튼히 하는 사로를 참고해 의약기업의 인력 채용 난제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혜택으로 기업의 기여를 보충하고 정보의 경락을 소통시키며 의약기업들을 조직해 성내 대학교를 찾아 전문 기술 인재를 직접 초빙함으로써 인재를 안정시키고 토대를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중점 대상과 기업의 인력 수요에 초점을 맞춰 두 가지 지원, 두 가지 송달, 취업 보장 난관 공략 행동을 전개하고 103명의 취업 봉사 전담원 대우를 구성했습니다. 루게로 기업 841개를 방문하고 169개 기업이 719명 인재를 초빙하도록 도왔습니다. 중소령세 기업을 안정시키는 것은 취업의 가장 큰 기본판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기관 책임회사는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설계, 생산, 판매, 봉사를 일체화한 현대화 포장상자 생산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2024년 이래 연결시 취업봉사국의 정밀한 지도 아래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고 대학 졸업생, 도시 등록 실업자 및 장애인 등 중점 인원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업은 선으로 두 차례 길림성 창업담보 리자 보조대출을 비준받았는데 총액이 800만 원입니다. 연변아리랑 포장기한 책임회사 영업총감독 뢰천우입니다. 취업봉사국의 세밀하고 전면적인 정책 선전과 전반 과정에 걸친 신청 지도 덕분에 이 정책 자금은 기업이 기술 개조와 생산 능력 승격 과정에서 겪은 유동 자금 부족을 정확히 메워주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경영 압력기를 안정적으로 넘기도록 효과적으로 도왔고 생산 흐름

0: 전에 안정적 운행과 일자리 안정, 취업을 보상했으며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록색 승격, 규모와 발전에 든든한 자금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올 들어 주 취업 봉사국에서는 국가와 성의 창업 담보 대출 정책을 적극 실시해 중소령세 기업의 곤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따르면 조건이 부합되는 중소령세 기업은 최고 400만 원, 기한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창업 담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재정 부문에서 50%의 리자 보조 지원을 제공해 기업의 융자 원가를 실질적으로 낮춰줍니다. 주 취업 봉사국 창업 담보 대출 판공실 주임 장리입니다. 대출 상환에 적극적이고 취업 견인 능력이 강하며 취업 흡수 능력이 좋은 령세 기업은 이 혜민 정책을 계속 향수할 수 있는데 세 차례까지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업의 자금 난제를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취업 안정과 창업 촉진에도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에서는 7개 중소령세 기업에 약 2천만 원의 창업 담보 대출을 발급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우리 주에서는 주급, 귀향, 입향 창업 기지 3개를 건설해 277명 인원의 창업과 취업을 이끌어 연도 계획 지표의 100%를 완수했고 현급 귀향 입향 창업 기지 11개를 건설해 345명의 창업과 취업을 이끌어 취업 안정과 창업 촉진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 2026년 연변조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 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근무전 양성이 10일 결속됐습니다. 새로 모집된 626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모든 양성 과정을 마치고 앞으로 변경 기층 일선으로 파견돼 1년 내지 3년의 자원봉사를 펼치게 됩니다. 8일 주당위 부서기이며 혼춘시당위 서기인 림서림이 개강식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림서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광범한 자원봉사자들은 리상신념을 굳건히 하고 가곡정례를 두텁게 다지며 가치추구의 방향을 바로잡아 개인의 리상을 민족부흥에 녹여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정년의 자세로 시대적 책임을 실천하고 연변의 도약추월 발전도정에서 자신을 단련하기를 바랍니다. 전주 각급 각 부문에서는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정성 있게 봉사를 제공하며 사상 인솔, 일상 관리와 긍정적 경제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실제 어려움을 제때 해결해 주어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봉사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변이 청년들의 성장 옥토이자 공을 세우는 무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개강식에서 2025급 자원봉사자 대표가 변강에서의 성장 과정을 공유했고 2026급 새로 모집된 자원봉사자 대표가 위국 수변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이번 양성은 변경 사업 실제에 입각해 위국 수변 수업, 동북항일연군 홍색 역사, 음악당 수업, 심리상담, 응급처리, 인터넷 영업실습 등 다양한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양성은 전문가 수업, 현장 수업, 팀 실습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양성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실무 능력을 키우게 했습니다. 2026년 길림성 서부계획 미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조영입니다. 곧 서부계획 봉사 지점으로 떠날 자원봉사자로서 지난 며칠간 정책 해독과 선배들의 경험 공유를 통해 기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교과서 속의 리상적인 상상이 아니라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실천에 매진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업무에서 더욱 충실하게 직책을 다해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착실하게 대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2026년 길림성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류자원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위대한 민족 정신에 대해 더 깊은 체득을 얻었고 자강분투하며 대국을 품는 책임의 본질을 깨달았으며 길림성에서 위국수변 자원봉사에 참여하겠다는 신념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위국수변 선배들을 본보기로 삼아 일선에 뿌리 내리고 변강 대중 곁으로 다가가 기층 일터에서 실천 능력을 단련하며 자원봉사의 초심을 지켜 변강을 흥성시키고 안정시키는 데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0: 조 상무국에서 연결 씨와 도나 씨를 통괄해 주최한 조현 씨 연동 가정용 전기 제품 자동차 새 제품 구매 활동이 일전 도나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자동차, 가정용 전기제품, 디지털 제품, 완제품, 기름 세 가지 소비 분야에 초점을 맞춰 정부 보조, 기업 할인, 다중 혜택 조치를 내놓아 소비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민생에 혜택을 줬습니다. 활동 당일 각 자동차, 가정용 전기제품, 완제품, 기름 전시 참가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할인 정책을 전세는데 제품 종류가 풍부하고 고전했습니다. 그중 자동차 분야 할인폭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활동이 단계별 차량 구매 소비권을 마련해 차 한 대당 최고 8,000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폐차 갱신, 보상 판매 전문 보조까지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차 구매 비용을 크게 낮추고 대중 소비 승격을 효과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정용 전기제품, 디지털 제품은 직접 할인을 제공했으며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할인 소비권과 국가 보상 판매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 기름 소비에서도 입금 할인과 단계별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할인 활동을 동시에 선보였고 각 상가에서는 추첨, 선물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소비 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도나시 상통 자동차 보수봉사위원회에서 판매경리 장춘봉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다중보조정책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우리 기업에서도 정비, 장식 선물 꾸레미를 추가로 증정하는데 정책이 다양해 차 구매 할인폭이 매우 큽니다. 도나 구화 쇼핑중심 가정용 전기제품 매장 경리 장수입니다. 활동 기간 저희는 가정용 전기제품 보상 판매 보조 정책을 전력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낡은 가정용 전기제품 회수, 새 제품 배달 설치 일괄식 봉사를 제공합니다. 다중 보조 할인이 겹치면서 가정용 전기제품 구매 비용이 크게 절감돼 주민들의 참여 의욕과 적극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정부 기업 연동 소비 촉진 활동은 주, 현, 시, 량급 정책 혜택을 정확히 방출해 소비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상업 무역 시장 활기를 진작시켜 도나시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더했습니다. 활동은 8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향후 도나시에서는 소비 전경을 1층 풍부해 시장 소비 열기를 계속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도나시 상무국 부국장 진붕입니다. 이번 새 제품 구매 활동은 우리 시의 소비 안정, 내수 확대, 민생 혜택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 기업 연동 혜택 중첩을 통해 최대한 주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대중 소비와 품질 소비 승격을 효과적으로 견인합니다. 다음 단계 도시와 농촌 소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하고 시장 신심을 진작시켜 도나시 소비 시장의 빠른 회복을 전력 추진하겠습니다.
1: 연변조 물련지 1953-2023 신간 도서 발표회가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위 정책연구실, 주당위 당사연구실, 주당위 당학교, 주당안관, 연변작가협회 등 관련 단위 책임자들과 주소속 각 예술가협회 주석, 비서장, 각 현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의 70주년 선전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이어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물련지 편찬 과정에 큰 지지를 준 단위와 개인들에게 감사패를 발급하고 관련 단위들의 연변주 물련지 1953-2023을 기증했습니다. 주문학예술계연합회는 1953년 7월에 설립됐는데 전국에서 비교적 일찍 설립된 시주 문학예술계연합회 중 하나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 조 광범한 문예 사업 일꾼들은 당을 따라 나아가면서 당의 문예 방침에 지도하에 일련의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했으며 붉은의 변강 비춘해던 고전 작품들은 지금껏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내외의 영향력이 있는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용소 숨쳐 나왔습니다. 발전 역정을 전면적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2022년 4월 정식으로 지서 편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서를 편찬해온 4년간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1953년 설립 이래의 조직 연역, 문예 창작, 중대 활동, 대여 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연변 문예 분야에 전문 지사가 없던 공백을 메웠습니다. 물련지는 올 7월에 정식 출판 발행됐습니다.
0: 관할구역 부분적 아동들의 여름방학 기간 돌봄난, 학습지도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안도현에서는 사회구역과 대중단체 자원을 통괄하고 공익 여름방학 돌봄 봉사를 동시에 시작해 따뜻한 돌봄으로 어린이들의 다채로운 여름방학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도현 구령가

0: 또 진학사회구역의 고마철새 교실은 이미 4년 연속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관할 구역의 외지 취업 가정, 결손 가정 아동,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숙제 지도와 문제풀이 지도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구령가도 진학사회구역 고마철새 교실 학원 왕명택입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 지식을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이 매우 인내성 있게 우리를 가르쳐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공청단 안도현위, 안도현 장흥가도 중심사회구역, 안도현 애심호조협회에서 공동 전개하는 동반자 계획, 여름방학, 공익돌봄반도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익 수업은 25일간 진행되는데 주로 매지 취업 가정과 곤란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원들은 오전에는 여름방학 숙제를 완수하도록 지도하고 오후에는 서예, 회화, 수공예 등 다양한 특색 수업을 개설해 어린이들의 학업을 돌보는 동시에 취미도 양성해주고 있습니다. 공청단 동반자 교육 교원 주은비입니다. 우리는 수공예, 종이 오리기, 회화, 서예 등 다양한 수업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방학 생활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1: 9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8라운드 심수 청년 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 팀은 0-1로 졌습니다. 경기 시작 후 두 팀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19분경 연변팀은 어렵사리 상대 박스 안에서 슛을 때렸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29분경 김태현이 박스 안에서 반칙을 했습니다. 연변팀 선수와 감독진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주심은 견결히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심수 청년인팀은 가볍게 성사시키며 한 골 앞서갔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 김태현이 아크 부근에서 때린 중거리 슛이 높이 떴습니다. 후반 들어 47분경 리세빈이 중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높이 떴습니다. 73분경 진극강이 악한에서 때린 강슛이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75분경 심수팀은 우리 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슛했지만 빗나갔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추격했지만 결국 동점골은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15일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홈에서 대련 곤성팀과 19라운드 대결을 펼칩니다.
0: 육남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8월 10일 기준으로 국내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창구 8월 14일 24시까지 4일이 남았습니다. 현재 원유 변화율이 이미 -9.57%에 달해 한 톤당 395원의 유가 인하가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인하 폭에 따르면 휘발유, 디젤유 가격은 1리터당 30전에서 36전 정도 하락할 전망입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섭씨 30도, 밤 최저기온은 섭씨 12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요즘과 같은 삼복절기에 땀때가 나기 쉬운데요. 땀때에 대한 의학 지식을 잘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땀띠는 과도한 땀이나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에 생기는 붉은 발질을 말하는데 주로 땀구멍이 막혀 생기게 되죠. 고온 다습한 환경, 원활하지 않은 공기순환, 자외선에 의한 자극, 비누 과다 사용 등이 주 원인으로 되고 있죠. 날이 더우면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샘에서 땀이 만들어지고 피부 표면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때 땀구멍이 막히면 배출통로인 땀관에 땀이 고여 빨갛게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어른보다 땀샘의 밀도가 높고 또 피부 표면 면적당 열 배출량이 많은 아이들이 땀띠가 더 잘 생기게 되죠. 땀띠는 가려워나도 극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감염 위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가렵고 따가운 느낌을 참지 못해 땀띠가 난 부위를 긁다 보게 되면요, 세균이 침투할 수가 있고 세균이 침범하면 농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지 못할 만큼 가려운 증상이 계속될 때에는요, 냉찜질을 하거나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땀띠 부위에 바르면 2차 감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땀띠는 대부분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가 됩니다. 땀띠 치료의 기본은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땀이 차지 않게 헐렁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땀을 흘렸을 때 샤워를 자주 하여 환부의 땀과 루페물을 씻어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샤워를 할 때 지나친 비누 사용은 오히려 상처의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으므로 여러 번 씻을 때는 가급적 물로만 씻는 것이 좋겠습니다. 땀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분을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제창하지 않습니다. 분 속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고 땀구멍을 막아놓아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목에 땀띠가 생겼을 때 목에 난 땀을 흡수하기 위해 수건을 두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접히는 부위의 습도가 높아져 땀띠가 심해질 수가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네, 삼복도에 땀띠로 고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많은 중시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노년기에 들어서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려면요, 각종 질환에 대한 예방지식을 잘 알아둬야 할 뿐만 아니라 적당히 운동도 하고 좋은 수면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영양 섭취입니다. 노인들이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영양 섭취는요, 노쇠를 연장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또 체질도 증강시켜주며 생활의 질도 높여줄 수가 있지요. 네, 이 노인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또 그에 따른 영양 상태나 영양 섭취의 수요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만성질환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은 영양 섭취에 각별히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선 후에 노인들은요, 어떻게 영양 섭취를 해야 할까요? 오늘 연변대학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노년기에 과학적으로 영양 섭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이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요, 노인들은

0: 생리 기능이 퇴화될 뿐만 아니라 식사량이라든가 또 영양 흡수 등 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죠.
1: 네.
0: 그만큼 노인들은 영양 섭취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영양학적 측면에서 볼 때 노년기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1: 오늘 이 노년기에는 우리 신체의 그 생리학적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우리 영양소의 소화, 흡수, 대사 방식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영양학적 관점에서 노년기에 나타나는 그 주요 변화를 우리 두 개 방면으로 이렇게 개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신체 생리적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그 노인기에 들어서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집니다. 점차적으로 둔해지기 때문에 특히 단맛과 짠맛에 대한 이런 감각이 떨어지면서 노인들이 뭐 그 체를 하든가 뭐 이래도 소금을 넣었는데 이걸 아직도 좀 싱겁다 이래서 소금을 자꾸 넣는 이런 그런 그 편만 해요. 그리고 그 또 식욕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이런 욕망이 점점 떨어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님들 보면 치아 손실이 많죠. 이거 이가 뭐 몇 개 빠졌다 혹은 이가 아프다 이래서 치아 손실, 치아 질환 그리고 잇몸 질환. 그리고 또 침 그 분비가 감소됩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입안이 자꾸 말라드는 이런 감이 있죠. 그래서 음식을 씹고 침이 분비해야 이 음식을 꿀꺽 잘 넘기겠는데 음식을 꿀꺽 잘 넘기는 이런 기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면서 우리 고기나 채소 이런 섭취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위장 점막의 위축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위장 점막이 점차적으로 위축되는 이런 편입니다. 그래서 위장 점막의 위축으로 인해서 위산 분비가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 비타민 B12 그리고 칼슘 등 이런 영양소들의 흡수가 점점 낮아집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위산 분비가 있어야 비타민 B12가 흡수하는데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이 B12가 흡수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그 노인들이 그 장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서 변비가 쉽게 생깁니다. 이 변비는 노인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영양소 요구량의 변화입니다. 성인에 비해서 우리 18세에서 59세 이어가는 우리 성인이라는데 이 성인에 비해서 노년기의 에너지 요구는 낮아집니다. 우리가 그 체력 활동이 점점 적고 그리고 그 대사가 늦어지니까 에너지 요구량은 점점 낮아지는 그 반면에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이런 그 영양소들은 또 성인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단백질을 성인들은 0.8에서 매 킬로그램당 0.8에서 1g이면 충족한데 노인들은 이만큼 한 단백질 가지고는 우리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성인보다 단백질은 더 많이 섭취해야 되고 비타민 D는 또 성인보다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비타민 D가 노인들이 그 체내에서 합성하는 속도가 아주 늦고 잘 합성이 안 되고 뭐 아무리 볕조임 핸드라 해도 비타민 D가 모자랍니다. 합성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칼슘도 성인보다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골다공증이 쉽게 걸립니다. 그래서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이 더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성인에 비해서 노년기에는 사실은 그 이 음식 섭취량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양 부족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0: 노년기 하게 되면 나이 먹는 것도 섭지만은 모든 것에 쇠퇴가 오면서 이 쇠퇴를 좀 더 지연시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자체적으로 뭐 운동도 좋고 뭐 건강 관리 면에서 요즘에는 뭐 자체로도

0: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로인들의 영양 섭취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잘 안 돼요.
1: 네, 이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영양 섭취 상황은 로인들이 그 우리 전국의 중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0: 드시지 않잖아요.
1: 아, 예, 네.
0: 못 먹고 그래요. 안 먹는다 뭐 이러잖아요.
1: 네. 그리고 그 유제품, 우유 섭취량도 언어인들이 좀 적고, 과일, 채소 섭취량도 적고, 해산물 섭취량도 좀 적습니다.
0: 네.
1: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과 소금 섭취량은 높습니다. 기름을, 우리 전 중국 주민들의 그 기름 섭취량은 아주 높습니다. 우리 기름을 사는데, 우리가 기름을 뭐 얼마씩 사요? 그 큰 그런 통에 담은 그런 기름통 하나 사서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이 기름을 막 부어서 특히 우리 중국 사람들이 이 튀기는 음식이 많잖아. 그래서 기름을 기름 섭취가 높고 그다음에 소금 섭취량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우리 조선족들의 그 김치 뭐 이런 짠지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서 소금 섭취는 우리 권장량보다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가 일부 노인들의 그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합니다. 단백질 우리 고기 뭐 콩 물고기 이런 그 음식들을 적게 섭취하면 단백질을 당연히 부족하죠. 그리고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이라 하면 모두 8가지가 있는데 이 비타민 B가 대부분 섭취가 부족합니다. 이 섭취 부족률을 조사한 결과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모자라죠. 그리고 그 노인들이 95% 이상의 노인들이 칼슘이 부족합니다.
0: 네.
1: 우유를 안 드시고 하면 칼슘이 더구나 부족하고 채소를 적게 잡으면 칼슘도 또 부족하고 그래서 이 칼슘 그래서 이 노인들이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그리고 비타민 B 이런 영양소들이 아주 모자랍니다.
0: 그래요. 네. 그래서 평소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은 건강을 지키는데 이롭지만은 제대로 드시지 못할 경우에는요 면역력이 낮아져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고 또 영양 섭취가 부족할 경우라면은 노인들의 건강에 참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죠.
1: 아, 네. 이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면 첫째는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이것은 뭐 모든 사람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감염성 질병이 많이 걸립니다. 막 가고 오고 하는 감기는 다 묻혀오고 감기가 쉽게 오고 또 어떤 노인들은 조금 더 심하면 폐렴도 걸리고 이래서 감염성 질환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가 단백질, 칼슘 이런 영양소들을 제대로 섭취 못하니까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쉽게 걸립니다. 사실 노인들이 다소 근감소증이 노인들이 다 있습니다. 연세가 높으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죠. 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뭐 비타민 D 이런 영양소들을 많이 섭취해야 이런 그 근감소증 혹은 그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노인들을 가서 검사하면 골다공증 기본상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심한가 경한가 이런 차이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많이 보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노인기에 들어서면서 만성질환이 기본상 다 있죠. 고혈압 있고 뭐 당뇨 있고 이런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만성질환이가 영양소가 영양결핍되면 영양상태가 안 좋으면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그리고 그 이 질환이 회복하는 이런 속도가 아주 지연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뇌 기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지금 이 뇌 기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현상이 연세가 점점 늘어나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특히 지금 고령 사회에 들어서지 않나요? 뭐 80세, 90세, 100세 이런 계단에 지금 막 들어서는데 이 뇌 기능과 인지 기능이 거기에 맞춰서 같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0: 네.
1: 치매에 걸린 이런 노인들도 참 많죠.
0: 진짜 몹쓸병이죠.
1: 네. 한 분이 치매 노인들이 치매 걸리면 온 가족이 다 같이 고생해야 되니까요.
0: 같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함과 몸에 병이 없던 것도 생길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0: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
1: 그래요.
0: 돌보는
1: 사람들이 아주 힘들죠.
0: 쓰러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0: 그래.
1: 중국 영양학회에서도 발견한 중국 주민 식생활 지침에는요, 이 노인들의 식생활 지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이 노인 군체의 생리 특점과 영양 수요에 근거해서 보면은 일반 노인과 이 고령 노인을 나누어 식생활 지침을 제정을 했는데, 먼저 일반 노인의 식생활 지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0: 네, 일반 노인이라 하면 65세에서 79세의 노인을 우리 일반 노인이라고 네. 말합니다. 일반 노인들이 그 식사 지침은 일반 성인들이 균형 식사 지침 기초상에서 네 가지를 더 보충했습니다. 네, 첫째는 음식 종류가 다양하고 동물성 식품이 충분해야 하며 콩 제품을 자주 섭취합시다. 이게 그 동물성 식품, 그 고기도 노인들이 네. 고기도 드셔야 합니다.
1: 네,
0: 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식사하는 이런 그것을 그 제창하고 좋은 음식을 좋은 식욕을 유지하며 그리고 음식의 맛을 즐깁시다. 그래서 혼자서 드시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우리 기분도 좋고 소화도 그렇지. 잘 되고 그렇죠. 세 번째는 그 실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근육 산실을 늦추면서 우리 적절한 체중을 유지합시다. 네 번째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서 영양상태를 측정하며 자기 영양결핍을 예방합시다. 여기에 그 건강검진은 뭐 반드시 뭐 1년에 한 번, 반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CT를 찍다, 뭐 MRI 뭐 찍는다. 이런 검진이 아니라 영양상태를 가서 검진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집에서 검진할 수 없으면 그래서 경상적으로 이렇게 측검해서 자기 영양 상태를 제때제때 파악해가지고 영양 보충을 제때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네. 그렇다면요, 고령 노인의 식생활 지침 어떤가요?
0: 아니, 고령 노인이라 하면 80세 이상이죠. 예, 80세 이상의 고령 노인들은 종종 그 음식 섭취량이 적고 소화 흡수 능력이 약하며 그리고 영양소 섭취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고령 노인에 대해서는 음식을 뭐 얼마만큼 제한하라 이런 요구가 없어요. 드실 수 있는 뭐 이런 양으로 다 드시는 것을 제창합니다. 아무리 뭐 드시나 해도 고령 노인들 80세 이상 노인들이 음식 섭취량이 아주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에 그 지침을 보면 첫째는 음식은 다양하고 식사 방법도 다양하게 합시다. 매일 같은 음식을 이렇게 드시지 말고 바까 바까 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리해서 이렇게 드시고, 두 번째는 질감이 부드럽고 에너지와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택합시다. 너무 그렇게 주저한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좀 부드러운 이런 음식을 드시고 영양소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고, 세 번째는 생선, 가금류, 그리고 계란, 우유, 콩 이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적당량의 야채와 과일을 섭취합시다. 네 번째가 체중 감량에 중시를 돌리고 정기적인 영양검진과 평가를 하면서 우리 영양실조를 예방합시다. 우리 80세 이상이며 체중이 떨어지는 것이 아주 그 무서운 일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체중이 뭐 5kg 빠졌다 할 때는 즉시로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80세 이상 체중이 막 떨어지는 현상이 정말 안 좋은 현상입니다.
1: 그렇죠. 체중 근육이 빠지고 뭐 네. 식사량이 줄고 하다 보게 되면
0: 네.
1: 그와 같이 또 더불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0: 네, 네.
1: 사람들의 면역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음식 영양은 면역력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역력과 영양 섭취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0: 예, 이 면역력과 영양 영양 섭취 혹은 영양 상태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쁘면 제일 먼저 떨어진 것이 면역력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보면 하나, 첫째는 영양물질은 우리 면역세포 그리고 항체 생성의 원료입니다. 전에 그 항체라는 것이 우리 면역 글로벌이라고 부르는데 이 항체나 백혈구 그리고 사이토카인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이 사이토카인 등 이런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물질은 모두 단백질과 그리고 그 아연셀렌 등 이런 미량 영양소들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이 비타민 A, 비타민 C, D, E 이런 비타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우리 면역 세포의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관계를 보면 영양 물질은 우리 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영양물질 모자라면 우리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장 건강하고 면역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인체 면역 세포의 70%가 우리 장 세포막에 장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무너지면 인체 70%의 그 면역력이 무너지죠. 그래서 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아주 좋은 이런 영양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음식을 드시면 그 발효식품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드시는 청국장 뭐 이런 그 썩장 이런 음식들이 좋고 또 낫또도 좋고 요거트도 좋고 이런 발효 음식들이 아주 장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잡곡을 많이 이렇게 섞어서 입살에 잡곡을 섞어서 이렇게 밥을 지어서 드시는 것이 좋고 채소를 충족하게 드시는 것이 장 건강에 아주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보면 우리 비타민 C, E 그리고 베타카로틴 등 영양소들과 그리고 우리 식물에 뭐 채소나 그리고 우리 차 있죠. 녹차, 뭐 홍차 이런 차에 들어있는 이런 식물성 그 화학물질 우리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하는데 그 식물성 화학물질들이 우리 만성염증을 아주 억제하는 이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런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과 비타민 C, E, D 그리고 이 베타카로틴 뭐 당근과 같은 이런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식물성 화합물질의 그 찬물을 경상적으로 뭐 녹차, 홍차 다 줬어요. 이런 찬물을 매일매일 섭취해서 이런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에 아주 도움이 네, 큽니다.
1: 그렇네요. 네. 뼈 건강이라든가 또 근력 유지 등 면을 고려해서 보면은 노년기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이 노년기에 그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우리 뼈 건강 그리고 근육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죠. 뭐 어떤 분들은 아마 그 뼈 건강하면 칼슘과 관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뼈 건강을 유지하려면 첫째가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1: 네, 맞아요.
0: 단백질을 기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을 이렇게 넣어서 그래야 이 뼈가 든든해지죠.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보면 살코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여기 살코기 비계 쪼그는 드시지 말고 그다음에 매일 달걀, 또 두부, 콩류, 여러 가지 콩류 이런 그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그러면 칼슘을 보충하죠. 우유, 제일 좋은 가장 좋은 음식이가 우유입니다. 우유, 우유를 못 드신 분들은 요구르트, 요구르트를 드시고 요구르트는 가급적이면 그 플레인 요구르트를 드시는 것이 좋고 거기다 당을 첨가하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맛이 나는 이런 그 첨가한 이런 요구르트는 선택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는 자빌로 집에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두부, 멸치 뭐 이런 음식도 좋고 멸치라 하면 뼈째로 먹는 이런 음식이잖아요. 그 뼈채를 먹으면 칼슘을 많이 섭취할 수 있고 그리고 이파리 채소 이파리 많은 이런 채소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세 번째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에서 고등어, 연어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 건강에도 긍정적인 이런

0: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들기름을 뭐 매일 아침 들기름을 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한 숟갈씩 이렇게 마신단. 뭐 마셔도 괜찮고 뭐 음식을 조리할 때 들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냉채를 버무려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 들기름에도 오메가3가 많습니다. 네 번째가 발효 유제품과 발효 콩 제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가 녹황색 채소와 과일들을 좀 많이 충족하게 드신 것이 좋습니다. 지금치 브로콜리, 뭐 에베추 등 이런 식품들.
1: 고루고루.
0: 네, 여러 가지 식품. 예. 예.
1: 이 노년기에 들어서서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0: 네.
1: 먹기 싫어도 또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0: 네네네. 먹기 좋은 것만 먹는 게.
1: 그렇죠, 그렇죠. 이 고기는 안 먹고 저건 안 먹고 하는데, 네. 고루고루 섭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노년기. 평소 노인들의 건강에 해가 되는 음식, 삼가해야 할 음식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아, 네. 첫째가 짠 음식입니다. 너무 그렇죠, 짠 음식을
1: 짜죠.
0: 많이 드시면 소금을 많이 드시게 되죠. 그러면 이 뼈에 그 칼슘도 빠지고, 네, 고혈압도 철회하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드신 대로 뭐, 가급적이면 비면하고, 조금씩 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조금. 네. 너무 많이 드신 것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이라 하면 햄, 그리고 베이컨, 소시지, 뭐, 우리말한 그 香肠, 순로, 뭐, 이런 음식들은 그 나트륨도 많고, 소금도 많고, 그리고 포화지방도 많고, 방부제도 많이 포함됐고, 이래서 이런 음식을, 1년가다 몇 번씩 드신 것은 괜찮은데, 경상적으로 드신 것은, 비면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 트랜스 지방이 우리 심혈관계에 아주 나쁜 이런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보면 모든 기름에 오래오래 튀긴 이런 음식들이 나쁩니다. 기름에 처음 튀긴 음식은 괜찮은데 우리 그 마트에나 뭐 어디에 가보면 기름을 한가마 넣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마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 유튜어 이런 것이 그 기름을 음식점에서 이 기름을 바꾸지 않고 기름이 모자라면 거기다 또
1: 저 제가 고여서 계속 끓으면은
0: 계속 끓으면 트랜스 지방이
1: 생기 맞아요.
0: 예, 나쁜 물질 생기죠. 그 트랜스 지방이
1: 암을 초래한다요, 뭐.
0: 네네네네. 기름이 모자라면 거기다 또 저 더 첨가하고 그렇죠, 이러면. 그렇죠. 원래 그 나쁜 기름이 버리지 않으니까.
1: 그렇죠. 그게 그래서 24시간 내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0: 네네, 그래요.
1: 끓이고
0: 네, 그 기름을 튀겨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맞아요. 쓰죠. 그러면
1: 정말 안 좋죠.
0: 네. 그래서 집에서 뭐 한 번 기름을 넣고 이렇게 튀기면 그다음에 그 기름 뭐 채소 할 때 써버리고 이러면 괜찮은데
1: 그렇죠.
0: 특히 우리가 이렇게 사 먹는 이런 음식들을 많이 피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그 커피 있잖아요. 그 어떤 분들의 이 커피를 드실 때 그 이 봉다리 커피 그 믹스 커피를 많이 드시면 제가 전번에 어느 한 분 노인 한 분이 하루에 한 9개 드신대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2개씩 이렇게 너무 많이 드시면 여기
1: 큰 문제가 많이 들어가서 안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그런데 노인들이 단 음식을 즐기잖아요. 그러면 이 커피를 이렇게 드시면 아마도 단맛이 있고
1: 당도 많이 또 넣는 것 같고요.
0: 네네네네. 그래서 하루에 막 6개, 뭐 9개 이렇게 드신 분들은 이것도 좋지 않아요. 이게 부포 그 이런 트랜스 지방 함량도 많고.
1: 워낙 적당량이 좋은데.
0: 네네네. 그리고 뭐 다 아다시피 과도한 알코올 섭취. 조금씩 드시는 술은 괜찮은데 너무 과도하게 한 번에 뭐 방근 한근 이렇게 술을 마시면 신체에 뭐 물론 해롭죠. 간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심혈관계에도 뭐 영향 가고.
1: 이 고령 노인이 많아지면서 기억력 장애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매우 큰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억 장애 예방하는 뭐 빠를수록 좋은데요. 예방이 빠를수록 좋은데. 그런데 뭐 자기 스스로 괜찮은데 그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억장애, 음식 섭취 그리고 우리 평소 또 주의해야 할 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이 기억장애 혹은 그 치매, 기억장애가 더 이어지면 치매 나중에
1: 그렇죠,
0: 치매죠.
1: 그렇죠.
0: 지금 치매 일단.

0: 치매에 걸리면 약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치료약이 뭐 좀 있다 하는데 효과가 좋지 않아요.
1: 치매 환자는 걸리고 싶어 걸린 거 아니지만은 자기 스스로도 모르잖아요, 이걸.
0: 네, 그렇죠.
1: 내가 누군지. 예. 곁에 사람도
0: 자식도 모르고. 예, 예. 예.
1: 그래서 밥 먹은 것도 모르니까.
0: 네, 그래. 아. 내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예, 그것도 맞아요. 잘 모르고.
1: 막말로 그래서... 남의 정신에 사는 거죠.
0: 네, 그래요.
1: 아, 참 안타깝죠. 네. 치료도 안 되고.
0: 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정말 무서운 정말 병입니다.
1: 정말 제일 무서운 질병이죠. 네.
0: 그래서 이 기억 장애가 기억이 잘 안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예방을 하는 것이 지금은 최고입니다.
1: 50대 두루두루 남녀노소들이 기억력보다도 뭐 이러저런 거 망각하면은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0: 네네.
1: 서로 죽어도 왜 어쩌 없지 하면 또 네네. 어디다 방금 놓고도 전화 받고도
0: 뭐 네 그런 현상이 경우, 예. 50세 이상부터 그런 네, 현상이 많죠, 많이 많죠. 나타납니다. 예. 60세 이상도 많고 치매도 60세 이상이면 치매 걸릴 확률이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장애를 예방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 음식으로 예방하는 것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인드 식단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1: 음식 맛있게 들고 네. 음식도 같이 절친들과 가족이 얘기를 자주 하면서 같이 대화 속에서 음식 들고 대화를 많이 하면 좋대요.
0: 네네네. 그래서 이거 예방하는 음식 섭취에서 예방하는 그런 각도로 하나는 그 식사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을 아무 때나 드시지 말고 식사하는 요 시간을 우리 8시간에서 9시간 요간에서 아마 아침 8시 반 9시에 식사를 했다면 저녁에 5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요 어간에서 식사하는 것이 우리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 이런 연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뇌에 좋은 영양소 그리고 영양소와 그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권장 하는 그 식품들을 보면 첫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이런 음식입니다. 등푸른 생선 여기에서 뭐 연어 고등어 이런 음식들을 하루 건네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안토시아닌 그리고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을 많이 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 복분자 딸기 그리고 그 녹차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세 번째가 비타민 E, 비타민 B군, 비타민 B 복합 비타민 B를 드신 것이 좋고 그다음에 비타민 D, 칼슘 이런 영양소들은 비타민 E를 제외한 기타 B, D, 칼슘 이런 영양소들은 보충제로서 어들을 보충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 음식으로 보충하기 좀 힘들죠. 그리고 고품질 단백질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두부, 콩류 그리고 달걀, 우유 그리고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음식 이런 그 영양소가 있는 이런 음식들을 통곡물, 과일, 뭐 채소, 발효 제품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에서도 얘기를 하고 지나왔습니다만은 수분 섭취 건강에 매우 좋고 찬물보다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건강에 그래도 많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경 물을 마시는 것이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0: 이 물을 마시는데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마시라 뭐 이만큼 마시라 저만큼 먹으라
1: 맞아,
0: 뭐
1: 아침
0: 이러는데
1: 아침 저희가 두 시간 나눠서
0: 네네네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것이 그 노인들이 이 물에 대한 이 감각이가 갈증이 나는 이런 감각이가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잘 안 마시는 물 섭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마시면 좋은가? 사실 그 매일 음식 섭취 외에 뭐 약 8에서 10잔 이 정도를 마시면 좋다 이런데 사실 뭐 딱 이렇게 하지 말고 경상적으로 이렇게 네 규칙적으로 뭐 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물을 한 컵 이렇게
1: 잘 들지 않잖아요 노인들이
0: 네네.
1: 2리터 3리터 뭐 이렇게 젊은이들은 그렇게 많이 드는데 노인들은 뭐 우리말로 뭐 두 근이다, 서 근이다, 이 정도도 드는 것 같지도 않아요.
0: 아,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물을, 그럼 한 두 시간, 세 시간, 이런 간격을 두고, 한 컵씩, 갈증이 안 나도 물을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가, 우리 이른 아침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그 위험이 아주 가장 높은 이런 시기잖아요. 일반적으로 풍이 오면 사실 그 아침에 새벽에 오는 이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실 때 이런 그 현상을 비면하려면 첫째는 밤에 자기 30분 전에 혹은 한 40분 전에도 괜찮아요. 이때 그 물 한 잔, 물 한 컵, 100에서 150ml, 이 정도로 마시면 다음날 아침에 그 혈액 농축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 온수를 한 컵 마시면, 이 밤새 그, 이렇게 농축한 혈이 피를 희석할 수도 있고.
1: 알겠습니다. 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앞에서도 여러모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이제 많이 해주셨습니다. 노인들의 영양 건강 음식 섭취 그리고 또 노인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변비 예방 차원에서 음식 섭취도 좋고 영양학 측면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에서도 여러모로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바쁜 시간에 우리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노년기 영양 섭취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노년기 과학적으로 영양 섭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요 노인들은 신체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라 영양 상태나 영양 섭취 수혜량도 달라집니다. 네, 게다가 만성질환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양섭취에 각별히 중시를 돌려야 하죠. 네, 노인들은 노인 식사 지침에 근거해서 영양섭취를 잘함으로써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미리 예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2: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